0: 그걸 풀린 효과라고 하는데. 어, 네. 그러니까는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어른 우리의 이제 윗세대 분들은 아들이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네. 부모님이 자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 요즘 우리보다 많이 배웠고 네. 똑똑하다.
1: 그렇지.
0: 뭐 이런 게 됐는데 네. 이게 처음으로 자녀 세대의 IQ가 네. 부모 세대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최근에 나타난 거죠.
1: 최근에 나타났다고요?
0: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왜 부모 세대보다 네. 떨어질까? 오. 또 아이러니하게 요즘에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왜 아이들의 지능이 떨어질까를 보면서 네. 이 보고서에서는 너무나 디지털 기기,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보는 그런 디지털 환경이 아이들의 지능 저하의 주범일 거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2: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네네. 아, 근데 뭐 사실 가장 흔히 얘기하는 걸로 예전에는 뭐 전화번호 한 십수 개 정도는 누구나 외우고
0: 그렇죠, 그렇죠.
2: 지금 가족 휴대폰 번호도 잘 모르니까 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0: 저도 우리 아들 번호 모릅니다.
2: 소개를 그렇게 했는데.
0: 아, 죄송합니다. 네.
2: 정말로 스마트폰이 이제 흔히 말하는 Z세대의 네. 인재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사실은 Z세대의 인재 능력 떨어뜨렸다라고 보여줄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치긴 해요.
2: 그렇습니까?
0: 네. 뭐, 그, 얼마나 얘가 우리의 학업이나 지능에 안 좋은 역할을 주는지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막, 시험 보는데 옆에다가 핸드폰만 둬도, 네. 성적이 떨어진답니다. 안 봐도.
2: 그래요?
0: 네. 그래서, 핸드폰을 두면, 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주의를 두기 때문에, 어... 주의 용량을 주쪽으로 뺏겨서, 예.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그러고, 네. 뭐, 이런 것부터,
2: 그리고 또 핸드폰을 보면서 또 얻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0: 정보들이 많은데, 이제 네. 뭐, 긴 글도 못 읽고, 뭐 약간 갑론을박은 있긴 한데, 네.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의 전수는 긴 글을 읽고, 내가 이해해서 나의 말로 표현하는 게 일명 고등교육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긴 글 자체 읽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지식 습득에도 문제가 된다.
2: 문해력이나 이런 네. 것들.
0: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네. 저희 때는 전화를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2: 어쩔 수 없이.
0: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 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집 전화였고 막 있잖아요. 거기 여보세요. 누구네 집이죠? 누구 친구인데요? 막 이런 시대였고. 네. 심지어 뭐 이렇게 저장할 것도 없으니까 다 애들 거 외워놔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2: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를 봤더니 요즘 애들이 단순히 기억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내가 그걸 어디다 저장해놨는지는 더 잘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2: 아, 그런 쪽으로 발달을 했구나.
0: 예, 그러니까 예. 얘네들을 적응적으로 좋게 말하면 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지금 상황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역량을 예. 습득을 하는 건데 예. 저희가 지금 보는 IQ는 옛날 기준으로 아... 규정한 그 지식의 지능의 정의에 따라서 네. 검사를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필요한 IQ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고 아, 볼 수도 있죠.
2: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0: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싫어하시죠.
2: 핸드폰을 안 보게 하고 싶으니까.
0: 그렇죠.
2: 예.
0: 학업에는 부정적인 영향 끼치는 건 확실하니까요.
2: 스마트폰이 또 인지 능력 말고 이제 젊은 세대에게 뭐 어떤 부분을 바꾸고 있다고 보세요?
0: 뭐 일단은 사회적 관계 맺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2: 대면 접촉을 좀 꺼리고.
0: 대면 접촉도 꺼리고. 그래서 요즘 간혹 가다 보면 일명 뭐 MZ세대 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멍한 표정? 그게 어떨 때냐면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멍한 표정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뭐 속칭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표정이다. 예,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고 뭐 네. 이런 거가 좀 힘들어진 것도 있고
2: 네.
0: 그다음 좀 어깨 넘어 배우는 것도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가다 보면 이게 정말 삶 자체가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2: 네.
0: 예를 들면 약속의 소중함이 없어졌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2: 약속의 소중함이 없어졌나요?
0: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네. 오후 3시에 만났어요.
2: 네.
0: 그런데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2: 그냥 신문 보고
0: 이게 아니라 제가 3시까지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네네. 바람을 맞추는 거잖아요. 연락할 방법도
2: 아, 그렇죠, 그렇죠. 예.
0: 어떻게든 가야 되고 예. 뭐 내가 어떻게든 그걸 피해를 안 끼쳐 노력을 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냥 쿨하게 야, 좀 늦어 문자로
2: 아,
0: 보내면
2: 그러면 된다.
0: 네. 예.
2: 항상 연락할 수 있으니까
0: 네.
2: 아, 양해를 구할 수 있고
0: 그렇죠. 그래서 아, 뭔가 좀 이렇게 유동성 그러니까 조응전도 있는데 아,
2: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0: 그래서 그렇게 네. 우리 삶 자체가 많이 변해.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2: 네. 특히 요새는 뭐 이제 전화를 하는 것도 콜로포비아라고 하나요? 네. 전화하는 것도 좀 배달 주문을 시킬 때도 전화보다는 다 어플로 그냥 해버리니까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좀 거리게.
0: 사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2: 아, 뭘 그랬어요. 저랑 이렇게 얘기도 잘 하시고.
0: 아, 근데 그게 네, 예. 그 전화가 또 다른 의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적응의 동물이어서 네. 한동안 전화를 안 하는 문화가 되니까 네. 약간 전화하는 게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몰아서 해요. 옛날에는 그냥 수시로 하다가 네. 이제는 문자 보내오게 하고.
2: 네. 이제 맘먹고 하는구나.
0: 맘먹고 아, 하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사실 대면이 에너지를 소비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좀. 포비아까지 저는 아닙니다만 약간 이제 몰아서 하는 경향은 있고 네. 사람이 적응적이니까 요즘 환경에 맞춰서 많이 변화하는 거죠.
2: 자 이제 한 선배가 그런 포비아고 뭐고 놓아놓으면 다 고쳐진다고 놓아놓으면 그냥 전화가 최고라고 아. 얘기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그 뭐 SNS를 통한 소통만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나중에는 사람의 어떤 안면 근육이나 뭐 웃음 근육이라든지 뭐 표정 자체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0: 사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2: 그렇지 않을까요?
0: 왜냐하면 네. 대면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이모티콘이 대신 표정을 지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네. 미디어를 보면서도 저희는 알게 모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안 바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미묘한 움직임 같은 거는 근처에서 보고 캐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얼굴을 잘 못 찍기도 하고 남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캐치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감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 네. 지금 Z세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꼭 Z세대에게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0: 사실은 Z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에 영향을 끼치긴 끼치는데 확실히 이거 효과의 크기는 Z세대한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저한테 핸드폰은 딱히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 그 윗세대는 사실 아니었던 시절을 네. 경험했기 때문에
0: 그러면. 사실 저는 PC세대이고 핸드폰 네. 세대가 아니어서 네. 아마 저희 PD님 저랑 연락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하셨길래.
0: 아 제가 전화도 잘 못 받고요. 아, 예, 예. 문자를 안 봐요. 아. 저는 문자는 정말 의무감을 한번 보는 거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메일로 소통이 제일 잘 되고 네. 아 정보까지
2: 이메일로
0: 아. 이메일이나 차례 카톡은 카땡 네. 네. 그건 이제 컴퓨터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컴퓨터를 주로
2: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거죠.
0: 또 아침에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를 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한 네. 번도 안 쓰기도 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준비해서 출근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그냥 무의식중에 커요.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런 건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좀 크죠.
2: 그렇죠.
0: 네. 우리 아들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저희 아들이 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너 게임은 해도 된다. 네. 그 대신 게임할 땐 아빠한테 말만 해라. 그래서 애들 항상 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네. 게임해도 돼? 해라. 네. 아빠 나 텔레비전 봐도 돼? 해라.
2: 네.
0: 그럼 어느 순간 핸드폰을 몰래 봐요. 그래서 야, 너 왜 핸드폰은 말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핸드폰은 내 거잖아.
2: 아, 다른 장르야.
0: 네, 다른 장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도 네 거잖아. 네. 그랬더니 다르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핸드폰 세대니까 이게 네. 뗄래야 뗄 수도
2: 자기
0: 없고.
2: 자기 아이덴티티구나.
0: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여기서 맺기 때문에 저희 보조기구로 쓰는 우리 세대, 우리, 아, 죄송합니다. 제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 Z세대가 훨씬 더
2: 아, 영향을
0: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 그렇겠네요. 세대별로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세대별로 선호하는 이미지의 그 경향성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신기한데요.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을 보면
2: 부모님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은 뭐 꽃사진을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많이 올리시고 아버님들은 이제 등산복 입고 등산 간 사진 많이 올리시고
0: 맞습니다. 예. 아, 이게 참 신기한데요. 네. 어디 뭐, 저기 네, 있네요.
2: 전형적인
0: 꽃사진, 예. 등산사진. 근데 참 저 꽃사진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꽃무늬로 된 거 앞치마니 네. 뭐 이렇게 접신이 주시잖아요.
2: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꽃을 좋아하게 되는 심리?
0: 그게 참 저도 참 이게 희한하긴 한데 전 한 번도 꽃무늬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2: 아, 그러세요?
0: 예. 왜 그럴까? 네. 근데 사실 원초적으로 보면 꽃이 이쁘기는 해요.
2: 네. 예쁘죠.
0: 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혹이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퍼져나가려면
2: 그렇죠.
0: 뭐 많은
2: 걸 유혹해야 되죠.
0: 유혹해야 되니까 예. 유혹이기도 하고 자연 상태를 보면 이쁜 게 우리 전 조상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뻤던 게 그렇게 많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2: 아...
0: 주변을 보면 역시 꽃 외에
2: 아 삶에서 딱히
0: 네, 그러니까 보면 주변을 보면 이쁘다는 게 뭐가 있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양반이 아니면은 사실은 뭐 그냥 소박하게 그렇지. 입으실 거고
2: 뭐 예술 작품이 것도, 많았던 시대도
0: 네,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연을 보다가 꽃 하나 이렇게 탁 피면 이쁘네.
2: 그럴 수 있어.
0: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거기다 이제 조금 플러스 이건 뭐 심리학자의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기보단 네.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하다 보면. 네. 부모님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갇힌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2: 네.
0: 뭐 요즘에는 좀 약간 좀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2: 네.
0: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이제 가정에서 보통 집안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 꽃이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2: 어떻게요?
0: 그러니까 꽃 구경을 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게 좀 희한하잖아요. 그
2: 일상의 어떤 본래에서 네. 벗어나서.
0: 벗어나서
2: 바깥으로.
0: 바깥으로 나가고 경험하고 즐기고 이런 굉장히 좋은 경험과 연합된 네. 굉장히 행복한 그런 자극이 아니었을까라는
2: 어머님들 이거 들고. 들으시면서 아닌데 너 그냥 하는 건데 이러신 거
0: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어머니가 안 돼봐서
2: 아버님들의 등산은 어떻게
0: 아버님들의 등산은
2: 예, 예, 예.
0: 저도 사실은 이게 네. 사실 이런 거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예.
0: 왜냐면 이제 보통 은퇴를 하시잖아요.
2: 네, 네.
0: 저희도 이제 교수님 중에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야 정말 인생이 변해. 그러니까 내가 꺾인 느낌이야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는 당신들은 아직까지 생생하시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자꾸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의미에서 자존감이라든가 성취감 같은 거를 네. 느끼시기가 좀 힘들 때 산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 난 아직 최정상이다.
0: 예, 네,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2: 네.
0: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것도 있을 것 같냐면
2: 예, 예.
0: 생각보다 남자들이 은퇴하면 사회활동이 엄청나게 위축이 됩니다. 어머니들은 연결이 계속 되세요.
2: 맞아요.
0: 어머니들의 소셜 네트워크는 참 신기해요.
2: 네.
0: 저희 어머니도 저희 동창 어머니들과 여전히 만나죠.
2: 맞아요, 맞아요.
0: 막상 나는 동창들을 안 만나는데.
2: 네. 아버지들이 하실 게 없어요.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너무 사회와 일체된 생활을 하셔서 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인간관계마저 다 떠나시는 상황이고
2: 네.
0: 그다음에 짝 맞춰서 놀기가 그렇게 힘드시대요.
2: 왜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골프를 치러 나가셔도 팀이 있어야 돼요.
2: 네.
0: 사회활동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네, 네, 네. 좀 짝맞추기가 힘들어서
2: 네.
0: 그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2: 자연으로 가야겠다
0: 네. 그리고 이제 또 하체도 운동도 하셔야
2: 네.
0: 되고 뭐 이러면서 하는 좀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좋은 경험이 등산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2: 네.
0: 개인적인 말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2: 네. 근데 뭐 셀카 같은 걸 찍더라도 이건 물론 일반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약간 대체로 보면은 어르신분들은 좀 얼굴을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찍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젊은 세대는 아예 뭐 전신이 나오든가 신체 일부만 약간 느낌적으로 살리든가
0: 요즘 손만 나오고
2: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 네. 요거는 약간 사진에 대한 역할?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런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 네.
0: 사실 우리의 전 세대
2: 네.
0: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2: 네.
0: 어릴 때 사진은 쉽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너무 옛날 사람처럼
2: 사진 한번 보려면 직접 인화 필름 네. 맡기고 막 그랬어요.
0: 그리고 필름도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2: 맞아요, 맞아요. 한 장 한 장이 소중했죠. 네.
0: 네. 잘못 찍으면 욕 먹고
2: 맞아요. 네.
0: 나중에 가서 또 인화할 때도 돈 내고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옛날 사진은 기록의 의미가 강했던 것 같아. 여기 왔다 간다. 나 이거 했다. 내가 이걸 했다.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컸던 것 같고
2: 네.
0: 근데 요즘 애들은 기록의 의미가 아니라
2: 네.
0: 그냥 표현인 것 같아요.
2: 마음에 들 때까지 주야장창 찍을 수 있죠.
0: 주야장창 네.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록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
2: 네.
0: 이제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진을 쓰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거는 나의 이미지적 경험.
2: 네.
0: 약간 이런 거를 보여도 좀 다른 것 같고
2: 네.
0: 뭐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약간 예술을 보면 이런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2: 아 그렇습니다.
0: 그림도 처음에는 네. 기록하기 위해서 그렸잖아요.
2: 네.
0: 그러다가 사진에 나와서 기록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작가가 자신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림이 변화된
2: 예,
0: 것처럼
2: 예, 예.
0: 사진도 예전에 비싸고
2: 맞아.
0: 안 됐을 때는 그냥 기록이었다가 이제는 기록의 의미가 흐미해지니까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되면서 요즘 MZ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사진 찍는 패턴이 달라진 게
2: 아닐까. 일맥상통하네요. 얼마 전에 사진 기자분이 나와서 비슷한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0: 아,
2: 예,
0: 다행입니다.
2: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네, 네. SNS 프로필 사진만 봐도 사람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0: 우선 깔아놓고 가는 건,
2: 네.
0: 항상 프로필 사진이나 이걸 갖고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100% 맞는 것은 아니다.
2: 그렇겠죠.
0: 애기 네. 깔아놓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보고 성격을 꽤 잘 맞춘다라는 보고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네. 후사는 내 얼굴을 그대로 올리진 않잖아요.
2: 얼굴을 넣는다면 보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0: 뭔가 예. 꾸며서 넣는데 예. 왜 그게 성격이 잘 보일까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꾸미는 거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꾸미잖아요.
2: 네.
0: 그 바라는 모습 속에 자신의 성격이 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아, 그거 자체가 성격이다.
0: 예. 예를 들어서 나는 깔끔해 보이고 싶다라든가 네. 나는 똑똑해 보이고 싶다라든가 그럼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나의 추궁이라고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모습은 그 사람의 모습을 네.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네.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도 좀 몇 개 있는데 네. 후사 사진 보고 아니면 저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프런트 페이지 보고 이 사람 성격 맞춰봐 그랬더니 우연 수준보다는 꽤 잘 맞추더라.
2: 아 그렇습니까?
0: 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신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
2: 빅 5 성격 변인.
0: 네.
2: 이거 뭡니까?
0: 예. 이게 성격 연구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척도라고 할까요?
2: 네.
0: MBTI가 유명하지만 네. 사실 실제로 심리학계에서는 이제 빅 5라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네. 뭐 어떤 분이 이런 거 갖고 연구들 좀 하셔가지고 예. 이제 각 성격별로 후사산이 좀 다르다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으세요.
2: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개방성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새로운 거에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좀 약간 남다른 사진이 많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정문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좀 연출된 샷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 있고
2: 예.
0: 성실성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네. 모범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증명사진 같은 느낌의 기능적인 타입이 좀 많이 있는 거고요.
2: 네네. 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자꾸 있네요.
0: 외향성 같은 경우는 내향성 외향성 하는 거니까 외향성은 사회적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찍은 사진보다 남과 어울리는 사진 뭐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게 있고
2: 네.
0: 우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친밀감을 줘야 되고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밝게 웃는 모습이라던가 따뜻한 톤이라던가 뭐 이런 거.
2: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요거는 얼굴 노출을 좀 꺼리 아 네.
2: 아 제가 앞에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 나였구나. 예, 신경증.
0: 아 꼭 그런 건 아닌데요.
2: 예, 제 얼굴 사진 잘 안 해놓거든요.
0: 아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불안해하니까 좀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그 100% 믿지는 말자. 과신하지는 말자.
2: 아. 뭐. 요즘 이제 인공지능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재미삼아 심리 분석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잡지사 출연진의 메신저 SNS 프로필 사진을 저희가 가져와서 AI한테 AI야 이 프사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교수님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첨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일단 저게 제 카땡 프사입니다.
0: 이제
2: 오른쪽에
0: 멋지시네요.
2: AI가 분석해 준 건데 대표 사진은 이제 그냥 설정을 안 해놨고요. 보시다시피
0: 네.
2: 뒤에 이제 큰 배경 사진은 이제 극장에서 그 화면을 제가 극장 갔는데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심야에.
0: 아. 네,
2: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AI가 얼추 저랑 비슷하게 분석을 해줬어요, 제가 봐도.
0: 아,
2: 예,
0: 그래서 네.
2: 뭐 감수성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표현 욕구는 있지만 직접 드러내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고 약간의 거리두기 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
0: 네네.
2: 지적 문화적 이미지를 은근히 의식한다. 이렇게 좀 써놓고 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0: 아, 직접 예. 문화적 이미지를 은근히 인식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2: 근데 보면 밑에 작은 사진들도 약간 그 문화 콘텐츠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긴 했네요, 제가.
0: 네.
2: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0: 아니, 뭐.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네. 맞기는 한데.
2: 네.
0: 이렇게 상당수 많은 분이 투사에다 아무 사진도 안 올리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2: 네.
0: 사실 요거는 애매합니다.
2: 어, 그래요?
0: 너무 원인이 많아요.
2: 아, 아무것도 안 해놓는 심리는?
0: 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귀찮아서입니다.
2: 맞아요. 너무 귀찮아.
0: 사실 제 부사도 이제 아들들이 있다고 했는데,
2: 네.
0: 사실 그 아들이 지금 저보다 커요, 등치가.
2: 네.
0: 근데 전 아직 애기잖아요.
2: 네.
0: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네. 어디 박물관인가 어디 전시회를 갔는데, 네. 부사가 아들들 사진으로 돼 있으면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 사진을 급하게 넣고, 쿠폰을 넣은 다음에
2: 안 바꿨어.
0: 그다음부터 안 바꾼 거예요. 거의 몇 년 동안.
2: 할인 받으려고 진짜. 할인 받으려고 아직까지.
0: 생계형 김숙이 때문에.
2: 아, 지금 훨씬 장성했군요.
0: 아, 지금 엄청 큽니다. 지금 엄청 큰데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관심 없는 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 약간 대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신경 쓰시는 분들도 역설적으로 안 넣으세요.
2: 아...
0: 혹시 내가 올렸다가 나쁜 이미지를 주면 어떡하지? 아,
2: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좀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을 정말 안 써서, 네. 에이, 귀찮게 뭐, 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너무 신경 써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단지 프사를 안 올린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2: 근데 제 프사에서 네. 대체로 좀 톤이 어둡고,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좀 편안해하긴 하거든요, 사실. 네, 저런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 사실은 저렇게 어두운 색상의 사진으로 자꾸 놓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2: 가감 없이 말씀하세요.
0: 신경증.
2: 신경증.
0: 정서적 불안정성. 약간 이런.
2: 부정할 수 없겠네요.
0: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이게 하시니까 방송 쪽 일을 하시면, 네. 화려한 거를 있다 보면, 네. 역설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시는 게 있지 않을까.
2: 방송에서 그렇게 화려한 걸 제가 다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0: 화려하시다고 하세요.
2: 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NS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SNS를 안 하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NS를 이왕 쓸 거라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시나요?
0: 그 조금은 멀리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스스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무 과잉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2: 네.
0: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2: 네.
0: 저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SNS가 퍼진 게 맞고
2: 네.
0: 이게 효과가 막강한데 이거를 멀리 두는 것이 제대로 된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2: 심지어 우리의 전두엽은 이미 망가졌는데
0: 네.
2: 그걸 멀리할 수 있을까요?
0: 네. 심지어 우리도 썩는다 하잖아요.
2: 네.
0: 브레인롯 하는데
2: 아, 브레인롯. 네.
0: 그래서 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2: 네.
0: 저는 좀 믿고 싶은 거는 우리는 계속 진화의 역사 속에서 적응을 해왔고
2: 네.
0: 이 바뀐 게 있다면 우리도 이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 내지는 발견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언젠가 우리 좀 약간 낙천주의자라
2: 네.
0: 우리 인류는 또 그거에 맞는 해결법을 찾을 것이고
2: 네.
0: 그래서 SNS를 잘 사용을 하고 우리 것이 되는 상황에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되면 뭐 너무 좋겠고요.
0: 네.
2: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라도 약간 자, 좀 점검을 좀 해보는 습관 자체는 괜찮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 소셜미디어 속 지각 심리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랜만에 뵈어서 좋았고요.
0: 또 아, 잡지 사왔습니다.
2: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0: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예. 나오겠습니다.
2: 최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SNS에 매몰된 현대인을 꼬집을 때 정말 사골처럼 인용되는 말이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경이 했다는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 말일 겁니다. 근데 실제 퍼거슨 감독이 한 말 전문을 살펴보면 SNS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100만 가지는 될걸요? 차라리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읽으세요. 정말로 시간 낭비예요. 라고 되어 있어서 인생 낭비라는 키워드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조차 SNS로 잘못 퍼지면서 SNS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처럼 알려지고 있으니 우리가 SNS의 혜택을 누릴 땐 누리더라도 끊임없는 검증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잡지사 임별그램은 여러분 예, 많이 들어오셔서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셔터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만 20살에 역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8년간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지금은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솔직히 저는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9년 차 김앤장 변호사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때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내가 여기...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년간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지금은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서 통역사가 됐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AI로 대체될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변호사, 그것도 우리나라 1등 로펌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두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저만의 행복의 공식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만 20살에 역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인지 대학도 일찍 가고 대학도 일찍 졸업하고 결혼도 일찍 해서 20대 때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 속도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셋째까지 임신 중이고요. 사실 이미 아들만 둘인데 곧 셋째 아들의 엄마가 됩니다. 네, 잠깐 눈물 좀 닦고 갈게요. 제가 사실은 14년 전에 워낙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한 덕분에 반짝 유명세를 탔었는데요.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고 작년에는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20살에 사실을 붙은 것만큼이나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물론 통역사라는 직업이 AI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과연 AI가 아니었다면 다들 제 선택에 수긍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AI랑 전혀 상관없는 폴댄스 강사가 되겠다고 했어도 아마 반응은 비슷했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통역사나 폴댄스 강사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직업이니까요.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그토록 제가 법조인이 되길 원하셨던 이유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로스쿨과 의대에 목숨 거는 이유도 결국 다 마찬가지겠죠. 씁쓸하지만 비난할 만한 일일까요? 천만에요. 누구나 소위 좋은 직업을 추구하고 선망하죠. 돈 많이 주고 인정받는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달콤한 걸까요? 왜 이걸 얻으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가졌을 때 9년 차 김앤장 변호사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때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이 많고 쉴 시간이 없어서 힘든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만 24살에 처음 로펌에 입사할 당시에는 저는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다만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직장이고 아무나 못 가는 곳이니까 나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변호사 업무라는 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멋있게 변론하는 일은 솔직히 많지 않고요. 보통 방대한 자료를 읽고 정리하고 법령을 파고들고 리서치하고 논리 개발하고 글 쓰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던 분야의 특성상 서면 쓸 일이 많았는데요. 소송에서 법원에 내는 서류를 서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짧으면 2, 30장, 길면 100장이 넘을 때도 있는데 평일에는 저희가 회의하고 전화 받느라 낮에는 시간이 잘 안 나서 보통 변호사들이 밤늦게 또는 주말에 남아서 서면을 씁니다. 주말에 사무실에 앉아서 백지 화면을 쳐다보고 있자면 특히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았어요. 그나마도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2심, 3심에서 또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재밌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형제자매 간에 사소한 말싸움만 하더라도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기막힌 논리로 몇백억이 걸린 중요한 사건을 승리로 이끄는 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특히 매사에 의견이 뚜렷하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반면 변호사 업무 중에 저한테도 할 만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소위 머리 안 쓰는 일들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회의 끝나고 누구보다 빨리 회의록 정리해서 돌리고 고객한테 진행 상황 보고하고 피드백 반영하고 또 제가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번역실에서 번역돼서 온 문서들을 검토하거나 또 외국 고객들과 직접 콜을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변호사인데 머리를 쓰기 싫다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좋아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항상 독서를 좋아했고 이유 없이 항상 국어는 잘했고요. 중학교 때 부모님 덕에 1년 동안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영어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변태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단어 외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미묘한 의미나 어감 그리고 주로 쓰이는 맥락이 다 다르거든요. 마치 하늘 아래 같은 레드립은 없다는 여자들의 명언처럼 정말 단어도 다 다르다니까요. 통역도요 여러분. 요새 AI 때문에 부쩍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AI가 탁탁 해낼 수 있는 식의 통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동시통역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말하는 건데 0. 몇 초를 다투는 긴박한 작업이에요. 게다가 한국어랑 영어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아직 동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추측해서 먼저 말해야 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긴박한 와중에 머리가 두 개로 쪼개져서 팽팽 굴러가는 그 기분이 짜릿해요. 표정들을 보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행복의 공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는 모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외부에서 오는 동기라서 외적 동기라고도 부르죠. 반면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즐거울 때 이걸 내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외적 동기는 즉각적이고 강력해요. 당장 내일 시험을 보는데 만점 맞으면 1억 줄게 라고 하면 누구나 밤을 새서 공부를 하겠죠. 하다못해 아이 밥 먹일 때도 밥 다 먹으면 사탕 줄게 라는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잘 먹힙니다. 그런데 외적 동기의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허하고 지치기 쉬운 거죠. 저 역시 변호사 시절에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괴롭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한 통역사님과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면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 간의 황금 비율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나만의 행복의 공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남들이 다들 의대 가면 좋다고 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그만인 거고 반대로 아무리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해도 내가 돈 쓰는 맛에 사는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이 나만의 공식을 찾아가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화나 음식 취향 같은 건 쉽게 알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퇴사하고 대학원에 가면 먼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더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은 답을 알기가 훨씬 어렵죠. 나만의 행복의 공식을 찾으려면 우선 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탄탄하게 쌓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철학적이거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취향과 한계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힘든지 아는 거죠. 저도 어릴 때는 외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이 데이터가 잘 못 쌓였는데 로펌을 8년 동안 다녀보니 그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둘이나 낳아보니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인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힘든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힘들다고 느끼든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 남이 살아줄 거 아니고 결국 내 인생 책임지는 건 나니까요. 심지어 직장이나 출산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몸치였는데 춤 잘 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도 하고 이 춤 저 춤 기웃거리다가 무려 12년 전에 폴댄스 입문해서 지금까지도 폴을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능 끝나고 집 근처 댄스 학원 등록하는 정도의 소소한 선택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덕분에 자신감과 평생 취미를 얻었고 지금은 폴 없는 삶은 상상이 잘 안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퇴사하면서 그냥 제가 관종기도 좀 있고 이런저런 컨텐츠 소재도 있으니까 하면 잘 되겠지 정도의 미미한 계기로 시작했는데요. 아쉽게도 성과도 미미했습니다. 지금 2년째 구독자 2만 명대인데 다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3만 명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튜브 덕분에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생겨서 방송 출연도 해보고 또 평범한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바시에도 나와보고 무엇보다 저에 대해 전혀 몰랐을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확실히 나는 단순 작업을 별로 안 지겨워하고 또 시간을 잘 쪼개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영상 편집 같은 건 할만하구나.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재밌구나. 반면 이걸로 돈 벌려면 광고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인플루언서의 삶은 쉽지 않겠구나. 이런 데이터들 말이죠. 그래서 성과를 떠나서 돌이켜보면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해보면 설령 실패한다 해도 나만의 데이터가 생기고 이 데이터는 내가 나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땐 일단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최근에 1등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제목이 좀 재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평생 1등만 보며 달려왔어요. 성취에 목말라 있었고 성취하지 않는 시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이 정해준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잘 되면 성취지만 못하면 그냥 실패거든요. 애초에 목표만 보고 달린 거니까 목표를 못 이루면 과정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런데 남이 시킨 1등을 그만두면서 처음으로 제가 과정이 즐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멋있는 척 나와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 백수에 여차하면 다시 변호사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통역이 재미있고 꿈이 좋아도 진짜 AI의 대체라도 되면 현실과 타협해야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요, 만약에 돌아가도 저는 예전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본 거잖아요. 새로운 길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막상 가봤더니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깨닫고 제 발로 돌아가는 거랑 영영 가보지 못한 길을 아쉬워하며 이게 맞나 헤매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뭐든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는 일하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되게 막막하고 억울했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회의감들이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통역이 잘 안 풀려서 돌아가게 된다고 해도 더 이상 억울할 일은 없겠죠. 변호사든 통역사든 이제는 내가 내린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돼서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남이 정해주는 길에서 벗어나서 저 스스로의 선택을 해본 시간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노력의 끝에 결실이 없더라도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목표가 더 빨리 성공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라 기꺼이 투자한 거였고 그 과정은 충분히 즐거웠으니까요. 결과를 향해 달리는 게 성취라면 이걸 성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취가 눈에 보이는 거라면 성장은 행복을 느끼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저는 제 길을 가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성취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실패하더라도 나만의 행복의 공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취보다는 성장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두 나신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뉴욕, 유치한 우리 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뉴저지로 가서 또 세상에 모든 아침을 방송합니다. 금요일, 6월의 주말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비를 내릴까, 조금 더 더운 이 사우나 같은 온도를 유지할까 깊이 생각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 뉴욕과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연결하는 거대한 함성의 띠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이래 최대의 진동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북중미 월드컵 첫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전승이었습니다. 체코의 선수들의 평균 신장 급히 확인해 보니까 6피트 2인지 거기에 거의 10cm 정도 작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뛰고 구르고 밀쳐져서 나가 떨어지는 100분 정도 시간의 경기에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경기장의 홈 구장인 듯한 한국팀 응원의 대한민국 소리가 중계 화면을 가득 메워서 나만 빼고 모두 저길 갔나? 남겨진 우리를 의아하게 했는데, 오늘 아침 그곳에서 직접 후배들의 경기를 오랜만에 응원하고 승리의 현장의 기쁨을 만끽했던 전 국가대표 대한민국 프로축구 현대대우 스카우파동의 주역 비운의 주인공 노이노 선수, 그럼 멕시코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온 이 노이노 선수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4만 5천 명의 과달라하라의 멕시코 관중들까지 한국팀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우리 K라디오가 이제 차에서 운전하실 때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만 의존하는 방송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디오를 떠나서도 우리 웹사이트로 오시면 골라서 보고 혹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K-radio.us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새로워진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시게 됩니다. 거기에 On Air,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글자 두 글자를 누르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은 월, 수, 금에 또 화면으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화목은 우리 또 뉴저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니까 그때는 제 얼굴을 못 보시겠지만 제가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한번 볼까요?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뉴욕과 뉴저지, 그러니까 허슨강을 마주하고 있는 뉴욕 일대의 날씨는 9시 무렵에 비가 잠깐 지나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새 공기가 조금 시원해지기는 했다? 어젯밤에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기 전이었나요? 경기 열심히 보고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 끝나고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는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약간 온도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오늘 오후 퇴근 무렵에 지금 아주 짙은 비구름 표시와 함께 번개 그리고 비가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저녁 그러니까 오후 7시 무렵에 약간 비가 잦아들면서 다시 맑은 하늘이 되면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미동부 시각 8시 26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온이 좀 내려간다 싶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온도가 낮아진 그런 토요일은 되겠습니다. 아주 맑은 토요일. 그 다음날 썬데이는 6월 14일인데요. 내일이 6월 13일이니까 뉴욕 주의 예비선거 6월 23일에 있을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인퍼슨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우편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내일까지 도착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일 직접 가셔서 해야 되는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뉴욕의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 이번에 투표하시려면 내일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썬데이는 6월 14일 에디스 버스데이 잔치를 크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80회 버스데이인데 보니까 비가 좀 내릴 것 같습니다. 뉴욕과 그 일대가 그런데 페어팩스 버지니아 워싱턴 DC 쪽도 이번 썬데이에는 거의 90% 비가 내릴 찬스라고 하는데 비와 함께 또 버스데이 UFC 워치 파티 멋진 생일 축하 잔치 될 수 있겠죠.

0: 혹시 어제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축구 첫 번째 경기 체코와의 경기를 못 보셨나요? 그러실 수는 없겠죠. 이맘때쯤이면 다 경기 결과도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도 찾아서 몇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조별 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맞아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대한민국이 본선 월드컵 본선에서 그러니까 역전승을 개막 어떻게 돼야 되죠? 첫 번째 역전승이 아닌가 뭐 이렇게 첫 경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과거를 싹 잊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 기준으로 한국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처음 승리를 거둔 경기 역전승 말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그리스에게 2-0으로 본선 외국에서 해외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첫 번째 1차전의 승리였고 대한민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처음 승리를 거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폴란드를 상대로 그때 2-0으로 이긴 우리의 감격적인 승리 2002년이면 24년 전인데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또 피속에 흐르고 있는 월드컵의 그 경험입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상 첫 공식 역전승은 독일 월드컵 2006년에 한국이 토고를 맞아서 2-1로 역전승을 그러니까 그때도 토고가 1-0으로 선제골을 났는데 후반에 이천수 선수가 프리킥 동점골을 내고 그 다음에 안정환 선수가 역전 헤딩으로 골을 넣은 한국 월드컵 역사상 첫 공식 역전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조별 리그 A조 1차전 경기를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숨을 잠깐 한번 크게 들이쉽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낸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어서 오현규 선수 우리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는 그냥 위에 베스트 걸치고 하도 열심히 쫓아다녀서 정말 이 오현규 선수가 혹시 몰라서 손흥민 선수 다쳤을 때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선수인데 26명 로스터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27번째 비공식 로스터에 들어간 선수다 해서 지켜봤죠. 그때 16강 진출이 확정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확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직 그 가나와의 경기가 끝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누워서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쏟으며 감격하고 있으니까 형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때 그 어린 오현규 선수였는데 어제 경기에서 역전골을 터뜨린 것이 바로 그 오현규 선수였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테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체코 2-1 승리 아무리 말을 해도 실증이 나지 않아 지치지 않는 어제의 승리였습니다. 전반전 경기를 참 어렵게 뭐 어떻게 여러분께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요.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선 진출 A조에 조인한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어깨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한번 탁 받으면 정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체코 선수들이었는데 후반 14분에 체코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 드로인을 사이드라인에서 했는데 그게 얼마나 길었던지 그러니까 팔도 긴 거죠. 그 어깨 스퀘어 어깨로 던진 드로인이 바로 이 골대 앞으로까지 가서 헤딩으로 이 체코 선수가 1점을 먼저 땄죠. 그렇지만 후반 20분 이때까지 풀링타임으로 물을 마시기 바로 전이었나요? 후반 22분경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황인범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아무튼 기가 막히게 황인범 선수에게 연결을 하고 그때까지는 막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가 됐나? 착각을 할 정도로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 공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표현할 정도로 황인범 선수가 뭔가 트릭을 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매지컬라서 꼭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는데 이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점골을 만드는 황인범 선수의 정말 거짓말같이 순간적으로 역동작을 탁 하니까 수비수 두 명과 골키퍼가 반대쪽으로 몸이 쏠렸어요. 근데 몸이 크니까 다시 이렇게 바로 잡기 힘들었죠. 그 순간에 오른발로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이런 슛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셔야지 이해를 할 겁니다. 황인범 선수가 그동안에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함께 또 팀에서 뛰었던 외국 프로팀의 선수들이 그렇게 극찬을 해왔고 축구를 좀 아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정말 황인범 선수는 잘하는 선수다 했는데 우리는 황인범 선수의 그 가치를 어제 비로소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 공이 이렇게 한 차례 바운드가 된 건가요? 오른쪽 기둥 안으로 쭉 빨려서 약간 스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황인범 선수의 월드컵 무대 첫 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팀이 이제 승리를 위해 동점골을 내는 그 골이었죠. 갑자기 달리다가 슬쩍 공을 발에 이렇게 묻혀서 몸을 트니까 골키퍼와 상대 수비 두 명이 반대쪽으로 휘청해서 중심이 쏠린 순간에 여유 있게 골대 안으로 공을 툭 쳤는데 그 뒤에서 집채만한 체구의 체코 선수가 막 따라 들어가지만 이미 막기엔 늦어서 이렇게 동점골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슛을 많이 날렸던 우리 손흥민 선수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한 1500m 고지라고 하는데 우리 뉴욕시가 얼마나 알티튜드 고지인가요? 해발 10m 정도 되나요? 서울은 한 30m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 고지에서의 산소 공급이라든가 너무나 힘든 뭐 그런 상황은 잊어버리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자꾸 슛을 시도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지치면 안 된다. 이 고지에서 33살에 손흥민 선수 지치면 안 된다 해서 일단 24분 손흥민 선수를 뺐습니다. 동점골이 난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오현규 선수 바로 그 카타르 월드컵에 좁게 입었던 그 선수를 집어넣었어요. 용병수라고 해야 하나요. 제대로 적중했다. 이제 홍명보 감독 잘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아침에 또 대세인 것 같습니다. 후반 35분경에 백승호 선수에게서 이 골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백승호 선수가 몸을 아직 이 골을 향해서 공격하는 방향으로 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주 길게 찼는데 그 공이 황인범 선수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문으로 쇄도하던 오영규 선수에게 황인범 선수가 한 골에 이어서 어시스트까지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영규 선수 그 허벅지 봤어요? 엄청나잖아요. 바로 체코의 골망을 가르는 왼발 슛을 성공시켜서 역전이 되는 2-1.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2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7: 고배추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8: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7: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8: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7: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8: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역전승으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올해 북중미 월드컵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달라하라의 같은 스테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이긴 개최국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갖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거죠. 6월 18일. 그리고 노인호 선수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20대 초반에 사라져야 했던 이 현대와 대우 프로축구 창단 스카우트 비운의 주인공. 그곳에서 이거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흥분하셨어요.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지금 몇 년이죠? 1991년에 이민 가셔서 사업가로 살아오시니까 멕시코 사람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어제 4만 5천여 명의 관중들이 저는 다 한국 사람이거나 여기 미국에서 가신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만 5천여 명의 이 멕시칸들이 대부분인 그 멕시칸 관중들이 대한민국을 응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래서 그냥 멕시코하고 2차전에 무승부가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뉴욕의 예비선거가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 경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6월 24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니까 그 하루 전날이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네요. 뉴욕주 예비선거입니다. 뭐가 이렇게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월드컵 축구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월드컵 축구와 함께 우리가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를 왜 그렇게 열심히 외치게 됐는가. 박윤용 한인권익산 신장위원회 이 봉사, 말 그대로 봉사 단체를 30년 넘게 이끌어 오신 박윤용 회장님 말씀하신 게 그때 당시에 30몇 년 전에 잭슨 하이츠였나요? 그곳에서 조그만 그 스토어를 하고 있던 가게를 하고 있던 우리 한인 오너가 시비가 붙어서 커스터머에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제가 여러 번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치인에게 가서 리더에게 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you guys don't vote. 뭐 한인들은 투표 안 하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했다는 지금 같아서는 그런 말을 그렇게 입 밖으로 속으로 생각은 해도 그렇게 내뱉을 정치 리더는 없겠지만 그때 너무나 원통해서 시작한 것이 투표합시다를 외쳐 오셨습니다. 박윤용 한인권익 신장위원회 그분의 머리가 그렇게 머리칼이 하얗게 된 건 발품 팔아서 또 후보들이 한인 후보들이 나섰을 때 선거에 나섰을 때 또 패티션도 받아주고 서명 받고 물론 민주당의 이쪽 리더 이쪽 40선거구 맞나요? 25선거구든가요? 네, 뉴욕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도 이 지역에 이 정치인들이 또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분이 되셨지만 시작은 우리 이민자들의 가슴 아픈 그 경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투표를 뉴욕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예비선거 날짜는 6월 23일. 우편으로 등록해야겠다 해서 만약에 생각하고 계셨는데 아직 못 보내셨다면 직접 가셔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흘 전에 이 유권자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뉴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뉴욕 주의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6월 23일 선거하시려면 내일 직접 가셔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불을 뿜고 있는 10선거구, 12선거구, 13선거구 그리고 7선거구 우리 줄리 원 후보를 포함해서 3명의 후보들이 지금 공석이 될 이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란 밤다니의 인도스를 받았다 해서 클레어 발데스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데요. 브루클린 보로장엔 안토니오 레이노저가 또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You Never Know 줄리원 후보가 세 번째라고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뭐 여론조사 최근이라고 그러지만 좀 된 거잖아요. 줄리원 후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포함하는 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때도 뭐 당에 말하자면 엔도르스먼트 같은 서포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예비선거를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통과했습니다. 16명인가 17명의 후보들 춘추 전국시대에 그때 줄리원 후보가 예비선거를 이겨서 결국 본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센 말을 쓰려고 했는데 아무튼 줄리원 후보 이 세 명의 3파전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 제7선거구 이쪽에 한인들이 50%만 나와서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물론 한인에서 반드시 한인 후보를 찍어야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줄리원 후보 연방 제7선거구 내일까지 유권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6월 23일 프라이머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주목해야 할 이 네 개 주요 예비선거에 있어서 또 예비선거 7선거구 민주당 연방하원 여기에 더해서 10선거구가 맨하탄 남부와 브루클린을 포함하는데요. 브루클린의 일부.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브랫 랜더가 여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 댄 골드만인데요. 댄 골드만이 트럼프 탄핵 때 아주 유명해진 인물인데 제가 기억하는 최근의 여론조사로는 브랫 랜더가 앞서고 있던 것 같아서 이것도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도전자가 앞서고 있는데 쟁점은 이스라엘, 가자, 이 가자 지구의 전쟁. 가자에 대한 팔레스타인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집단 학살이다, 제노사이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역 의원인 골드만 의원은 APEC 이스라엘의 이 지금 정치 기금을 이렇게 도네이션해주는 그 관계가 있다는 뭐 많은 지금 연방 하원 상원 의원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있죠. 이게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중동의 이슈가 핵심이 될 수 있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브랫 랜더가 도전하고 있는 10선거구 연방하원 뉴욕. 뉴욕의 12선거구는 맨하튼 중심부인데 제럴드 나들러 민주당 예비선거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오픈 시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이곳에 도전하는 케네디 가문의 독특한 캠페인 스타일을 펼치고 있는 잭 슐러스버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조지 코너웨이는 공화당 반 트럼프 메시지를 공화당이면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퍼부었던 그리고 코너웨이 아시죠? 그 라스트네임 코너웨이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있죠. 어드바이저 엄청나게 부부가 이게 의견이 달라서 싸웠던 그런데 결국은 같이 못 살게 됐어요. 내 남편, 전 남편 조지 코너웨이가 반 트럼프 메시지를 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두 후보가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12선거구 연방하원 의원 이 정도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네요. 연방하원 의원 이 브롱스 일부와 맨하탄 북부를 포함하는 13선거구 한 번만 듣죠. 아드리아노 에스파에 이게 지금 스페니쉬 네임이어서 에스파에라고 읽어야 되는 지금 현 연방 하원 의원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맘다니 시장이 또 이 사람이다 해서 쉐발리에라는 후보를 밀고 있는데 여기도 아주 대단한 그렇습니다. 선거 이야기를 해도 벌써 시간이 다 가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다시 한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그것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아, 잠깐 멈춰라 이렇게 했다는 소식 지금쯤이면 다 들으셨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공격할 그 계획을 멈추게 한 그런 또 지금 현재 제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못해서 또 놓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전쟁이 확대될 것인가 재개될 것인가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했다라는 같은 말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페르시아만 일대가 긴장과 한계 뭔가 고요함 같은 폭풍 전야일까? 아무튼 추가적인 대이란 공습 중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반응 마켓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회하는 발표를 하자 기름값이 국제 유가 떨어졌죠. 그리고 스탁 마켓 올라갔죠. 아 정말 말하기도 싫은 기업 공개 일란마 마스크에 스페이스X 얼마라고 하죠? 이렇게 돈을 다 모아서 이게 소규모 투자자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가 최대 기업 규모 IPO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지금 보도가 뉴스를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잠시 이후에 월드컵 어제 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경기 함께 모여서 관전하며 응원의 목소리와 또 발구름을 대단했을 그런 현장에서 느끼신 그대로 소식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뉴저지 쪽에 재미대한 뉴저지 축구협회 이운천 회장님과 또 그 순간을 한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보석입니다. 맨하튼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킴스보석 한글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킴스보석 셀프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뭘 해먹나 걱정이시죠? 어제 혹시 그 음식 픽업해서 잔뜩 먹고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그 뜻이 되지 않나요?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만나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이모 정혜 씨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국, 잼,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한밤중에도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 헬플라인 전화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시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또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 속의 힐링, 이번 주에 어디 가실 계획인가요?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정성 가득 토종 딱 거기에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을 더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식당이죠.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예약은 필수 845-866-4588 뉴욕 막걸리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 다 못 듣고 나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월드컵 소식 모든 게 궁금하시다면 새로워진 K라디오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www.kradio.us에서 쉽고 편하게 만나세요.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 공간 새로운 웹사이트 방문하세요. 월드컵 티켓 비싸도 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절대 이 장면은 못 봤을 거다 너무너무 반복해서 볼 수 있었던 그 짜릿한 순간들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응원은 이제 2차전 멕시코를 향한 또 염원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 이제 2차전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아주 대규모의 함께 보면서 합동 응원 자리 준비됐습니다. 6월 18일 다음 주 저녁 7시입니다. 뉴저지 8박 파인 플라자 4층에서 역시 뉴저지 팀이 만나요. 대한민국 대 멕시코. 조금 일찍 만납니다. 9시 경기 시작인데 미동부 시간으로 2차 합동 응원전 무료로 펼쳐집니다. 음료수도 있고 여러 또 응원 도구도 있고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멕시코랑 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어젯밤에 응원해 줬는데 그래서 무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멕시코로 이민해서 살고 계시는 그 옛날에 이노 선수.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8박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그리고 그 함성을 어제 직접 경험하신 분을 제가 금방 모시고 오겠습니다.

0: 어제 여기 가셨었나요? 뉴저지 쪽에 계셨다면 팍팍에 파인 플라자 4층에서 발을 구르면서 함께 응원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제 자정 넘어까지 그 감동을 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재미 대한축구 뉴저지 축구협회 이운천 회장님 제가 전화로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목소리가 예. 기운차신 건 밤새 못 주무시고 계속 돌려보셨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 장면.
1: 어제 응원하면서
0: 네.
1: 목이 쉬도록 응원을 하는 바람에 제가
0: 네.
1: 약간
0: 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그쪽에 아파트촌에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비명이 나오는데 여러 TV 화면을 걸어놓고 보던 이런 음식점, 바 이런 곳에서도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는데
1: 네,
0: 네 그렇게 네. 우리 대한민국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 어제 모신 장소 몇 분이나 모셨는지 궁금해요. 네.
1: 어제 그 저희가 모인 응원하러 이제 모인 장소는
0: 네.
1: 펠팍
0: 네.
1: 펠리스트 파크죠.
0: 네.
1: 펠팍에 있는 파인 플라자 4층에서 모였습니다.
0: 네.
1: 그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4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0: 우와.
1: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0: 네. 그 동안에 준비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 오시면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파킹은 어떻게 안내야 하며 그러셨잖아요. 뉴저지
1: 그렇죠.
0: 펠팍.
1: 네, 예, 맞습니다. 예.
0: 네. 얼마나 준비를 네. 하셨나요?
1: 준비 과정은 아마 1년 전부터
0: 네.
1: 월드컵 추진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0: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 맞죠? 네, 함께 하셨잖아요. 네,
1: 월드컵 추진위원회를 만든 근데 수고하신 분이
0: 네.
1: 이 펠팍의 시의원이신 원유봉 의원님께서 직접 준비도 하시고
0: 네.
1: 직접 지휘도 하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직접 찾아다니시고 그러시면서
0: 네.
1: 뉴저지 한인회 또는 뉴저지 상공회의소
0: 네.
1: 뉴저지 체육회, 뉴저지 축구협회 등 여러 단체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0: 네.
1: 해가지고 준비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많은 몇백 명이 모이셨는데 뭐 안전사고도 혹시 몰라서 또 많은 도움을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요청한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그 분위기는?
1: 예, 맞습니다. 예. 어제 그래도 한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는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나와주셨고,
0: 네.
1: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문제는 이 파인 플라자가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주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하셨고,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예.
0: 네. 먼저 그럼 확인을 하죠. 멕시코와의 경기 다음 주에 6월 18일 거기서 보시는 거죠? 파인 플라자 맞아요?
1: 네. 네, 멕시코전, 예, 그,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0: 네.
1: 예, 아, 다음 주 목요일이겠죠?
0: 네.
1: 예, 똑같은 장소에서,
0: 네.
1: 파인 플라자 4층에서,
0: 네.
1: 응원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0: 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어제부터 일주일 후니까요. 저한테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네. 네.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말이죠. 이 체코, 체키아가, 키가 평균 신장이 뭐 6'2" 뭐 이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보다 거의 10cm 평균 신장이 큰데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막 이렇게 부딪히면 무조건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이렇게 넘어지는데 공중볼을 뛰면 또 헤딩으로 막아내니까 경기가 이거 안 풀리겠다라고 초반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보실 때?
1: 예. 아마 그 체코의 선수들 중에서 한 6~7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0: 네.
1: 키가 190cm가 넘어가는
0: 네.
1: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장신들이겠죠.
0: 네.
1: 그분들이 6~7명 되다 보니까는 체격적인 이,
0: 네.
1: 이 피지컬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체코가 우위에 있었죠.
0: 네.
1: 대신에 또 이제 그 키가 크다 보니까는 아마 스피드 있어서 빠르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지 않았었나
0: 뭐 네.
1: 그렇게
0: 네.
1: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한민국과 체코의
0: 네.
1: 경기는 피파 순위에서도 아마 대한민국은 25위이고
0: 네.
1: 체코가 40위였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무래도 피파 순위에서 높은 대한민국이 약간의 우위에 있지 않았나 네. 예상을 했습니다. 예. 네.
0: 그런데 승부차기로 유럽에서 덴마크를 꺾고 올라온 그 체코 선수들의 그 기세가 그 피지컬리티라고 해설자도 몇 번이나 저런 몸의 힘을 압도적인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한국 선수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한국 선수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잘 그걸 버텨내고 있다. 초반에 이런 해설을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1: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선수는 뭐 다들 아다시피 그 최고의 선수들이 그 현재 모여있지 않습니까?
0: 네.
1: 특히 그 2002년 그 월드컵, 서울 월드컵.
0: 네.
1: 이때 선수 이후에 가장 지금은 그 가장 최고의 선수들로.
0: 네.
1: 예, 그 구성되어 있지 않나. 특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죠?
0: 네.
1: 손흥민 선수고. 이번에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0: 네.
1: 상제르망의 미드필드를 뜨고 있는 이강인 선수.
0: 네.
1: 그 다음에 또, 독일의 그 분데스리가의 그
0: 김민재. 철벽 수비.
1: 네, 김민재 선수.
0: 네네.
1: 김민재 선수. 그러다 보니까는 공격에는 손흥민 선수 있죠. 중간에 미드필드에서 그 볼 제급하는 네. 이강인 선수 있죠. 그 등등한 또 김민재 선수 있죠.
0: 좋았어요.
1: 그러다 보니까 직거리를 쓰고 있는
0: 네.
1: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이제 기타 그 이재성 선수라든가 황인범 선수라든가
0: 네.
1: 오영규 선수라든가 이 선수들도 그 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0: 어제 정작 네. 골을 동점골을 터뜨리는 황인범 선수는 오랫동안 우리가 최소한 뭐 영어로 말하면 underrated 선수다. 다 얼마나 우수한 선수인지는 아는데 어제 그 골이 최초의 월드컵 골이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본선에 황인범 선수 네. 그 골 딱 터질 때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파인 플라자 뭐 완전히 4층이 떠나갔을 것 같아요. 네.
1: 맞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것도
0: 네.
1: 골 넣었을 때 기분도 좋았지만
0: 네.
1: 사실은 그 체코가 먼저 골인을 하나를 그
0: 네. 그러니까
1: 기분이 좋았다니까.
0: 동점골이 터지니까.
1: 네, 우리 응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좋아하더만
0: 네.
1: 그런 상황에서
0: 네.
1: 그때 한 골을 넣었을 때 그 1대1 됐을 때 그 기분
0: 네.
1: 아마 그 이 파인 프라자에 모인 그 응원 열기가 정말 최고조로 달아오는
0: 그렇죠. 동점이라는 건 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몇 번 안에 이게 역전골이 터지잖아요. 그것도 그 첫 골을 성공시킨 황인범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가 막히게 해서 이게 누굽니까? 18번 등번호로 난 오현규 선수가 4년 전 카타르 네. 대회 때 그 공식 라스에도 없었던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결국 못 뛰게 될까 봐서 그렇게 왔던 네. 선수인데 와
1: 네.
0: 정말 어마어마한 네. 역전골. 그때는 진짜 완전히 뒤집어졌겠네요. 예, 응원.
1: 맞습니다. 예. 네. 이번 그 어제 경기 때 체코의 경기에서
0: 네.
1: 두 가지 점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0: 네.
1: 그 한 가지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명장면이었다 할 수 있는 그런
0: 네.
1: 부분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0: 네.
1: 그 교체 선수로 들어가 결승골을 터뜨린 오영규 선수의 그 골인 장면.
0: 네.
1: 이게 가장 큰 명장면이지 않았나.
0: 네.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아마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0: 네.
1: 그 정통파 최전방 공격수가 탄생했다. 이렇게
0: 네.
1: 볼 수 있는
0: 네.
1: 아주 그냥 그 귀중한 선수가 이번에 한 골을 명장면을 만들어낸
0: 네.
1: 그 장면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최고의 선수로서 볼 수 있는 게
0: 네.
1: 또 우리 그 황인범 선수들을 많이 언급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체코의 경기에서는
0: 네.
1: 그 최고의 선수로서 MVP로서
0: 그렇죠. Player of the match 예, 맞습니다. 황인범 선수.
1: 아마 이 한 골 한 도움
0: 네.
1: 때문에 본인이 첫 골 넣고
0: 네.
1: 두 번째 그 오영규 선수가 그 골인을 넣을 수 있는 그 장면에 도움을 해준
0: 네.
1: 한 동안 한 분이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황인범 선수가 대한민국의 미드필더로서의
0: 네.
1: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골인도 잘 넣고 그렇지만은 이 볼 배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축구에서는. 예.
0: 네.
1: 이번에 또 이 볼 배급의 최고 능력인 미드필더로서의 황인범 선수가
0: 네.
1: 최고의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0: 네.
1: 이 두 가지가 최고의 그 선수 등극으로서 황인범도가 네. 또 되었지 않았나 그런
0: 네.
1: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역전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간쯤은 그 하프라인 넘었나요?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황인범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고 했는지 약간 몸이 아직도 이렇게 반쯤 사이드라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서 쭉 황인범 선수에 넣어서 황인범 선수가 낮은 크로스를 뛰어서 이게 지금 오영규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 역전골을 예. 터뜨린 그 장면 정말 두고 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큰 명장면이지 않았나.
0: 그죠. 네. 예, 예. 그리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의 황인범 선수 정말 칭찬을 예. 어떻게 많이 해도 모자란 예. 것 같습니다. 네.
1: 사실 그 이번에 그 결승골을 넣은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그 지난번 월드컵 카타르 네. 월드컵 경기에서
0: 네.
1: 그때 그 가기는 했어요. 카타르 월드컵에 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0: 복귀
1: 그런 거였기 때문에 했지만은
0: 네.
1: 그 사실 뭐 번호가 못 받았죠, 그러니까는.
0: 네. 그런데 네. 지금 제일 네. 급한 게요. 멕시코와의 네. 경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뭐 그래도 뭔가 우리 이우천 화장님 좀 팁을 주시면 네. 좋겠어요. 이 방송
1: 아 멕시코와의 경기요.
0: 네.
1: 아마 멕시코하고의 경기를 한 경기장이
0: 네.
1: 어제 체코하고 열렸던
0: 네.
1: 과달라마 경기장입니다.
0: 네.
1: 그 경기장에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장은 해발 1,560m이고
0: 네.
1: 그다음에 그 거기에 들어가는 관중수는 약 4만 8천 명.
0: 네.
1: 아, 2010년도에 개장했다고 하거든요.
0: 네.
1: 예, 명문구단인
0: 네.
1: 바달라의 본구장인다고
0: 해요. 네.
1: 거기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선수 구성으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0: 최고의
1: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예, 최고의 진영이다. 네.
1: 멕시코는 아. 공구장이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멕시코 선수들의 그 공구장에 응원에 힘입어서
0: 네.
1: 아마 그 응원 때문에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번에 그 해발 1,560m에서 그 경기를 하는 거는
0: 네.
1: 체력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 부분은.
0: 네.
1: 예.
0: 오늘 제가 이 정도로 해야 예. 되겠습니다. 어제 응원전 예. 멋지게 하신 재미대한 뉴저지 축구협회 뉴저지 쪽의 응원전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멕시코와의 경기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뭐 어저께 또 뉴욕 쪽에서 프라미스 기후에서 만난 응원전와 대한체육회 뉴욕 지부에서 준비한 붉은색 유니폼 응원 도구 들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아래층과 2층 좌석 대부분 채우고 한국 KBS 중계방송 1004인치 스크린으로 봤다고 엄청났어요. 간식도 있었고 제가 다녀온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월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직보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오늘 출근길에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으셨나요? 피곤은 한데 기분 좋은 거 있죠? 눈은 충혈됐는데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는 거요. 그게 바로 승리의 맛입니다. 승리는 꼭 거창한 게 아니죠. 이렇게 월드컵 역전골일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 알람 끄고 조금 더 자려다가 일어나신 것도 승리고요. 다이어트 중에 치킨 안 시킨 것도 사실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승리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끌려가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후반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올해 남은 후반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투데이 시작합니다.

6월 12일 너무나 편안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을 어제 많이 상상했어요. 내일 아침의 기분은 어떨까? 내일 아침 어떤 멘트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 너무나 기쁩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시죠? 2026 FIFA 월드컵 노래였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그리고 이재가 부른 노래죠. 우리 자랑스러운 또 이재가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가사를 혹시 들으셨나요? 한국어 가사가 나왔어요. 어? 이거 다 영어 아니었나?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맨 앞에 뭐라고 하냐면 또 넘어져도 돼. 또 다시 일어나. 라는 한국어 가사가 있습니다. 마무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국어 가사가 이 노래 안에 삽입이 됐고 이재가 직접 이 가사말을 썼어요. 작사를 했는데 한국어 가사가 포함된 이 노래를 들으니까 훨씬 더 뭉클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DNA 들으셨고요. 뭐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월드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그래도 하루는 온전히 좀 더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젯밤에 많이들 소리치시고 또 기쁨에 눈물도 흘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체코를 2-1로 역전승으로 꺾고 첫 승을 거둔 너무나 행복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경기 전반에는 조금 불안불안하면서 답답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슈팅도 나왔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아서 다들 막 손에 땀을 쥐셨을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막 0-0으로 계속 가니까 오늘 이거 비기는 거 아니야?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이 시작됐는데 이게 웬걸. 후반 14분쯤이었나요? 체코의 선제골이 터졌잖아요. 그때 아마 다들 이렇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믿고는 있었는데 글쎄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열심히 뛰어줘서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 응원했던 우리 합동 응원단들의 그 응원도 하나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후반 한 22분쯤에 여러분 그 짜릿한 순간 기억하시죠? 황인범 선수가 전진 패스를 받아서 순식간에 수비 뒷공간으로 그냥 훅 침투를 해서. 야, 그 골문을 비우고 나온 골키퍼 위치를 어떻게 그 찰나에 확인을 하고 너무나 감각적인 오른발 칩샷으로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진짜 그때 막 허리 뺄 뻔했어요. 앉아있다가 막 일어서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드라마가 그래도 1-1로 가서 그것도 이렇게 일단은 안심을 했는데 진짜 드라마가 이제 후반 35분에 완성이 됐잖아요. 오른쪽으로 그 침투했던 황인범 그 페널티 박스 안에 오현규에게 패스를 하면서 정말 지체 없이 원터치 슈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 공이요 골키퍼 맞고 골망 안으로 그냥 쑥 빨려 들어갔는데 확실히 거기가 고산지대다 보니까 그런지 이 속도와 거리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볼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어젯밤에 그 역전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많이 느꼈어요. 2-1 역전하는 순간. 진짜 그 체코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우리 김승규 골키퍼도 그렇고요. 이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 흘린 땀들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축구라는 거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에이스도 중요하지만 모든 그 선수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렇게 느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아시니까 이번에 저는 그 한 두 가지 숫자에 포커스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38이라는 숫자, 그 우리 역전골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오형규 선수가 사실 그 경기 당일에 점심 먹고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하죠. 갑자기 열이 좀 올라서 38도까지 열이 올랐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컨디션이 좋아도 지금 긴장이 될 판인데 몸이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무팀이 들어가서 물론 극진하게 보살폈겠죠. 그래서 뛰긴 뛰었는데 어쩌면 그 투지가 더 생겨서 열이 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들어가자마자 교체돼서 들어가자마자 또 그렇게 경기를 뒤집는 거 보면 대단한 선수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현규 선수는 4년 전에는 번호도 없었던 선수잖아요. 다 아시죠? 그랬던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선발로 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 항상 그 벤치에 있거나 후보 선수로 있는 그 선수들은 똑같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번호도 없이 짐을 들어드리던 그 선배님들 앞에서 역전골을 넣은 거잖아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영규 선수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월드컵 앞두고 가게에 장기 휴가 공지를 올렸어요. 이번 월드컵에는 저희 아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돼서 가족으로서 현장에 함께 가서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하면서 가게 문을 닫은 거죠. 지금 돈을 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 앞 현수막에는 그 오현규 선수의 골 세리머니 사진과 함께 월드컵 응원을 간다 헛걸음하게 해서 죄송하다 이 문구가 있었는데 아마 어딘가에서 보시면서 응원을 하셨겠죠. 결국 그 아들이 골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동점골을 넣었던 이 황인범 선수도 경기 후에 솔직한 소감을 전했죠. 제가 그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선수다. 공간이 있어서 신기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워낙 좋은 패스를 넣어줬지만 각도가 이렇게 없다고 딱 판단을 해서 한번 접었다. 이렇게 그 칩슛골의 순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 짧은 몇 초의 찰나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다 같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스포츠라는 게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대1의 역전승이라는 결과 뒤에 4년을 기다린 그 선수들이 있었고 그 38도의 고열을 참은 투혼이 있었고 또 가게 문을 잠그고 날아가신 그 부모님도 계셨던 거죠. 이렇게 항상 그 여러 가지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축구 정말 재밌습니다. 다음 경기를 또 우리 다 같이 응원하면서 일주일을 또 좀 설레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제가 들어요.

0: 후대를 함께 응원해주시는 응원단 여러분이시라고 제가 오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응원단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까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럼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상담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네, 멜로망스가 부른 사랑인가 봐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그 오늘이 그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어서 사실 이제 월드컵 얘기를 뭐 한 시간 내내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항상 금요일에 우리가 좀 이야기했었던 투데이 역사에 관한 역사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몰랐던 것이라든가 좀 새롭게 재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늘은 그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홍길동 다 아시죠? 그 우리가 홍길동을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탐관오리에 또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을 도왔던 의적이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홍길동과 또 역사 속, 역사의 기록 속의 홍길동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아시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 연산군 6년인 1500년에 진짜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기록 속 표현은 조금 뜻밖입니다. 그 실록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강도 홍길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시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체포한 일을 굉장히 큰 성과로 여기면서 임금님에게 이제 보고도 했고요. 또 관련 기록도 여러 차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록 속의 홍길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의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실록은 그를 뭐 백성을 위해 싸운 영웅이다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무리를 이끌고 활동했던 어떤 그 도둑의 집단, 우두머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홍길동은 상당한 세력을 거느렸고요. 또 지방의 유력 인물들하고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정확한 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그 생애의 자세한 내용은 지금도 분명하게 그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로부터 한 시간이 100년쯤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의 천재 문인이죠. 허균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허균이 등장을 하는데 허균은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홍길동은 좀 전혀 다른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서자로 태어나서 신분차별에 맞서고 또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백성들이 꿈꾸던 그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홍길동의 모습이 사실 그 이 소설 속의 홍길동에 좀 훨씬 가깝습니다. 이 허균이라는 작가는 왜 하필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담아내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장 좀 지배적입니다. 소설은 어차피 이제 허구잖아요. 가끔은 이 역사보다 꾸며진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더 오래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처럼요. 실제로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없지만 허균이 만들어낸 홍길동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사회를 향한 그런 꿈을 기억하고 싶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고 하지만 이야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세상을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속의 홍길동과 소설 속의 홍길동, 어쩌면 둘 다 뭐 우리 역사 속의 홍길동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홍길동에 대한 조금 다른 시선의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역사 이야기 또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좀 짧은 노래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회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불!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0: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3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9: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0: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9: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10: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9: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지금 멕시코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인데요.

0: 그 현장에서 태극 전사들의 함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동부관광의 카일린과 함께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잠을 좀 주무셨나요?
1: 그럼요. 편안하게 잤습니다.
0: 기분 좋게 주무셨어요. 네.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경기 당연히 보셨겠죠?
1: 네, 다 봤습니다. 전반에는 좀 답답했는데.
0: 네.
1: 전반에 보니까. 네. 거의 뭐, 이렇게 90%를 나누면. 네. 65대 35 정도의 경기였는데. 네. 유효시 팀도 아마 한국이 5개, 체코가 1개.
0: 네.
1: 뭐 이 정도였는데.
0: 맞습니다.
1: 득점이 안 나와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답답했었죠, 전반은.
0: 맞아요. 후반전에 선제골 딱 먹었을 때 괜찮으셨어요?
1: 뭐 괜찮았어요. 오히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먹었어 네. 이겼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0: 오히려.
1: 어쩌면 한 골을 넣고 있었으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군요. 네. 정신이 확 드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 그 현장은 아니지만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을 했는데 진짜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막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설레요.
1: 네, 맞아요. 어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몇몇 분들 꽤 제가 현장에 응원을 하러 간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0: 맞아요.
1: 저희 동부관광에서도 이제 3차전 갑니다.
0: 하죠.
1: 네, 24일에 치러지는.
0: 네.
1: 지금 그 과달라라가 아니라 이제 몬테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0: 네.
1: 멕시코 시리에서 한 10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오히려 미국 그 샌안토니오에서 더 가까운 지역이기도
0: 그래요?
1: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다행히 우리 뉴욕에서는 네. 직항 항공도 있고.
0: 아, 좋네요.
1: 그래서 23일 저녁에 이제 출발하는 걸로. 그래서 네. 저희가 24일 밤 경기니까요. 동부 시간으로 9시죠.
0: 그렇죠.
1: 현지 멕시코 시간으로 아마 7시로 알고 있고요.
0: 네.
1: 3차전 저희가 관람할 수 있으니까.
0: 네.
1: 다행히 아마 어제부터 사실 월드컵 분위기가 한국만큼 그렇지는 네. 못하잖아요. 우리는 미국 현지는.
0: 광화문에 가장 뜬
1: 모양인데. 네. 네. 네. 어제는 근데 광화문도 조금 썰렁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오전 10시.
0: 아, 아무래도 시간이.
1: 11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럴 수 있죠. 다들 일하는 시간이고.
0: 시간. 네. 네. 맞습니다. 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23일에 출발하는 거
0: 네.
1: 티켓도 있고 그 우리 한국 응원단석에 같이 앉아가지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다행히 저희가 준비한 티켓이 아직은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그래요?
1: 지금이라도 꼭 전화 주셔서
0: 네.
1: 1,190불이에요. 그래서 티켓 금액 포함 잠깐 관광 그리고 호텔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1,190불에 항공료도 지금 사실은
0: 어때요?
1: 다이렉트 항공편이 한 편밖에 없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막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0: 네.
1: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1, 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는 그 직항항공이 없어요. 그래서 멕시코 시리로 가가지고 버스로 꽤 오랜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되던가 아니면은
0: 네.
1: 멕시코 시리에서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0: 네.
1: 다행히 우리 몬테레이 3차전 열리는 몬테레이는 직항항공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갈 수 있고요.
0: 좋네요.
1: 몇 시간도 뭐 5시간 남짓 비행이면 충분하니까
0: 그렇군요. 네네. 네,
1: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감동의 그 현장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남아공 이제 예선 3차전이에요. 6월 23일에 출발합니다. 이건 며칠 코스인가요? 2박 3일?
1: 1박 3일입니다.
0: 1박 3일.
1: 왜냐면 비행기가 자정을 넘어서 1시 반 비행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한 10시쯤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넘어갈 거고요.
0: 네네.
1: 현지에는 6시 남짓 도착을 하는데
0: 네.
1: 그렇게 도착을 해서 간단 그 차창 관광하고 점심까지 먹고 호텔을
0: 네.
1: 좀 일찍 들어갈 거예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제 한 4시 정도까지 경기가 7시이기 때문에
0: 네.
1: 4시 정도까지 경기장을 우리가 경기 시작 전에 그 응원이 또
0: 그럼요.
1: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0: 해봐야죠.
1: 그 기쁨도 같이 느끼시 라고
0: 네. 네,
1: 조금 일찍 움직일 거고요.
0: 네.
1: 그리고 투어 경기를 보고 나면은
0: 네.
1: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9시 남짓 이렇게 될 텐데
0: 네.
1: 호텔로 들어와서 하루 네. 숙박하고
0: 네.
1: 그 다음 날 뉴욕 기준으로는 6시 비행기입니다.
0: 그렇군요.
1: 6시 남짓 비행기를 해서 오전 관광하고 점심도
0: 네.
1: 드시고 오후에 공항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0: 와,
1: 짧고 굵은
0: 알찹니다. 네. 알찹니다. 저도 축구장에 가서 뭐 응원해 본 적이 있지만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기쁨을 좀
1: 아마도
0: 예,
1: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이나
0: 네.
1: 아니면 소식을 오늘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0: 네.
1: 내가 이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사실 월드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0: 그럼요.
1: 티켓 구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0: 맞습니다.
1: 2002년에 네.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제가 그렇죠. 한국에서 살았을 때였으니까 본
0: 네네.
1: 적은 있는데 그때 한 3게임 봤거든요.
0: 네.
1: 근데
0: 와.
1: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32강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0: 아, 네.
1: 32강 올라오면 또 LA에서
0: 그렇죠.
1: 또 우리가 32강 전부터 또 치러질 수 있고.
0: 맞습니다.
1: 제 개인적인 느낌은 16강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0: 어우 좋아요.
1: 8강까지는 분위기 타면 된다 네.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네. 뭐 그 다음은 그 다음이고 네. 일단 우리가 2차전 3차전.
0: 와, 그 네. 그 촉을 믿겠습니다. 이번 여행. 보니까 이제 26명으로 한정을
1: 네 맞습니다.
0: 해서.
1: 저희가 티켓을 그렇게밖에 못 구했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티켓이 허가되는 그 허락되는 인원만 갈 수 네. 있는 거고요.
0: 네네.
1: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분 세 분 그 혼자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0: 그래요?
1: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은 네. 난 안 갈래 혼자 갔다 와 뭐 이런
0: 네.
1: 오히려 어머니들이 가는 경우는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경우
0: 그렇죠.
1: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0: 아니,
1: 그래서
0: 당연하죠.
1: 혼자 가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방짝 매칭은 다 해드리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0: 네.
1: 나 혼자 가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0: 아유.
1: 이게 가면 한 가족이 됩니다.
0: 가족입니다. 네. 응원단으로 가보세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1: 맞아요.
0: 네. 여기 보면 멕시코 몬테레이 관광도 포함을 해 주신다고
1: 네,
0: 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여기는 그 몬테레이가 어떤 곳이지라고 하시는 분들.
1: 사실은 뭐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죠. 근데 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제2, 제3의 도시 중에 하나죠. 꽤 큰 도시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물론 그 월드컵 스타디움이 네.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멕시코의 문화는 충분히
0: 네.
1: 멕시코 시리가 아니더라도 느낄 그렇죠. 수 있을 만한 관광지들이 좀 있고요.
0: 네.
1: 사실은 좀 약하죠. 제대로 이제 멕시코를 보려면 한 5일, 6일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우리가 간 김에
0: 네.
1: 네. 도착하는 날 오전 관광
0: 네.
1: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1: 적어도 몬트리올 인근은
0: 네.
1: 다 관람하고 이렇게 오는 일정으로 가져 있습니다.
0: 아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굵고 짧고 알찬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지금부터 전화를 주십시오. 26명 한정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네, 6월 23일 출발하니까요. 얼른 전화를 주십시오.
1: 네, 전화번호 한번
0: 네.
1: 알려드릴까요? 네. 718-939-1000번이고요.
0: 네.
1: 지금 전화 주시면 아직은 티켓 있으니까
0: 네.
1: 가능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하셔야 될 게
0: 네.
1: 항공료가
0: 그러니까요.
1: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 사람은 다행히 한 2주 전에 발권한 분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다행이더라고요.
0: 네. 네.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예약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하루가 달라요.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여행을 준비하셨고 지금은 이제 월드컵 기간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동부 관광에서 준비하는 여행 상품들은 또 다양하게 많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번 그 사실은
0: 네.
1: 프로모션 하는 거고요. 축구
0: 그래요.
1: 경기 같은 경우는
0: 맞아요.
1: 네.
0: 네.
1: 여름철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은 유럽 지역이 이제 한정지어서 많은 곳들이 있죠.
0: 그렇죠. 네. 네. 그것들도 이제 관심 갖는 분들 계시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1: 네네 그럼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0: 네.
1: 여름방학에 우리 자제분들과 함께
0: 네.
1: 50% 프로모션 하는 이태리 상품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6, 7, 8에만 갈 수 있는
0: 네.
1: 북유럽
0: 네.
1: 네. 그리고 이태리를 이미 갔다 왔지만 나는 돌로미티라고 하는 곳이 너무너무 가보고 싶다. 요즘에 조금 뜨는 여행지
0: 그러니까요.
1: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0: 많이 얘기하세요.
1: 남프랑스 니스하고 뭐 그 돌로미티까지 이렇게
0: 네.
1: 갈 수 있는 8월에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 6월, 7월, 8월에 갈 수 있는 상품들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0: 네.
1: 그거 말고도 물론 늘 가는 가을 상품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뭐 이번 기회에 또 가족들 방학 때 또 만나고 그럴 텐데
0: 네.
1: 아직 휴가 계획이 안 잡혀 있다면
0: 네.
1: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0: 네.
1: 미리미리 사실은 하루가 여삼치고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우리 한국분들이 항상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는데
0: 네.
1: 죽을 때까지 내일은 없습니다. 늘 오늘만 있죠.
0: 맞습니다. 오늘에 충실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준비하신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 직관 너무 떨립니다. 여기 가서 이제 이거 보시고 다들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또 돌아오실 거라고
1: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어제 경기가 있었고 18일
0: 네.
1: 멕시코전 24일 저 남아공전이 있는데
0: 네.
1: 사실 지금은 이제 1차전은 저희가 16년 만에 이긴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32강 진출 확률을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 93% 정도
0: 네.
1: 이렇게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설령 멕시코전을 진다손 치더라도 32강 진출 가능성은
0: 네.
1: 한 85% 정도. 아니야 말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2차전,
0: 네.
1: 3차전을 모두 진다 해도
0: 네.
1: 55% 정도는 32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0: 네.
1: 48개 팀 12개 조인데요.
0: 네네.
1: 1, 2등은 무조건 진출이고요. 24개
0: 그렇죠.
1: 팀이죠. 나머지 그 12개 그 조에서 3등 중에서도 네. 8팀은 32강에 합류를 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죠?
1: 좋아하죠.
0: 네. 네. 벌써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다. 네. 축구도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세요?
1: 스포츠 공 가지고 하는 건 다 좋아하죠.
0: 다 좋아하세요? 네. 직접 하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1: 하는 것도 본인...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못하고 있고요.
0: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보니까 관심이 없던 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1: 축구를 원래 4년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0: 그렇죠.
1: 네. 월드컵 때만 보는 거죠. 그리고 국제전 할 때 그리고 특히 네. 일본전 볼 때 이제 보는 거죠. 축구는.
0: 네. 맞습니다. 예전에
1: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마니아들은 네. 늘상 보는 거고.
0: 그렇죠. 네. 아, 한국이 이제 32강, 뭐 나아가 16강, 8강 쭉 진출하다 보면 뭐 다른 진짜 투어 상품이 혹시 막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1: 그것도 뭐 저기 분위기 타면
0: 분위기 타면은
1: 저희들이 이제 네. 여건이 된다 그러면 티켓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네, 해야죠.
0: 그러니까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 청취자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어제 저거 사실은 네. 이게 기분 좋은 피곤함이잖아요.
0: 정말 그렇습니다.
1: 어제 같은 경우는
0: 네.
1: 졌으면은 그냥 피곤하기만
0: 그냥
1: 하고.
0: 피곤함.
1: 네.
0: 맞아요.
1: 근데 이거 우리가 늘 여행을 그 저기 행복한 고단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0: 네. 네.
1: 비슷한 오늘일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하루 정도는 뭐 그 기쁨 만끽하시고
0: 네.
1: 또 18일 또 24일에 있는 그 2차전, 3차전도
0: 네.
1: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0: 네.
1: 특히 3차전은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
0: 맞습니다.
1: 내가 여기서 가끔 버퍼링 생긴 중계하고는 좀 다르다.
0: 그렇죠. 맞습니다. 와, 그 감격의 순간 다시 기다리려면 또 4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 동부관광이 준비한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예선 3차전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상품 6월 23일 출발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1190불이고요.
0: 네.
1: 네, 항공료도 아직은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 바로 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댁에서 시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연합으로 우리가 함께 합동 응원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식당에 가서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어제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바른말 한 꼭지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 사람이 막 많고 막 정신없고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그 현장을. 아, 여기 완전 도떼기 시장이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도떼기 시장. 그런데 흔히들 이게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깨비 시장. 아, 여기 도깨비 시장이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도떼기 시장이라고 쓰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도 밑에 시옷으로 도떼기 시장이라고 쓰시는데 정확한 표준어는 도떼기 시장이에요. 그냥 도. 때는 어이죠. 도떼기 시장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좀 보면요. 옛날 옛날에는 뭐 정식 어떤 점포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물건을 쫙 늘어놓고요. 도매로 이렇게 물건을 떼어다 파는 그런 난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매의 도, 그 물건을 떼어 판다는 뜻의 떼기. 그래서 도떼기. 가 된 거죠. 도떼기 시장. 그래서 원래는 그냥 도매 난전 시장이었던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도매 장사꾼들이 좁은 골목에요. 다닥다닥 모여서 싸요 싸 여기요 여기 하면서 막 외치고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풍경이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시끄럽고 또 막 사람은 넘쳐나고 정신은 또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뜻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곳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도떼기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 쓰실 때도 시옷 받침하시면 안 되고요. 도떼기 시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떼기 시장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돼요. 오늘 만약에 퇴근하실 때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나 어디에 가시든지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완전 여기 도떼기 시장이네 하고 정확하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그런 언어들도 그 유래를 알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프닝에서 우리 월드컵 노래 DNA도 들어봤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데이 또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금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또 있으니까 편안하게 쉬셔서 또 몸을 회복하시고 월요일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

0: 날이 더워지더니 아, 또 비 소식 들리면서 텁텁해지니까 사실 좀 짜증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운전을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오전 11시에 펼쳐보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언제 봐도 반가운 그 얼굴입니다.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
0: 봐봐. 입안하셨네요.
1: 아, 예.
0: 언제 하셨어요?
1: 오늘이요.
0: 오, 예.
1: 오늘 아침에 일찍 했어요.
0: 진짜 이 산뜻함이 어디에서 오나 했어요.
1: 아, 예.
0: 네. 오늘 만난 풍경 중에 제일 산뜻한.
1: 아,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하고 오려고 하고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김동석 변호사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래요? 아이고, 몰랐네요.
0: 이쪽 카메라, 저쪽 카메라 다 인사 보내주세요.
1: 아, 네.
0: K-Radio 아. 유튜브 라이브 안녕하세요.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얘기하기 전에 어제 축구는 보셨죠?
1: 대한민국!
0: 아, 정말 너무 아슬아슬해서 손 네. 많이 찔렀네요. 괜찮으셨어요? 아,
1: 목이 쉬지 않았는데 목이 안 쉬었네요, 다행히.
0: 어쨌든 승리해서 다들 뭐 그 얘기를 한마디씩 다 건네는 오늘 아침입니다.
1: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신나요. 전 닉스 팬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0: 아, 네. NBA.
1: 네, 닉스도 잘하고 옌키도 잘하고 저 옌키 팬인데 옌키도 네. 잘하고
0: 와우.
1: 대한민국 축구도 잘하고 와우. 재밌습니다.
0: 아,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요.
1: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은.
0: 이제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사고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요.
1: 네.
0: 제 아는 지인분 중에 빨간 신호등에서 신호 딱지가 끊겼다는 거예요.
1: 경찰한테요? 아니면 카메라로요?
0: 카메라로요.
1: 카메라로?
0: 네.
1: 아,
0: 괜찮습니까?
1: 아이고, 괜찮은 것보다 딱지를 내셔야죠.
0: 아, 벌금?
1: 네, 벌금을 내셔야죠. 포인트는 없습니다.
0: 네. 네. 왜 그런 거죠?
1: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잖아요.
0: 따져보면 되지. 운전자한테 이날 네가 알고 있지? 네 차니까 누가 운전한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안 되나요?
1: 아, 안 돼요. 그 probable 그냥 probable cause고 그 확실한 그 conclusive evidence 그러니까 확실한 입증이 없으면은 그렇게 개인한테 딱지를 못 주게 돼 있어요.
0: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경찰에 안 잡힌 것만 해도.
1: 그렇죠. 경찰한테 잡히면은 확실하게 너가 빨간불 지나갔으니까 당신한테 딱지를 주겠습니다. 포인트가 올라가죠.
0: 네, 벌금은 똑같나요?
1: 아니요, 달라요. 그냥 카메라에서 나오는 티켓은 딱 책정돼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1: 뉴욕시는 50불이고요. 농어랜드는 좀 비싼 거라고요. 한 15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벌점 관련해서 한번 찾아왔더니 뉴욕 뉴저지가 조금 다른데 좀 놀라운 사실이 뉴저지는 뺑소니 부상이 없으면 2점이더라고요. 있으면 8점인데.
1: 네, 네. 뺑소니를 잡히잖아요?
0: 네.
1: 뺑소니가 이제 벌점이 있다는 거는 뺑소니를 하고 잡혔다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러면 형사법이에요.
0: 예.
1: 예, 형사법이 먼저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 DMV, 그, moving violation 티켓 먹고 이런 건데.
0: 네.
1: 뺑소니 당하면, 2점뿐이 안 해? 뺑소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0: 네.
1: 그 큰 사고예요.
0: 네.
1: 예, 아이고, 도망가도 2점뿐이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0: 깜짝 놀랐어요.
1: 예, 그거는 이제, 그 민사로 갔을 때
0: 네.
1: 그 DMV에서 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책정하는 그 포인트가 2점이고요.
0: 네.
1: 뺑소니를 하시면 형사법으로 들어가요.
0: 네.
1: 법을 어긴 거예요. 형사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네. 민사법원이 아니고 형사법원에 가셔야 돼요. 크리미널 코트를 가셔야 돼요.
0: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1: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심했고 사람이 다쳤는지, 데미지가 얼마나 났고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지. 의도적인 건지,
0: 네.
1: 이 사람이 그냥 뭐 스피드를 냈다든지, 음주운전 했다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0: 네.
1: 예.
0: 네.
1: 그러니까 뺑소니 운전하면은
0: 네.
1: 이 포인트만이 안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아, 저는 왜 이렇게 후하지? 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군요. 네. 자, 벌점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날도 더워지고 휴가 기간도 오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 휴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요거 체크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나?
1: 아, 휴가 가실 때 이제 운전하신 분들.
0: 네.
1: 운전하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 차로 이제 여행, 사랑하는 사람들 태우고 가는 차잖아요.
0: 네.
1: 혼자 휴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럼 그 차가 가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운전을 하지만.
0: 네.
1: 그러니까 그 차를 잘 관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0: 첫째, 차량 점검을 하세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이제 꼭 설치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장거리 네. 운전하면 꼭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여행 갔다 왔는데 렌트카 할 때도 저는 블랙박스 일회용
0: 산다고.
1: 그
0: 네.
1: 일회용이 아니고 포러버? 그러니까 휴대용?
0: 네네, 휴대용. 네.
1: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0: 네.
1: 그거 사서 달아서 운전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안 썼어요.
0: 아, 네.
1: 쓸 필요는 없었는데
0: 네, 다행입니다.
1: 이게 또 어떻게 쓰이냐면요. 요새 블랙박스 화질 좋잖아요.
0: 네.
1: 풍경 좋은 데로 운전하잖아요.
0: 네?
1: 옆에서 와이프하고 애들이 와 저거 봐라 너무 멋있다. 나 못 봐요 운전하니까.
0: 그렇죠.
1: 근데 다 녹화가 됐더라고요.
0: 와 재밌다.
1: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네. 그 편집을 잘해요.
0: 네.
1: 여행 갔고 이런 거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거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잘하는데
0: 네.
1: 그걸 쓰더라고요.
0: 와.
1: 네, 그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는 그거... 블랙박스 꼭 잘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렌터카 하시는 분들은 렌터카만 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이제 설치하는 건 조그만 거 얼마 100불 미만이더라고요.
0: 네.
1: 그거 하나 사서 달아놓으시고요. 여행 가기 전에 블랙박스도 작동하는지 SD카드가 데미지 날 때도 많고 블랙박스도 고장 오래되면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지 그거 꼭 체크업하시고
0: 그거 어떻게 체크업하죠?
1: SD카드 꺼내가지고 플레이해보면 되잖아요.
0: 아, 네.
1: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0: 한 번도 안 해봤네요.
1: 예, 네, 다들 안 하세요.
0: 예.
1: 네, 꼭 한 번, 가끔씩 한 번씩 하지, 이게 작동이 제대로 룹이 되는지, 녹화는 됐는지, 녹음은 됐는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0: 네.
1: SD카드 용량은 큰지 적은지, 너무 적으면 바꾸시고요.
0: 그때 얼마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랬어요?
1: 256기가 정도 돼야 될 것
0: 같아요. 256기가 네, 정도 들어요.
1: 적어도.
0: 네. 네.
1: 그래야지 한 보름 정도는 룹이 된다고요.
0: 네.
1: 예,
0: 네,
1: 그러니까 왜냐면 사고 난지 모르고 넘어갔다가 한 일주일 후에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지어지면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당연히 운전면허증 registration insurance 잘 가져가시고.
0: 네.
1: 그리고 꼭 김동석 변호사 번호 가지고 계셨다가 만약에 나쁜 일 생기면 전차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0: 네.
1: 그리고 갔다 오시면 되는 거죠.
0: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상담 전화번호는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긴급한 상황일 때만 이 번호 전화주세요. 646-808-7375번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슬쩍 말씀하셨는데 이제 블랙박스로 여행 브이로그처럼
1: 네.
0: 그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1: 예, 예. 뭐 많이 스트레스 풀고
0: 네. 네,
1: 리처지하고 왔습니다.
0: 아, 왠지 얼굴이 좋았는데 이발 때문만은 아니었군요. 자, 잠시 후에는 또 진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생활의지에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성.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2026 FIFA 월드컵 다시 한번 한인 사회가 하나 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6월 18일 저녁 7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1: 네.
0: 제가 지난 방송 때 이제 나가실 때 제 보험을 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1: 아, 그랬나요?
0: 네. 네. 네. 잘했어요. 충분합니다. 그러셨는데. 네. 사실 또 까먹었어요. 한번 청취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꼭 챙겨봐야 됩니다. 한번.
1: 제가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는 건 네. 본인 차와 본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본인도 그렇고요. 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0: 네.
1: 그렇게 보니까 본인 차를 어떻게 보호하냐, 본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냐, 본인이 과실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냐, 이게 보험이에요.
0: 네. 네.
1: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보험에서 끝나지 자기 재산까지 안 오게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재산이 많고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좀 신경을 쓰고 잘 들여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0: 네. 네.
1: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잘 들여놓느냐, 이게 안건이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 데미지는 풀카버냐 라이빌리티냐, 라이빌리티는 무조건 들게 돼 있고요.
0: 네.
1: 풀카버면은 이제 풀카버 종류도 여러 가지 컴프레헨시브, 컬리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잘 들어서 자기 차도 고치고 렌트카도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시고 이제 들어놓으신 게 첫째고.
0: 네.
1: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되잖아요. 사고 나면.
0: 네. 그러니까
1: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치료 받으려면 노폴트라는 걸 네. 통해서 치료 받는다. 노폴트란 건 fault는 잘못이란 뜻이고
0: 네.
1: no fault라는 쉽게 말해서 잘못을 안 따지고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0: 네.
1: 자, 그럼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본인 보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치료비냐 혜택이 어떻게 좌우되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럼 본인 보험이 어떻게 들었냐 그걸 또 따져야겠죠.
0: 네.
1: 자, 본인 보험이 no fault 미니멈이 뉴욕주는 5만 불이에요.
0: 네.
1: 자, 그러면 5만 불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거를 모자라는 걸 불안하시면 서플멘터리라고 더 들 수 있어요.
0: 아, 네.
1: 네. 그러니까는 옵션으로 더 들 수 있다고. 나 5만 불로 모자라니까 나는 옵션으로 5만 불 더해서 10만 불까지 치료받을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0: 그러면 보험료가 훅 올라가진 않아요.
1: 근데 5만 불 이상으로 치료받는 게 거의 드물어요. 진짜 많이 다치면 그렇게 된다고요.
0: 네. 네.
1: 그러니까는 5만 불 추가로 더 든다 그래가지고 거의 많이 안 올라요.
0: 네. 네.
1: 그런 거 이제 있으니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라이빌리티 보험은 상대방, 본인이 과실했을 때 상대방 그 차 고쳐주고 다친 분 보상금 주는 거잖아요.
0: 네.
1: 재산이 있으신 분들 라이빌리티 좀 높이 해놓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 차다든지.
0: 네.
1: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1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들잖아요. 싱글. 한 사람이 가져가시는 게 10만 불. 투어몰. 두 사람 이상까지 가져가시는 게 30만 불. 이렇게 보통 든다고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났으면 본인도 만약에 피해자가 됐을 때
0: 네.
1: 상대방 가해자가 잘 드러났으면 되는데 모자랐을 때
0: 네.
1: 아니면 치고 도망갔을 때
0: 네.
1: 그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게 UM, UIM 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0: 네.
1: Uninsured Motorist, Underinsured Motorist. 자, 너무 착착착착 나가니까 아니에요. 청취자분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0: 네.
1: 예를 들어드릴게요.
0: 네.
1: 자,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쾅 받았어요.
0: 네.
1: 근데 많이 다쳤어요. 이제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어깨 수술을 돈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차도 똥 차고 죄송합니다.
0: 네. 무보험이면 어떡하죠?
1: 갈 거예요.
0: 네.
1: 보험은 되게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2만 5천 불 뿐이 없어요.
0: 네.
1: 근데 본인은 수술까지 했으니까 2만 5천 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돼요.
0: 네.
1: 개인 재산 조사해봤더니 재산도 없어요.
0: 아,
1: 집도 없고요.
0: 네.
1: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 2만 5천 받고 끝내야 되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2만 5천 불 받고 내가 더 받아야 될 부분을 Underinsured Motorist, UM, UIM이라고 그랬잖아요.
0: 네.
1: UIM이라는 보험, Underinsured Motorist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0: 오.
1: 그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 좌우가 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라이빌리티를 10만 불 들어놨으면 UM, UIM도 10만 불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0: 아, 네. 네.
1: 그러면 7만 5천 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기는 거예요.
0: 네.
1: 10만 불까지 합쳐서 10만 불이니까 2만 5천 불 받고 UM, UIM으로 나머지 7만 5천 받으면 합쳐서 10만 불이 되잖아요.
0: 네.
1: 거기까지 된다고요.
0: 네.
1: 그런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변호사님 제가 보험 잘 들어놨어요. 라이빌리티 50만 불이고요.
0: 네. 네.
1: 풀카버예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0: 잘 들었네요.
1: 네. 사고 나서 나 다친 거 진짜 많이 다쳤으니까 수술하고 상대방 싸워서 돈 많이 받아주세요.
0: 네.
1: 수술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0: 네.
1: 상대방 2만 5천 불뿐이 없어요.
0: 네.
1: 라이빌리티 50만 불에 UMUIM을 25,500번이 안 넣으신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상대방은 5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고
0: 네.
1: 본인 보험을 통해서 받는 건 25,000원이니까 못 받는다고요.
0: 예.
1: 합쳐서 25,000원이니까.
0: 네.
1: 얼마나 크게 손해를 보신 거예요. 상대방 라이비치를 50만 불 들어놓고 UMUIM도 50만 불 들어놨으면
0: 네.
1: 상대방한테 25,000원 받고 47만 5천 불까지 죄송합니다. 아직 한국말이 짧아요. 이해하세요. 47만 5천 불까지 UMUIM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그걸 네. 놓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아 변호사님 내가 50만 불 라이비티 보험을 들었을 때
0: 네.
1: 보험비가 엄청나더라고요. 라이비티 50만 불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UMUIM도 그렇게 똑같이 많이 내면은 돈 부담이 가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0: 그렇죠. 보험비.
1: 네.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UMUIM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0: 이거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1: 네,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저녁 한 번만 안 드시면 돼요.
0: 네.
1: Easy. 괜찮아요. 네. 저녁 나가서 안 드시고,
0: 네.
1: 다이어트를 하시든지, 집에서 뭐 라면 한 그릇 드시든지, 그러니까요. 뭐, 네. 와이프가 따뜻하게 밥 해준 거 드시든지, 그러면은, UMUIM 값 나와요.
0: 네.
1: 예.
0: 네. 요런 걸 또 놓칠 수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만 안 놓치면 돼요.
0: 네. 네. UMUIM.
1: 뺑소니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0: 뺑소니도요? 네,
1: 뺑소니면 차가 없는 거잖아요. 보험이 네.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러면 Uninsured Motorist 들어가는 거예요.
0: 예.
1: 네, UM. 예. 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0: 네. 이제 좀 머릿속에 선명해지네요. 네. 한 1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제 변호사님 오면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뉴욕주가 교통사고 개혁법을
1: 네.
0: 실행했습니다. 그
1: 거버너 호클이
0: 서명했어요.
1: 아, 네, 서명했어요. 네. 서명해가지고 네. 법이 바뀌었는데 이 뉴욕주 차사고로 크레임일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0: 과연 그랬을까요? 네. 로비 아닌가요?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0: 네.
1: 그 뉴욕은 pure comparative negligence라고
0: 네.
1: 내가 90% 잘못하고 상대방이 1% 잘못했으면
0: 네.
1: 이론상 99% 잘못한 사람이 1% 잘못한 사람한테 크레임에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0: 네. 네.
1: 옛날엔.
0: 네.
1: 네. 그게 이제 comparative negligence라고 한 건데.
0: 네.
1: 그게 바뀌었어요.
0: 어떻게 바뀌었어요?
1: 51% 이상 과실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0: 아, 1%부터 50%까지는 안 되네요, 이제.
1: 그러니까 그 상대방 과실이 더 많아야 돼요.
0: 그러네요, 51%면.
1: 네. 그 예를 들어서, 4-way stop sign이에요.
0: 네. 네.
1: 다 stop sign이에요. 근데 똑같이 stop sign 무시하고 똑같이 와가지고 쾅 둘이 부딪혔어요.
0: 네.
1: 앞으로 똑같이.
0: 그럼 50대 50.
1: 딱 50대 50이잖아요. 네. 그쵸?
0: 네.
1: 그럼 둘 다 안 돼요.
0: 예?
1: 예. 네.
0: 그럼 어떡해요?
1: 치료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보상금을 못 받으세요.
0: 네.
1: 예.
0: 네.
1: 그게 제일 크게 바뀐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과실이 애매해요.
0: 네.
1: 그래서 싸워서 과실을 이기면 이제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근데 상대방이 과실을 뒤집을 수 있는 무슨 자료를 마지막에 구했다고 쳐요. 그건 아직 모르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그 가진 인포메이션으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네.
1: 은행이 이제 많이 다쳤으니까 치료도 열심히 받고 수술도 하시고 뭐 시술도 하시고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많이 치료 받으셨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가가지고 배심원 앞에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김동석 변호사가 배심원 앞에 가서 배심원들한테 봐라 당신 그 운전자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피해봤다.
0: 네.
1: 이렇게 많이 다쳤다.
0: 네.
1: 그거 하기 전에
0: 네.
1: 배심원들이 과실을 먼저 입증을 해야 돼요. 누구 가시는가 먼저 따지게 돼 있어요.
0: 누가 더 잘못했네, 이거를.
1: 그렇죠.
0: 네.
1: 누구 가시는가 따지는 거에서 상대방이 너는 51% 이상 과실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거 수술하고 애로사항 이런 거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건데.
0: 네.
1: 만약에 배심원들이 거기서, 아, 봤더니 이거는 50도 50이야. 아니면은 피해자, 지금 소상한 피해자가 51%고 가해자가 49%야.
0: 네.
1: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다쳐도 말할 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0: 아니 이게 진짜 지금 변호사님 목이 메시는데 이게 목맬 일이네요.
1: 네, 그만큼 엄해진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더 엄하게 따지는 거니까 과실에 대해서.
0: 네.
1: 아예 보상금도 못 받은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러면은 이제 사고 났을 때 과실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의 51% 이상 과실이 있다는 걸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0: 증거를 모아야 돼요.
1: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블랙박스 있어야 되고요.
0: 꼭 있어야겠습니다.
1: 인재는 머스트예요.
0: 네. 네.
1: 옛날에는 그냥 과실 뭐 49%라도 싸워서 보상금 받아내요.
0: 네.
1: 예.
0: 네.
1: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무조건 블랙박스 있어야 되고.
0: 네.
1: 무조건 사고 나면 사진 잘 찍어 놓으셔야 되고 증인 확보하는 거 하고 할 거 제대로 해 놓으셔야 돼요.
0: 뭐 해야 될까요? 일단 블랙박스는 달아놨다.
1: 네.
0: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SD카드 체크도 좀 해보고.
1: 그렇죠. 잘 작동하는지
0: 네.
1: 보시고.
0: 네.
1: 상대방 스테이트먼트 받아놓으시고요. 확실하게 과실을 상대방이 더 많다는 걸 만들어놔야지 케이스가 진행될 수 있어요.
0: 와.
1: 그만큼 오면 됐어요.
0: 하나 더 봅시다 이러면은 뭐 안 되네요?
1: 네. 근데 뭐 가서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네. 수술까지 다 하고 치료 많이 하고 당연히 뭐 노펄트 치료받고 회복하셨으니까 다행이지만
0: 네.
1: 그 억울하게 당한 거에 대해서 보상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어떡하죠? 진짜 네. 그 증거를 철저히 모으는 거 외에는 방법이
1: 네.
0: 없나요?
1: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0: 네.
1: 전에 사고 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0: 아 언제?
1: 지금서부터 5월 26일서부터.
0: 네.
1: 지금서부터 이제 사고 나신 분들은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나 변호사님이 50도 50이라고 그랬는데 진행하신 분들 그분들은 괜찮아요.
0: 5월 26일 이전은 괜찮습니다.
1: 네. 네. 이후서부터 일어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요.
0: 네.
1: 그게 크게 바뀐 게 하나고.
0: 네.
1: 또 하나 있어요. 그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90-180 day 룰이라고 180일 동안 91일이라는 그 기간에 180일 6개월 안에
0: 네.
1: 90일 동안 뭐 삶이 바뀌고 막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임시로 피해를 보는 게 있으면
0: 네.
1: 트레시홀드가 넘어서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곤란이 생겼어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걸 빼버렸어요.
0: 왜 뺐을까요?
1: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0: 네.
1: 사고 나서 다친 걸 영구적으로 사고 나서 다쳤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이제.
0: 그걸 어떻게?
1: 180일 날짜로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꾸준히 아프다, 180일 동안 치료받아 꾸준히 아팠다 이게 아니고
0: 네.
1: 이제는 이제 더 엄하게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매달마다 보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0: 네.
1: 이 사람은 이런 증세로 이런 고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다친 거는 영구적이다.
0: 네.
1: 그게 들어가야 돼요.
0: 예.
1: 그래야지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0: 일반적으로 좀 어깨 아프다, 목 아프다 이런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1: 네, 네. 어깨 아프고 목 아프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0: 네.
1: 이러잖아요.
0: 네.
1: 그게 사고 났을 때도 아프고요. 사고, 그, 치료 끝나서도 아프고요. 보상금 받을 때도 아프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예.
1: 네. 그냥 치료 기록으로만은 안 돼요, 이제. 당연히 거기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트레시홀드 넘어서는데
0: 네.
1: 그게 아주 그냥 치료만 받은 사람한테 옛날에는 이봐라 180일 적어도 6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 받았다. 그리고 꾸준히 치료받고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거로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0: 예.
1: 꾸준히 치료 받았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그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사람은 영구적으로 다쳤고 이렇게 다친 게 영구적이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0: 근데 영구적으로 다쳤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나요?
1: 돼요.
0: 디스크 네. 이런 건 되겠지만
1: 네.
0: 그냥 목 결리고 이런 것도 돼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슬 스파즘 그러니까 목이 근육이 뭉쳤어요. 그런
0: 네.
1: 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예, 뭐 목에 허니에이션이 있다든지 그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0: 네.
1: 한국 사람들 나 디스크 있어.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0: 아, 병이 아니에요.
1: 네, 디스크는요, 그냥 척추예요. 나 척추 있어, 이 말이에요.
0: 아, 그 사이에 말랑말랑. 네,
1: 그렇죠, 말랑말랑. 네. 나 척추 있어, 그 말이에요. 나 디스크 있어, 나 디스크 생겼어, 이 말은. 나 척추 생겼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쓰는 말인데.
0: 그러네요.
1: 그 디스크의 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0: 그렇죠, 예.
1: 그 디스크 병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0: 네.
1: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이 디스크 병이 생긴 거는 차사고 때문이고 트라우마 인듀스로 생긴 거고
0: 네.
1: 그 생긴 거는 영구적이다. 이게 입증이 되면 되는 거예요.
0: 네. 네. 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1: 힘들지도 않아요.
0: 아, 힘들지도 않아요? 예. 네. 네. 네.
1: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의사 선생님, 그거 의사 선생님도 높고 너 알고 있고 계속 그래왔어요. 그 특별히 바뀐 건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0: 네. 나이롱 네. 환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1: 나이롱 환자들 빼버리고 그 쓸데없이 소송하는 사람도 안 하게 만들려고 한 법이에요.
0: 네. 네. 뭐 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1: 저희 사무실은 안 그러는데 가끔씩 네. 이런 의뢰인들이 있어요. 의뢰인이 사고가 나서 이제 보상금도 받고 다 끝났어요.
0: 네.
1: 과실도 우리 쪽이 다 한 95% 뭐 이렇게 받아놨어요. 소송 소장을 받아와요, 손님이.
0: 네.
1: 그럼 무슨 소장이냐 보니까 가해자가 소송을 한 거예요, 피해자한테.
0: 예.
1: 보상금 달라고. 5%, 5% 가지고.
0: 네. 네. 그거 받겠다고, 5%의 네, 잘못에 대해.
1: 5% 잘못을 받겠다고.

0: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2: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사 716-350-4199.

0: 라디오 생활백서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사고,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동석 법률그룹의 사무실은요, 예, 뉴욕의 플러싱 163-07 디팟로드 스윗 넘버 101호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뉴저지에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데요. 460 버겐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
1: 맞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상담 전화번호는 866-994-4949. 이 번호 꼭 저장해 주시고요. 866-994-4949. 그리고 옆에다가 24시간 응급 상황일 땐 이거 이렇게 꼭 메모해 주세요. 646-808-7375번입니다. 자, 뉴욕주 교통사고개혁법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네. 뭐 그닥 그렇게 크게 겁먹을 건 없겠다 했는데 네. 그리고 정말 이게 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1: 뉴욕주... 그럴 수도 있죠.

0: 결국에는 어, 네. 당장은 아닌데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고 보험회사에서 지출이 많이 나가면 그 지출 나간 거 올리는 거는 그 가입자들한테 올리게 하니까
1: 네.
0: 예. 이 나이롱 환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 네. 예. 아, 한국에도 그런 사례 너무 많아요. 나이롱 환자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0: 제 사고상의 하면서 배운 말이에요, 나이롱 환자. 나이롱이 뭔지도 몰라요.
1: 나이롱이 뭔지 모르세요?
0: 네.
1: 그게요,
0: 옷 같은 거 아니에요?
1: 가짜 섬유여서, 예. 네.
0: 아.
1: 이게 면처럼 보이지만 면이 아니라 땀 흡수도 안 되는 합성 섬유로, 그거 뭐 가짜 같은 그런 아. 느낌으로 나이롱 환자 네. 이런 네. 용어를 쓴가 봐요. 네.
0: 네. 하여튼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요. 이상한 말도 배우고.
1: 이 교통사고 개혁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0: 네.
1: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깔끔하게 조금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이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애매하게 입증 제대로 안 해도 김 변호사가 알아서 싸워서 잘 해결해 주겠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1: 네.
0: 51% 상대방 과실 못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럼 케이스를 못 맡아요.
1: 에...
0: 네, 싸워서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봅시다. 옛날에는 51% 못 만들어도
1: 네.
0: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30%만 과실 있고 우리가 70%를 해도 30%로 보상금 받을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51% 상대방 적어도 51% 이상 상대방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의뢰인이 가지고 와야 돼요. 증거물을.
1: 네.
0: 네.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1: 그러네요.
0: 예. 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전화 들고 가가지고, 야, 너 말해요. 사고 어떻게 났어? 아, 내가 우회전 하는데 당신 못 봐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났어. 미안해.
1: 아, 예.
0: 과실 입증 됐잖아요.
1: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언제 이렇게 발뺌하면 어떡하죠?
0: 비디오 찍었잖아요.
1: 아, 네.
0: 전화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전화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 이거 뭐,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본인하고 대화하는 거를 녹화하는 건 괜찮아요. 제 3자가
1: 네.
0: 다른 사람들 녹화한 대화하는 거 녹화하는 거는 허락을 받아야 돼. 한 사람한테.
1: 아, 네. 네
0: 그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허락한 거니까 괜찮아요.
1: 당사자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네. 녹취해도 괜찮군요.
0: 네, 괜찮으니까 녹화해서 입증 만드시고
1: 네.
0: 그거 싫으시면 블랙박스 꼭 다르세요. 예,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뭐, 다르면 좋습니다 이랬는데,
1: 네.
0: 이제는 안 다르면은 크게 피해 보실 수 있으세요.
1: 네.
0: 쉽게 말해서, 스탑사인,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나오고 우리는 섰는데, 그쪽에서 스탑사인 섰다고 주장을 해요.
1: 네.
0: 블랙박스 없으면 이건 무조건 50-50예요.
1: 아, 그러네요. 증명할 네. 길이 없네요.
0: 예, 억울하게 당하고, 보상금도 못 받는 거예요.
1: 네.
0: 예, 블랙박스 없으면. 입증할 방법 없으면.
1: 이러니까 블랙박스 회사에서 김동석 변호사님한테 광고하자고 하는 거예요.
0: 네, 저한테 연락 와요. 네, 저는 블랙박스 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의뢰인들 피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직진하고 있는데 하이웨이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왼쪽 레인에서 오른쪽 레인에 끼어들어서 쳤어요.
1: 네.
0: 그러면은 명확히 끼어드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끼어든 거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1: 어디 이렇게 부위가...
0: 우리가 끼어들어서 똑같은 부위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누가 들어왔냐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거 못하면 못 이겨요.
1: 어떡하죠?
0: 입증이 안 되면 누구 말이 너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50-50으로 돼버린다.
1: 와. 이러면은 제가 지금 나쁜 생각만 하나 봐요. 사고가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둘 다 블랙박스가 없다. 그럼 내가 안 잘못했어요.
0: 난 직진해서 네. 너가 끼어들었어. 네.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 거의 다예요.
1: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입증하죠?
0: 그러니까요.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순발력 있으신 분들은 차가 끼어든 사진을 찍어놔요.
1: 그 정지한 상태로.
0: 네. 정지한 서있어 차 부딪혀 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한 차는 끼어들었고 한 차는 직진돼 있잖아요.
1: 네.
0: 우리 차가 직진돼 있으면은 끼어들은 거면 싹 찍어놓으면은 입증이 됐잖아요. 너가 네. 끼어들었으니까 지금 사진이 이렇게 찍히지 않았냐 그러면 된다고요.
1: 네.
0: 제일 좋은 건 블랙박스인데.
1: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저 가쪽으로 차 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0: 찍고 옮기면 되잖아요.
1: 아, 네.
0: 네.
1: 아.
0: 그렇죠?
1: 네.
0: 야, 내 차들이 쌩쌩 달려요.
1: 네.
0: 내려가지고 찍기 너무 위험해요.
1: 그러니까.
0: 무섭고.
1: 네.
0: 안에서 찍으세요.
1: 안에서.
0: 차 안에서. 차 안에 다 유리잖아요.
1: 네.
0: 창문이잖아요.
1: 네.
0: 대충 보이기만 하면 돼요. 누구 차가 어느 차고.
1: 네. 네. 뭐 꼭 명확하게 안 찍고 무조건 찍어야 되네요.
0: 그렇죠.
1: 예. 네. 야, 예. 네. 요런 상황들을 또 응급 상황에서 까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0: 그렇죠. 네. 전화 주시면은 빨리빨리 사진 찍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블랙박스 얘기 오래 안 해요. 네. 재미없거든요. 네. 들으신 분들 이 변호사는 나와서 빼면서 블랙박스 그럼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어요.
1: 이제
0: 잔소리예요. 이건 잔소리예요. 제가 네. 잔소리 많이 블랙박스 잔소리는 안 했어요.
1: 네.
0: 이제는 시대가 블랙박스가 머스트예요.
1: 네.
0: 꼭 다루셔야 돼 이제.
1: 안전벨트 잔소리에 이어서 이제 블랙박스 잔소리.
0: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렌트카 아니면 뭐 리스 하시는 분들,
1: 네.
0: 아, 이제 블랙박스 달면은 리스 리턴할 때 뜯어야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뜯다가 데미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1: 네.
0: 요새는요 와일레스도 있어요 블랙박스가.
1: 무선으로?
0: 예. 네, 와일레스로.
1: 아,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네, 거예요?
0: 네, 그냥 달기만 하면 돼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만 하면 돼요.
1: 달리면서 이렇게 차에 꽂아놓으면 충전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게 제가 먼저 써보지는 몰라서 모르겠는데 네.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핑계, 그 핑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사실 블랙박스 사다 달고 뭐 뒤로 어디 선을 빼고 앞으로 어디 구석으로 선을 빼고 이런 것도 내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달아달라 해야 되고 그 비용도 들고 귀찮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걱정은?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뢰인이 와가지고 사고 났어요.
1: 네.
0: 근데 과실을 떠나가지고 케이스를 맡았는데 차도 데미지 났고요.
1: 네.
0: 그분이 블랙박스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신 부탁해요. 이번에는 아마존 가서 블랙박스 사서
1: 네.
0: 정기수한테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져만 가시면 무료로 거기서 차지 한다면 제가 내드릴게요 하고
1: 네.
0: 꼭 다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기만 하면 돼 이제 설치비도 안 내도 돼요.
1: 네.
0: 왜냐면 바디 고칠 때 그냥 다는 거 쉬워요.
1: 네.
0: 정비소에서 해준다고 웬만하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웬만하면 꼭 다르세요.
1: 진짜 저는 갖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네. 블랙박스 필수.
0: 남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1: 네.
0: 아유 나는 사고 안 나.
1: 그런 분이 있죠.
0: 네, 있어요.
1: 네. 네. 네.
0: 자, 나는 사고 안 나. 그런 거 뭐 필요해. 사고도 안 나는데. 아유, 나는 얼마나 운전 잘한. 내가 40년 동안 무사고야.
1: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0: 네. 네. 그분들도 다르세요. 잔소리를 해서라도 꼭 닦여야 돼. 어르신분들 특별히.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1: 네.
0: 사고 나면 놀라셔서 제대로 뭐 아무것도 못하세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전화해서 뭐 하려고 해도 못하세요.
1: 떨려가지고.
0: 네. 그러니까 꼭 블랙박스 효도 차원으로 꼭 달아주시고 하세요.
1: 네. 곧 다가오는 파더스데이에는 블랙박스.
0: 아, 그렇네요. 나의 데이가 오네요.
1: 마더스데이 굉장히 재밌게 보냈던 그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네, 자식들이 자기 엄마 챙기는 그런 자기 엄마 좋아하는
0: 그렇죠?
1: 음식 네, 네. 한다고 그래서 아, 참 기발하다 그 생각했거든요.
0: 네.
1: 네.
0: 마더스데이는 대충 넘어가요. 모든 것들도 다 그럴 걸 거예요.
1: 왜 그런 걸까요?
0: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1: 엄마가 더 애쓰시니까. 네. 네.
0: 저도 엄마가 더 좋아요.
1: 네. 저도 그래요. 자,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케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0: 네.
1: 뭐 참 안타까운 케이스랄까요? 그런 케이스 하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0: 던지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안타까운 케이스. 무슨 개념으로 안타까운 거야?
1: 그냥 이게 사고가 커서?
0: 그런 거는 많죠.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한 가정이 그냥 파토라고 말 엉망이 되는 걸 많이 봐요.
1: 이
0: 화목했던 가정이
1: 네.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아니요. 그 다쳐서.
1: 다쳐서?
0: 네. 네. 그러니까는 화목했던 가정이 사고 나서 애가 불구자가 되고 그 진짜 이건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1: 네.
0: 애가 불구 한 애는 애가 불구자가 되고 하나는 브레인 데드가 됐으니까 뭐죠? 한국말로?
1: 맹인?
0: 아, 맹인이 아니고 뇌가 죽었어요.
1: 아, 뇌 사상태가 됐어요.
0: 네, 네. 그래서 그 식물인가?
1: 예,
0: 결국에는 애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긴 했는데 놀러 가다가
1: 예.
0: 남편 운전하는 차량 사고 나서.
1: 예.
0: 네, 그 얼마나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니까
1: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
0: 아,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1: 네,
0: 근데
1: 네.
0: 아,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엉망이 됐는데 당연히 그 아무리 돈이 많이 받아들여도 그거는 못 해결돼요.
1: 그렇죠. 가족을 잃은 그거는 뭘로 네. 보상하겠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진짜 불행한 일이잖아요.
1: 그럼요.
0: 네. 네. 근데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1: 왜 그런 거예요?
0: I don't get it. 제가 보기에는 좀 미디어 역 좀 영향돼 있는 것 같고요. 뭐 Fast and Furious 영화들 보면 막 운전 막 하고
1: 네. 그날 막 끼고
0: 네. 자기들이 그런 줄 알고 껍질대고 운전하는 애들은 있는데 네. 조심하시고요.
1: 걔들 때문에 얼마나 놀라나 봐요. 네.
0: 그런다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긴장 바싹하고 운전하셔야 돼요.
1: 아, 초보 때처럼
0: 네. 긴장 바싹하고 운전하셔서 진짜 죄송해요. 이제 잔소리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제가 그런 케이스 맡아서 열심히 싸우는데 오래 걸리긴 하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그 케이스 들고만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요.
1: 네. 네.
0: 저도 가족 있고 애들 있고 부모님 있고 이런데 한 번에 사고 하나 때문에.
1: 네. 네.
0: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안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1: 사고 안 나는 게. 네.
0: 네.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잘 하셔서 사고 안 날 거 믿고
1: 네.
0: 그 제 잔소리 제대로 들어주세요.
1: 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0: 그렇죠.
1: 긴장 살짝 네. 하고 네. 운전하시고
0: 네. 잔소리 하자면 떠나기 전에
1: 네.
0: 사이드미러 백미러 다 체크업하시고 벨트 미리 매시고 시동 켜놓으시고 내비게이션 넣으시고 만날 사람 미리 문자하고 라디오 셋업 다 하고 커피 마실 거 있으면 미리 다 마시고 노래들 다 셋업 해놓고
1: 네.
0: 그리고 떠나세요.
1: 그 운전하면서 커피 안 먹으면 안 되나요?
0: 그건 되는데 네.
1: 네.
0: 그건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한쪽에는 커피 마시고 한쪽에는 담배 피고 담배 피면서 빵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1: 핸들은 놓고요.
0: 뭘로 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뭐 눈 마스카라 하고 립스틱 바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0: 위험해요.
1: 사실 진짜 위험한 건데 예. 그죠.
0: 순식간이에요.
1: 예. 미리 사전에 항상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운전대 잡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예. 그 지금 운전하시면서 이제 라디오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1: 네.
0: 그 직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직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전 존경스러워요.
1: 그 네. 위험한 상황 속에 네. 계속 긴장을 놓지 않고
0: 전쟁터 같잖아요 뉴욕은요. 근데 거기서 매일 운전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 네. 그러니까
0: 졸음 운전하지 마시고요.
1: 네.
0: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리미리 다 예방 잘 해놓으셔서 사고 안 나셔야 돼요.
1: 네.
0: 제일 좋은 건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 네. 네. 항상 그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안에 그 따뜻한 사랑 같은 게 좀 느껴져요. 김동석 변호사님은.
0: 아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1: 네.
0: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매일 보는 게 사고예요. 저는요. 여러 가지 사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가도 아 이러다 보면 사고 나겠네 이런 거 많이 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서 의뢰인들 고생하는 거 보면 그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예.
1: 혹시 그래서 나만 갖고 있는 안전 운전법 뭐 이런 거 있나요? 속도를 뭐 정말 천천히 가는.
0: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운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아들한테 배웠고요.
1: 네. 안전벨트 네. 메고.
0: 네. 네.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요. 걔는 진짜 오래 걸려요. 뭐 한번 떠나려면. 그래서 네. 걔한테 배웠고요.
1: 네.
0: 앞차하고 뒷차, 저차하고 거리 두는 거.
1: 얼마까지 둬야 되죠?
0: 적어도 저는 세 번을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는 게 하나, 둘, 셋. 뭘 쉬냐면 앞차가 전봇대를 지나갔어요.
1: 네.
0: 그럼 내가 그 전봇대까지 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걸려야 돼요.
1: 네.
0: 그만큼 거리가 돼야 돼요. 운전해보세요. 꽤 길어요.
1: 와.
0: 네. 네, 한번 해보세요.
1: 꽤가 아니겠네요. 하나만 해도 한참인 것 같아요. 차로 달리는 중에.
0: 네. 네.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운전하세요. 비올 때는 더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네. 많이 껴들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1: 그쵸.
0: 그렇게 운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인 체인지 할 때 천천히 들어가고.
1: 네.
0: 네. 본인이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그 실수를 커버해 줄 수 있게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1: 아, 천천히 들어가면 상대가 알아서 좀 비켜줄
0: 수도 있고. 빵빵을 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1: 네.
0: 그냥 팍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다고.
1: 부딪힐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SNS, 그 사고 난 이후에 SNS 사진 찍어서 그냥 막 올리면 안 돼. 그런 말씀도 해 주셨던.
0: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이 사고 난 사연도, 저, 이제 사연은, 이제, 포장을 잘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 의뢰인은 사고 난 니들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다쳤다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이거를 장난식으로 막 올려버리고 이러면
1: 네.
0: 가볍게 되잖아요. 그렇죠. 케이스 자체가. 네. 그러니까는 올리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커세이션,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다쳤다는 건 연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올리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있고요. 이 다친 사람이 막 무거운 거 들고 지면서 막 200파운드짜리 뭐 웨이트리프트라고 뭐 이러면 네. 어깨 수술하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네. 그 지금 치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도 막 무모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럼 상대방이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 뭘 다쳤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배심원들이 봤을 때 누구 말을 믿겠어요?
1: 그 사진 안 찍은 사람.
0: 네. 네.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제가 미디에이션 아비추에이션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미디에이션 이제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미디에이션을 갔는데 상대방 쪽에서 준비를 잘해왔어요. 그걸 제가 알았으면 대책을 세웠을 텐데 이 제 의뢰인이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가고
1: 네.
0: 막 손주도 막 안고 있고 막 등산하는 것도 나오고 그걸 다 올리신 거예요.
1: 네.
0: 페이스북에.
1: 다치셨는데.
0: 네. 네. 수술까지 하셨는데.
1: 근데 수술을 하더라도 손주를 안을 수 있죠.
0: 그렇죠.
1: 네.
0: 근데 등산을 해요?
1: 그 조금 힘든데요.
0: 네. 근데 당연히 그걸 제가 잘 커버업을 했는데.
1: 네.
0: 그거 가지고 이제 배심원 앞에 가면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겠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를 갔어요. 이게 싫어요. 파리를 갔는데 가족끼리 파리를 갔어요. 그러면 여행 가면 많이 걷잖아요.
1: 네.
0: 저 요번에 여행 가니까 하루에 한 2만 보 걷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이 걷잖아요.
1: 네.
0: 이분은 수술하신 분이세요. 근데 가족 여행이 미리 잡혀 있으니까 수술하고 간 거예요.
1: 네.
0: 한 3, 4개월 회복하고 이제 치료받고.
1: 안 갈 수 없잖아요.
0: 근데 네. 그거를 제가 뒤집었어요. 내, 우리 의뢰인은 사고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 여행 갔는데 무슨 삶이 바뀌니?
1: 그러니까요.
0: 그쵸?
1: 즐기네.
0: 뒤집었어요. 나는 그걸 미리 얘기 올렸다는 얘기하고 얘네들이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뒤집었을 것 같으세요?
1: 여행 가서?
0: 네.
1: 기분이 안 좋았다.
0: 그건 아니고요.
1: 네.
0: 입장 어디 가면은 무진 가면 티켓 있잖아요.
1: 네.
0: 네 명인데 세 개면 사요.
1: 아.
0: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의뢰인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1: 기다리고. 예.
0: 그러면은 티켓값 영수증이랑 카페테리아 커피 마시는 커피 한 잔값.
1: 네.
0: 그거 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다 만들어갔어요. 혼자 이제 야 니들 옆이 엄마 아빠 나 재밌게 놀고 있어 찍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죠.
1: 네.
0: 아버지 아 나 커피 잘 마셔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보내주죠. 다 보여줬어요. 봐라 가족 여행이니까는 아픈 몸을 들고 거기까지 가서.
1: 네.
0: 여행도 못 하고. 커피숍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까지 겪었다. 그래서 완전 지지부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네.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준비라도 할 수
0: 그렇죠.
1: 있도록.
0: 네. 네. 안 올리는 게 제일 좋고요.
1: 네. 샌덜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고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입니다. 특별히 노던 208과 남성복 매장은 내부공사로 스페셜 세일.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4.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과 국수 집으로 오세요.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여기에 노팁이랍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어요.
2: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감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여인영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 중 우리 대표팀 체코와의 A조 첫 경기에서 2-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더 혼란에 빠져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승희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요즘 선거 얘기하느라 잘 얘기 안 했었는데 오늘 이 평양 무인기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30년이 선고됐군요.
3: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일반 이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군용물 손괴 교사 및 군기 누설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1: 예.
3: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2024년 9월께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 예.
3: 작전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됐던 점, 국가안보실의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합동참모본부 반대에도 작전을 강행한 점을 들어 국군 통수권자 승인 없이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강행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고요. 또 군사적 충돌에 따른 피해 위험이 발생했고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했으며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됐던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1: 예.
3: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들은 이 선고가 내려질 때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 그 재판장에서 변호사들이 책상을 치거나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보통 뭐 그 변호사가 패소를 하는 거야. 예. 자반사로 있는 일인데
1: 예.
3: 그때 뭐 표정 관리가 됐든 아니면 익숙해서든 간에 이렇게 격양된 반응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1: 예, 변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김계리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는 모습도 나오던데. 자,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이제 일반 이적죄가 이제 선고된 건 처음인데 평가해 주실까요?
4: 이게 이제 비공개 재판이어가지고
1: 예, 예.
4: 재판이 진행되는 게 별로 그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1: 예, 예.
4: 저도 한동안 잊고 있다가
1: 예.
4: 오늘 갑자기 선고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1: 그러니까요. 예.
4: 아 이게 진행이 됐었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군사적인 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있어가지고 비공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1: 예.
4: 그 최초에는 그 외환죄를 적용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외환죄는 적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북한과 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어쨌든 우리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줬다는 측면에서 일반 이적죄 적용이 됐는데, 저는 예. 마땅하다고 보고요. 한바탕 이게 큰일 날 뻔 했죠.
1: 그러니까
4: 북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특별한 군사적 충돌 없이 이게 넘어갔지, 만약에 북이 맞대응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더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잖아요.
1: 예.
4: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계엄 그,뭘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뭐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유죄 판결도 마땅하고 형량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1: 예, 이재영 의원님?
5: 뭐 저는 이 선고를 듣고 얘기를 듣고
1: 예.
5: 지금까지도 이 선고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왜냐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의 명분을 쌓으려고 했다면은 30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1: 이건 국민의 목숨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지금 전쟁으로 그냥.
5: 그러니까요.
1: 이끌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냥.
5: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서 네. 진짜 진심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무모했고 그렇게까지 책임감이라는 단어도 좀 약하네요.
1: 예.
5: 네. 그래서 이건 좀, 아유, 좀 실망이 큽니다.
1: 네.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일단 일반 이적죄는 외환의 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
1: 예?
3: 이 형법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놓은 책을 보면 일반 이적죄나 이런 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적용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1: 없었죠.
3: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는
3: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뭐 어떤 과실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고의로 예. 적국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저지르기가 거의 불가능한
1: 그러니까요.
3: 그런 죄기 때문에
1: 예.
3: 그 전에 판례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뿐 아니라 외환까지 했다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1: 예.
3: 한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나 뭐 아주 극히 참담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란 당시에도 이제 일반적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것이 어떤 내란이 이제 계엄 상태가 지속이 되려면 어떤 군사적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게 더 유리한데
1: 예.
3: 그럼 과연 그런 거에 대한 기도 없이 그냥 계엄만 선포를 했을까 이 부분은 그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1: 예.
3: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된 결과가 재판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전쟁 수준의 어떠한 위중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계엄 선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도 수준에 좀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2024년 9월부터 이제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건데 그럼 이게 내란 2심 판결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김수인 평론가부터.
3: 네, 일단 1심 재판부에 그 내란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1: 예.
3: 했던
1: 예.
3: 거기서는 이틀 전에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했는데
1: 그렇죠.
3: 이틀 전에 결심했다라고 계엄 결심 시점을 그렇게
1: 예.
3: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또 다른 것이죠. 2024년부터 9월부터 준비를 한 것이고 이게 그냥 북한의 공격만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엄과 결부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번 외환 그 일반 이적죄 1심 재판과 내란 1심 재판이 다른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예.
3: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내란 2심 판결에서 그 선고에서 또 특히나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여러 명의 판사들이 또 같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3: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고를 일단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박 의원님.
4: 뭐 아마 참고가 되겠죠.
1: 예.
4: 그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된 이후에 이 내란 피고인들의 양형도 통일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1: 예.
4: 마찬가지로 적용된 법리 또 구체적인 어떤 그 판결의 내용 이것도 이제 통일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1심 판결에서도 결심을 한 시점이 이틀 전이라는 거지 그게 최초에 그 내란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시점이 이틀 전이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1: 예.
4: 이틀 전에 모의해가지고
1: 점심 약속도 아니고
4: 특수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1: 예.
4: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1: 예.
4: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언제부터 내란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은데
1: 예.
4: 이제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서 아마 항소심 판결에서는 내란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그런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실 아니길 바란다는 마음이신데.
5: 참담합니다.
1: 아니, 이거는 이 사건은 곱씹을수록 정말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가.
5: 이게 그거잖아요. 그 계엄 때.
1: 예.
5: 근데 뭐 총을 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궤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진짜 이 의도를 했다면은,
1: 예.
5: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은, 북한이 총 쏘기를 바란 거 아닌가. 뭐 이런
1: 그러니까 물리적 도발을 어느 정도 네. 원했던 수준이고 그래서 계엄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5: 네.
1: 예, 그래서 실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 정말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유럽에 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탈리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을 진행했죠?
3: 네,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 예.
3: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고요. 양국은 교역 투자의 확대와 함께 AI, 반도체 등의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양해각서 교환식을 통해 중소기업 협력, 아프리카 공동개발 등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1: 예.
3: 이 대통령은 13일 피렌체, 14-15일 바티칸을 방문한 다음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 예, 이런 가운데 또 해외 순방 도중이지만 청와대 참모회의를 또 온라인으로 주재한다면서요?
3: 네,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9시 이 대통령 화상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참모들의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1: 예.
3: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순방 기간 중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라 밝혔고요. 회의 안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제도 개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함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이후 19일에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서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 예. 자, 일단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이 가운데 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여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좀 국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을 챙겨야 될 의지가 강하다.
4: 그렇죠. 저 지금 참정권 침해 사태 굉장히 위중하잖아요. 예, 예.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와요. 예. 여러 여론조사들이.
1: 맞습니다.
4: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 지금 참정권 침해 사태도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1: 예, 예.
4: 물론 선관위의 문제가 이 정권하에서 빚어진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누적됐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가 국정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저 투표관리 부실 문제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1: 예.
4: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도 상당히 긴장하고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6: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께서 그 선거 전에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 예.
6: 불편했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룰 수밖에 없었고 또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1: 예.
6: 그런데 정작 이 참정권 침해 사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하락은 원래 지방 저 전체 그러니까 전국 선거에서 지면은 진 쪽에서 진 쪽의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봐왔지만
1: 예.
6: 대통령의 국정수행 하락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지금 해외 순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1: 예.
6: 굉장히 안절부절하실 것 같다. 마음은 거기 아니고 여기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탈리아의 그 총리와 만난 것들 그리고 이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사실 또 이탈리아랑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행동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또 가까워졌다는 게 좋긴 한데
4: 의외로 예? 이탈리아가 EU 국가들 중에 교역금으로 우리 네 번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4: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첨단 기술 기반의 그런 제조업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4: 산업구조 측면에서 협력할 그런 관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18년에 외교 관계를 격상했다가 지금 8년 만에 다시 이제 이 뭐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건데
1: 예.
4: 그렇게 되면은 군사협력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좀 광범위하고 그런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거에서
1: 예.
4: 어떻게 보면 대EU 외교의 그 교두보 중에 하나로 이탈리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가 읽힙니다.
1: 예, 또 국제통인 이재용 의원님.
6: 전 그 생각보다는 예. 참 민주당 정청래 대표한테 민주당이 밉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 나갈 때마다
1: 뭐 하나씩 나
6: 하나씩 나와서 자꾸 네. 이런 성과에 대해서 자꾸
1: 뉴스
6: 안 나오잖아요.
1: 예.
6: 그래서. 야, 또 민주당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부적으로
1: 네, 네.
6: 정청래 참 싫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약간 싸움 붙이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재용 요즘 의원님 좀 밝아졌어요. 예,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4: 아, 요즘 부쩍 밝아졌어요.
1: 밝아졌어요. 네. 방송도 더 적극적이야. 자, 투표지 부족 사태. 지금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국정조사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네, 세부 사항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주실까요?
3: 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요구서가 다 보고가 됐습니다.
1: 예.
3: 양당이 국회 차원 진상규명에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몇몇 사안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1: 예.
3: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등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예.
3: 특검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력 찬성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한편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선거 관리의 문제점. 이게 지금 선거하니까 그동안 했던 것도 이번 선거에서 했던 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예, 지금 뭐 잘못 입력한 사례도 있었고 이게 네. 뭔가요?
3: 일례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안민석, 임태희 후보 이렇게 순서가 된 네, 투표용지가 있는데
1: 예.
3: 그것을 사용한 투표소 중에 이제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금광 2동 제3투표소가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그게 이제 인쇄 순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개표 입력 화면은 임태희, 안민석 이 순서대로 돼 있었거든요.
1: 이게 번호가 없죠. 교육감 그렇죠. 후보들은 후보들 번호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네, 같긴 한데.
3: 기호가 없고 투표용지마다 네. 지역별로 네. 이게 순서가 로테이션 방식으로 돼 있어서 후보들의 그 기재된 순서가 다릅니다.
1: 예.
3: 그런데 이제 그 화면에 입력하는 순서하고 다르게 돼 있었던 건데 그
1: 예.
3: 사람 이름을 보고 확인을 해서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1: 예.
3: 근데 그냥 투표용지에 있던 순서 그대로 득표수를 입력하면서 임태희 안민석 후보의 표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득표수가.
1: 예.
3: 그리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2투표소의 개표 결과 같은 경우는 초월읍에 구투표소 결과가 잘못 입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다른 구역에 있는 결과가 입력이 된 것이죠.
1: 이게 사람이 입력을 해서 그런 건가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1: 예.
3: 무슨 어떤 예전에 이제 낭설 중에
1: 예.
3: 개표 자동 분류기를 전자 개표기로 사람들이 부르면서
1: 하면 이제 자동으로 뭐 이렇게
3: 네,
1: 된다 이렇게
3: 거기서
1: 해서.
3: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해서 바로 입력이 되는데 잘못 입력이 된다.
1: 그래서 이런 음모론. 해킹에 의해서 뭐 그게
3: 네,
1: 가능하다.
3: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결과를 이제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뒤바뀌어버린 네, 이런 사례가 나온 거고요.
1: 예?
3: 그리고 전북 교육감 선거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완산구 중화동, 중화산 1동 1투표소 결과에 3투표소 결과가 잘못 반영이 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전북 선관위는 이걸 정정을 하더라도 두 후보 간 표차는 19표 더 커진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 라는 이유로 수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1: 예?
3: 논란이 커지면서 비로소 오늘 회의를 열고 개표록을 수정하는 데 나섰습니다.
1: 전북 선관위가 이제 두 후보 표차가 여러 표 더 커질 뿐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한 표로 당락에 바뀌잖아요. 쓴 그런 네. 지역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3: 그 당락이 안 바뀐다고 해도 유권자들
1: 안 바뀐다 해도
3: 예, 유권자들 한 명 한 명이 행사한 표이기 때문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1: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3: 예, 세야 되는 것이죠.
1: 아, 전 이게 좀 뉴스를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재작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수치를 틀리게 입력한 경우도 있었다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3: 네,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 경기 수원정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무효표가 당시에 4,696표 발생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1: 예.
3: 그러나 실제 무효표는 2,455표. 였다고 합니다. 2200여 표 정도가 유효표인데도 무효표로 그 당시에 처리가 돼서 집계되고 발표가 됐던 거고요.
1: 예.
3: 수원 영통구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두 달 반쯤이 지난 그해 6월 26일에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찾아가서 공문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1: 예.
3: 개표 입력 집계 과정의 착오로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정정한다. 이런 내용이 공문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는 이 개표 오류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7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징계를 했고요. 정직으로 또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1: 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 선거 끝나면 재검표 요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참 그런 요구가 참 과하다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런 식의 그 사례가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거 재검표 충분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4: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네. 후보자들도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1: 예.
4: 아마 이번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1: 예.
4: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창궐할 수밖에
1: 그러니까요.
4: 그런 빌미를 선관위가 제공하는 거고 거의 파파괴, 파도파도 괴담 수준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나올지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1: 예.
4: 그 총선에서 수원 상황도 두 후보 간의 표차가 보니까 득표율이 1.8%포인트밖에 안 났더라고요.
1: 예.
4: 그러니까 두 후보가 그냥 수용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별 문제 없이 지나갔지 만약 이걸 문제 삼았더라면은 이미 당선자가 확정됐는데 뒤에 큰 소송이 벌어질 뻔했어요. 물론 소송 결과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4: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그러니까. 두 후보한테만 가가지고
1: 공문
4: 전달하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관위가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1: 예.
4: 얼마나 많은 이런 류의 부실이 있었을지
1: 예.
4: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해요. 그래서 저 앞서 이제 국정조사 얘기 나왔는데 여야가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 하지 말고요.
1: 예.
4: 저는 여당한테 그냥 위원장 야당 쳐라. 그 여야 동수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1: 예.
4: 그 법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들이 있어요. 조국혁신당 예. 뭐 다른 어떤 또 군소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4: 거기를 야당으로 포함하면 동수해도
1: 예.
4: 여권이 더 많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거 위원장 여당 야당 준다고 해서 큰일 안 납니다.
1: 결과가 막 바뀌거나.
4: 그리고 저는 야당도 무슨 대통령실, 뭐 대통령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1: 네.
4: 이 사안에 집중해서 빨리 이게 진행을 해야 돼요. 계속 이런 게 나오고 불신은 더 커지는데
1: 네.
4: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 보십시오. 재선거에 대한 응답이 2030에서 굉장히 높아요.
1: 맞습니다.
4: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건 좀 파도파도 괴담이라는 말씀에 저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재영 의원님은?
6: 저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뭐 단순히 빌미를 주는 게 아니고 뭐
1: 빌미가 아니라 이거 완벽하게
4: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6: 땔감을 그냥
1: 기름을 붓고 있어요.
6: 기름
1: 지금?
6: 붓고 땔감 주고 뭐 다 하고 있어요.
1: 아,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인데 김수현 평론가도 네. 말씀 주시죠.
7: 네. 일단 이번에 알려져 있는 개표 결과 입력에 잘못 같은 네. 경우는 결국에는 그게 잘못 입력됐다는 게 밝혀져서 안에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1: 몰랐을 경우는
7: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이게 알고 이게 자체적으로 파악을 어떻게 어느 속도 어느 속도로 했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리고 뭐 정말 모르고 지나칠 경우나 이런 것들이 또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1: 예.
7: 예,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장 최악인 것은 잘못을 알고 난 다음에
1: 네.
7: 행동인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7: 네, 이거는 정말 거의 아주 극단적인 중징계 사안으로 보이는데
1: 예.
7: 그냥 넘어갔고 뭐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심지어 한다는 변명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거나
1: 예,
7: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뭐 한 학교에 학생회장 선거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1: 아, 그럼 난리가 나죠. 네,
7: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선관위인가.
1: 아니, 2030들이 지금 잠실에서, 2030뿐만 아니라 잠실 그 투표소에 지금 여전히 집회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은 한 사람의 표라도 왜곡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무시되거나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 주장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그 관리가 되면 이건 정말 국가기관, 헌법기관 이유,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정말. 예, 이거 잠시 후에 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기를 식혀서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이 되게 첫 경기는 좀 결과가 안 좋아서 꼭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항상 그게 과정이었는데 오늘은 이겼습니다.
7: 네. 네, 오늘 한국 대 체코의 경기가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초반을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0-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 14분쯤에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가 헤더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1: 예.
7: 하지만 한국은 후반 22분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이 황인범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했고 황인범은 수비수와 골키퍼를 차례로 제치고 로빙슛을 성공시켰습니다.
1: 예.
7: 체코는 후반 32분 헤더슛을 골망에 넣으면서 달아나는 듯 했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이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1: 예.
7: 그리고 후반 34분 황인범의 크로스를 오현규가 왼발로 밀어넣으면서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1: 예.
7: 한편 같은 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에서 멕시코가 2-0으로 승리했는데요. 한국과 멕시코는 오늘 19일 2차전을 치릅니다.
1: 예. 두 분도 경기 보셨겠죠? 박 의원님?
4: 골 먹을 때까지 보다가 아. 방송에 들어갔는데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이겼더라고요.
8: 아.
4: 한국 축구에 대한 주관적 징크스가 있잖아요.
8: 아, 내가 보면
4: 내가 안 봐야 이긴다. 제가 안 봐서 이긴 것 같습니다.
8: 아하. 앞으로도 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 글쎄 그 궁금해서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8: 희정이 형님도 보셨어요?
6: 전 1-0으로 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 시작하니까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8: 아.
6: 제가 요즘에 감이 좋아요.
8: 감이 좋아요. 오세훈 시장도 이기고.
6: 그래서 멕시코전은 꼭 보려고요.
8: 아 정말?
6: 네. 예. 제가 보면 이깁니다.
8: 승리 요정?
6: 아 승리 요정. 예. 다 하겠습니다.
8: 예.
6: 기분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8: 박원영 의원님 어이없는 웃음을 지금.
4: 아니 그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8: 아 이상해졌다.
4: 자신감이 과해.
6: 자신감이. 아 제가 오늘 요즘에 밝은 옷만 입습니다.
8: 예. 단체도 지금 두 개나 풀었어요.
4: 그러니까. 아, 좀 불량해지고 좀 이상해졌어요.
8: 자 김수인 평론가도 축구 얘기 주세요.
7: 네. 네. 사실 이게 축구 시간이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8: 오전 11시.
7: 예, 저도 11시에 방송이 있어서 전반전은 거의 다 못 봤고
8: 예.
7: 후반전도 이제 이동 중에 좀 보기 시작해서 좀 아쉬운데 재방송 보면서 좀, 네, 물론 이제 역전골 들어가는 장면은 봤습니다만
8: 예, 예.
7: 일단 1차전에서 이렇게 잘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8: 그러니까.
7: 좀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8: 예.
7: 2차전 이제 홈팀이자 또 이미 1승을 거둔 멕시코와의
8: 야.
7: 경기에서 이긴다면
8: 예.
7: 뭐 그다음에는 좀 뭐 32강까지 가는 데는 걱정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8: 멕시코가 또 개최국이에요. 개최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이게 멕시코에서 개최국이 멕시코로 한단 말이야.
4: 멕시코가 지금까지 16강을 네. 탈락한 적이 거의 없는 굉장한 축구 강국이에요.
8: 아니,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항상 그 우승 후보였기 네. 때문에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9: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8: 네, 박종현 한판승부 여의도 외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야당도 인정하는 멋진 청년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8: 왜 웃으세요?
10: 제 청년인가요?
8: 아, 예. 그, 다른 방송에서 그 정홍의 의원님이 칭찬하신 걸 듣고 말았어요.
11: 아, 네. 아, 예. 몇 살이에요?
4: 아니, 그 유엔 기준에 따르면 45세까지잖아요.
10: 아, 그렇죠. 그러면 청년이죠.
8: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 자, 엘레강스정 정홍의 의원님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8: 자, 일단, 여야가 선거가 끝났지만, 당끼리 다 내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부터. 정청래 대표 오늘도 호남에 갔습니다. 그런데 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지도부끼리 또 공개 충돌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말씀처럼 더 단결되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호남에서 공개 충돌하고 있어요. 이동학 최고.
10: 네. 아니, 민심을 좀 수습해야 될 텐데,
8: 예. 예,
10: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또 저거는 제가 볼 땐 잽을 날리는 건데, 일단 링 위에 다 올라갔다고 봐야죠.
8: 예.
10: 예, 원래 링 밖에서 뭐 이렇게 욕하고 침 뱉고 뭐 이렇게 막 기싸움을 하잖아요.
8: 예.
10: 권투 선수들이 예. 하기 전에. 근데 이거는 지금 링 위에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잽이 좀 서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여당의 그릇이 달라야 된다라고
8: 예.
10: 하는 측면은 이제 야당하고도 적절하게 대화도 좀 해가면서 실제로 이제 넓은 품을 보여주고 인사 정책 뭐 여러 가지 뭐 태도 이런 점들에서 좀 더 넓은 야당의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이거 호남에 가가지고 약간 좁혀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8: 예.
10: 개파 대 개파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게 이제 먹히질 않은 것 같고
8: 예.
10: 민심을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8: 예.
10: 실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링 위에 올라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12: K라디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0: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원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예, 정홍 의원님.
1: 글쎄요, 정말 그 갑자기 말문이 막힐 정도로 예. 민주당 초식이 네, 너무 초식. 국민의힘 맞고 달라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아직 개봉은 안 됐는데 신세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0: 신세계 이정재 씨와 그 황정민.
1: 그렇지.
0: 아,
1: 네.
0: 아, 브라더.
1: 근데 지금 정청래 대상 그게 아니야.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한 사람. 누구야?
0: 이중구.
1: 박성웅.
0: 아, 박성웅.
1: 그게 왜 생각이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면은 국민의힘이 영화로 치면 뭔지 알아?
2: 별로 알고 싶지 않아.
1: 나도 말 안 하겠어. 말해주려고.
0: 국민의힘 영화는 이따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2: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예.
1: 조폭 마누라 수준이지.
0: 국민의힘 마누라. 더불어민주당은 신세계다. 네. 아, 그 느와를 찍고 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1: 네, 아니, 말을 하려니까 네.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0: 아, 무서워.
1: 그러니까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몰라. 아. 거기다 뭐, 문정복, 최민희. 대단하지.
0: 문정복 최고위원은 김민석 총리한테 또 한 방 날렸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아, 뭐, 당선자한테 축하 메시 하는 건 고마운데, 대통령 순방 나가셨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 대리에서 국가 국정을 살펴야지. 당선자 워크숍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게 진짜 급하시냐? 요거는 또 마음에 남을 말 아닙니까, 이런 거?
3: 아니, 당연하죠. 저 공격한
0: 네.
3: 거죠.
0: 공격한 거 맞죠? 네. 네.
3: 그 뭐 총리 사의를 표하긴 했지만 아직은 총리잖아요.
0: 네.
3: 그리고 대통령 순방 중에 총리가 어쨌든 국정 중심을 잡고 있는데,
0: 네.
3: 거기다 대고, 당선자 축하가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0: 같은 의원이.
3: 예, 공세를 취한 거여서.
0: 예.
3: 아, 이게 이제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구나.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 좀 새삼스러운 게 정청래 대표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원래 그런 주장을 대표적으로 했던 분이 정청래 대표 아니에요? 다른 것도 틀리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생소해요. 원래는 그 나중에 통합이 되든 안 되든 확연한 갈라섬 이런 거를 추구했던 분이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사물도 달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0: 예.
3: 바람직한 변화라면 바람직한 변화죠. 근데 당내에서는 점점 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3: 그래서 아직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출마 길이 험난하다라고 생각하고
0: 예.
3: 여기서 출마를 강행한다는 거는
0: 예.
3: 대통령과 맞선다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역력해요.
0: 그렇죠.
3: 근데 뭐 친명 친청 이런 구도를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0: 예.
3: 거기에 출마한다는 건 만약 그렇게 해서 지면 뭐가 남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정청래 대표 주변에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게 되면 정청래 당대표 또 민주당 안에서 정치도 좀 어려운 상황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그 재선돼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공천? 다음 총선 공천?
1: 대권?
0: 이어서 대선?
4: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0: 신데
1: 그렇죠.
0: 사실은 지금 당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예. 대통령께서 지금 이탈리아 가 계시고 예. 그다음에 어저께인가 그 저 프랑스 가셔서 예. 아마 명예서운 그 훈장 받으셨을
1: 예.
0: 거예요.
1: 예.
0: 그런 부분들이 당으로부터 원래 최고위원회의 때 아침에 아 대통령께서 이런 성과 올렸고 그다음에 앞으로 프랑스와의 우리가 외교는 어떻게 뒷받침하며 이런 부분들이 쭉 릴리지가 되도록 예. 당에서는 해야 되는데. 해외 순방 나가실 때마다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예. 늘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 누가 배밭에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계속 들 정도로
1: 이재호 의원님이 똑같은 말 했어요.
0: 아 정말요?
1: 순방만 나가면
0: 네.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또 이게 분란의 소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통합을 얘기하셨지만 실제 예. 그 통합까지는 정말 멀고도 멀고 먼 것 같다.
2: 아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1: 예.
2: 이거는 사실 사실은 기독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1: 예, 예.
2: 이런 인간관계에 있다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도
1: 예?
2: 그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꼴보기 싫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 토속적 용어로는
1: 예.
2: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극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1: 아, 그 인간관계 서로 안 맞는다. 상극이다.
2: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데다가 원래 친명이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1: 예, 예, 예.
2: 그런데 참 그동안 대통령 성격에 비해서 예. 많이 예. 참았었지.
1: 요거는 MBTI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뭐 DNA에서부터 MBTI에서부터
1: 딱 안 맞아.
2: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상극이라고 해야
1: 상극이다.
2: 되나? 뭐 그런 거죠.
0: 근데 너무 예고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 지방선거를 저렇게 치른 거 아니에요?
1: 예.
0: 6개월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지방선거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다음 당권을 누가 쥐냐 마냐 이거 가지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1: 그렇죠.
0: 내부적으로 쌓아왔고
1: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할 것 같다는 걸 예제 가정을
0: 그걸
1: 하고
0: 가정을 하고 그건 아예 뭐 거들떠 보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제가 예. 봤을 때는
1: 예.
0: 그다음 뭐 문조 털레오 이런 단어가 신조어가 생기고 유시민 작가는 저렇게까지 나가서 하는데 이게 간단히 뭐 물러서고 내가 포기하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뭐 신세계 말씀하셨는데
1: 영화?
0: 저기
1: 영화 신세계
0: 영화 저기는 꽤 세게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이게 일종의 이제 성공의 역설인데
1: 성공의 역설
3: 지난 총선에 대승했잖아요.
1: 예.
3: 그리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정권들 다시 한번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나 뭐 모든 면에서 워낙에 국민의힘이 무너지니까
1: 예, 예.
3: 거의 압도적인 환경으로 지방선거를 맞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너무 안이했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바깥에 대적 전선이 심심해지거나 열버지면 안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권력의 예. 심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그 싸움에 일찍 돌입해가지고 지금 뭐 질주하고 있는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1: 폭주.
3: 싶은데요. 근데 싸우더라도 잘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갖고 싸우는지가 지금 분명해야 되는데
1: 예?
3: 그냥 뭐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권력 경쟁에 있어서 적은 사람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대 노선으로 싸워야
1: 예.
3: 그게 차원 높은 싸움이고 나중에 그 이 당의 시너지로 작용을 하고 후유증도 없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그냥 권력 다툼에 불과해요.
1: 예.
3: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하고 지금 김민석 총리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 두 분이 뭐 이렇게 다릅니까? 이를테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니면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생정책에 대해서
1: 예.
3: 이재명 정부의 향후에 4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솔직히 뭐 이렇게 달라요? 서로 다를 게 별로 없는데
1: 예.
3: 결국 싸우고 있는 게 무슨 친문이니 친명이니
1: 예.
3: 친청이니 반청이니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1: 예.
3: 있잖아요.
1: 예.
3: 저는 굉장히 퇴행적이고 여당답지 못하고 국민의힘을 닮아가고 있다. 저는 좀 그래서 조금은 더 이 경쟁의 차원을
1: 예.
3: 높여야 되고 감정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이전 투구 불성사나운 모습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예,
0: 우린 탈피하고 있어요.
1: 아, 거기는 국민의
3: 못탈피예요.
1: 조폭 마누라잖아, 영화.
3: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0: 내가 요즘 감이 좋다니까.
1: 예, 자 일단 차기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조사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STI가 조사한 내용인데, 지난 9일에서 12일 조사했고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수치를 보면 그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합해서 조사했을 때는 김민석 의원이 31.3,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18, 그리고 우원식 전 의장이 13.6, 송영길 전 대표가 11.3 이렇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34.8, 정청래 대표가 20.3, 우원식 의장이 14.3, 송영길 13.8 뭐 이런 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2: 그 지난번 전당대회와는 많이 다르죠.
1: 네.
2: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도
1: 맞아요.
2: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1: 네.
2: 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청래 승일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1: 네.
2: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대통령의 그 양 후보에 대한 입장이
1: 네.
2: 거의 균등했다고나 할까?
1: 아.
2: 악수를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대통령 스스로가 조심하는 그런 입장이 였는데 지금은 뭐 노골적이잖아요.
1: 예.
2: 노골적이고 그것이 지금 여론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뭐 용산 대통령 해가면서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 정치인 이재명이 어떤 정치인인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1: 예.
2: 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참 많이 참은 거예요.
1: 네.
2: 근데 사람이 꼭 참다가 폭발을 하면
1: 더 무서워.
2: 아니 그 공항에서 보세요.
1: 아.
2: 그거는 진짜 어떻게 저는 솔직히 아 저렇게 협량일까?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
1: 아, 너무 티가 나게.
2: 그러니까.
1: 오지마.
2: 그렇죠.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1: 예.
2: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대통령한테 지금 뭐 한 판 붙자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한국 정치 문화가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1: 예.
2: 과거의 국민의힘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냥 수그러들고 이런 거 우리가 예. 봐왔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21세기 현대 민주주의 논리하고 맞지 않는 건데
1: 예.
2: 일단 감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1: 예.
2: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 최재성 전 의원도 그러고 또 뭐 정치 뭐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도 그러고
1: 예.
2: 그러는데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
1: 예.
2: 여기서 승복을 하면
1: 예.
2: 정청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2: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1: 예.
2: 과거 나름대로 그 투쟁의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갖고 나올지 참 궁금해요. 정청래는 혼자는 아니거든.
1: 누구죠? 누가 더?
2: 김어준.
1: 예.
2: 문조 털래요 뭐 해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 말 하면서 괜히 내가 마치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단어가
0: 맞아.
2: 보상한 게 있고.
1: 예예. 예.
2: 그렇지요.
1: 예.
2: 그래서 어쨌든.
0: 나도 아까 하면서 좀.
2: 문조 털래 했었어요?
1: 네.
0: 아까 방금 전에 했잖아요.
2: 아 그러니까.
1: 예.
2: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 예?
2: 지금 그 아까 저 박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노선 경쟁 안 할 거예요. 노선 경쟁을 할 수도 없고 원래 권력 투쟁이라는 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는 또는
1: 예.
2: 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벌써부터 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 예?
2: 전초전이 뭐 굉장해. 그러면서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왜 그럴까?
0: 저는 이게 지지율이
1: 예.
0: 일단은 뭐 일정 부분 당원들이
1: 예.
0: 앞으로 요구되는 당대표의 자질은 무엇인가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0: 그런 점에서 김민석 총리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일단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1: 예.
0: 그건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일단 1기 뭐 1년 차에
1: 예.
0: 초기에 개혁 법안도 해야 되고 뭐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런 인식들이 다 지지층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선명한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택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연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1: 예.
0: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필두로 해서 2차적으로 이제 필요한
1: 예.
0: 당대표의 자질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이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1: 예.
0: 정청래 대표는 선명, 개혁, 예. 뭐 원칙, 예.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고.
1: 예.
0: 김 총리 같은 경우는 안정, 네. 온화, 네. 뭐 그다음에 침착, 뭐 이런 게 좀 떠오르죠. 어,
1: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 총리님 안 떠오르신대요.
0: 저희 민주당 당원들의 아니, 정서가 그렇게 있지 않을까 아니, 싶고.
2: 안정하고 뭐라고?
0: 안정, 침착, 온화.
2: 어떤 네. 배추가 떠올라요.
1: 배추.
0: 아니 그건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글도 네. 좀 넓게 쓰고 품을 좀 넓게.
1: 아.
0: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국회에서도 협치가 좀 되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야당 대표들 계속 밥 먹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1: 예.
0: 야당에서 계속 토라지니 국회에서도 예. 그러한 것들을 팔을 안으로 감싸 안아서
1: 예.
0: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당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3: 저는 정청래 대표가 예.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1: 사람은
3: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1: 예.
3: 여당 대표하다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1: 그러네요.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1: 예.
3: 근데 이제 선명한 개혁만 가지고 여당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당 대표다운 안정감, 포용력, 통합력 이런 걸 발휘해야 되는데 당내에서 진짜 그런 통합과 포용의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대야 관계는 둘째 치고 나서. 그리고 뭐 내란 아니면은 뭐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내란 청산만 외친다 그래서 여당에게
1: 예.
3: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그 선거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1: 예.
3: 그러면 이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본인이 그 연임을 도전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이고 보안 수사권
1: 전면
3: 이거
1: 뭐
3: 폐지하겠다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다른 한편으로는 당원 주권주의. 그래서 뭐 의원총회를 생중계하겠다,
1: 예.
3: 1인 1표제하겠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강성 지지층의 기호에 호소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써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저는 여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아니고 자질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단지 이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1: 예.
3: 지난 1년간 아, 이 여당 대표로서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면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한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
1: 예.
3: 제가 말하는 정책 경쟁이라는 거, 제가 말하는 노선 경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때문에 이거는 그 뭐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1: 예.
3: 지금 시점에 요구되는 그 여당 대표로서의 어울리는 리더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호남행을 앞두고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굉장히 짧게 선명하게 이걸 딱 올렸단 말이죠. 딱 올린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행사 기자들이 만나서 질문을 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또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게 이미 시작됐다. 이거 중요한 또 이슈를 다뤄질 것 같다.
2: 그 측면뿐만이 아니라
1: 정홍 의원님 마이크를 향해서 깨꼬리
2: 아, 네.
1: 같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2: 아니 제가 예. 딱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거를 보고
1: 예.
2: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음모론자 아니에요.
1: 예.
2: 그런데 딱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그러니까.
1: 예.
2: 공소 취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기자 중에 장인수 기자?
1: 예, 예.
2: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1: 예.
2: 기억나시죠?
1: 네.
2: 그러니까는 그 장인수란 사람이 매불쇼에서 그랬나?
1: 예.
2: 아니야, 김어준, 뉴스공장.
1: 아, 예,
2: 뉴스공장에서
1: 맞아요.
2: 그랬어요. 그러면서
1: 아.
2: 마치도 그 정권 내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공소취소와 보안수사권 간에 거래를 했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해서 그 내부가 발칵 뒤집어진
1: 맞아요.
2: 적이
1: 예.
2: 있거든요.
1: 예.
2: 그러자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냥 피해자 약자를 왜 필요한 거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청래의 개혁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그런 정책 노선을 표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1: 예.
2: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1: 예.
2: 나 카드 있어.
1: 아.
2: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석되는 건 내 마음이지 뭐.
1: 네.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0: 했습니다.
2: 네. 네. 네.
1: 이정현 님 너무 조용하셔서.
0: 아니 저는 네. 정말 이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유의미해요.
1: 뭐가 유의미해요?
0: 뭐냐면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2: 아~ 맞아.
0: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되게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어떤
2: 영향을 주지?
1: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일단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네. 이렇게 이상한 공생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1: 아~
0: 비슷한 처지에 예, 지금 예. 놓여 있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기던 지던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면은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지라는 민주당 내부 의견도 있겠으나 앞서 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 저 오래된 레토릭으로 이제 우리 못해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동혁 대표하고 비슷한 거죠. 저게 저렇게 변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저는 굉장히 빠르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살아난다? 살아나도 정청래 대표가 살아났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장동혁 대표한테 별로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는 뭐 잘 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 방송에서 여기 이전 방송에서 누가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민주당은 오늘이 제일 제일 조용하고
1: 네.
0: 오늘의 국민의힘은 제일 시끄러운 날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과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민주당은 야 저거는 되게 재밌어요. 잘 돼요.
3: 이제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시끄러운 쪽이 더 많이 변해요.
2: 그렇지.
3: 덜 시끄러운 쪽은 덜 변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시끄럽긴 한데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평가가 아직 좋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뼈아픈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여당이 아주 실망할 정도의 결과는 아니에요.
1: 10초.
3: 그러면 여당다운 경쟁을 해라. 저런 경쟁 말고 좀 더 나은 경쟁을 해라. 예. 저는 계속 주문하고 싶어요.
1: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4일 종전 양해각서를 쓸 것 같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엔 축구 좀 보시면서 잠시 정치는 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뵙죠. 한판 승부.
4: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셀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이, 못 자가지고 정신이 없는 성훈이와 아, 푹 자서 피부가 아주 때깔이 좋은 우리 영화씨와 함께 한시의 막당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상냥합니다.
0: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어?
1: 와, 진짜 잠을요. 3시간밖에 안 자도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0: 희한하죠. 네. 안 피곤해요.
1: 아주 씩씩해요 저는 오늘.
0: 이걸 도파민 효과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거
1: 맞죠.
0: 어제 마신 술 때문인지.
1: 아주 도파민에 네. 확실하게 충전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성훈이 할 때 술은 먹지 않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축구를 마셨죠.
0: 네, 축구를 네. 마시고 기쁨을 마시고
1: 빅토리를 마시고
0: 네. 그랬죠. 어제 저희가 또 빅토리를 틀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체코 선수한테 미리 사과를 했던 방송입니다. 어제 제 말 그대로 됐죠. 딱 경기 끝나니까 다 주저앉았잖아요. 체코
1: 아,
0: 선수에.
1: 정말 이렇게 성훈 씨가 네. 잘난 척하기를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0: 우쭐우쭐.
1: 아, 와서 또 콧 빠져있을까 뭐 얼마나 불안했던지.
0: 그럴 뻔했는데. 네. 아니 이 인간 아 미안합니다. 체코 선수는 생각보다 이게 잘 뛰어다니네요. 펄떡펄떡.
1: 아니 생각보다 네. 고산지대에 적응이 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0: 안 됐는데 아 이게 어디서 나온 체력인지 네. 뭘 먹었는지 정말 뛰어다니다가 결국 75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헛발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고산 효과가 고산 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 전반전까지는 불안했습니다.
0: 저는. 아, 야 네. 얘네들이 정말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나 뭐라고 한국한테는 안 된다.
1: 안
0: 네, 우리 뉴오레님께서도 체코 선수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적응 훈련을 하루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적응을 하는데 한 두 주가 걸리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주 동안 고산지대에 적응이 안 되니까
1: 그렇죠.
0: 아예 최소화를 하려는 전략이었는데 결국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후반전에 예, 역력하게
1: 내무너지면서
0: 네. 2-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1: 야 너무 신나네요.
0: 네, 네. 오프닝만 한 40분 할 수 있습니다. 아 어제 제가 그렇게 중요한 선수라고 말씀했던 황인범 네. 예, 황인범 선수가 이 부상에서 돌아온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완전 원맨쇼를 펼치면서 한 골 넣고 또 후반전에 역전골을 또 완벽하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네. 어제는 황인범의 날이었네요.
1: 네.
0: 어쩜 그렇게 또 멋있는지요.
1: 어제 경기에 VIP가 아니었나.
0: 정말 VIP 네. MVP는 뭐 당연히 MVP고요. 아,
1: 그렇죠. 네.
0: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황인범
1: 화이팅! 앞으로 게임에서도 네. 황 선수의 그 행보가 네. 아주 기대가 돼요.
0: 아 네. 정말 이런 얘기들 이 친구 몇 살이고 어디서 뭐하고 뭘 먹고 이렇게 잘 컸나 이런 이야기들 오늘 정말 한 시간 내내 10분들과 네.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응원곡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1: 아우 신나는 척도 들을까요?
0: 정말 뭘 들어도 네. 이 어제 그 기쁨과 환희를 대신할 수 있는 노래는 없는데 조금 비슷한 거
1: 네.
0: 조금 비슷한 거 하나 준비했어요. 자, Be there, let's go together. Let's go, David!

0: 어때? 그냥 좋은데.
1: 좋아.
0: 가자. 잘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버즈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정말 다 신나네요.
1: 다 좋다.
0: 다 좋아. 다 돼. 다 들어와. 아, 이게 정말 이 뭐라고 이 두 골로 온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는
1: 지금 저희 게시판도 난리가 났습니다.
0: 난리가 나는 게 난리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난리지. 이게 뭔 난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성훈이 너무 좋아요.
1: 지금
0: 아,
1: 많은 분들이 네. 네, 어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정말 나누기도 바빠요. 저만 진짜 만끽하면 안 될까? 아 정말
1: 기쁨은 나눠야 두 배.
0: 네. 또 이렇게 잘 해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젊은 선수들이거든요. 황인범 다 이 갑자기 막 목음에네 막 오영규 이런 선수들 다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얼마나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망쳐놓은 축구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1: 아 이번에 또 이렇게 제대로 경험을 딱.
0: 그러니까요.
1: 예, 다음에 또 얼마나 잘할까요?
0: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또 최고 또 고참들인데 물론 이제 김승규 선수가 이제 왕고참이에요. 근데 어제 이 세 고참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진을 빼놓고 들어가니까
1: 네.
0: 진짜 막 정신이 호딱 나갈 정도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을 빼놓으니까 체코가 완전 코가 빠져가지고 애들이 정말 호랑 말코가 됐다니까 어제. 아 정말 너무 기뻐요. 뭐 호랑말큼
1: 아니 근데 성훈 씨 목소리가 왜 안 쉰 거예요?
0: 어제?
1: 네 뭔가 음원이 좀 띄엄띄엄한 거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목소리가 쌩쌩하냐고요?
0: 어제 저는 행사에 이제 가격에 맞춰서 이제 난리를 치는데 어제 조금 죄송합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점점 쉰 분들과 함께 어제 축구를 봤기 때문에 어제는 약간 목이 좀 남아 있네요.
1: 아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네. 저희가 주간 베스트 네. 사연 대신에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예상 스코어 한번 맞춰주세요 했었죠.
0: 와, 정말 이걸 맞추신 분들이 있다는 게
1: 아니, 정말 한 분도 놀랍습니다. 아니고 두 네. 분도 아니고 네. 세 분씩이나 네. 맞춰주셨습니다.
0: 네. 네. 축하드립니다.
1: 야호!
0: 지금 뭐 게시판에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제가 지금 읽을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 지금 네. 어제 승리에 혼자 도취가 되셔가지고요.
0: 맞아요.
1: 네, 아주 흥분 상태였습니다.
0: 다른 사람이 어떻든 뭔 상관이에요. 저는 그냥 너무 좋아요.
1: 그래도 저희 정답자 네, 주간베스트 장원 네,
0: 원래
1: 세 분이나
0: 이번 주 주제가 네. 어제 있었던 경기에 점수를 몇 대면씩 맞춰달라는 거였어요.
1: 그렇죠.
0: 진짜 선물을 안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한 건데 이걸 또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자그마치 세 분이나
0: 세 분이 맞췄어요. 네. 어제 점수는 몇 대면?
1: 2대 1.
0: 아야. 아, 제 골은 절대 하지 못하는 두 번째 골. 우리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 그 영광의 주인공들 만나봐야죠.
0: 만나봐야죠.
1: 네.
0: 자, 누가 되셨냐면요.
1: 바로, 마이클님.
0: 마이클님 축하드립니다.
1: 야호!
0: 그리고
1: 메리 골드님.
0: 메리 골드님. 야, 저 연타석으로 날렸었어요.
1: 네.
0: 연타석을.
1: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이죠.
0: 네.
1: 호야님
0: 축하드립니다.
1: 야호! 축하드립니다.
0: 이 중에 한 명을 뽑으려고 했으나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지만 어제 우리가 이겼네. 2대1로 그리하여 저희 영아 씨하고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그냥 다 드리자. 마음에 드세요? 네. 다 드리자.
1: 저희가 생색은 이렇게 내고 있지만요. 네. 예, 야엘에서 상품권을 모두 다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감사드립니다.
0: 야엘, 가자.
1: 그래서 네. 세 분 모두께요.
0: 야엘 상품권 50%씩 네. 150%를 팡팡팡 날려드리고요.
1: 네.
0: 그다음 또 무컷더블로 찬스가 있었는데
1: 네 H마트 상품권 네. 두 장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0: 그러니까 2대1 맞추신 분 중에
1: 그렇죠?
0: 그 중에 그 두 골을 누가 넣는지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H마트 상품권 $40치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1: 네,
0: 이번 주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 찬스를 저희가 요번 새로운 돌아오는 주에 네. 아, 저희가 한 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쉽게도 황인범과 오현규가 고를 넣을 거라고 정확하게 쓰신 분이
0: 한 번도 없어요.
1: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0: 한 번도 없었어요.
1: 아예요. 네. 이번에 모든 사연 전부 주간베스트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 네네. 오현규, 황인범 이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0: 없었습니다.
1: 네,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0: 가장 근사치에 접근하신 분이 네. 우리 마이클님인데 홍명보. 어제 홍명보가 홍명보 감독이 오영규와 손흥민을 바꾸면서 이게 네. 정말 딱 맞아떨어지면서 12분 만에 골이 들어갔어요.
1: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네, 네 맞추신 것도 같네요.
0: 맞추신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도 두 골을 다 맞추셔야 되는데 하나는 손흥민이었거든요. 우리 마이클님이 네. 네, 아쉽습니다. 저희는 못 맞추셔서 기뻐요.
1: 아니에요. 전 아쉬워요.
0: 아 그래요?
1: 네.
0: 나 혼자만 살겠다는 이... 자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뭐 원고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1: 이겼다는 게 중요하죠.
0: 네, 이겼다는 게 중요하죠.
1: 그럼요.
0: 네. 자 우리 이 HR 상품권 40불을 다음 주로 이월하면서
1: 네.
0: 양화대교는 무너졌냐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묶어 더블로 40불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 이벤트도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멕시코 경기가 또 있습니다.
1: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 로버트님
0: 네.
1: 문자 주셨어요. 황인범, 오현규, 이강인, 대한민국 하고 외쳐주셨고요.
0: 저도요.
1: 네. 네. 국가대표 DJ분들 감사합니다.
0: 네. 네. 우리 로버트님을 네. 우리 MTA에서 우리 버스를 또 운전하시는 또 그런 귀한 일을 또 하시는 분인데 저희 방송 또 이렇게 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또 호연님도 보내주셨어요. 우와 가슴 졸리면서 봤던
0: 그러니까.
1: 경기 입안이 다 헐었어요.
0: 아,
1: 너무 걱정 반 승리 반 밤잠까지 설쳤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게 이겼어요. 어제 몇 대면 배틀에 전 맞췄습니다.
0: 맞췄어요.
1: 라고 자랑을 해주셨어요.
0: 네. 네. 거기에 해당하는 또 선물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이 세 분은 저희 카톡창에 영문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1: 주십시오. 저희가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이 흥분을 좀
0: 아, 그래볼까요?
1: 가라앉혀볼까요?
0: 아, 어떤 노래를 들어도 안 되는데, 요 네. 노래 어제 다달 못 들려드렸는데, 오늘 한번 어제 경기 생각하면서
1: 네.
0: 제대로 한번 듣죠?
1: 네. 좋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죠?
0: 조수미?
1: 챔피언!
0: 대한민국!

0: 나 챔피언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또 조수미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또 음악인이시지만 야 정말 이렇게 전율이 오는 거는 또 오랜만이네요. 오늘 예, 선수를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막 처음에 딱 전주 나갈 때 쿵쿵쿵 하는데 막 전율이 왔어요.
1: 아니 네. 승리를 맛보고 듣는 챔피언은 또 다른 느낌.
0: 또 다른 느낌이 정말 네. 있네요, 진짜로. 네.
1: 아, 어제는 정말...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들었다면, 네. 네 오늘은 아, 승리 도취돼서 또 다시 즐겁게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0: 우리 26명이 이제 그 가운데 있지만 어제 나오지 못한 선수도 뭐. 꽤 되죠. 절반 이상이 지금 못 나오셨는데
1: 그럼요.
0: 그 선수들까지도 다 한 마음이 돼서 어제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들 막 보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이제 멕시코 그다음 남아공 예, 계속 오늘 또 이야기 계속 나누겠지만 지난 경기 어제 개막전에 있었던 그 경기부터 뭐 분석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자세히 좀 훑어보면서 여러분께 이 스케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단거손님들 함께 네, 어제 기쁨을 나눠주신 우리 단골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건강을 다시 설계하다. 건강을 리셋하다. 두 번의 발효와 96시간의 정성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공진단. 파더스데이 특별 이벤트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천연 발효 화장품까지 특별 증정해드리는 아버님의 건강을 위한 품격 있는 선물 야엘 사양 공진단.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파더스데이에 선물 준비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0: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파더스데이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입으시는 옷들 리폼해서 주지 마시고 제발 좀 우리 국보 좀 하나 사주세요. 신빙으로. 자, 2020년 FIFA 월드컵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하나가 되는 힘을 보여주십시오. 자, 어제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는데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자 2차 한인합동 응원전 6월 18일 저녁 7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조별리그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여러분 만나뵐게요. 대한민국 파이팅!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7: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8: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9: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9: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네, 한시의 음악다방. 네, 타이틀은 음악다방인데 뭘 이렇게 축구 얘기를 엄청 많이 하네요. 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뉴고랭님께서도 지난번 우리 히딩크 때까지 역사를 밟아 올라가시면서 그때 체코한테 5대0으로 졌었죠. 그래서 별명이 5대0이었던 적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1: 아, 제대로 요번에
0: 예, 완전히 제대로.
1: 아, 서력을 했네요.
0: 예, 서력도 했고. 네. 설요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서력전을 전혀 펼치고 호랑말코를 만들어버렸어요, 어제.
1: 아니, 근데 어제 그 체코가 네. 후반전에서 네.
0: 체코라는 이게? 나라가 있어요?
1: 네?
0: 체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제 우리한테 진 팀? 아, 거기? 아, 잊어버렸어요, 이제. 아,
1: 어제 막 헤딩 실수로 갑자기 골 넣었을 때요.
0: 아, 그렇죠.
1: 와, 그게 저 진짜 순간 저희 가족들 함께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다 정적이.
0: 네. 너무? 그, 네. 일단 그 황희만 선수 골 얘기부터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긴 해야 되니까
1: 제가 너무 뒤로 갔나요?
0: 네, 네. 그 골이 그게 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그게 폼이 아니거든요. 그 폼이
1: 아니 근데 이 전달을 해준 선수 이강인 네. 선수가 해줬죠?
0: 이강인 선수가 넘겨줬고 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네. 거는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이강인 선수가 아... 정말 창의적인 패스는 와 정말 세계에서 정상급이에요.
1: 네, 근데 또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다 골로 연결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닌데, 네. 네, 수비를 뒤에 하나 달고, 네. 수비를 앞에 하나 달고, 그 뒤에 골키퍼를 달고 왼쪽으로 발끝까지 가다가 골키퍼 잡아지면서 그렇죠. 수비 밀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확 틀면서
1: 네, 그렇게 톡 하고 또
0: 네, 그래도 골키퍼가 팔을 뻗어서 막으려고 각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그 팔 위로 칩슛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칩슛 네. 발을 이렇게 밑에 공을 들어서 위로 이렇게 뿌리는 네. 공을 뒤로 뿌리고 네.
1: 아, 손에 닿나 안 닿나 이렇게 화면으로 네,
0: 그 바로 위로 턱 집어넣어서 네. 완전히 그냥 수비를 괴멸시키면서 네, 정말 뭉개버리는 거죠. 아 정말 그 슛이 얼마나 멋진 골이었는지 네. 아 정말 통쾌했어요.
1: 아, 또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 골이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덧짜릿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여 분도 안 지났는데 후반 32분에 네. 제가 늘 얘기하던 뭐 세트픽스나 코너킥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이 머리통을 조심해야 돼 체코는.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서 머리로 딱 받아 넣었습니다. 소우체크가.
1: 아니 키가 워낙 크니까 네. 네 저희 선수들 뭐 다 밑으로 깔고 그냥 확 집어넣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네.
0: 또 첫 번째 골도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근데 이렇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드로잉을 그렇게 멀리 던지는지 코너킥도 아니고 바로 골대 앞에서
1: 그 점이
0: 던져가지고.
1: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거기까지 네. 올 수가 있는지. 네,
0: 초파리라고 네. 아주 경계를 해야 돼. 발도 잘 치는데 네. 이 공격의 시작이거든요. 네. 이 체코에 어제 그 아주 특유의 전매특허 멀리 던지기.
1: 네. 드로잉을 그렇게 골로 연결시킬 수 네,
0: 그냥
1: 있다니.
0: 그냥 머리로 바로 한 번에 딱 받아가서 그냥 그러니까, 골이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야, 너무 다행히 어제 저희가 네네. 그 퀴즈로 했었던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네.
0: 정말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저희가 옵사이드를 퀴즈로 냈더니 어제 네. 옵사이드에 그냥 바로 걸렸어요. 체코가.
1: 그러니까요.
0: 이놈들!
1: 뒤로 물러서지 못했다.
0: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수비라인이 일자로 서지 못해가지고 가끔씩 네. 이제 후미가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전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시간 일단 좀 맞추고 돌아올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로버트님께서도 머리통? 호랑말코? 크크크 해주셨는데 이 뒤에 크크크이라는 말이 정말 공감한다는 그런 말로 들려요. 맞죠?
1: 그럼요. 또 강동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뉴저지 단체 응원전에 가셨대요. 4살 된 손녀도 한

0: 3배 이상이 극대화된 게 저희가 잘 아는 2002년도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뭐 정말 뭐 통일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축구는 정말 대단한 스포츠예요. 네. 자, 어디까지 했나요?
1: 저는 또 여기서 네.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저희 네. 수문장.
0: 네. 김성기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 네,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줬죠. 네.
0: 김성기 선수. 네. 이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 홍명보 감독과 함께 네 번, 네, 월드컵에 네 번을 출전한 대한민국의 네,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1: 그렇군요.
0: 나이는 이제 제일 맏형. 네, 제일 맏형이고요. 나이도 많은데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축구 선수로서는 보통 그냥 사망 선고라고 보면 쉽게 돼요.
1: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0: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수술을 한다고 전에 기량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게 전혀
1: 아니군요. 네,
0: 가능성이 희박한 게 네. 바로 이 십자인대 파열인데 대부분 축구 선수들 중에 뭐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로 잘 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만 네. 이제 축구를 그만두시게 되는 이유 중에 정말 뼈 아픈 부상이 바로 이 십자인대 부상이에요. 이거를 두 번이나
1: 정말 인간 승리네요.
0: 정말 대단하죠.
1: 네. 네. 아니 저는 김승규 선수가 네. 외모를 딱 보면은 좀 어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연장자인 줄
0: 몰랐어요.
1: 네, 전 전혀 네. 몰랐네요.
0: 손흥민 선수 화장품 좀 바꾸세요. 이 경기가 끝나고 네. 체코 감독이 네. 체코 감독이 아니 정말 십자인대 파열이 됐던 골키퍼가 맞냐? 우리 왜 절체절명의 2대 1을 만들었을 때 마지막 후반 그에도 막았지만 두 골을 정말 슈퍼세브 슈퍼 초슈퍼
1: 맞습니다.
0: 네, 두 네. 골을 막아줬기 때문에 어제 이긴 거예요.
1: 그렇죠. 네. 네. 야. 저희 스트라이커 선수들도 너무 잘했지만 네. 정말 우리 골키퍼 선수는 정말 제가 상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0: 말로만 하지 말고 주세요.
1: 어떡하죠?
0: 주세요.
1: 어떻게 야외 상품
0: 김승규 선수
1: 보내드릴까요?
0: 야외 상품 네. 괜찮아요? 어제 또 개막식에서 네. 이번 그 월드컵의 주제가인 DNA라는 노래를 혹시 한국 가수가 불렀다는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리긴 네. 했는데 부를 거라고. 네. 네.
0: 그 이제 우리 골든을 불렀던 이제가 네. 세계적인 정말 테너 가수죠. 우리 네.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남자 가수 중에 누구 좋아하냐 그러면 제가 탑3 안에 뽑는 사람이 이 안드레아 보첼리인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제하고 같이 불렀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제밖에 안 보여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보첼리를 지워버렸어요. 둘이 듀엣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라이브 클립입니다. 네, 지금 이 가수가 안드레아 보첼리고요. 네, 이태리 가수입니다. 또렷하게 들리죠?
1: 그렇죠.
0: 한국 가사예요, 여러분. 멕시코, 미국, 그리고 캐나다 월드컵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0: 정말 거짓말 아니죠?
1: 네. 안드레 보첼리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이제가 압도적으로 예.
2: 아, 의상도 어쩜 저렇게 화려하고 예쁜 걸 골랐는지. 네. 네.
1: 8개월 전까지는 세계적으로 그냥 무명 가수였습니다.
2: 그럼요. 네. 가수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네. 네, 가수 활동은 안 했죠. 네. 네. 야,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네.
1: 골든글러브, 아카데미, 그리고 그래미까지. 네.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개막식. 네, 월드컵 개막식에.
2: 월드컵 개막식에. 네. 이게 웬 말입니까?
1: 대단합니다. 네. 그것도 한국만이 나오는 노래로.
2: 그러니까요. 네.
1: 네, 본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해달라고. 본인이 부르기 때문에 참 한국 사랑이 또 특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13일 날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또 이런 그 자체적으로 네. 또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그날 또 경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또 우리 블랙핑크의 리사가 네, 미국에서 또 공연을 펼칠 그런 예정입니다. 야, 대한민국 정말 와 대단하죠.
2: 그러니까요.
1: 스포츠만 스포츠.
2: 네. 네,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1: 네. 자 이제 어제의 주요 경기 또 우리의 우승의 주역인 이 황희만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 없죠 없죠. 과연 어떤 선수인지 어떻게 뭘 먹고 자랐길래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또 알아봐야죠.
1: 자세한 식사의 반찬들을 좀 알아봐야 돼요. 이 선수는 뭘 도대체 반찬을 먹나.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 다 궁금해. 인보마 다 궁금하다 네가. 자 어제 한 골 한 도움이 네. 말이 쉽지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면 카톡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월드컵에서 한 골 한 도움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2: 아, 무슨 말씀이세요? 월드컵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1: 못 나가봤어요? 왜요?
2: 구경도 못해봤는데.
1: 이게 한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한 골 한 도움을 올린 거는 네. 무려 대한민국 역사에 32년 만이랍니다.
2: 32년 전에 있긴 했고요.
1: 네, 월드컵 한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한국 선수가 딱 한 명 있는데요.
2: 네.
1: 홍명보 감독이에요.
2: 오, 그래요. 네. 와, 홍명보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정말 대단했군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월드컵 2002년에 그 페널티킥 차넣고 우승 거 그것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캡틴이 되기까지 그 당시 캡틴이었잖아요.
2: 네네.
1: 오기까지 많은 전적과 화려한 경력이 있으세요.
2: 네.
1: 자 우리 황인범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뛰고 있고요.
2: 네. 네,
1: 피에노르트라는 아주 명문 구단에서 뛰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뭐 이영표, 또 박지성, 또 안정환 이런 많은 또 허정무 이런 선수들이 다 네덜란드를 거쳐갔습니다.
2: 네.
1: 자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결승골, 네, 우리 승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골의 주인공
2: 오현규.
1: 경기야 너도 많이 궁금하다. 네가 궁금해. 지난번 평가절 때 엘살바도르 선수하고 엉겨갖고 밧다리 후리기도 아니고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갖고 선수를 막 질질질질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봤어요?
2: 아니요?
1: 힘이 엄청 좋은 선수예요.
2: 아, 그렇군요.
1: 선수가. 그래서 막 야 실을 많이 막 이랬었는데.
2: 아니 이 선수는 또 뭘 먹고 자랐나요?
1: 형규야 궁금하다. 네가 뭘 먹는지. 자 괴물이다. 이런 피지컬에 지금 우리 이 터키 있죠?
2: 네.
1: 옛날 지금 네. 터키의 베식타시라는 팀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 특이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재밌는 거는
2: 네.
1: 우리 어린이들일 때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유식 같은 걸 먹고
2: 네.
1: 젖병을 먹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2: 그렇죠?
1: 밥을 이렇게 잘 끓이거나 해갖고
2: 네.
1: 이렇게 엄마가 떠주시고
2: 네.
1: 혹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 해가지고 떠서 주시고 이런 걸 먹고 자랐잖아요.
2: 그랬죠?
1: 그거 안 먹은 사람 없어요. 근데 오영규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번 그랬어요. 자기는 그 나이에
2: 네.
1: 추어탕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대요.
2: 어머나.
1: 추어탕.
2: 그래서 그렇게 힘이 센가요?
1: 미꾸라지 있잖아요. 그
2: 네.
1: 이게 좀 굉장히 강정이라고 하나요? 그
2: 강장.
1: 강장 하는 네, 네, 그런 네. 식품 맞죠?
2: 그렇죠.
1: 이 추어탕이
2: 뼈가 그래서 튼튼할까요?
1: 네. 그래서 이 본인을
2: 네.
1: 키운 거는
2: 네.
1: 이 만 그릇의 추어탕을 자기가 먹었는데
2: 와우.
1: 이거다 이렇게 오, 얘기를 했습니다.
2: 혹시 부모님이 추어탕 가게를 하셨나요?
1: 정답이고요. 결승에 주셔야 됩니다.
2: 오,
1: 오랜만에
2: 그래요?
1: 우리
2: 아니 만 그릇을 먹었다길래
1: 네.
2: 그냥 한번 던져보면 알렸는데
1: 네. 느낌이 오죠. 예.
2: 야 정말 추어탕집 아들이었어요?
1: 추어탕집을 경기도
2: 네.
1: 남양주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2: 네.
1: 제가 장담합니다. 이 가게
2: 네.
1: 대박납니다. 대박납니다. 네.
2: 와 오현규를 키운 장어탕.
1: 네. 네. 네. 왜 얼마 전에 우리 젠스랑 우리 형이 와가지고 네. 젠스랑 형님께서 삼겹살을 또 먹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각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 똑같이 우영기 선수의 이 추어탕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안 먹어보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 무조건이죠.
2: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들 데리고
1: 가서 먹고 여기가 바로 오영기 선수가
2: 이거를 키운... 먹어야 된다.
1: 이걸 네. 먹고 그 두 번째 골을 넣었잖니.
2: 그렇지.
1: 그 왼발을 감각적으로 방향만 탁 바꿔놓는 와.
2: 너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이 추어탕을 먹어야 한다. 이런 거.
1: 형규야 잘했다. 이 부모님들께서 이 멕시코 현지까지 네. 딱 날아오시고 이 가게 문 앞에다가 네. 우리 월드컵 응원하러 멕시코 갑니다 이렇게 써붙였는데 이 짤이 또 엄청나게 돌았어요 어제.
2: 그렇군요. 네.
1: 그 임시 휴업을 하시고 그 현장에서 가셔서 어제 그분들 이렇게 소리를 치셔서 그런지 대한민국이 굉장히 엄청났는데 여기가 멕시코인가 상암 운동장인가 싶을 정도로.
2: 야 얼마나 네. 감격스러우셨을까요.
1: 아마 펑펑 우셨을 거예요.
2: 그럼요. 네,
1: 펑펑 우셨을 거예요.
2: 월드컵에서 내 아들이 골을 넣다니.
1: 안 봐도 뭐 어머니 뭐 쓰러지셨을 거고요. 네.
2: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셨을 겁니다.
1: 사실 뭐 어제도 저희가 하키맘 이런 스포츠를 후원하는 어머니 사연도
2: 네,
1: 있었지만
2: 맞아요.
1: 정말 이거 힘들거든요.
2: 그렇죠. 네,
1: 힘들거든요.
2: 운동선수 아들을 서포트하는 거 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닐
1: 해도
2: 거예요.
1: 해도 해도 밑빠진 독처럼 막 이렇게 나가서 경기에서 참 침묵을 지키는 막 이런 아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2: 그리고 다치기도 또 얼마나 많이
1: 다치겠어요.
2: 다치고요.
1: 네. 네. 그냥
2: 그 마음고생들을 한 방에
1: 날려버렸습니다.
2: 날려버리셨을 네. 겁니다.
1: 이 골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에 영원히 정말 남는 그런 골이에요.
2: 그럼요.
1: 아,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는데 아, 이 노래들은 정말 우리를 대변할 노래는 없고 아, 정말 답답하네요. 노래들이 정말 시원한 노래 좀 없을까요? 아. 자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엄지척을 한번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바원바가 불러주는 땀, 땀, 땀삥.

0: 자, 대한민국의 이제 32강은 확정이 됐고요. 어제 이겼기 때문에, 뭐, 체코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 체코가 그냥 4위를 하게 되는 거지, 저희가 3위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이제 거의 0%예요. 그러니까 9분 응선을 다 넘었습니다. 저희가 남아공한테 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2강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2위냐 3위냐의 결정전이었는데 어제 체코를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2위 이상은 확보가 된 그런 상태에서 다음 주 멕시코와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2위하고 3위하고 어떤 네. 게 더 유리한가요?
0: 요거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추가할 시간을 마련해서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근데 또 다른 나라들이 아직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0: 달라지죠. 네네. 달라집니다.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제 경우의 수를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자, 저희와 함께 월드컵 열기를 이어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 한 번 더 만나뵐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제니뭉치. 우리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또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을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아 좀 정말 백숙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없을까? 바로 있죠. 자,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에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에 한국 인심은 덤으로 얹어드리는 그런 곳.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와주세요. 159 Third Street, Godfrey, New York. 전화번호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929-845-0958, 929-845-0958번입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월요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령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루시아 비타민 김시안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은 역시 월드컵인가 봅니다. 어제 한국과 체코 경기 보신 분들 심장 괜찮으신가요? 섬에 한 골을 먼저 내주면서 아 이거 너무 쉽지 않겠는데 했는데 뭐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축구가 또 드라마 작가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황현범 선수의 침착한 동점골 그리고 오현규 선수의 짜릿한 역전골. 정말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경기였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역전골을 넣는 선수가 바로 교체 투입된 오현규 선수였다는 거죠. 솔직히 많은 분들이 왜 손흥민을 빼지?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결과는 오현규 역전골. 마치 우리가 TV 보면서 거기 말고 저기 가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 감독은 이미 정답지를 보고 있었던 그런 느낌? 그래서 BBC 해설위원도 아 이래서 감독들이 큰 돈을 받는가 보다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주인공 바로 손흥민 선수였죠. 골은 넣지 못했지만요. 경기 전부터 멕시코까지 날아온 한국 응원단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두 팔을 번쩍 들면서 응원을 이끌어내던 그 모습. 역시 캡틴은 골만 넣는 사람은 아니라 분위기까지 만드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12번째 선수인 한국 응원단도 또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여준 건 축구 경기 이상의 한편의 드라마였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고 팀이 함께하면 뒤집을 수 있다. 우리 국민들 기분 좋게 만들어준 태극전사들 덕분에 더 뜨거운 핫 프라이데이 대한민국의 역전승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후반전에 더 강력해지길 응원하면서 오늘 비타민 금요 퀴즈 있는 날이죠. 생방 카카오톡 들어오시고요. 기분 좋은 금요일 2시 비타민 시작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응원하셨던 우리 대한민국 응원단 팀들, 그리고 뛰었던 우리 태극전사들, 일단 많이 먹고 많이 쉬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기쁜 만큼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빼줘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면요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커서가 컴퍽컴퍽 하고 있죠. 거기다가 K-Radio US라고 치시는 거예요. 저희 K-Radio 1660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짠 뜨죠.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하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가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하루 종일 오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랑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멕시코 아스테카 스타디움,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던 월드컵 개막 무대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애니메이션 OST 골든을 부른 가수 이재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의 주제곡 DNA를 열창한 건데요. 예전에 월드컵 하면 축구 얘기만 했는데 뭐 이제는 K-POP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고 한국어 노래가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도 역전승, 대한민국 음악도 월드컵 개막식을 접수! 오늘은 왠지 어깨가 국뽕으로 차오르는 금요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시의 비타민 금요일 퀴즈 나갑니다. 자, 귀 쫑긋하시고요. 자, 문제. 오늘은요 월드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 그리고 월드컵 개막식에서는 또 하나의 반가운 장면이 있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멕시코 아스테카 스타디움, 그 무대에서 한국계 아티스트 이재가 전설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주제곡 DNA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그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DNA. 축구를 잘하는 DNA, 노래를 잘하는 DNA,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퀴즈를 마치는 DNA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퀴즈는 노래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DNA에서 DNA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유전자, 2번 비타민, 3번 축구공, 4번 응원가. 아이쿠야, 너무 어려운가요? 자, 부모님의 눈, 코, 입을 닮게 하고 키와 머리카락, 색깔 같은 특징에도 영향을 주는 그것.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생방송 카카오톡으로 올려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요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에서 대한민국 유기농샵 붉은 양파 한 달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생방송 카카오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함께 듣고 있는 화제 월드컵 주제곡 이재와 안드레아 보첼리의 DNA 들려드릴게요.

이래서 이 선물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니, 마음 같아서는요, 정답자 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 아유, 정말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자, 오늘 정답자 가운데 두 분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요. 정답 발표 조금씩 천천히 해볼게요. 정답 함께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방금 들으신 곡이 바로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였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하게 된 순간이 있었죠. 그 이재가 한국어로 부른 다시 넘어져도 또 일어나.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우리의 DNA야. 라는 가사였는데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모인 월드컵 개막식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제 체코전도 그랬죠. 한 골을 먼저 내주고도 다시 일어나서 역전승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다시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마치 어제 태극전사들의 이야기 같아요. 축구를 향한 열정,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함께 응원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정말 월드컵이 우리 DNA 속에 있다라는 태극전사들의 주제곡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북중미 월드컵 주제곡 DNA는, 이 DNA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죠. 자, 1번 유전자, 2번 비타민, 3번 축구공, 4번 응원가. 생방송 카카오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덜에서 더 뜨겁고 기분 좋은 금요일 두시의 비타민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레스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 최대 60%까지 할인하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지금 이 특별한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여 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3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체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1: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최.

문제를 못 들었어요. 일단 찍고 봅니다 하고 아무 번호나 찍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 답이나 들리는 걸 그냥 보내주셨어요. 축구공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비타민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냥 사지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1번은요. 아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 이재가 부른 DNA 월드컵 주제 가수의 DNA가 뜻하는 일반적인 뜻 1번 유전자, 2번 비타민, 3번 축구공, 4번 응원가였어요. 이제 아시겠지요?

요즘 대한민국 정말 바쁩니다. 이제는 축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오늘은 드라마가 또 세계를 흔들고 있고요.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또 월드컵 개막식에서는 한국어 가사가 울려퍼졌습니다. 근데 축구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이 글로벌 비영어권 시청순위 상위권에 오르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유, 진짜 참 재밌어요. 예전에는 K-POP, K-드라마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든 요 앞에 K만 붙으면 세계가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됐습니다. K-POP, K-푸드, K-뷰티, K-컨텐츠, K-레디요. 자, 이제는 참교육도 K-참교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 한때는 해외에서 인정받은 소식이 들리면 오, 정말? 하면서 놀라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번에는 또 어떤 한국 컨텐츠가 세계 1위를 했대?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한 골을 내줬지만 결국 역전승,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 축구장에서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또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1위를 달리고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는 K-POP이 흘러나오고, 자, 어쩌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대한민국다운 방식으로 세계와 만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멋져. 물론 뭐 세상살이가 늘 쉽지만은 않죠. 뉴스를 보면 걱정도 많고 경제 이야기를 들으면 한숨도 나오고 또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가끔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이 그래도 우리 꽤 잘하고 있네 하는 작은 자부심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참교육 봤어요. 맞아요. 저도 거의 끄트머리까지 가는데 이제는 아껴보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축구가 웃게 했고 오늘은 드라마가 웃게 하고 또 내일은 어떤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를 놀라게 할까요? 자,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도 역전 중이고 우리의 하루도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죠. 이래서 저래서 더 기분 좋은 금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의 시원한 역전승처럼 오늘 김지현 DJ님도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예뻐요. 아, 그런가요? 좀 시원하게 입었어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상큼한 방송 부탁드려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정답 잠시 있다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현님 완전 신나요. 정답 보내주셨고, 유전 정보가 담긴 생체 고분자 물질이지요. 아유, 정확하게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제 월드컵 경기 보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한국이 체코를 이겼는데 왜 멕시코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SNS 보니까 경기장 곳곳에서 꼬레아 꼬레아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한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멕시코 팬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의아했을 수도 있고, 멕시코가 원래 한국을 이렇게 좋아했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좋아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당시에 한국이 세계 최강 독일을 2-0으로 꺾으면서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날 멕시코에서는 난리가 났었더랬죠. 거리로 뛰어나와 환호를 하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춤들을 추고 심지어 한국인들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그때부터 한국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준 친구 같은 이미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 멕시코에서 한국의 인기는요, 축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BTS 공연이 열리면 수만 명이 떼창을 하고, 또 드라마가 공개되면 자막으로 밤새 정주행을 하고, 또 한국 화장품과 음식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요, 좋아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심지어 한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도 굉장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빈급 예우가 이어졌고요. 또 경제와 문화 교류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장의 환호는 단순히 축구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2018년 월드컵의 좋은 기억, K-POP과 K-드라마, 한국 음식, 또 문화에 대한 호감,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제 경기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꼬레아 꼬레아가 울려 퍼진 거죠. 생각해보면 참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이제는 축구도 음악도 드라마도 문화도 함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가수 이재가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고 또 대한민국 대표팀이 역전승을 거두고 또 경기장에서는 멕시코 팬들이 한국을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는 단순히 축구 경기에서 이긴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반갑게 불린 날이었던 거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괜히 기분이 더 좋습니다. 뭐 내가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어깨가 으쓱해지고 괜히 김치찌개 한 숟갈 더 맛있고 태극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이죠. 자, 금요일입니다. 어제 멕시코 사람들이 외쳐준 것처럼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꼬레야 화이팅입니다.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프로 데뷔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됐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점심 고민되셨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917543811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4불 99, 줄기 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6: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월드컵 주제곡 DNA. 아, 정말 태극전사들의 주제곡 같았어요. 오늘의 퀴즈였죠. 북중미 월드컵 주제곡 DNA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답은 1번 유전자였습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오늘 많은 분들 들어와주셨어요. 일라에고님, 한냥냥 귀요미님, UK영킴님, 헬스메이저님, 두마이베스님, 허민정님, 미연님, 랩팡선생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분들 중 가운데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역전승을 거두는 순간 경기장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 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뭐 수십 년 동안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던 그 박수 소리. 근데 어제는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박수는 꼭 축구 선수들에게만 보내는 박수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한 주 동안 묵묵히 일터를 지킨 가족들, 가족 걱정하며 하루를 보낸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 우리들. 어쩌면 어제의 그 박수 소리는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박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버텼다고, 잘 살아내고 있다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큼은요 스스로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보자고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여러분도 짝짝짝짝짝. 자, 주말이 들썩일 것만 같은 이번 주말, 저는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오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떤 일을 잘 마무리 지었을 때 흔히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대추할 만한 다른 말이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할 텐데요. 노력에 대한 인정, 고마움의 표시, 위로, 격려, 박수, 응원의 뜻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제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은 비록 무덥지만 기분 좋은 날 되고 계시죠? 금요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설레임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기쁨까지. 김한선입니다. 기분 좋은 날.

0: 더운데 정말 기분이 너무 상쾌하지 않습니까? 노래 제목처럼 너무나도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날씨도 기분이 좋은가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날씨 보이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덥습니다. 네네. 어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응원한 보람 있으시죠? 어떤 분은 응원복이 터질 만큼 정말 온 힘을 다해 우리 태극 전사들을 응원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그야말로 지구촌 곳곳의 한인들도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를 함께 응원하며 첫 승에 환호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LA 동포들은 물론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과 같은 A조에 속한 나라로 우리나라 교민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각자 경기를 시청하면서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함께 응원하고 승리 소식을 공유하며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경기 후반 35분 오현규가 왼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뽑아낸 직후 그 베식타시의 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80분 오현규 골 한국 대 체코 2대1이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경기가 끝난 뒤에는 오현규가 오른손을 들고 자축하는 사진과 함께 A조 한국의 승리를 남긴 오현규라고 알렸는데 이 베식타시의 구단이 연달아 올린 이 두 개의 게시물에는 순식간에 약 50만 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축구 팬들 역시 한국인 선수가 교체 10분 만에 골을 넣었다. 잠도 안 자고 경기를 봤는데 완벽했다. 베식타시의 아이 오현규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신이 그를 부상에서 지켜주기를 1903번 기도했다. 몸값이 1억 유로짜리 등 댓글을 달며 축하했습니다. 현지 주요 매체도 베식타시의 스타 오현규가 한국의 승점 3점을 안겼다며 그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 등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고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다른 방송에서도 38도의 고열 속에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뒀다며 오현규 부모가 운영하는 추어탕집 식당이 월드컵 응원 때문에 당분간 휴업한다는 소식까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경기가 시작한 탓에 단체 응원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한 교민들은요. 한인 단톡방에 모여서 새벽에 일어난 보람이 있었다. 신난다. 베식타시 유니폼 사러 간다 등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 축구 이야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네요. 다음 주 목요일은요. 에난델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우리 동포들의 하나 된 함성으로 응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닝이 좀 길어졌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생활 상식 알려드리고요. 지구촌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 화재. 엘리코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입맛에서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이야기.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을 덮친 폭우와 산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유인 원인 타파눌리 오랑우탄의 멸종 위기가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마리도 남지 않은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 타파눌리 오랑우탄은 지난해 11월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나흘간 이어진 기록적 폭우와 산사태로 58마리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종은 2017년에야 새로운 종으로 공식 확인됐는데 연구에 따르면 타파눌리 오랑우탄은 매년 전체 개체수의 1% 이상을 잃을 경우 멸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약 7%에 해당하는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추정치도 실제 피해보다 적게 잡은 수치라고 설명했는데 폭우로 숲 상층부가 훼손이 된 영향이나 먹이 부족에 따른 추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수마트라를 강타한 사이클론 세냐르는 동남아에서 2025년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재난으로 당시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와 달리 야생동물 피해는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웠다고 하는데 보전 전문가들은 폭풍 이후 타파눌리 오랑우탄 목격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해 왔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랑우탄들이 홍수와 산사태에 휩쓸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연구가 기록적 폭우도 대형 유인원의 생존을 직접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는데요. 사이클론이 지나간 뒤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들은 수마트라 중부 타파눌리 지역 플로 파켓 마을에서 진흙과 통나무 잔해에 반쯤 묻힌 오랑우탄 사체를 발견했다며 며칠 동안 사람 시신은 여러 곳 봤지만 죽은 야생동물을 본 곳은 처음이었다며 이곳은 오랑우탄들이 과일을 먹으러 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무덤처럼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남은 오랑우탄을 지키려면 인도네시아 국내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금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현대에 들어 처음으로 유인원 한 종이 사라지는 일을 아직은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날씨 변화가 있으면 제일 먼저 동물들이 알아차리고 피한다고 하는데 오랑우탄은 덩치가 커서 그런가요?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어떻게 먹을 것을 찾아 그곳에 갔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로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또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DMB 지역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체감 온도는 90도 후반에서 이미 100도 초반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서 폭염 경보를 발령할 가능성이 높고 폭풍예측센터는 오늘 오후와 저녁에 DMB 지역 대부분에 걸쳐 강한 뇌우 발생 가능성을 5단계 중 2단계인 약간 위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주요 위험 요소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큰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더 많은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확한 발생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건 국립공항과 덜러스 공항에서는 최고 기온이 1일 최고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델마바 해변 지역과 레오보스, 듀이, 베서니, 오션시리는 덥고 습도가 점점 높아지겠고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후반에서 32도 가까이 오르겠다고 합니다. 늦은 오후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저녁까지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이 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도 65도, 섭씨 18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내일 토요일은 무더위와 습도에서 벗어나 반가운 날씨 선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 고기압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잠시 형성이 되면서 훨씬 쾌적한 공기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와 간간이 지나가는 구름이 섞여 나타나겠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80대 중반에서 90도, 섭씨 29도에서 32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이슬점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까지 떨어져
쾌적한 느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은 날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고요. 특히 토요일 밤에는 기온이 60도, 섭씨 16도까지 떨어져 더욱 쾌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기상주의보가 다시 떴습니다. 쾌적했던 날씨는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 예상되고요. 기온은 80도, 섭씨 2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5대5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악천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불확실하지만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주말 동안의 기상예보 업데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다가 목요일쯤 한 번 더 반짝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80도 중반의 전형적인 6월의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5분이고요. 내일 토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아, 정말 시원한 바닷가에 풍덩 빠지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DJ 덕이 부릅니다. 해변으로 가요.

생활 상식. 락스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고? 물때까지 깔끔하게 지워내는 간편 화장실 청소법. 락스는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냄새로 인해 두통이 생기거나 호흡기나 피부에 닿을 경우 좋지 않아서 사용이 꺼려질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락스 없이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연산과 과탄산 소다 등 천연 세제들로 하는 화장실 청소법. 작은 얼룩까지 박멸할 수 있는 얼룩별 화장실 청소 꿀팁 4가지. 빨간 곰팡이와 물때를 없애는 데에는 과탄산 소다가 샴푸를 섞어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과탄산 소다 3분의 1컵과 샴푸 한 펌프를 섞어줍니다. 그러면 보글거리는 거품과 함께 풍성한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를 물때가 있는 곳에 올려둔 뒤 수세미나 브러쉬를 이용해 문질러주면 아주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하고요. 남은 용액은 변기에 가득 부어준 뒤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이후 간단한 솔질을 해주면 변기에 오래된 핑크색 곰팡이와 물 높이에 맞춰 생긴 찌든때, 얼룩도 손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유독 물때가 많이 낀다면 구연산과 치약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구연산 두 큰술에 치약 한 큰술 섞어서 세제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올려주고 거울을 문질러주면 거울의 물때를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연산이 석회성 물때를 분해해주고 치약의 연마제 성질이 석회를 없애주어 반짝반짝거리는 거울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수전에 자꾸만 물때가 생겨 물때가 생기는 주기를 늘리고 싶다면 식초를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키친타올에 식초를 충분히 적셔준 후 수전 위에 올려 놓아줍니다. 이때 키친타올이 충분히 흥건할 정도로 적셔주는 것이 좋은데요. 30분 정도 기다려준 후 부드러운 수세미로 가볍게 문질러주면 물때의 주요 원인인 석회 얼룩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평소 세면대를 사용한 뒤 주변에 튄 물기를 닦아주는 습관을 들인다면 물 얼룩이 생기는 것을 손쉽게 방지할 수도 있고요. 혹여나 화장실에 녹 얼룩이 생겼다면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세요. 베이킹소다 한 스푼에 치약 한 스푼을 섞어서 걸쭉한 세제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녹이 생긴 곳에 발라준 후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청소용 브러쉬나 칫솔을 이용해 문질러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입자와 치약이 연마제 역할을 해 녹을 깎아내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꿀팁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주방세제 소금을 한번 섞어보세요. 온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야말로 주방이면 주방, 화장실 등 집안 곳곳 사용하기 좋은 만능 꿀팁, 만능 좋은 세제.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등 온 집안에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만능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능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방 세제 한 컵에 물 한 컵을 먼저 섞어줍니다. 거기에 소금을 두 스푼 넣고 섞어준 뒤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어 섞어주면 간편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빈병에 넣어 사용해주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 섞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소금과 베이킹 소다를 녹이기 위해 따뜻한 물을 사용했다면 주방세제, 물, 소금을 먼저 넣고 섞어준 뒤 베이킹 소다를 넣어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 흘러 넘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온 집안을 뽀득하게 만들어주는 만능 세제 활용법 6가지. 먼저 싱크대에 얼룩진 물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세제를 넓게 골고루 뿌려준 뒤 청소용 수세미로 가볍게 문질러주면 석회 물질을 제거해줘서 물때가 제거되고요. 또한 표면에 쌓인 얇은 기름막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줘서 뽀득뽀득한 싱크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레스 식기류의 광택을 되살리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만능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베이킹소다의 고운 입자가 스테인레스의 미세한 스크래치에 연마제 역할을 해주고 소금이 표면에 쌓인 오염물을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또 스테인레스 냄비바닥에 탄 얼룩을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냄비 안쪽에 세제를 뿌려준 뒤 수세미로 문질러주기만 하면 끝! 거기다 변기 안쪽에 쌓인 찌든때와 핑크색 곰팡이를 제거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변기 안쪽에 세제를 뿌려 변기 청소로 문질러준 뒤 물로 헹궈주면 소금의 살균 효과와 세제의 세정력이 만나 깔끔하게 찌든때를 제거해준다고 하네요. 변기 청소에도 좋지만 화장실 수전에 물때 얼룩과 곰팡이를 없애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와 수전에 뿌려준 후 칫솔로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잘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이 만능 세제는 음식 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생선 요리를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비린내에 사용하면 냄새가 싹 사라진다는 사실. 게다가 기름기가 많은 고기 음식을 먹고 난 뒤 설거지에 사용해주면 기름때까지 깔끔히 없애준다고 하네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김건모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네.

0: 잘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월드컵 TV 중계 시청이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인지를 두고 중미 파나마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재소자들이 우리도 TV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면서 파나마를 응원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루소 옴부즈맨이란 사람은 재소자들에게도 2026

0: 북중미 월드컵 TV 중계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파나마의 모든 교도소에 TV를 충분히 공급해 모든 재소자가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정부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정시설에 수감이 돼 사회와 격리돼 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다른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며 월드컵 시청은 건강권이나 교육권처럼 재소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여가가 필요한 것처럼 교정시설 수감자들에게도 여가가 필요하고 축구와 월드컵은 수감자들에게 정서적 도움을 주는 휴식과 오락의 일부인 만큼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파나마 대통령도 재소자들에게 월드컵 경기 시청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교도소에 넣어주도록 사비로 TV 3대를 구입해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선 열악한 수감 환경 등 교정시설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월드컵 시청을 두고 논란에 불을 지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파나마의 교도소의 비인간적인 수감 환경, 무기 반입 등을 막지 못하는 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 판사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교도소가 범죄 조직의 작전본부로 전락을 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 범죄를 교도소 내부에서 지시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재소자들의 월드컵 중계 시청보다 교도소가 교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파나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이번이 역대 두 번째로 1930년 1회 월드컵이 열린 후 88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던 파나마가 8년 만에 다시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파나마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게 나쁜 짓을 어디 하랴. 아니었으면 시원한 맥주 마시며 응원할 거 아뇨. 그리고 너그들이 어디서 인권을 우느냐 우누너긴.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그냥 배들이 불렀구먼. 깜빵으로 휴양이라도 간 줄 아는 게비네. 에라이 나쁜 음식이들 같으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8647이라는 문구가 어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내셔널 몰 잔디밭에 새겨졌다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꼭대기에서 찍힌 실시간 웹캠 영상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념물 동쪽 내셔널 몰의 넓은 구역에 이 숫자가 죽은 잔디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보이는데 오는 14일 트럼프 생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 표식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지난 5일 촬영된 내셔널 몰 사진에는 이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지상에서는 이 표식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졌으며 또 몰 주변은 긴급 출동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데 쓰여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숫자 86은 식당 업계에서 주문이나 손님을 없애거나 치운다는 뜻의 은어로 자주 쓰이며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약 1년 전 이 숫자를 조개 껍데기에 늘어놓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내렸으나 지난 4월 대통령 협박 혐의로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었는데 트럼프는 코미 전 FBI 국장이 기소된 직후 8647 문구가 자신에 대한 암살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치 폭력이나 암살 문화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능한 한 가장 가혹한 표현으로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비밀경호국과 연방수사국은 미 공원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논평을 미뤘다고 하네요. 궁중 궁궐 안에 계신 분이 어찌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겠냐고요. 그냥 하시던 대로 사시야지. 하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잖요. 민초들이 예전처럼 밥만 먹여주면 띵호화가 아니란 말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1: 호주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인 SNS 사용 제한 움직임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도 가세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메타나 스냅챗 같은 미국 기술 기업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16세 미만의 스냅챗과 인스타그램 같은 눈 이용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아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안전한 소셜미디어 법안은 대부분의 SNS가 법안에 의해 신설될 규제 기관이 정하는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성인 음란물 플랫폼은 예외를 신청할 수 없으며 AI 챗봇이나 러블록스 같은 게임 플랫폼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불안, 우울증, 자해, 차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기술 발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미 여러 주 정부와 지도자와 교사 단체 그리고 캐나다 의사협회 등이 사용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부 장관 또한 오타나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이 메타와 스냅챗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또는 1,000만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109억 원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의 디지털 분야 규제 또는 입법 시도를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을 해 이번 금지 조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미국의 보복에 대해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밀러 장관은 아이들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다수 유럽 국가도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인도네시아는 3월 말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했고 브라질은 SNS 계정을 보호자 계정과 연동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이오. 어른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야. 애들은 어른 등 보고 자란다고 말이오. 무신 법이고 말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 우리 어른들부터 안 하면 돼야. 그거 없이도 여태까정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아이 그놈의 SNS인가 무엇인가 그냥 나도 그냥 꼴보기 싫어. 맨 자랑질에 거짓말에 아이 뭔 지랄이냐. 그렇게 애들 걱정이 되면 아예 없애버리면 되겠네. 어때요? 아주 심플하죠. 최근 SNS를 중심으로 흑인 아기 모양의 인형을 과학적으로 훼손하는 영상이 유행을 하자 국내 시민단체가 이를 명백한 인종차별로 규정을 하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SNS 등에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출시된 검은 피부의 아기 형상 인형을 때리거나 짓밟고 끓는 물을 붓는 등 과학적으로 훼손하는 오락성 영상 콘텐츠가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인형은 여러 피부색으로 출시됐음에도 유독 검은 피부의 인형만이 선택적으로 조롱과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못생겨서 때리기에 더 어울린다는 식의 인종차별적 정당화 발언까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이는 단순한 장난감 사용이나 일시적인 인터넷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며 검은 피부와 흑인의 이미지를 열등하고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행위로 그 뿌리는 오랜 차별과 배제의 역사에 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인터넷 유행 콘텐츠인 밈의 형태로 소비가 되면서 일상 속 혐오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인종차별은 노골적인 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농담이나 유행의 형태로 찾아와 일상에 더 쉽게 스며든다며 비인관하는 증오의 얼굴보다 농담의 얼굴로 더 자주 도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인종의 외모와 정체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 공동체를 향한 차별과 편견, 혐오 표현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거 봐요. 어른들이 문제를 안게 어른들이 요따구로 한게 애들도 따라하는겨. 흑인들이 앞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이 그나마 편히 지내는 중만 하시고 우리들도 각자 각성을 해야요. 이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내가 늘 이 시간에 말하자뇨. 같은 동족끼리도 전라도네 김상도네 멍청도네 하자뇨. 뭔 소리요.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양반인디.
0: 중국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금속 핀셋에 눈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교사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시야가 흐린 상태로 실명 위기에 처했으나 가해 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중국 언론 신문방에 따르면 피해 교사 송모 씨는 저장성 루이안 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년째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은 1월 선생은 쉬는 시간에 두 명의 남녀 학생이 교실과 복도를 오가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중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복도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남학생을 달랜 뒤 교실로 돌아왔고 함께 싸운 여학생은 따로 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차례 두 학생의 몸싸움은 계속됐고 여학생은 문을 세게 닫은 뒤 자리로 돌아간 후 그제서야 이 여학생에게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훈육을 하는 찰나 여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의 손을 때렸고 너무나 황당한 교사는 너는 이제 선생님도 때리니? 라고 묻자 학생은 때릴 거예요! 라고 중얼거리며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학생을 진정시켰으나 쉽게 진정이 되지 않자 나중에는 다른 남자 선생님이 달려와 학생을 붙잡았지만 여학생의 흥분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여학생은 그런 가운데 선생님을 계속 째려보다가 느닷없이 손을 들어 선생의 오른쪽 눈을 향해 휘둘렀는데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안구를 관통해 안구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동료 교사에게 확인한 뒤에야 자신이 주먹이 아닌 금속 핀셋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여학생이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법의학 감정 결과는 경상 2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점입니다. 현지 공안국이 발급한 행정처벌 불가 결정서에 따르면 학생이 금속 핀셋으로 교사의 왼쪽 눈을 찌른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이므로 행정처벌은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으며 대신 훈계 조치와 반성문 작성 명령만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학교 측은 그제야 경찰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교사 의견을 존중을 해 향후 공인기관에 장애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위한 방패가 됐다. 교사 눈을 찔렀는데 처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학생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시대가 바뀐 만큼 미성년자 범죄 관련법도 더욱 강하게 손봐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2: 맨날 주장만 하면 뭐요? 안 되는디. 할 수 없쇼.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뭐죠? 이 우리나라 그 김무열 이 조건 보고 감독관 나와진 이보치게 보내주어?
1: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만차례 시뮬레이션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보였다고 아르헨티나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2023년 1월 이후 각국 축구대표팀이 치른 모든 국제경기 기록을 분석을 해 월드컵 결과를 예측했는데 연구 결과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치고 우승 가능성 1위에 올랐고 브라질과 잉글랜드가 뒤를 이었으며 포르투갈, 콜롬비아, 네덜란드, 독일, 우루과이도 상위 10개국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 우승 후보들 간 격차는 매우 작았다며 대회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전 사이클보다 수비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포르투갈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한 팀 중 하나로 평가가 됐다며 이번 모델은 단순한 FIFA 랭킹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 능력을 각각 분석을 해 예측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승 가능성 상위 10개국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 4개국이 포함이 됐으며 에콰도르는 16위, 파라과이는 2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국가 가운데에서는 일본이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모로코가 13위, 미국이 18위 뒤를 이었는데 한국은 20위에 랭크되었으며 조별 경기에서 우리나라와 맞붙은 멕시코, 체코 및 남아공은 각각 15위와 34위 그리고 39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개소리요. 어제 못 봤니?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 뭐 축구로 안 되면 아 응원장이라도 이겨야 하지 않겠쇼? 이? 아직도 그 여운이 잔잔하니 내리를 스치네. 오 필승 코리아 20위가 아니라 10위 안에 들도록 합시다.

0: 아무래도 당분간은 월드컵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지요. 원 없이 질리도록 들을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사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흔히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느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빨간 구두 아가씨 남일의 곡이 오늘 2부 첫 곡이 됐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라라랜드 청취자분 모두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시면서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보내주셨네요.

아유,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우리 NC마트의 방정희 부장님이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셨는데, 어우, 때마침 더웠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먹는데, 아직 다 안 먹었는데, 노래는 끝나고, 아, 정말.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옥수수 무슨 아이스크림인데, 아마 오늘 잠시 후에 소개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복별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방정희 부장님은 늘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하면서 감사 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빠른 흐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닌가요? 40대 40마일, 80대 80마일 느낌이 다르죠. 브레이크도 안 잡혀요. 진작에 세월을 아꼈을 것을 유유유. 지금부터의 시간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보세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까. 라라랜드 가장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월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죠. 항상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후회 안 하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좀 덜 후회하는 쪽을 택하겠죠. 자, 그러면서 글렌 캠벨의 타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불금에 어울리는 짧고 좋은 글귀와 시 보내드립니다. 금요일은 금세 행복해지는 하루라고 합니다. 고단했던 한 주를 마무리하며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금요일 보내세요. 해피 프라이데이. 수많은 좋았던 기억이 서운함에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 밤은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만 가득 떠올리는 현명하고 따뜻한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느낌이 좋은 사람이 다가올 때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지은이는 이

느낌이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의 느낌 깨끗하여 스치는 순간 이 사람이다 말하고 싶어지는 이와 어디선가 우연의 가슴에 설레이며 바람처럼 스치고 싶다. 느낌이 좋은 사람과 마주 앉고 싶다. 겉모습을 기대하지 않아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지 않아도 잠깐씩 마주치는 눈빛으로 느낌이 다르다고 말하여 줄 수 있는 이라면 촛불의 카페에서 마주보는 떨림의 눈맞춤으로 첫 느낌이 맑은 그와 특별한 만남 이루고 싶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알아질 수 있는 아름다운 느낌의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 잊혀지지 않을 눈을 가진 사람이 눈빛만으로도 가슴에 크게 남으려 하고 눈을 감으면 더 아름다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람의 뒷모습처럼 그 느낌 지워지는 날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여 줄 수 있는 하얀 느낌의 사람과 나도 모르게 만나주면 좋겠다.

온 힘을 기울이다.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하십시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것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쁜 것입니다. 만족을 알고 용기 있게 비우면 시간의 주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가사처럼 한국 축구는 어제 저녁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감격적인 승리였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한 가지는 지든 이기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 경기일 겁니다. 하시면서 2026 월드컵 주제곡 DNA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가수도 좋고요. 노래도 좋습니다. 공통된 점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정답자에게 드리는 상품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린이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먼저 첫 곡은 이수만의 곡입니다.

0: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이어서 마지막 곡은 박재범의 좋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언제부터 이렇게 비가 갑자기 오게 됐죠? 눈이 끼는가 하면 또 맑은 것도 흔적도 보이고요. 와, 강한 뇌우가 고친다고 하니까 특히 운전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27분 지나가고 있네요. 잠시 후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오늘은 어떤 또 세일 품목 갖고 오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동.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8: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세일한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정말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방송 중에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와 완전 새로운 맛. 너무 맛있어요.
1: 오, 어제 맛있게 드셨어요?
0: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아니 부장님 오실 때 비 안 왔었죠?
1: 아 그래 제가 밖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비가 그쳤다 그래가지고 비 안 왔는데 왜 비가 그쳤다 그러지? 그냥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비가 왔네요.
0: 왜 왔어요? 오, 갑자기 막 왔다가 지금 좀 전에 그 교통 제보를 주셨어요. 우리 포돌현도님이 50번 도로 공항 방면 루비로드 지나서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아마 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쪽 방면 가시는 분들 우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근데 아시죠? 그 사고 나면 그 반대편 차선 구경하느라고 그쪽도 밀리는 거.
1: 네. 이거 이제 사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저께 밤에 한 8시쯤에 바람 엄청 세게 불었잖아요.
0: 대단했죠.
1: 제가 어저께 퇴근을 하고 네. 집에서 그 식물 키우는 게 있어서 네. 상추에다 물을 주고 꽃에도 물을 주고 있는데 베란다에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네.

0: 그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그 나무들이 그냥 다 휘청하고 그런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약해가지고 그냥 물지 말고 놓고 그냥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도 길게 아니고 살짝 지나갔는데 아 아무래도 이게 좀 기후가 좀 그래서 그런지 또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쪽 그 중부 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야 그러면 그 세력이
1: 약해진 거죠.
0: 약해졌는데 이 정도 바람일까? 야, 그럼 거기는 얼마나 있었을까?
1: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돈 내서 살고 있다니까.
0: 스카이라인이 좋은 것 같아.
1: 그럼요. 오직 하면 트럼프 오빠가 여기 살겠어.
0: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날씨가 좀 변덕이 지금도 이제 비가 왔는데.
1: 네, 갑자기
0: 심하니까 이런 날씨 안전운전 특히.
1: 그러게 말이에요.
0: 집에서도 또 주차하실 때 나무 밑에
1: 하시면 안 돼요.
0: 절대 하시면 안 되고
1: 맞습니다.
0: 또 이게 생나무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죽은 나무가 쓰러져서 맞아요, 떨어지니까는 맞아요. 그런 거 주의.
1: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0: 예. 이 바람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데 네. 요즘 전 세계가 들썩들썩
1: 하네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다가
1: 아, 나 유튜브 보다 짜증났잖아. 그럼 맨 무슨 시뮬레이션으로만 보여줘가지고 그래, 나는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어요.
0: 그래서요.
1: 근데 이상해. 자꾸 멋이가. 그래갖고 돋보기 쓰고 보니까 오메 아닌고요.
0: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다가 저는 잠이 들었는데
1: 네. 아니 그걸 보고 잠이 드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야.
0: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 이겼어요.
0: 얼마나 기쁜지
1: 정말
0: 너무 근데 저희 에치마트 페펙스점에 푸드코트에 가면 대형 TV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월드컵 경기를 네. 저희 푸드코트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뭐 1차전은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2차전 6월 18일 목요일 날 네. 9시.
1: 근데 문 닫잖아요, 10시에.
0: 들어오시면은 10시까지는 들어오시면은 네네. 보시고 나갈 때까지 저희가 거기를 개방해요.
1: 아, 그러면 쇼핑도 할 수 있나요?
0: 쇼핑은 안 되고 그 시간까지 들어오시면은 네, 크로즈하기 전까지 들어오시면은 예, 예. 저희 푸드코트에서 대형 TV로 이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어제 교회에서 왔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또 이 또 월드컵은 이 치맥을 하면서 먹어야 제맛인데.
0: 근데
1: 교회라 그게 안 됐어.
0: 아 근데 저희 푸드코트에서 치맥하시면 큰일 납니다.
1: 아 그것도 안 돼요?
0: 저희가 라이센스가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만약에 보신다 그러시면
1: 가족끼리 오시면 되겠네요.
0: 그 예. 팝콘이나 네네. 그런 거 이렇게 사 오셔가지고
1: 지혜롭게
0: 아니면은 또 우리 친구분들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셔 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월드컵은 대형 화면에 봐야
1: 그럼 제맛이죠.
0: 제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지금 중계 방송하는 거를 볼 수 네. 있으니까요.
1: 예, 예.
0: 또 3차전 하는 것도 6월 24일
1: 그렇죠?
0: 수요일 날도 오후 9시에
1: 페어팩스처럼
0: 그 푸드코트에서 하니까 그 시청할 수 있으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 문 닫기 전까지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0: 10시에 저희가 크로징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들어오시면
1: 그러면 좋고요. 식사하시고 뭐 드실 거 다 드시고 팝콘 옆에 끼고 들어오시면 딱 좋겠네요. 야,
0: 그렇죠.
1: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깨고 집에 가시면 딱이다. 야, 코스가.
0: 근데 식사를 하고 팝콘을 들고 오시는 것보다는 네. 그 전에 와서 식사를 하고 푸드코트에서.
1: 맞아. 네.
0: 거기서 연장해서 이렇게 오시면은
1: 역시
0: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역시 달라.
0: 그런데 네. 이게 월드컵이 이게 세계가 들썩들썩하지만 제가 이게 그 한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또 느낀 게
1: 네.
0: 이런 대형 경기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한국 가수들이 그 경기장에 초대돼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1: 네네.
0: 제가 그냥 생각나는 분이 소양 씨.
1: 소양 씨.
0: 근데 요번에도.
1: 제이.
0: 예, 제이.
1: 골든.
0: 골든. 그러네. 예. 그분이 거기서 나와서.
1: 아, 좀 아까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렸잖아요.
0: 예. 그 열창을
1: 그 보첼리니의 지지가 안 오.
0: 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성악 하시는 보다도 더 큰 성량으로 그
1: 워낙
0: 큰 무대에서 했다는
1: 네, 골든이 그 히트를 쳤기 때문에 정말 대단했어요. 그 드레스도 너무 멋있었고. 네.
0: 그 드레스는 누가 그 디자인한 거예요?
1: 그걸 제가 12시까지 알아서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0: 아무튼 드레스도 무척 화려하고 네네. 또 거기에 열창하는 그 또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부심 느껴지고
1: 자랑스러웠습니다.
0: 이거 아시아의 작은 진짜 네. 진짜 작은 나라 작은 나라 그것도 반 쪼개진 나라
1: 그나마 또 쪼개졌어 맞아.
0: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0: 이렇게 신금을 울릴 수 있는 네. 일을
1: 대단한
0: 청문대에서 한다는 거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 느낍니다.
1: 작은 꼬치가 맵습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아, 좀 사설이 길었고요.
1: 네.
0: 이제 6월 달에 항상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건강식품 세일을 하는데
1: 네.
0: 아, 6월 달에는 이제 양파. 양파 지금 세일에 40% 오프 세일하고 있고요.
1: 네.
0: 농협에서 나온 양배추, 브로콜리 진에 정상가 49불 99 판매하는 거 29불 99 판매하고요.
1: 네.
0: 그다음 무한 자연나라 문호일시 양배추즙이 29불 99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양배추즙이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뭐 위장이 안
1: 그렇죠.
0: 좋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양배추즙 이렇게 세일할 때 사가지고 드시어서 위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 제가 저도 위가 별로 안 좋다고
1: 네네.
0: 노르모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노르모산 먹을
1: 최고죠.
0: 때는 그냥 아버지가 드시니까 맛있는
1: 덩달아.
0: 거 드시는 것 같아서 그냥 먹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사담이고요. 그러니까 건강 챙길 수 있는 요거 이제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1: 네.
0: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2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지자체 모험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번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라봉차 청굴차가 6불 99전이고요.
1: 네.
0: 그 메밀밭의 가시리 메밀이 6불 99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 외에도 조금 많은 제품을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성게 전복 미역국이 9불 99전,
1: 네.
0: 제주 광어 어묵이 4불 99전, 순살 은갈치가 8불 99전, 제주 참조기 2불 99전, 방건조 참 옥돔 15불 99전, 도다리 국수회 17불 99전, 도다리 새꼬시가 17불 99전, 그 다음에 제주 멸치 액전 699 이렇게 요 제품 외에 많은 제품 지금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주하면 또 여러 가지 뭐 그 특산물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1: 귤이 뭐 제일 먼저 생각났죠.
0: 특히 귤이 네. 많잖아요. 근데 귤 관련 상품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1: 스낵도 맛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 진행하니까요.
1: 네.
0: 한번 가까운 매장 그 모험점 코너에 가시면은
1: 네.
0: 아마 우리 집에 맞는 상품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금 2주 연속 진행되는 이태원 모험점.
1: 네.
0: 이토에 참 유명하잖아요.
1: 그쵸,
0: 일본에서요.
1: 그쵸, 예, 예.
0: 호이차, 자스민차 2리터짜리가 3불 99전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3개에 4불 99전, 오. 500ml짜리가 3개에 4불 99전 이렇게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 말고 또 이토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이토엔 제품 나는 뭐 호이차를 좋아했지만 다른 제품 좋아했던 분들 쉽게 세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요 번께 꼭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1: 네.
0: 목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1: 네.
0: 다음은 이제 40주년 아이템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서울 믹스 인스턴트 커피 믹스. 이것도 상감마마.
1: 그러니까.
0: 상감마마인데 요게
1: 예, 예, 예.
0: 요즘 커피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 에치마트에서 특별히 PB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요게 10불 99.
1: 오, 왜 이렇게 싸요?
0: 10불 99. 너무 싼 가격에 판매하거든요.
1: 어마어마한데?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아침에
1: 예, 예.
0: 아 이게 서울 믹스 커피가 뭘까 해서 또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브랜드 믹스 커피나
1: 네.
0: 또 어느 브랜드 믹스 커피를 드셨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믹스 커피하고 맛을 비교해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어요. 너무 맛있고
1: 오.
0: 아주 구수하니 또 너무 달지도 않고
1: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요거 한번 드셔보면 강력 추천드려요. 이거 가격이 10불 99전.
1: 너무 싼데요?
0: 네, 너무 싼.
1: 커피는 뭐니 뭐니 해도 믹스 커피가 최고야. 다방 커피.
0: 그렇죠. 다방 커피가
1: 제일
0: 최고입니다. 333.
1: 그렇죠. 333.
0: 네. 왜 333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 322도 있고, 233도 있고, 그래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이제 옛날 다방에 가면은, 333.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드셨는데 네. 아무튼 요거 믹스커피 그 요게 서울 믹스 커피라고 해서 새로운 제품이니까요. 네, 네. 가격이 너무 싸요. 10불 99정. 맛은 나쁘지 않다. 음흠. 진짜 나쁘지 않다. 네, 네. 기존에 먹던 믹스커피와 전혀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다.
1: 저는 네. 믿습니다.
0: 예, 믿습니다.
1: 우리 방정일 부장님의 그 입맛을 예, 저는 믿습니다.
0: 꼭 한번 드셔보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다음 상품은요. 네. 제가 오늘 이게 들고 났는데 카본 내열 유리 머그컵이에요.
1: 뭐죠?
0: 요게 이제 내열 유리컵. 우리 그런 경험 혹시 없었어요? 뜨거운 컵에 뜨거운 물로 찬물을 그 얼음물을 부는데
1: 깨져요.
0: 확 깨지잖아요.
1: 확 깨졌어요. 그럼요.
0: 또 반대로 차가운데 뜨거운 걸 모아주고 확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있습니다.
0: 이게 내열 유리 머그컵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1: 아 그러면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서 돌려도 상관이 없다.
0: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1: 뜨거워도.
0: 뜨거워도 상관이 없고 예. 차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더울 때 또 시원한 맥주를 먹을 때 우리 그 옛날 맥주 먹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맥주잔이 살얼음이
1: 얼음 붙였죠. 거기다 따라 먹어야 맛있죠.
0: 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착 해서 타면 시원하게 이제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
1: 아니 그리고 그 크기도 딱 그 맥주 1000cc보다 약간 작은 듯한 그 넘치지 않는 아주 이쁘고 손에 꼭 들어오는 너무 괜찮은데요.
0: 근데 손잡이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1: 너무 이뻐. 지금 제가 그거 보고 있어요.
0: 근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730ml짜리 두 개 완세트로 해가지고 이게 699고요.
1: 730이 네. 좋은데요.
0: 네, 그게. 그다음에 430ml짜리 이게 네 개 한 세트로 해서 8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네 세트를 하나 놓고 딱 보니까 네. 손잡이가 컬러가 다 다르니까 핑크, 블루, 옐로우, 그린 딱 있으니까
1: 다 헷갈릴 수가 없겠네요.
0: 아 이거는
1: 엄마 거는
0: 이거는 남편 거, 이거는 큰애 거,
1: 그렇죠,
0: 이거는
1: 그렇죠.
0: 막내 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단조로우면서도 그 손잡이에 컬러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이게 또 강화 유리잔하고는 또 구별이 돼요.
1: 아 약간 네. 네.
0: 강화 유리 그 유리잔은 외부 충격에 강한 거지 열에 강하거나 그 차가운 거에 강한 게 아니거든요.
1: 아, 고쳐야 되군요.
0: 그래서 그걸 혼돈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1: 그렇죠. 강하다 그래서 했는데 터져버리면 네. 우리 열받지.
0: 안 되죠. 그냥 강화 유리잔은 네. 외부 충격에 강한 거고요.
1: 아, 단지 아, 외부 충격에만 강한 걸로.
0: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열에 강한 거고. 열에 강한 거니까 요거는 뭐 아까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면 식기세척기 여기 네네. 놓고 돌리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1: 네네. 예.
0: 환경 호르몬 제로.
1: 제로.
0: 예. 요거 899, 6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메릴랜드 쪽에서는, 엄진의 꼬막을, 그렇게 행사를, 팝스토어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엘리코시티 점에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엘리코시티 매장에서 엄진의 꼬막, 팝스토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뭐 버지니아 사시는 분들은 우리 페퍼스점에서도 했고 센터빌점 버크점에서 해가지고 엄진의 꼬막을 많이 이제 구매해서 드셨는데 이제 메릴던 쪽은 또 이제 엘코시티 매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엘코시티 매장으로 지금 가시면은 바로 맛있는 꼬막. 엄진의 꼬막을 아주 저렴한 가격 24불 99에 맛있게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강릉 엄진의 꼬막 무척 유명한 거는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묻혀서 드리니까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또 그 묻힐 때 나는 매콤한 게 좀 더 좋다 그러면 좀 매콤하게 해달라 그러면
1: 가능합니까? 또
0: 예, 청양고추도 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콤하게 해드리니까요.
1: 예.
0: 메릴랜드 거주하시는 분들 엘리코시티 매장 이번 주 금토일 엄진의 꼬막 행사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다음에는요?
0: 다음에는요. 자,
1: 드디어
0: 드디어 이게 발표가 됐어요.
1: 됐네요.
0: 5월달에 웬만하면 다 된다고 네네네. 제가 우리 아이들 네. 그림 그리기 대회에 꼭 참가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첨자 명단을 한번 이렇게 제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다 한번 봤어요.
1: 네.
0: 근데 저희 지역 특히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지역에 네. 그래도 당첨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1: 오, 그래요.
0: 페어팩스에 접수하신 분 중에 4명이 당첨이 되셨고요.
1: 오, 축하합니다.
0: 센터벨 매장에 접수한 분 중에 1명은 2등을 하셨어요.
1: 아이고, 대단하네. 2등을. 그것도 대단하신 네. 거죠.
0: 그 다음에 버크에서는 2등이 2명이 나왔어요.
1: 와.
0: 그 다음에 엘코시티 매장에서는 1명. 근데 프레드릭 매장에서는,
1: 네, 프레드릭.
0: 메릴랜드 프레드릭 매장에서는 네. 1등이 2명, 2등이 1명.
1: 뭐요?
0: 이렇게 나왔어요.
1: 뭐요?
0: 그래도 저희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네.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당선이 됐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여기 네. 터가 좋아, 터가. 네.
0: 근데 그림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는데 그림 그려놓은 그 일단 이제 대상 받은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1등한 그림을 보니까 그때도 안내를 드렸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해요.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근데 너무 잘 그렸어.
0: 너무 잘 그렸어요. 예. 솔직하게.
1: 예.
0: 이 개를 찌개로 잡고 있는 모습. 이거를 또 찌개를 끓여 먹는 모습.
1: 네.
0: 또 수산물 수족관 안에 있는 랍스터를
1: 예,
0: 보고
1: 예.
0: 개를 보고 하는 모습 이게 너무 아이들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니까
1: 네.
0: 올해 혹시라도 당선이 안 됐더라도 네. 내년에 또 행사를 하니까
1: 예.
0: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1: 네.
0: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으면
1: 좋겠습니다. 네.
0: 자,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1: 네.
0: 첫 번째로 제가 체리자두를 가지고 나왔어요.
1: 너무 맛있어요.
0: 네, 이거 체리자두가 이렇게 맛있나 했어요.
1: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맛있잖아요. 네. 이게 1파운드 패키지가 499세일 나와 있거든요.
1: 네.
0: 요거 내가 이제 자두가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좀 이렇게 좀 커요. 좀 근데 요거는 이제 체리보다는
1: 커.
0: 네. 근데 자두보다는 작아. 조금 작아. 근데
1: 귀여워.
0: 너무 한 입에 쏙 들어가.
1: 맞아요.
0: 특히 아이들 이거 사서 먹일 때 한 입에 들어가니까요. 씨 넘기면 큰일 납니다.
1: 조심하셔야 돼요.
0: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게 네. 체리자두가 1파운드 패키지에 4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캡탈룸 금털의 한정 판매로 3불 49전. 아, 요거 여름 한철 또 시즌이잖아요.
1: 네.
0: 복숭아, 백천도 복숭아 2불 4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파가 5개에 2불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요거 우리 바베큐 할 때
1: 꼭 있어야 돼요.
0: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파운드 2불 49전. 이게 진짜 오래간만에 세일이 나왔어요.
1: 네.
0: 아스파라거스.
1: 몸에도 좋습니다.
0: 몸에도 좋은 아스파라거스가 파운드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수박은 뭐 전주와 동일하게
1: 말할 것이 없죠.
0: 599에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0: 금토일 한정 판매로 황금쌀하기 참에 박스에 19불 99전 나와 있고요. 한국 오이 파운드 2불 99전. 이거는 무조건 사서 오이지 담가야 돼. 이건 진짜 오이지 담가야 돼요. 오이지 담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소금물 끓여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리고 꾹 눌러넣으면 오이지 돼요.
1: 하는 사람들이야 쉽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워.
0: 근데 오이지는 한국 오이로 오이지를 해야 맛있지. 글쎄 미국에서 생산되는 컬비 오이나 페레시안 오이
1: 비주얼이 달라요.
0: 그거는 이게 식감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한국 오이 2불 99전 파운드 세일하니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요.
1: 네.
0: 이거 사다가 꼭 오이지 단거 드시기 바랍니다.
1: 허니즈 사과 나왔네요. 저번에 떨어져갖고 제가 그 딴 거 샀거든요. 네.
0: 허니즈 사과 2파운드 패키지가 3불 49전 나왔거든요.
1: 사과는 허니즈입니다.
0: 허니즈.
1: 네.
0: 허니즈. 꼭 기억하시고요.
1: 예, 예.
0: 다음은 이제 스마트 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안내해 드릴 건데요.
1: 네.
0: 첫 번째로 롯데 찰 옥수수.
1: 네.
0: 제가 아까 가지고 나왔는데
1: 너무 맛있는 거.
0: 요게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1: 네네.
0: 요게 롯데에서 나온 찰 옥수수 아이스크림인데
1: 네.
0: 너무 맛있어요. 요게 7불 99전이고요.
1: 네.
0: 광동제약 비타 500이 5불 99전, 그다음에 줄기토마토 4파운드 박스가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일반 그로저리 상품은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여름철 막국수, 해오름 막국수 소면 5파운드짜리가 5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요게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딱 맞죠? 소면과 골뱅이.
1: 네.
0: 딱 너무 좋고요. 여름철 드시기 너무 좋고요. 튀김가루, 부침가루, 헤어룸, 제품 2불 49전 나와 있네요.
1: 네.
0: 그 다음에 한국산 새우저 4.4파운드짜리가 1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1: 네.
0: 첫 번째로 랍스터.
1: 오, 랍스터.
0: 파운드 8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수엽 제주 은빛 칼치가 6불 99전.
1: 네.
0: 금병어 파운드에 4불 99전.
1: 네.
0: 조개감자 파운드에 1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정인포 쪽 안내 드리면요. 첫 번째로 네. 육개장용 앞치마살이 9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생삼겹살. 이거 슬라이스 된 거.
1: 네.
0: 요거 6불 99전 나와있어요. 요거 우리가 보통 9불 99전, 10불 99전 판매하는데
1: 엄청 싼 건데요.
0: 이거는 너무 싼 거고요.
1: 네.
0: 그 다음에 국거리형 사태 8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서울 믹스커피.
1: 믹스커피. 얼마?
0: 10불 99. 요거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맛 좋습니다.
1: 자, 우리는 우리 방정일 부장님을 미쇼메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라랜드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말 푹 쉬고 저는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2: K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림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철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오늘 이 키워드로 사랑합니다 양아인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축복송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사랑이 가득한 그런 축복송에서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줄라이 프로젝트 송정미가 함께한 사랑은 언제나, 또 앞서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가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말씀이 정확하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마지막 생방송 축복송 마지막은 아니고 내일과 모레는 녹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Joy for You 시작과 함께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시작한 축복송이 제가 3년 전 5월 1일 5월의 첫날 또 김은영의 축복송으로 여러분 찾아뵀는데 이제 또 그 긴 11년의 시간이더라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로 오전 10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노라 인사 나눠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름다운 한때님도 생방송은 마지막이라 글 남겨봅니다. 시간은 바뀌지만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저도요, 12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7493님께서 축복송 오전 마지막 방송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며 허브농장 체험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만든 상큼한 레모네이드 우리 가족에게도 선물하고 싶네요. 그 향이 너무 좋다고 이곳에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동사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하고요. 이렇게 또 향기로운 사연을 뭉개구름님께서 화단에 곱게 피어난 달맞이꽃 개나리꽃, 장미꽃이 어우러져 피어있는 것 우리들 마음처럼 곱게 어우러져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관련돼서 이 곡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길승 그대 화단에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비워십에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또 앞서 정은의 너에게 신청곡 사연 또 여러분들의 응원 토닥토닥 그동안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사연으로 두 시간이 꽉 채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자 님도 항상 조용히 듣고 있던 1인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오늘 평소보다 게시판 접속자 수가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오셔서 인사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눈으로는 월드컵을 보면서 귀로는 축복송이 계속 함께한다고 또 순이님 3년 전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은영님 감사해요. 항상 축복송으로 힘을 얻으셨나 봐요. 여행님도 지난 5월 폐렴으로 입원하신 어머니 중보기도 부탁드렸는데 이제는 감사하게도 퇴원하셨고 식사도 잘 하십니다. 축복송 통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엽기토끼님도 그동안 채팅방 참여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었어요. 명랑한 은영님 목소리 들으면 기운 나고 기분도 참 좋았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샬롬님께서는 수고했어 오늘도 이 곡으로 응원할게요 하셔서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또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도 준비하고 있고요. 신혜숙님도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장이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좌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땅에 널판지 하나 펴고 그 위에 생선이며 나물, 과일을 올려두죠. 누군가는 하루 먹고 살 걱정을 펼쳐놓고 누군가는 정겨운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이곳엔 고단한 노동과 땀방울이 서려있기도 하며 이웃들의 소박한 즐거움도 담겨 있습니다.

웃음과 안부와 삶이 오가는 좌판은 인생 같기도 하죠. 인생의 좌판 위에 누구는 꿈을 펼쳐놓고 누구는 상처를 누구는 사랑을 펼쳐놓습니다. 소박해 보여도 그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서로의 그곳을 지나칠 때 안에 담긴 고단함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좌판에 놓인 시름은 내가 슬쩍 가져가고 내게 남는 넉넉함은 그 사람에게 보태지면서요. 서로의 인생을 비워주고 채워주는 것,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트, 사랑의 슬픔,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밀턴 카팀스가 주연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좌판에는 무엇이 놓여있나요? 어떤 날은 튀김집 좌판처럼 고소하고 활기차고, 또 어떤 날은 대형마트 한 모퉁이 할머니의 산나물 보따리처럼 또 쓸쓸하고 애잔하기도 하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좌판이 어떤 모습이든 옆사람이 슬쩍 들여다봐줄 테니까요. 위로 한 자락, 웃음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조금씩 나누다 보면 어느새 좌판이 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 가운데 삐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853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컨디션 꽝일 때는 늦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늘은 컨디션 맑음이라 6시부터 정원님 방송까지. 집안일 이제 싹 끝났어요. 개운합니다. 어디로 바람 쐬러 나갈까, 영화나 찾아보면서 쉴까, 행복한 고민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 다 끝나고 딱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참 행복하죠.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가셔도 아니면 또 집에서 이것저것 영화 찾아보면서 뒹굴뒹굴 쉬는 것도 어떤 선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번호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제랄 플레이 바이올린 그리고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제랄드 블레이 바이올린과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브람스의 3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 유일한 단조 소나타가 바로 이 3번인데요. 아, 그러나 방금 들려드린 2악장은 참 아름다운 장조, 따뜻한 장조로 이루어져 있죠. 어쩌면 그 단조, 슬픔 뒤에 나온 장조라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담맘님이 사연 주셨네요. 요즘 수락산에 청둥오리가 새끼를 6마리나 화제예요. 아침이면 사람들이 밤새 무슨 일이 없나, 혹시 고양이들이 해치진 않았나 걱정하면서 청둥오리 새끼들 숫자를 세죠.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둥오리 새끼 6마리 나란히 있으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무사하게 잘 크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다, 모래, 녹두. 이들은 3개월에서 반년가량 길에서 살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뒤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아마도 내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일 것이다. 밥이나 간식을 줄 때도 부르고, 가르치거나 혼낼 때도 부르고, 칭찬하거나 위로해 줄 때도 부른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불러볼 때도 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는 동물 가족의 작은 얼굴은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해서 봐도 여전히 변함없는 감동을 준다. 요다는 어릴 적부터 핑크빛 귀가 큼지막해서 스타워즈의 요다 같았다. 녹두의 이름도 꽤 단순하게 지어졌다. 태풍이 다가오던 어느 여름밤, 동네 녹두 삼계탕 집 앞에서 어린 녹두를 처음 만났다. 모래가 왜 모래가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모래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가졌던 이름은 생각난다. 부천의 한 동물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청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다. 모래처럼 거처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다. 내 친구 화영의 반려묘 노랭이는 집 안팎을 모두 터전으로 삼고 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다 달랐다고 한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고양이는 화영에게는 노랭이로, 동네 초등학생 한 무리에게는 꽈배기로, 어느 중학생에게는 감자로 불리고 있었다. 이름이 많다는 건 친구가 많다는 뜻일 것이다.

이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영화 버드박스가 떠오른다. 연유를 알 수 없는 괴 현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 멜러리는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보이, 걸이라고만 부른다. 고난을 헤치고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한 뒤 멜러리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세상의 일부로 승인하는 일이다. 그러므로써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마음의 동화줄을 더 단단히 쥐는 일이다. 세상에는 이름 있는 존재보다 이름 없는 존재가 훨씬 더 많다. 집 밖에 사는 가축은 대개 이름이 없거나 번호로 관리된다. 이사 레시코의 사진집 사로잡는 얼굴들은 도축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구조되었거나 병들여 버려졌다가 살아남은 농장 동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 생추어리에서 비로소 늙어갈 자유를 얻은 동물들의 얼굴과 하나하나 마주하게 된다. 그 얼굴 아래로 저마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제 이들은 가축이 아니라 쿼츠라는 당나귀, 테레사라는 돼지, 톰이라는 칠면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을 걸기로 하겠다는 의미다. 이 세상에 같이 있겠노라 하는 약속이다. 문득 전에 없던 묵직함을 안고서 고양이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리사 오노의 노래로 카츠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영글, 안희재, 정우열이 함께 쓴 책 반려인의 하루 가운데 김영글의 글 이름 짓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이 갖는 힘은 참 크죠.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 때로는 식물에게도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존재가 달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같이 있겠노라는 약속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다는 건 단순히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존재의 귀함에 무게를 더해주는 일이라는 것. 오늘 내가 가장 자주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마루맘님 사연입니다. 정원님이 방송 시작하셨을 때쯤 저도 삼성동에서 가게를 오픈해서 계속 듣는 청취자입니다. 6월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 4년 전쯤부터 가게를 하신 모양이에요. 김복 전문점이라고 했는데 김치볶음밥 전문점일까요? 김복 전문점. 그렇게 보입니다. 김치볶음밥.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 김치볶음밥을 전문으로 하시면 가뜩이나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열심히 살아가시고 저랑 또 새 일을 시작한 동기이시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응원 보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아름다운 슈베르트의 가곡 아프덴 바서트 징엔 물 위에서 노래함 듣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물 위에서 노래함 Auf dem Wasser zu singen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줄리아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4번 F단조 듣겠습니다. 어제 들려드린 3번이 노래하듯이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였다면 오늘의 4번은 뭔가 더 어둡고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최애 작품이 바로 이 4번입니다. 짧은 곡이지만 이 긴장감 있는 리듬, 또 강약의 대비도 인상적이고요. 무엇보다 선율이 참 우수에 젖어있는 선율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뜨거운 감정을 쏟아내는 듯한 매력이 있고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듣고 있지만 사실 원곡은 피아노 4핸즈 작품이거든요. 두 명의 연주자가 한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데 이 4번은 그 두 손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굉장히 묘한, 오묘한 자세로 피아노를 쳐야 돼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칠 수 없는 그런 곡이에요. 막 살도 많이 맞닿고 이래야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우리 브람스 헝가리 곡 4번 같이 칠까? 이렇게 뭔가 좀 흑심을 품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함께 듣죠.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가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4번 이 곡이요. 피아노 4 핸즈 원곡은 F 단조인데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되면서 F 샵 단조가 되었습니다. F 단조는 뭔가 조금 더 어두운 슬픔, F 샵 단조는 조금 더 낭만적인 슬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이제는 아주 유명한 5번 헝가리 곡을 내일 듣게 되시겠네요. 미도리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청취하는 유학생입니다. 여기는 벌써 한여름 날씨처럼 많이 더워졌어요. 밤에 잘 때도요. 50대 중반에 뭔가를 다시 배우고 시작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 또 꽤나 힘이 든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한 이상 완주해야겠죠? 파이팅입니다. 유학생입니다 하셔서 어린 학생인 줄 알았는데 와, 50대 중반에 새로운 걸 배우러 일본까지 가셨군요. 대단하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도 강렬한 응원 보탭니다. 힘내시고요. 완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도리님, 이게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초록색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도 참 예쁘게 지으셨네요. 닉네임.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국 민요 데니보이 듣겠습니다.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영국 민요 데니 보이,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문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연은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일남 작사 작곡 비목,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론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레 보내드렸습니다. 팡파레 for the common man. 유진 올먼디가 주연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 곡은 2차 대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음악이었습니다. 2434번님 사연입니다. 정원님, 저는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요. 어찌할 수 없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돌에다가 그림 그리며 가끔씩 일어나 까치발로 서서 걷기 등등 책 읽으며 필사도 하고 저 잘하는 거 맞지요? 인생 뭐 생각하기 나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결국엔 자기 손해잖아요. 뭐 감정이 어쩔 수 없겠지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손을 떠난 일이야. 어찌할 수 없어. 잊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 내가 슬퍼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화를 내고 그래야겠죠. 아유, 진리를 또 깨우쳐 주셨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랑잠 듣겠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많이 연주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 아름다워요. 자,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만의 발린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랑잠 보내드렸습니다. 느리게. 조슈아 벨의 발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내준 사연이에요. 민들레님. 매주 아버지 돌봐드리러 갈 때의 길동무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늘은 금호영제 독주회를 하는 손녀딸 민하의 연주에 모셔오고자 가는 길이라 더욱 감미롭습니다. 95세 할아버지의 응원받아 파이팅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민하는 어떤 악기를 하나요? 금호영제 독주회면은 아주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아주 재능 있는 학생일 텐데 어떤 악기를 하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또 95세 할아버지의 응원까지 받으니 얼마나 연주 잘하겠어요? 온 가족에게 아주 특별하고 멋진 하루가 되기를 또 민하가 연주 침착하게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다비드 포퍼의 가봇 디장조 듣습니다. 야노 슈타커의 첼로,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다비드 포퍼의 가버트 디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야노 슈타커의 첼로 그리고 시게오네 리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야노 슈타커의 첼로 연주를 굉장히 음반으로 많이 접하면서 자랐는데요. 슈타커는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게오네 리키라는 일본 피아니스트와는 친분이 생겨서 지금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세요.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이고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날 때마다 슈타커 얘기를 막 묻곤 한답니다. 그래서 직접 슈타커와 음반도 녹음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하고 있어요. 2503번님 사연입니다. 정원님 목소리 들으며 남편과 멋진 노후 보내고 있어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진 노후. 8878번님 클래식을 잘 모르는 저는요. 이 방송 들으며 알게 됐답니다. 매일 고정 포이동에서 장옥주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저는 제일 뿌듯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클래식을 잘 몰랐으나 좋아하게 되었다. 편안하게 되었다. 클래식을 즐기게 되었다. 제가 정말 뭔가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짧고 쉬운 곡은 또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약간 어렵다, 조금 생소하다, 조금 길다 이런 곡들은요. 그냥 조금은 참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참고 들으면요.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좋아지게 돼요. 우리가 음식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몸에 좋고 사실은 오래 먹으면 참 좋은 음식인데 첫 입맛에 딱 당기지는 않는 그런 식재료들. 뭐 두릅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런 음식들. 참고 들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에스토소와 함께 들을게요.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주요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물레 감는 그레첸, 그레첸 암 슈핀가데 보내드렸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벤더 그리고 피아니스트 에릭 베르바의 연주였습니다. 산청바라기님 사연 주셨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성악곡 들으면서 새로운 음악 접했던 기억이 나요. 참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지난 예전에 옛날의 인연들 찾는 게 참 쉬워진 세상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정말 뭐 SNS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아직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연들이 참 많죠. 특히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도 궁금한 선생님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추억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죠. 자, 이어지는 거군요. 에릭 사티의 짐노페리 1번 듣겠습니다. 존 르네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에릭 사티의 짐 노패드 1번, 존 르네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알레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함께 할게요.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BJ 알리의 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들으셨습니다. 유진 얼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Il Libro dell'Amore 사랑에 관한 책 포르테 디 콰트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저는 인정 중독자거든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같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독한 예술가 브랜든 최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외로움의 고독이 아니라 나로서 홀로 고아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서 지휘자로서 클래식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음악대학을 나오면 오케스트라에서 직장을 찾게 됩니다. 공무원처럼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뽑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을 오랫동안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오케스트라에도. 그래서 일반 회사원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안타깝게도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주류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계속 보여드리고 증명해야 했고 계속 저만의 길을 찾아야 되고 저만의 직장, 저만의 길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로 클래식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음악가분들 또는 지휘자분들도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할 수 있어요? 이 악기가 클래식 악기예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클래식 황금기가 지나고 이 악기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훌륭한 작곡가분들이 이 악기를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곡한 곡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의 곡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편곡해서 들려드려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인정 중독자였거든요.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실력을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아서 하는 악기지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계속 증명해야 했던 것 같아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 골방에 갇혀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리드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소리를 떨어서 악기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다가 딱 악기를 뗐는데 그 리드가 다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다 불러트고 그 리드에 피가 가득 묻어있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연습을 했고 내가 이 정도로 집중해서 연습을 했구나. 이 정도로 내가 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를 잘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힘들고 막 비명을 쳐도 그걸 계속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남들의 그런 박수에 제가 목말라 있었던 거죠. 이 현대사회는 인정 없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뭐 좋아요 하나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댓글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도 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이 서면 15번 이상 무대에 섰었거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서면 제 눈앞에 1,000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1,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찡그리고 있거나 박수를 치고 있지 않았을 때 저는 그 한 명을 만족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음악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 일반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회사에서 했을 때 부장님이 뭔가 한마디를 던졌을 때 내가 그걸로 상처를 받게 되죠. 나는 그분에게 만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발표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암까지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암 수술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시 악기를 불 수 없을 수 있다. 목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악기를 불 수 없고 예전의 실력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직장을 생각하던가 좀 준비를 하라는 말에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한평생 20년 넘게 이 악기만을 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제 눈앞에 딱 보이게 되었거든요. 밖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멍하니 밖에 서서 한 시간 동안 하늘만 그저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로버트 세폴스키의 스트레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또 많이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어깨로 절제를 해서 최대한 성대에 지장이 없게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을 잡고 나서 내가 왜 음악을 해야 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른 악기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식 때 윈드 오케스트라 관악반이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악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동아리 모집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달려서 그 동아리 씨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중 색소폰이 마치 저의 목소리를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클래식 색소폰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는 보통 5살, 6살 때 전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시작점부터 남들과 다르게 출발선상에 섰던 거죠.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악기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악기를 굳이 하려고 하냐. 지금 공부 잘하고 있고 이 정도 내신이면 좋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악기를 왜 하려고 하냐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최선의 선택은 OMR 카드를 일자로 쭉 찢는 거였어요. 네, 학교에서 호출이 왔고 부모님도 불려오셨고 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그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앉혀놓으시고 너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겠어? 라고 하셔서 네, 아버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불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악기를 사러 같이 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이렇게 조용히 계속 이 색소폰을 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색소폰이란 악기는 호흡을 해야만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뱉어야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음악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음악을 통해 음표라는 음을 타고 나가서 메시지가 돼서 전달이 돼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추게 되죠. 근데 제가 그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암 수술 이후에 라흐마니노프 앨범 발매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관객석이 보였었는데 그 무대에서는 그저 저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너 그렇게 열심히 달렸니라는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좋아서 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 있었고 어쩌다 보니 이 악기와 음악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돈신이라고 하죠. 그 돈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순수했던 저. 그때 마지막 곡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4악장을 연주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흘렀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다시 무대에 올라갔고 그리고 내 음악을 들으러 와주신 그런 관객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함의 눈물과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서 내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 곡이 끝나고 나서는 멈출 수 없이 정말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관객분들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같이 울었고 그때 그 무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했던 그 무대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대 올라가면 어떠한 떨림도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연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연주하는 것 같아요. 17살의 저를 무대에 앉혀놓고요. 그때 제가 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또 관객석에 있는 그 17살의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정말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그리고 지금 너의 그 실력 너무나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메타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족 지연과 행복 지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저라면 제가 가장 행복할 일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저 앉아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오늘 이거 해야 인정받아. 너 오늘 이걸 해야만 회사에서 월급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오늘 이걸 하면 행복하겠니?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항상 제 노트에 이 말을 써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떠한 것도 변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그런 좋아요와 댓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지 안 아프고 행복해야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보낼까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함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살아야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하려고 해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오늘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우리는 계속 두잉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빙잉을 하면 그 두잉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빙잉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잉은 하다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빙잉, 내가 하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명상을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이라는 것은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뿌했던 것들이 되게 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빨라졌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안 하게 됐고 입시 레슨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 입시 레슨도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란 걸 알게 됐고 그걸 다 끊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졌고 심심해지니까 그럼 뭘 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만 하자. 그리고 가슴 뛰는 일들만 하자.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만 하게 됐고 확신이 정말 확고하게 되고 최고로 행복함이 정말 막 와, 나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그 잔잔한 행복감이 매일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평탄하고 그런 실크로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색소폰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음악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음악 아닌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저녁 7시에 잔다고 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네. 아침에 15km 달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랑 친한 많은 분들이 너 미친놈 아니냐? 이 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 길을 계속 가면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돈 못 벌면 어떡할 건데? 맞아요. 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돈을 안 벌어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4개월 동안 암수술 이후에 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3: 좀 평범하게 살아. 그게 편해. 이러잖아요.
2: 네.
3: 그런 유혹에는 절대 안
2: 들리세요. 저는 그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자기만의 직업이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땐 그 직업이 되게 특이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범과 미침 이런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슴 뛰는 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하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허들을 낮추면 된다. 정말 이 재밌는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가슴 뛰고 재밌겠다 하는 일을 그냥 시작해 보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는 일을 하려면 그 경계를 낮추면 된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할 때 되게 준비를 하려고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 운동복도 사야 되고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하면 되지.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도 아무 신발이나 신고 그냥 한라산 정상을 갔었고요. 달리기를 할 때도 그냥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도 저 악기 너무 재밌겠다.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해야겠어 하고 그냥 했고 그 당시에는 전 정말 음악을 못했어요. 전 제 나이대에서 가장 악기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제가 무대에 서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기를 선택하고 나서 유학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옷가게에서 매니저로서도 일을 해봤고요. 프랑스에서는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물을 깎는 일, 칼을 닦고 스시를 서빙하는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 이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도 악기 소리를 아파트에서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호흡만 소리를 내면 바로 인터폰이 걸려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러면 내 연습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직접 목수 아저씨에게 목수일을 배우다 보니까 목수일도 음악이랑 비슷하네. 뭔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공간을 만드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재밌다. 재밌네 하면서 또 시작했던 게 1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돼서 또 음악 합주실 공간을 7개 정도 만들게 되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저는 제가 항상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3: 플래시 공연도 좀 어렵다고 느꼈을 때 그런 분들을 입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신다면?
2: 추천해줄 인생곡 두 곡이 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베토벤 비창입니다. 단 4분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정말 이 바쁜 현대사회에 음악을 온전히 앉아서 듣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곡은 가사가 없는 곡이거든요. 부드러운 위로를 해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앉으셔서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딱 4분만 온전히 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정말 비운의 작곡가거든요. 음악에 미쳐서 본인의 청력도 잃을 정도로 작곡에 미쳐서 살았던 작곡가고 단 한 번도 사랑을 잃어본 적 없는 그런 외로웠던 작곡가예요. 하지만 묵묵히 계속 음악을 해왔고 그가 주는 묵직한 위로, 베토벤의 비창 추천드립니다.
3: 음악을 듣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기보다 그저 앉아서 가만히 음악을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속도에 치우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음악을 들으시고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나만의 리듬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도 뭔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아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오늘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구나. 이 마음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조용히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좀 가슴을 품고 살기를 이런 질문 하나 있을까요?
2: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항상 쳇바퀴같이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뭔가 물고문하듯이 이렇게 나를 가뒀다가 토요일, 일요일 잠깐 나를 꺼내주고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침대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최고로 행복하게 보내시고 행복지연, 만족지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이 삶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조용히 계속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정대현입니다. 동물계청수와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동물계통수를 설명하라 하냐면은, 진화론에서 이렇게 동물계통수를 계속 그려가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의 무엇은 좀, 이것이 부당하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계통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수는, 발견된 것이 동물이 150만 종, 식물이 50만 종, 그래서 200만 종 정도 되는데,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천만 종 내지 3천만 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다가 멸망한 종이 5억 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분은 누구에게나 다 궁금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두 개가 증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은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도서관에 많은 문헌이 있을 때 창조론자는 와서 보지 말고 진화론자만 와서 봐라 이런 책은 전 세계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문헌을 보고 이상하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화론은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공통조상이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사람, 원숭이, 낙타, 고양이 등 이렇게 여러 종으로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종류마다 만들어졌다. 사람은 사람, 그리고 개는 개, 고양이, 양, 그리고 다른 동물, 식물은 식물이라도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진화론에 따른 교육만의 실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또는 창조론 이런 것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의 종류는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종 내에서 작게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내 변화, 종내 진화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창조론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진화는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또 이 기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는 이제까지 진화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창조론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통수 한 예입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원생동물에서 식물로 또 한쪽으로는 동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꾸만 가지가 형성되죠. 가지가 형성돼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그 끝에 그 가지마다에 이 동물의 이름을 자꾸 적어 나가면서 생물은 이렇게 진화되었다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계통수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류의 계통수를 예로 들어가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쪽으로 쭉 나가다가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양서류로 가는 글자가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고기가 진화되어서 양서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실라칸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에 실라칸스가 있는데 실라칸스가 잡히는 것은 아프리카와 바로 옆에 있는 큰 섬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섬 주변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1m 전후의 크기에 물고기는 상당히 크죠. 이것이 화석이 이제 이렇게 박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한 마리 선물로 왔고 63빌딩이 지금 현재 전시 중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잡아서 이게 이쪽에는 어미고 뱃속에 봤더니 태생이라서 많은 새끼들이 뱃속에

단세가 있고 다른 세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파충류가 파충류 공룡이 얼마나 날고 싶어서 정말 열망해야 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여기서 새의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날개가 생기고 폐가 바뀌고 골격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파충류가 아무리 원하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도 다른 것인 것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시조새는 그 화석에서 이 날개 끝에 발가락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저것이 그 진화 과정 중에 어떤 그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런 새가 살고 있어요. 블랙호 후에친 타조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후에친의 모습을 캡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날개에 있는 발가락으로 나뭇가지를 찾고 있는 모습도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진화론 쪽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할 때에 새가 두 발로 나뭇가지에 앉았고 그리고 날개 끝에 있는 것으로 가지를 찾고 있을 때 두 발로만 서 있는 새보다 더 안정되게 나무에서 앉을 수가 있는데 진화론 쪽으로 보면 어떤 것에서 진화가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날개로도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더 진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저게 시조새냐고요. 더 원시적인 새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새는 지금도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새라는 걸 여러분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들은 허파가 모양이 아주 복잡해요. 한번 이렇게 그 새가 들여마신 공기는 직접 폐에 가지 않고 폐 주변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공기 주머니, 기낭에 먼저 들어갔다가 서서히 나오면서 피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구조가 달라요. 새는 이제 이 깃털이 상당히 그 특이한데 인간은 그 공룡의 비늘로부터 새 깃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이미 밝혀진 거고 새는 이 깃털 자체가 너무도 오묘해요. 절대 물에 젖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깃털은 새 털들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가끔 젖는 것, 조금 젖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깃털이 또 쏠리질 않아요. 깃과 깃 사이에 작은 깃까지가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아무리 이렇게 그 심하게 불어도 절대 이 깃이 쏠리질 않아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이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공룡은 새의 조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이언스라고 하는 논문집에 노스캐롤이나 또는 오레곤 대학 교수들이 발표를 했어요. 발가락의 근원이 서로 다르다 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공룡의 폐에서 새의 폐로 바뀌지 않는다. 너무도 오묘해서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 완전히 한 세트가 통째로 바뀐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개통수는 이래요. 이거를 사파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생물체가 지나온 과정, 특히 사람의 지나온 과정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생명체가 최초의 물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물에는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많은 육지로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제 진화하면서 유인원까지 되고 유인원에서 사람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은 사파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윈의 점진적인 진화론이 부정되는 그 때가 있었는데 학회에서요. 1980년도 세계 진화학회 시카고에 있었던 진화학회에서 작은 변화는 작은 변화대로 있고 큰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탄받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신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는 너무도 신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로 이제 수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종끼리만 수정이 됩니다. 다른 종하고는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진화론을 저는 믿어요. 근데 수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가까운 종 간에는 수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고양이과인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타이곤이나 라이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생식을 하지 못합니다. 또 말과 당나귀 사이에 노새를 낳는데 이것도 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만들어진 게 아님. 한 종이라는 거는 연속종이 있어야 되는데 새끼를 낳지 못하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개체는 만들어냈어도 종은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항상 같은 종끼리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강, 호수, 바다 속에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들이 대개 체수종을 많이 합니다. 체수종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막 섞여서 수종이 된다고 한다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신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그런 형식으로 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절대 다른 종과는 그렇게 수종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신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그대로의 그 새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은 이런 수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종은 같은 종끼리만 되는 것입니다. 페로몬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생물체들은, 동물들은 페로몬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람도 페로몬을 가지고 있다고 하긴 그런 논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페로몬은 동물들이 통신수단으로 쓰는 화학물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같은 종만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이 감지한다면 큰일 나죠. 비밀이 탈로가 나니까. 안 돼. 그래서 행동력이 페로몬이 있고 생리력이 페로몬이 있어요. 행동을 바꿔주는 것, 또 생리는 생리 활동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윤 페로몬 하나만을 얘기하면 행동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의 상대방만이 감지를 해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짝을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신호가 다른 동물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개가 암내를 내는데 실제로 원하는 건 앞집이나 다 이 동네에서 다른 개가 오기를 원하는데 짝을 찾으니까 근데 앞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온다든지 또 곰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낭비잖아요. 이것이 숲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숲속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망할 거예요. 이런 사인이 이제 엉켜서 전달된다면 막 섞여진다면 그런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그 종만이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안할 때 놀라운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 속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것들. 근데 이 쪼는 속도, 나무를 쪼는 속도가 총알 속도의 두 배, 그리고 중력의 1000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뇌진탕이 걸리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부리와 두개골 사이에 스폰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혀가 있어요.
코에서 시작해서 두개골을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있다가 쭉 나가요. 10cm 정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혀가 평상시에 숨기는 모양이나 창수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모든 기능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처음 사냥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혀, 두개골, 또 침이라든지 뭐 쭈끈한 침, 다리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조건을 갖추어야 뭐냐면 처음 사냥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전자로 전달을 해야 자손이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진화론적으로는 너무도 특이한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폭찬먼지 분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느낄 때 분사되는 가스의 온도가 100도나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갈매기는, 항상 고기를 먹을 때, 물고기 같은 거 삼아 먹을 때죠. 염분이 들어와요. 같이 염분을 먹게 돼요. 근데 자기 몸이 짜지면 안 돼요. 자기 몸이 짜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눈 위에 염분 분비 샘이 있어요. 염분 분비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염분을 계속 분비해가지고 코로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짜지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염분이 들어오게 마련인데, 계속 이제 눈 위에 있는 염분 분비 세포들이 염분을 분비해주기 때문에 몸이 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갈매기들이 앉았던 곳에는 그들이 계속 분비해 있는 소금기 때문에 밑이 바위들이 하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분비물, 그러니까 똥이나 이런 배설물이 아니고 이렇게 소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포도 자살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동물이나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자살하는가? 근데 실제로 자살합니다. 이 자살하는 걸 갖다가 예정 세포사라고 그래요. 생리적인 세포사라고 하고 에이팝토시스라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화된 세포의 죽음입니다. 어느 시기에 죽도록 되어 있는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의 죽음으로 인해서 보통 같으면은 염증이 생길 텐데, 염증도 생기지 않고 조용히 깨끗하게 세포들이 사라져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올챙이가 있어요. 올챙이 꼬리가 있죠? 개구리가 되려면은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져야 돼요. 바로 이런 식의 변태를 할 때 올챙이가 개구리 될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개구리들은 예정세포사가 일어나서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꼬마, 작은 개구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배자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팔이 조금 나왔고 넓적한 주걱 같은 것이 있어요. 손바닥 같은 것이 있어요. 손가락만 남기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 없어져가지고 손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6일이 되면은 저렇게 저런 뭉툭했던 살덩어리에서 이제 그 서서히 손가락이 만들어져서 56일 되면 이제 완전한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예정세포사가 너무도 이제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세포사, 세포 자살을 연구해가지고 이 세상 브레너 박사, 호르비치 박사, 셀스턴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 이런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적혈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혈구는 또 뭐냐면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모든 세포들은 다 핵이 있는데 이상하게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백혈구들은 몽땅 다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척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때까지는, 만들 때까지는 핵이 있다가 말초혈관으로 나가는 순간 핵을 싹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이동될 때, 혈관을 이동하며 다닐 때는 전혀 이제 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척혈구가 왜 핵이 없어야 할까? 혈관에 들어온 척혈구는 왜 핵이 없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척혈구의 기능은 뭐냐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죠? 산소를 운반하는 것인데, 만약에 핵이 있다면, 만약에 핵이 있다면은 핵이 있는 공간만큼 산소를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를 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까지 없애가면서 산소를 실어서 운반하기 위해서 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핵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그 적혈구를 만들어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핵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120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의 숫자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초 20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기능,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다 한 적혈구는 120일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120일 동안에 심장을 7만 5천 번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진화론과 창조론, 어느 가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중요한 점은 어느 이론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역사적 자료와 생명현상을 포함한 과학적 자료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어떤 이론이 맞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자기의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기치 못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7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림을 보듯 아름다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고 그 조화가 있고 조화롭고 모순이 없는 상태 라는 것을 말하는,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어떻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3: 아,
2: 없었죠?
3: 네.
2: 아버지 없으면 누구예요? 코아. 코아들이죠.
3: 예.
2: 그래서 영어, 뭐, 정확하게 번역하시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입양하러 네. 하십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4: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으셨나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라이프 투게더의 고세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고세라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2: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보육원 출신 학생들이나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언제나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을 갈 수 있는 것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Life Together라는 우리 집 만든 고세라 대표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 누구신지 오늘 제일 중요해요.
4: 아멘.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제가 대표님 뵙자마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참 너무 고우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얘기 드리고 싶어요. 참 너무 고우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십니다.
2: 그냥 늙은 사람이에요.
4: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오늘.
4: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구체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이를 기르면서 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다음에 또 하면 진짜 아빠 속상할 것 같아. 하는데 이제 또 그런 하지 말라는 걸 또 했을 때. 아,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뭔가요?
2: 아, 밥 피어스가 네. 월드 비전 설립했을 때 그렇게 네.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걸로 저도 마음 아프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했어요.
4: 네.
2: 근데 그때가 한국 고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4: 예.
2: 그때 한 10년 전 고아들이 보육원에 있는 고아들이 3만 명 네. 정도 있었어요.
4: 네, 많은 편이죠.
2: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보니까 왜 입양 안 받았을 거예요?
4: 예.
2: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화난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이렇게 왜 이런 뭐 애들이 계속 보육원 들어가고 있어요.
4: 네.
2: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느님 목소리 들었어요. 세라, 너는 기독교인이에요. 너는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4: 네.
2: 너는 무슨 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난 외국 사람인데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2: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Life Together 단체를 만들었어요.
4: 사실 이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잡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은데 대표님 실행에 바로 옮기셨네요. 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셨던 것 같아요.
2: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4: 그래도 그것을 행동으로 하고 기도로 하면서 추진력 있게 하신 대표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참 어여쁜 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6살 때쯤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6살이면 사탕 사 먹고 뭐 친구들과 놀기 바쁜 그런 나이잖아요.
2: 우리 가족들이 다 교인들이니까 네. 할아버지가 목사가 네. 또 우리 이모가 선교사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하느님이 손주가 없죠. 영어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이 뭐 no grandchildren.
4: 예.
2: 예. 그래서 저도 믿어야 돼요. 네. 부모님 믿음만 아니라 저도 믿어야 돼요.
4: 네.
2: 그래서 가족들이랑 매일 성경책 읽고 그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죄인이다.
4: 네.
2: 또 한 번 큰 부흥회 네. 가서 그날 밤 집에 와서 할머니랑 같이 기도했어요. 할머니가 먼저 요한복음 3절 16절 같이 읽었고
4: 네.
2: 나는 그때 질문했어요. 할머니가 하느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4: 네.
2: 뭐, 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4: 네.
2: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4: 자, 그러면 대표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몇 살 때부터일까요?
2: 고학생 때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에서 큰 뭐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4: 네.
2: 큰 부흥 나왔어요.
4: 네.
2: 또 우리 동네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수천만 명
4: 야.
2: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네. 설교 없이
4: 네.
2: 한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 네.
2: 50일 동안
4: 네.
2: 뭐 교단 다 같이 이렇게 네. 기도했어요.
4: 예.
2: 그래서 그때도 하느님 목소리 다시 들어왔어요. 너는 누구 위해서 살고 있어요.
4: 네.
2: 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돼요.
4: 네.
2: 그래서 하느님 또 얘기했어요. 그럼 난 어디로 보내면 갈 거니? 그때 좀 시간 많이 걸렸어요.
4: 네.
2: 며칠 기도했어요.
4: 예, 예.
2: 매일매일 그 부흥회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4: 예.
2: 아, 하느님, 난 벌써 남자친구 있고 나 앞으로 결혼하고 여기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싶어요.
4: 네.
2: 근데 하느님, 난 어디로 보내면 갈 거니?
4: 네.
2: 계속 그렇게 질문했어요.
4: 야.
2: 그래서 드디어 뭐 며칠 후에 네, 가겠습니다.
4: 네.
2: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느님, 따라갔어요.
4: 네.
2: 네.
4: 그래도 사실 손뜩,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있는데,
2: 네.
4: 조금 기도할게요. 이렇게. 네,
2: 예, 예, 그렇죠. 예.
4: 근데 항상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또 주시잖아요.
2: 네.
4: 네. 항상 그래도 순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2: 네,
4: 네. 네. 항상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2: 네.
4: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부흥회는 정말 뜨겁습니다. 원래 그럼 처음부터 한국에 선교사로 오고 싶으셨어요, 대표님은요?
2: 맞아요.
4: 아,
2: 78년에.
4: 78년에.
2: 예, 예 한국으로 네. 왔어요. 맞습니다.
4: 78년이면은 그래도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릴 때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2: 많이 있었어요.
4: 그래도,
2: 그때는 네.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죠.
4: 네.
2: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4: 네.
2: 들어올 때 밤 늦게
4: 네.
2: 처음 들어올 때
4: 예.
2: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 뭐 높은 건물도 없었죠.
4: 네,
2: 그때는
4: 네.
2: 근데 빨간 십자가만
4: 빨간 십자가만
2: 예. 봤어요. 산 예. 위에서 뭐 한 50개
4: 예, 예.
2: 봤어요.
4: 네.
2: 그래서 야 대단해요. 이
4: 예.
2: 나라가 예. 십자가 많아요. 우리는 다 십자가 밑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4: 네. 요즘에도 뭐 엄청 많아졌잖아요.
2: 많은데
4: 네.
2: 잘 보지 못해요. 왜냐 높은 건물이 건물 있으니까. 때문에. 네. 예, 그때 잘 봤어요.
4: 맞아요. 예전에 네. 김포공항으로 내리면 네. 빨간색 십자가들이 막 맞아요. 하나 건너 하나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2: 맞아요.
4: 그래서 진짜 외국에서 오신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이 놀라셨던 기억이
2: 그렇죠.
4: 나요.
2: 그렇죠. 네. 또 여기 새벽 기도회도
4: 네. 뜨겁잖아요.
2: 예, 맞아요. 그때는 아마 설교는 별로 없었어요. 기도만 맞아요. 했어요.
4: 네.
2: 목소리 크게.
4: 주여! 네.
2: 예, 맞아요. 네. 아, 야,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따뜻한 믿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4: 근데 되게 궁금한 게 한국이 그렇게 알려진 나라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선교로 오게 됐을까요?
2: 저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4: 네.
2: 예, 그때 스페인어 잘 했는데. 예. 근데 선교사 단체
4: 예.
2: 가서 면접을 보고 그 담당자 얘기는 오늘 아침에 네. 다른 분들 와서
4: 네.
2: 그분들도 스페인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결정했어요.
4: 네.
2: 그분이 스페인으로 보내요. 난 어떻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4: 네. 그 티오가 없네요.
2: 예, 맞아요. 그래서 담당자의 얘기는 우리는 소신학대학교, 성교교회 소신학대학교에서 예. 영어 교수 필요한데요. 거기로 가면 될까요? 아, 그때 정말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4: 네.
2: 그래서 기도해야죠.
4: 예.
2: 하지만 하느님 원하시면 뭐 가야겠죠.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4: 야, 근데 사실 조금 잘 모르는 나라는 좀 네.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을 때
2: 예,
4: 마음이 좀
2: 하느님과 함께.
4: 아, 맞아요.
2: 예,
4: 네, 항상
2: 가면, 어디 가면 괜찮아요.
4: 맞아요. 하나님의 네. 발걸음 이렇게 모래 바닥에 항상 하나님
2: 네.
4: 같이 걸었던 발자국이 있으니까요.
2: 예.
4: 예, 항상 동행해 주시니까요.
2: 맞아요, 맞습니다.
4: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복음을 전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의 학생들은, 누구였을까요?
2: 예.
4: 모두 다 기억에 나시겠지만요.
2: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가르쳤어요. 뭐, 브라질도 이랬고,
4: 네.
2: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15년 동안 살았고,
4: 네.
2: 그래서 거기서 일했고, 교수도 또 미국에서도 했고, 물론 한국에서도 했는데, 아마 아주 재미있는 것은
4: 네.
2: 제가 중국의 청춘 대학교에서
4: 네.
2: 가르쳤을 때 그때는 저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교수였는데
4: 네.
2: 교수로 예,
4: 네.
2: 중국으로 보냈어요.
4: 네.
2: 그래서 그때 88년에 갔어요. 그때 외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4: 네.
2: 근데 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랑 식사 같이 못했어요. 불법이에요.
4: 중국에서요?
2: 예.
4: 그때만 해도?
2: 예. 학생들이랑 예. 같이 밥 못 먹었어요. 그래서 외국 교수나 외국 학생들이 다 같이 식사해야 했어요.
4: 네.
2: 그래서 그때 북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4: 네.
2: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4: 네, 네, 네.
2: 그래서 북한 학생들 저한테 물어봤어요.
4: 네.
2: 뭐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4: 네.
2: 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 무슨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그 이름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뭐 다른 날 우리 학생들이 다 외국 학생들이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뭐 커피
4: 네.
2: 파티 했는데요.
4: 네.
2: 그때 한영 성경책 가지고
4: 네.
2: 있었어요.
4: 네, 네, 네.
2: 근데 그 파티 끝나고 보니까 성경책 없어졌어요.
4: 예.
2: 학생들이 가지고 갔어요.
4: 아, 궁금했나 보다.
2: 예. 그래서 저는 말 못해도 그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하느님 말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
4: 알고 있었지만
2: 네.
4: 그래도 그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2: 그렇죠.
4: 교수님께서
2: 그렇죠.
4: 가지셨네요.
2: 네.
4: 그 학생들도 되게 궁금했었나 보다.
2: 네.
4: 야, 근데 좀 가슴 아프네요.
2: 네.
4: 어떻게
2: 이름도 몰랐어요.
4: 이야. 정말 속상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떠나서
2: 네.
4: 이 문화로서도 알아야 되는 건데.
2: 그렇죠.
4: 네. 야, 이런 종교가 있고 이런 종교가 있고 이런 네. 종교가 있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2: 다 몰라요.
4: 이걸 다 사상이나 이런 이념으로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안타깝네요.
2: 맞아요.
4: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기도 많이 했어요.
4: 아, 예. 참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시면서요 결혼 후에 한국인 이 두 아들을 입양을 하셨는데
2: 네.
4: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2: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4: 네.
2: 뭐 우리 애기 안 나왔으니까
4: 네.
2: 우리는 뭐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는데요.
4: 네.
2: 저는 초등학생 때 그 월드비전 합창단?
4: 합창단, 월드비전
2: 예.
4: 합창단.
2: 네. 공연 봤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코아드 있는 줄 알았어요.
4: 네.
2: 너무 귀엽고 또 엄마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 통화 많이 했고 기도하고 우리는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네.
2: 애들이 부모 필요하니까.
4: 네.
2: 그래서 우리 아들 6개월 때 홀트로 입양 받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가서
4: 네.
2: 뭐 한 3년 뒤 잠깐 한국에 와서 우리 딸 입양했어요.
4: 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입양할 때 참 힘들고 많은 결단과 기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나 그 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2: 성경책 보시면 고아들 위해서 한 49절
4: 네.
2: 나와요.
4: 네.
2: 그래서 하느님 말씀 믿으면서
4: 네.
2: 했어요.
4: 근데
2: 많은 사람들이
4: 네.
2: 그렇게 말해요. 입양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4: 네.
2: 이렇게 생각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뭐 부모 일이 다 힘들어요.
4: 네. 네.
2: 뭐 자신이 뭐 애들이 있어도 힘든 때도 있어요.
4: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2: 네.
4: 이렇게 입양하신 분들 보면
2: 네.
4: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4: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훌륭하지만
2: 네.
4: 특히 입양해서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신 분들 보면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입양.
4: 입양.
2: 입양.
4: 와,
2: 예.
4: 이건 상상하지도 못한.
2: 처음부터? 끝까지 입양이에요.
4: 아, 그래요?
2: 예.
4: 근데 지금 성경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 네.
4: 성경 속의 내용하고 일치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2: 예,
4: 입양?
2: 있는데 아쉽지만 한국 번역은 좀 틀린 것이 있어요.
4: 예, 예.
2: 예, 영어로 보시면 adopt 뭐 입양.
4: 네.
2: 그 단어 계속 나와요.
4: 예.
2: 예, 헬러 말로 또는 그리스 말로 보시면
4: 네.
2: adopt, 입양,
4: 네.
2: 그 단어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 안 나와요.
4: 네.
2: 그래서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요.
4: 네.
2: 그러나 때가 돼요. 하느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근데 왜 보냈어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의미가 입양인데,
4: 네.
2: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입양 필요하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4: 아,
2: 없었죠.
4: 네.
2: 아버지 없으면 누구예요?
4: 코아들이죠. 예.
2: 그래서 영어 뭐 정확하게 번역하시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입양하러
4: 네.
2: 하십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4: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고아였다가
2: 그렇죠.
4: 아빠를 찾고는 정말 네. 입양아.
2: 아버지 없죠.
4: 네.
2: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
4: 맞습니다.
2: 어떻게 아버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입양 받았으니까
4: 예.
2: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입양 필요한 고아들이에요. 제 생각에.
4: 와 지금 가슴이 울림이 오는데 항상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에
2: 네.
4: 더 감동하게 됩니다. 네.
2: 응.
4: 지금까지 대표님 살아오시면서 뭐 항상 인생은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장 힘든 시절이 언제였어요?
2: 뭐 우리 아들 입양한 다음에 네. 뭐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심각한 신장병,
4: 아이고야,
2: 콩팥병
4: 아,
2: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10살 때까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뉴스 들었어요.
4: 예.
2: 그래서 물론 저 이 그냥 아들 입양했고 벌써 한 나라로 보내야 돼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더 힘든 것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이사하는 거예요.
4: 네.
2: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병원에 와서 그 다음에 돌아갈 때 큰 교통사고 났어요.
4: 남편분이?
2: 예. 오. 그래서 다른 병원에 있었고 우리 아들 다른 도시 여기 있었고
4: 예.
2: 또 두 주 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가야 돼요.
4: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2: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4: 예.
2: 근데 그때 나는 이거 배웠어요.
4: 네.
2: 위기가 생기기 전에
4: 네.
2: 하느님과 함께 따뜻한 관계 있어야 돼요. 따뜻한 관계 있으면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4: 네, 네.
2: 예를 들어 문제 생기면
4: 네.
2: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돈 필요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빌려주세요.
4: 없죠.
2: 말 못하죠.
4: 네.
2: 근데 친한 친구 있으면
4: 네.
2: 부탁할 수 있잖아요.
4: 맞습니다.
2: 도와주세요.
4: 네,
2: 난
4: 네.
2: 도움 필요해요.
4: 네.
2: 그래서 하느님 똑같아요. 우리는 벌써 미리 따뜻한 관계 있으면
4: 네.
2: 쉽게 믿을 수 있고 쉽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지 모르죠.
4: 그럼
2: 나쁜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4: 네.
2: 병원 가면 뭐 암 걸렸어요. 뭐 이렇게 소식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느님 손 잡고
4: 네.
2: 아침마다 하느님의 손 잡고 오늘 같이 갑시다 예, 해야 돼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4: 네.
2: 좋은 얘기 있어요.
4: 네.
2: 16살 때
4: 예.
2: 그 우리 아들 병 완전히 나았어요.
4: 아멘.
2: 네, 그것은 하느님 축복이에요.
4: 아멘.
2: 이스라엘 가서
4: 네.
2: 이 세상에서 그 병 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님 거기 있었어요.
4: 와,
2: 그래서 하느님이 벌써 그 다 준비했어요.
4: 저는 사실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셔서
2: 네.
4: 거기 이렇게 병원 시설이나 좀 훨씬 안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2: 아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의사님들이 있어요.
4: 와,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2: 네, 예, 맞아요.
4: 이야, 뭐, 너무 놀랍네요.
2: 예.
4: 대표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지켜나가야겠네요.
2: 네.
4: 부끄럽지 않게.
2: 맞아요.
4: 언제나 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게.
2: 맞아요.
4: 너 이럴 때만 찾니?
2: 이렇지
4: 네. 않게.
2: 맞아요.
4: 아, 정말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갔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오셨을 때
2: 네.
4: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2: 물론 힘들죠. 특히 우리 며느리한테 힘들죠. 그 임신 3개월 때 여기 머리 뼈 위에 없었는 것 알고 있었어요.
4: 예.
2: 그래서 태어난 후에 뭐 오래 살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4: 네.
2: 그래서 많은 의사님들이 그냥 낙태해라. 뭐 이것은 뭐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낙태하라. 근데 우리 며느리가 얘기는
4: 네.
2: 안 된다. 하느님이 미남다. 하느님이 우리 아들 원하면 그때 보낼게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4: 배 안에 계속
2: 예, 찬양하고 성경책 읽고 예, 그래서 태어난 후에 한 시간 살았어요.
4: 한 시간 있다 갔네요.
2: 네.
4: 며느님도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2: 네, 너무 든든해요.
4: 아이의 태명 네. 뭐였어요?
2: 기돈. 기돈 그 워리어 그 군인들처럼 네. 네. 살고 있었어요.
4: 야. 네. 그래도 6개월 동안 엄마와 네. 할머니, 아빠 네. 다. 호두의 기도를 받고 그렇죠. 사랑을 받고 하나님 그렇죠. 나라로 갔네요.
2: 그때 그 6개월 동안 그 애가 뱃속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뭐 나는 여기 있다.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네. 느낌이 있었어요.
4: 항상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의 연속이잖아요.
2: 네. 네.
4: 며느님이 참 아주 멋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어렵죠.
4: 네. 뭐 그런 네. 줄 알면서도 네. 그 6개월을 기도로서 네. 하고 한 달 뒤에 또 아이를 보낼 때 그 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네. 아유, 대단합니다.
2: 그래서 지난 6월에 네. 기돈 살았으면 5살 되었을 거예요.
4: 예.
2: 그래서 저는 우리 큰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기돈 아직도 살고 있으면 무슨 성격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됐을 거예요.
4: 예.
2: 어떤 동생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얘기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런 착한 애가 동생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뭐 다음 주 기돈 생일이니까 5살 생일인데 우리는 마트 가서 뭐 먼저 카드 준비했고 네. 손자가 만들었어요. 이 오늘 우리 동생 생일인데 벌써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티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기프트 카드 여기 붙였고
4: 에?
2: 마트 가서
4: 네.
2: 우리 뭐 손 잡고 누구한테 드릴까요?
4: 네.
2: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자가 얘기는 그 할머니가 뭐 섭섭하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합시다. 그래서 올라가서 뭐 오늘 우리 동생 생일인데 하늘에 네. 계시니까
4: 네.
2: 우리는 선물 드리고 싶어요.
4: 네.
2: 앞으로 하늘 나라 가면 우리 동생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트 계속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한테 아니면 할머니 뭐 이렇게 카드 다 주고 이렇게 파티 진짜 파티 아닌데 예 우리 기도원 위해서 이렇게 파티였어요.
4: 야 기운이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4: 네. 아, 대표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입양도 하시고요. 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요. 보호종료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2: 네.
4: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2: 우리는 한포육원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거기 가서 봉사 조금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랑 점심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4: 네.
2: 갑자기 생각했어요. 와, 우리 딸 입양 안 했으면 이런 생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뭐 자리 준비 청년들 위해서 다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이 학생들 퇴소한 다음에 어떤 생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90% 잘 못 살아요. 10%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4: 네.
2: 뭐 일자리 있고 건강하고 뭐 큰 돈 아니고 네. 그냥 안전하게 살 수
4: 네.
2: 있는 거
4: 네.
2: 10%만
4: 네.
2: 그렇게 살 수 있어요.
4: 그
2: 10%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4: 네.
2: 그래서 아이에서는 안 되겠다. 물건 뭐 이불, 여, 뭐 장학금 뭐 필요한 거 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원장님께 다 설명했고 원장님 얘기는 좋은데 안 될 거예요.
4: 왜요?
2: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믿을 만한 사람 없으면 이거 돈 있어도 떨어질 거예요. 안 될 거예요. 1대1 한 학생 한 멘토 필요해요. 믿을
4: 네,
2: 만한
4: 네.
2: 멘토 필요해요.
4: 네.
2: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믿을 만한 사람 없으면 이 학생들 잘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우울증이나 뭐 다른 경차하고.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2: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3: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예.
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 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 독립운동가 10명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10명.
3: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유관순 열사님 네. 계시고요. 네. 또 우리 윤봉길 의사님 또 계시고요. 또 이봉창 또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제 나머지 7개만 안, 해주시면 돼요.
1: 안중근 선생님 계시고.
3: 그쵸, 그쵸.
1: 예, 뭐, 이승훈 선생님 계시고, 네. 뭐,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뭐.
2: 아무튼 간에 그,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겪은 민족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했듯이, 네. 그 교과서를 통해서 소수의 인원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맞아요. 이렇게 잊혀진 분들 또는 우리가 교과서나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3: 맞아요.
1: 아는 분들 많은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3: 네.
1: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직접 본인이 발로 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재조명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21세기의 독립운동가 같은 분 아니겠어요? 그죠?
3: 그러니까요. 네,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굿클래스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독립운동과 함께 해온 기독교 역사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2: 네.
3: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실 정상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대한독립 만세!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규 작가입니다. 네, 잊혀진 독립운동가하고 이제 위대한 영웅 옆에 숨겨져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그 위대한 조력자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정상규 역사 전문 작가입니다.

0: 이번 강의 주제는 이제 기독교 복음과 독립운동 그리고 상동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준비되셨나요?
1: 예, 네. 기대됩니다.
0: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네. 네.
0: 혹시 상동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2: 너무 익숙한데? 명동? 아닌가?
0: 근처 맞습니다.
2: 네.
0: 숭례문 혹시 들어보셨죠?
2: 알죠,
0: 그 남대문 시장 들어보셨죠?
2: 네네네.
0: 바로 그 남대문 로에 있는 게 상동교회예요. 근데 이 상동교회가 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 중 한 곳입니다. 보통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은 거죠. 거의 140년, 150년 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상동교회가 왜 생겼고 누가 지었고 왜 이 상동교회가 오늘의 주제인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3: 네.
0: 상동교회는 1888년에 이제 한국 감리교 최초로 의료 선교사이자 목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가 남대문로에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반도 교인이 있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뭐 상민, 천민들도 이제 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데도 내가 양반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딱 중재하고 막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냐면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개화시키고 교육시켰던 분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고 목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면은 이제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2: 네.
0: 근데 그 당시에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학교 교육부터 뭐 인권에 대한 어떤 교육부터 여러 가지 모든 거를 다 목회자분들이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상동교회를 하면은 역사학계에서는 제일 먼저 도끼상소를 떠올립니다. 이 도끼상소라는 단어가 조금 좀 생소하실 거예요.
2: 네, 살벌한데요?
0: 살벌하죠.
2: 네.
0: 무섭죠. 실제 도끼를 들고 가는 겁니다.
2: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도끼상소가 아니고요. 실제 도끼를 챙겨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조선판 이제 좀 민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끼를 들고요. 실제로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궁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쟤 이 도끼로 나를 죽여달라.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 도끼 상소는 과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 있어요. 몇백 년 동안 해왔던 조선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2: 예.
0: 과거 유명했던 선비들이 또 이 도끼 상소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도끼 상소와 그러면 상동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상동교회의 6대 담임 목사였던 전덕기 목사님이 도끼 상소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웬만한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이 상동교회에서 교인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전덕기 목사셨던 것이죠. 근데 당시 이 전덕기 목사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도끼를 들고 왕한테 찾아갔냐? 그 이유는 1905년도에 우리 조선의 외교권,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을사조약이라고 배우고 을사늑약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많은 조선의 양반들, 선비들은 오히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0: 시대적 양심에 의해서 이제 왕한테 찾아가서 울부짖었던 그 사건이 전덕기 목사의 도끼 상소입니다. 목사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그 당시 공무원들, 나라의 양반들, 뭐 정치인들이 도끼 상소를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포함해서 전 모든 이 고대사부터 내려왔을 때 목회자가 도끼 상소를 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전덕기라는 목사는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정신에 앞장섰던 또는 행동하는 어떤 그런 양심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민 운동가로서도 이제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이제 사망하셨을 때 굉장히 갑자기 급히 돌아가셨거든요. 30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장례 행렬을 지켰던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원래 전덕기 목사님은 양반 가문이 아닙니다. 그냥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신분제상에서는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백정부터 기생부터 거리에서 장사라는 모든 사람들을 품었던 거리에서 활동했던 마치 사도바울처럼 거리에서 사람들을 품었고 포용하고 전도했던 그런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전도기 목사님이 딱 이제 사망했을 때 그 모든 운구 행렬을 기생들이 다 배웠고 맨 앞에는 백정들이 울면서 같이 갔고 정말 그 당시 이 조선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전덕기 목사의 마지막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성도 수가 많은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분들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셨던 이 전덕기 목사는 이 사람의 인품과 그 성품에 모든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함께 지켰다. 그럼 대체 이분의 그런 어떤 성품 속에서 어떠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전덕기 목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사학계에서는 반드시 거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1: 헤이그 특사 사건.
0: 헤이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덜란드 헤이그는 들어보셨죠?
2: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0: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교과서에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우리가 헤이그 1904년, 5년, 6년을 거쳐서 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게 열리니 거기에 우리 고종 황제가 3명의 특사를 몰래 보냅니다. 네. 그래서 밀사를 보낸다고 하죠. 근데 이 밀사를 3명 보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교과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네. 그냥 실패한 도전, 실패한 사건. 그런데 단언컨대 이 헤이그 특사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과서에 한 줄로 나와 있는 이 헤이그 특사는 그 자체로 영화 한 편입니다. 혹은 정말 드라마로 이거 한 십몇 부작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분량이에요. 이 안에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은 딱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내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힘과 구심력은 어디 있었는가? 이 헤이그 특사 모두 다 이제 크리스천이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선교사들의 어떤 도움과 목회자들의 기도로 이 사람들이 행동이 옮겼다는 것이 뒤늦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실제 이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찍은 사건입니다. 먼저 제가 이 헤이그 특사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헤이그 특사의 멤버를 당연히 이제 처음에 대한제국 안에서 이제 인물들을 이제 물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종 황제가 몰래 이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궁 바로 앞에 그리고 자기 문 바로 앞에 일본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비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비밀스럽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교회죠. 그래서 상동교회에 있는 전덕기 목사를 부릅니다. 전덕기 목사는 이제 시민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고종 황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끼 상소를 했던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의 교회 안에 이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전덕기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임무를 물색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고종 황제의 눈에 들어왔던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맨 오른쪽이 이휘종입니다. 20살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외교관이에요. 네덜란드 헤이그를 가잖아요. 누군가는 귀와 입이 돼야 되잖아요. 통역이 필요하죠. 외교관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상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학장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수학자라 불리는 교육자입니다. 이상설은 누구냐면 을사늑약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일본의 정말 총칼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조약이 맺어졌는지를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0: 똑똑했던 교육자기도 한 명입니다. 맨 왼쪽이 이준이 왜 필요하냐.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가면 앞에 이준 열사의 동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검사 1호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검사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왜 이준이 정의롭냐면 당시에 우리 군대에 가면 하극상이라는 말 아시죠? 네. 내 위에 계급 사람을 이렇게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보기엔 너무나 부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항소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혀요, 위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극상이라는 이유로 유배를 당하고 실제 사형 선고까지 당합니다. 근데 이 이준이라는 사람을 고종 황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대쪽 같은 거예요. 얘는 시키면 그래도 마음이 맞으면 끝까지 갈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이그 특사에 딱 고민할 때 누군가는 대쪽 같은 법조인이 필요해.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는 이유가 국제법이잖아요.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 간에 맺었던 조약이니 이거를 누군가가 법 전문가가 이거를 부당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법조인이 필요하죠. 정의로운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말을 내줄 통역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준비가 된 거죠.
1: 너무 완벽한.
0: 이 세 명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그 전덕기 목사 그리고 상동교회 교인들이 집단 동의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했던 사건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고 이끌었던 게 리더였던 거예요. 그분이 전덕기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이그 특사들이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1907년 4월 22일에 이준 열사가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고 이제 부산을 향해 갑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지금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가죠.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준 열사가 처음에 갈 때 자기 아내한테도 숨겨요. 왜냐면 혹시라도 중간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 거사가 들통날까봐 아내한테는 부산에 있는 친구 잠깐 만나고 오겠다 하고 2-3일 뒤에 돌아올게요 하고는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했고 아내한테 숨기고 부산을 거쳐서 연해주에 도착합니다. 연해주에 4월 26일에 도착해서 이상설과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합니다. 5월 21일에 가요. 한 달이 비죠.
2: 그러네요.
0: 지금 헤이그에서는 이미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바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한 달간 연해주에 머물렀을까요? 이 사건이 최근에 이제 역사학계에서 발견이 됐어요. 최근까지도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러시아 국립 외교관이나 공문서 사료관에 이제 특정 문서들이 100년 정도 지나면 공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원래 돈을 많이 들고 만약에 이준열사가 지나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는 거야?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연해주에서 중간 어떤 조력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종 황제의 내탕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비가 지금으로 따지면 조단위 돈이에요. 환산하면 가치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내탕금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그 돈을 만약에 누가 찾으면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내탕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준은 돈이 없는 거예요. 열차를 탈 돈이 없는 겁니다. 이상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최고의 양반이었던 이들이 그곳에 이주했던 우리가 오늘날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한인 1세대의 사람들에게 같이 농사를 짓자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농사를 해요. 그거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충격인 겁니다. 그리고 한 달간 농사를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갑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그 나라의 운명을 걸고 검사와 그 사건의 어떤 증인 공무원이 거기서 농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전율이 쫙 돋는데 그렇게 해서 열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주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진을 만납니다. 그 이범진의 아들이 이휘종이에요. 그렇게 세 명이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헤이그에 도착해서 정말 이 만국평화회의가 이미 열려있던 이 장소에 도착했는데 결국 문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들이 대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착했을 때 그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지금 이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세 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프랑스 공사를 거쳐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아버리면은 조금 뭔가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 오히려 자유롭게 놔두자.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 선진국이고 우리는 조선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있는 유럽에서 온 각국의 정상들이 조선에 저 온 세 명 뭐야? 라면서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헤이그 특사가 도전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포기하면 이제 나라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회의장 앞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하려던 연설문을 나눠줍니다. 다 버리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음날 이들 한 명 한 명 집에 다 찾아갑니다. 집 앞에서 하루 종일 버팁니다. 그렇게 계속 버텨요. 그리고 거리에서 기자들이 보일 때마다 기자를 붙잡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의 기자의 눈에 이들이 눈에 띕니다. 당시 독일에서 유명했던 윌리엄 스테드라는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들어보니까 이거 왠지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에 이휘종이라는 그 청년이 말했던 그 내용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길래 너 그러면 내가 기자회견을 한번 열어줄 테니 기자클럽인 프레스센터에 와서 한번 연설을 해볼래라고 한 거예요. 이휘종이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해가지고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토 히로부미는 아 너희가 뭐 연설을 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 했는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1: 너무 소름 돋아.
0: 제목 자체가 Plea for Korea입니다. 한국을 위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 호소에서 이휘종이 연설하는데 거기에 대체 너희가 하는 이 평화회의는 뭔 의미가 있냐.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은 그러면 차라리 총칼이라고 말하자. 성경을 믿는 게 너희는 아니다. 라면서 엄청나게 기자들 앞에서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의 이 연설이 신문 1면에 도배가 되면서 전 세계 신문에 이제 특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었어. 난리가 나죠. 바로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종 황제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보낸 거냐? 근데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뭐 CIA나 FBI 이런 데서 어떤 그 요원을 특파 보낼 때 만약에 걸리면 너는 우리는 아무런 그런 뭐 정보 삭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뭘 하냐면 나는 이들을 모른다. 이들은 그냥 사기꾼이다. 나는 이들을 모른다. 이들이 자기들 혼자 그냥 간 거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 세 명은 거기서 한마디로 버림받게 됩니다. 국가의 목숨을 어떻게 운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연설을 했는데 조국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이들은 사기꾼이다. 라는 황제의 증언.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완전히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헤이그 특사들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휘종의 아내가 엄청 아프다는 전보를 받아요. 이휘종이 잠깐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준 열사가 사망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기사가 도배됐던 게 독살당했다. 그러면 이제 법조인이 없죠. 이거를 법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휘종이 사라졌죠.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설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이휘종이 급히 다시 돌아오고 그때 윌리엄 스테드라는 기자가 다시 옵니다. 자, 회의 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문전박대를 당하죠. 근데 하필 딱 그 시기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피의자가 없는 상태로 열리는 재판을 우리가 궐석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이상설이라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요. 이미 사망한 한 달 전에 사망한 이준 검사에게는 무기징역형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휘종한테도 무기징역형을 때리죠. 이들은 조선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딘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자신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그 고려인들이 있던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갑니다. 그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가니 거기서 이미 의병이 만들어져서 의병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설과 이휘종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의병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때 왔던 한 명의 청년, 그 사람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들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 쉬워요.
0: 그러니까 사실 헤이그 특사의 사건을 보면은 교과서에는 실패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의지가 안중근에게 이어졌고 안중근이 이토리 부문을 암살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계속 독립군, 독립의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의지가 정말 불쏘시개처럼 계속 연결돼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복음과 독립운동에서 상동교회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상동교회의 이름도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전도기 목사님이란 분도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헤이그 특사, 그리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이사, 이들 모두가 한 점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2: 오늘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촬영 전에 전덕기 목사 얘기 살짝 봤을 때 무조건 기억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상동교회랑 전덕기 목사님 정말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1: 저도 그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하면서 아 되게 순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복음과 거의 밀접하다 못해 같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지금 너무 계속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이 사건이 저는 그냥 네덜란드 갔다가 실패한 사건 진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지금 너무 놀랍고 이거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얼른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네.
3: 뭔가 계승된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2: 맞아.
0: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걸 또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과 어떻게 보면 순교의 역사랑도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그들의 그 순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10대 재앙의 각 재앙별 연구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7차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재앙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박은 히브리어로 마라드이고 한자로는 비우자, 우박 박자로서 기상의 급변으로 오는 싸라기, 눈보다 크고 단단한 얼음 덩이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우박을 잘못 맞으면 그 식물은 꺾여서 죽거나 얼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은 우레를 동반할 때가 많으며 사람과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은 중한 우박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 볼 때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앙으로 쏟아진 우박이 매우 크고 무거워 짐승이나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8절에 내리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역, 분사형을 사용함으로써 우박이 마치 비가 오듯이 쉼없이 계속 내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우박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22절과 23절 말씀 볼 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우박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볼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 다섯 번째 악질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우박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문법 미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박지향에서는 출애굽과 관련된 보낸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라흐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박재앙의 예고와 시작, 그리고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박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우박재앙을 예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의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우박지향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우박지향이 내리는 때는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그리고 18절 말씀 볼 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18절 말씀 볼 때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예고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들 때 재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23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를 들매 이 들매의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단어로서 뻗다 펼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박과 불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모세가 1월 9일에 우박지향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우박지향이 일어난 것은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9장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렸다고 출애굽기 9장 23절과 24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박지향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첫째로 이삭이 나온 보리와 꽃이 핀 삶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 말씀 볼 때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나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리와 삶은 보통 3월 말경에 수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지향은 1월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따라서 땅에 나온 것은 피해를 받았지만 아직 땅 속에 있는 것은 피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삶은 히브리어로 피시타로서 아마 린넨을 가리키는데 애굽인들의 의복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애굽의 제사장들은 항상 삶으로 짠 옷만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과 21절 그리고 25절 말씀 볼 때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먹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또 21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5절 말씀 볼 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은 히브리어 사데로서 인적이 드문 야외 그리고 성벽 있는 도시 바깥의 교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박재앙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애굽에도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 볼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상시에 경험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가 아니었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소홀히 여긴 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생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무참히 죽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볼 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생축, 그 생축은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박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생과 사를 결정하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에서 얻은 자신들의 적은 경험과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거나 대결하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얕은 생각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 볼 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꺾었으되라는 표현은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바르의 강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산산이 부수다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쏟아졌는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의 몸통까지 산산이 부서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박이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모든의 의미는 100%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이 다 찼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을 메뚜기 재앙 때에도 우박 재앙을 면하고 남은 채소와 나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메뚜기 재앙 때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박 재앙의 엄청난 위협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2절 33절 말씀 볼 때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또 시편 78편 47절 48절 말씀 볼 때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박과 함께 내성이 바라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지향을 내리실 때 우박만 내리게 하지 않으시고 비와 뇌성 그리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뇌성은 히브리어 콜이란 단어로서 천둥 소리를 의미하며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9장 23절과 19장 16절에서 19절 또 20장 18절 이렇게 세 군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나팔 소리에 모두 히브리어 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성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쫓겨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레 같은 소리 후에 이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과 31절 말씀 볼 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달리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것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마치 사람이 걷듯이 지면 위에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덩이가 섞여 내린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해석해 볼 때 스스로 붙들고 있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또 한 번 사용된 곳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이 번쩍번쩍하여라는 표현이 바로 불덩이가 섞여 내린다라는 원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불과 불이 서로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불이 매우 크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뇌성이 울리면서 수많은 우박덩이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와 섞여 쏟아졌으니 이것은 애굽 계곡 이래로 전혀 없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박재앙에 대한 바로왕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첫째로 일곱 번째 우박재앙은 바로의 마음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재앙의 대상 가운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재앙을 네 마음에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볼 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여섯 가지 재앙과 이 일곱 번째 재앙이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이해력, 통찰력, 그리고 이성 등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재앙이 내린다는 것은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왕의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받아 한치의 안정도 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결국 바로왕은 그 마음이 혼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9장 14절 상반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에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혹독하고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이미 여러 차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했다면 벌써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신 악질 재앙으로 바로와 그 백성을 능히 진멸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주지시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두렵게 알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박 재앙의 격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과 28절 말씀 볼 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뇌성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콜로트 엘로힘으로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뇌성이 되겠습니다. 바로는 우박지앙에 동반된 뇌성을 하나님의 뇌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두렵게 느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바로의 이 회개는 철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처음으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은 철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전 재앙보다 훨씬 무서운 뇌성과 불덩이와 우박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렸고 그 두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려는 얄팍한 마음으로 말로만 번지르르 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니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출애굽기 9장 30절에서 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재앙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대비책을 강구할 만한 충분한 빌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애굽인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 무서운 재앙이 경고로만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계속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재앙은 예고한 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예고해 주신다는 것은 이를 피할 기회도 함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는 최후 심판날에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재앙이 끝나자 또 돌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 볼 때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퍅하여의 히브리어는 하자크로서 강하다, 완고하다, 단단히 묵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다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9장 34절 하반절 말씀 볼 때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하도 그때까지 바로와 똑같이 마음이 완강한 상태였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 볼 때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도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범죄하면 결국 파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볼 때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박재앙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재앙 때에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나팔 재앙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볼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볼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우박이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9절 말씀 볼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 때에 바벨론을 완전 멸망시키실 때 무게가 한 달란트 약 34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 말씀 볼 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34kg이나 되는 우박덩이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박을 사용하시는 것.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박 재앙에서 동반된 것 중에 뇌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행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자 여기 이 뇌성은 히브리어로 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브론테라고 합니다. 이 브론테 역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볼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심판의 도구인 뇌성 모두 헬라어 브론테입니다. 그런데 이 브론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이나 작은 책을 가진 음성이나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볼 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에서의 뇌성도 헬라어 브론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브론테, 뇌성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브론테, 뇌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 주님의 대적이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통치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영적 생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 어떤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이 울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면해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닌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이 한 번씩 오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소망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보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그걸로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소망도 없고 이제 아들 하나 보고 또 손자 보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기쁨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차라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다 하고 내가 내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내 인생이 끝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 있는 그 교도관이 한마디 해줍니다. 왜 당신은 저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아버지가 우리 보라고 내 이 모습이 이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볼 수 있겠냐. 그 교도관이 한마디 더 해줍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그를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당신이 변화되면 되지 않겠냐. 당신이 변화돼서 그 멋있는 모습으로 그 아들에게도 손자에게 나타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요. 여기서 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일이 많은데 그래도 그 범죄에서 자기 손을 다 떼고 거룩하게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노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이제 어디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해요. 근데 그 직장에 있는 사장이 그를 꺼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나쁜 길로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이 사장이 자기 모든 죄를 거기에 덮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꼬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조각해가면서 손자의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쁜 짓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큰일이 하나 터졌어요. 도둑이 맞았어요. 그 악한 일이 생겼는데 그 회사 사장은 그것을 그 할아버지에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자기는 아들을 보고 싶고 손자를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아픈 전복대 같은 데 그냥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왜? 자기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착한 모습,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요. 근데 교도관이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을 찾아가서 그래요. 아버지 한번 찾아가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 안 본다고. 내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도관이 말합니다. 아니야. 제 아버지가 저렇게 된 이유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죄 속에 악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를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울면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보러 가고 할아버지가 만든 그 비행기를 손자가 받는 이야기를 봤어요.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야, 이렇게 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죄인이라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손자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할아버지 삶이 거듭난 변화를 보여준 것이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거듭남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할아버지의 삶이 변화된, 삶이 거듭난 그런 모습을 뛰어넘는 영적 생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거듭남,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고 싶고 같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거듭남은 단순한 인생의 새 출발, 또 인생의 어떤 도덕적인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예상 뛰어넘는 대답을 3절에 이렇게 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압니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 네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반대에 물렀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이곳에 오신 것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너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그 거듭남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거듭남 그 앞에 이렇게 앞에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2라고 그래요. 뭐냐면 위에서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말은요. 아노데이라는 그 말인데 위에서 내려온 그 이야기. 위에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변화, 내 도덕적인 변화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 영적인 변화가 있는 그 모습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 중에 거듭남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공회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이스라엘의 리더 중에 리더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행동적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공경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육적 근절로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진적으로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그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요, 이분이 변화돼요.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많은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를 죽이면 안 된다고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걸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는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면적으로 예수를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갔던 사람.

형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보면 영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영적과 내적인 면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변화된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과 180도로 완전히 변했던 삶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올라왔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살아요? 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못된 모습으로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철저히 바뀌고 완전히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모든 행함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 믿는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로마, 아니 우리가 더 아는 스페인 거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다시 태어났던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성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교육을 하면서 이 삶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일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개인이었고 또 사내들이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몰랐던 시대에 그때 그가 예수라는 둘을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서 물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서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또 다른 동료에게, 또 다른 목회자에게 그것을 묻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자기 걸 내려놓지 않냐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고 목사님, 또 친구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아, 못해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주석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주석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서로 깨닫고 또 그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떠돌이는 그 예수를 찾아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그냥 성경 읽기표 하고 답만 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심이 되고 내 마음속에 거기에 패스대로 다가오는 질문이 다가오는 것은 예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고니 남아나고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내가 30년, 40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인물로 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니고데로를 올려놨을까요? 그만큼 그는 그걸 씨름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니고데모를 읽고 그래 거듭남이 뭔지 배웠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너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원히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측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거듭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시죠. 7절과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간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통해서 거듭난지 알지 못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모습은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예수를 찾아가고 성령을 찾아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요. 체험이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체험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느 누구나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은 방언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은 신유의 은사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나타남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전과 후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니고데모처럼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난 사람.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천의 복음은 미련함 같아. 밭에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보화 있는 걸 보고 나서는 그 주인한테 아니면 주인이 찾아가면 끝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네가 거기 땅에 있는 그 보화를 사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값진 보화를 알려준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겠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영생을 너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보나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그 생명 보화가 나에게 보화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있으면 모든 것을 거기서 투자해서 그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저도 뭐 아내 있지만 아내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했나? 모르겠지만 모든 걸 투자해서 한국까지 가서 결혼하고 싶은 게 간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어. 또 자녀들 태어났어요? 내 자녀들 태어났는데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야. 모든 걸. 내 노후도 내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오면서도 우리가 막 고민했어요. 야, 도대체 아이들을 얼만큼 학교를 도와줘야 되냐. 얼만큼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거 하나씩 다 적어놨다. 나중에 그 아들들 셋, 자녀들 셋 앉혀놓고 증인을 세워놓고 서로 갚게 했고 만들자 하는 소리가 오후에서. 그래서 우리가 웃기면서 하지만 그만큼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모든 걸 썩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분한테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나요. 내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여기는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어. 모두가 죄인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가도 또 일주일 살면서 주님 앞에 무너지고 앞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만큼 더럽게 처한 우리의 마음이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지성이나 감대나 의지나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할까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나야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우리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에베소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모습이 지금 살았다고 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꽃을 모아요, 꽃을. 어떤 꽃은 내 화분에 숨겨 있고 거기에 땅에 있어서 뿌리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꽃은요, 뿌리가 없어. 그냥 꽃 위에만 잘라온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저것은 죽어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있고 거기에 땅에 자기가 박혀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아무리 싱싱하게 보이고 또 예쁘게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시들어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몸도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하고 죽었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 살아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그렇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은 말하자 3절에 이렇게 하죠. 3절 읽어볼게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또 5절 보면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에 들어가야 되는 유일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까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존재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 오늘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요, 그 믿음이 먼저일까? 또 아니면 거듭남이 먼저일까? 참 헷갈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기도 하고 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먼저 거듭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다.
뭐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논리적으로 보면 거듭남이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 가는 거예요.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를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들림으로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주시는 그 은혜는 거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온순됐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죄인 되었을 때 사라지는 사랑이 로마서 8장에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아멘. 네.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우리가 읽은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조금 더 좁혀보면 원래 이게 표제가 로마인들에게인데 좀 좁혀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혹독한 시련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숨어서 335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발각과 추방의 공포가 그들에게 팽배했고 이웃의 시선을 따돌려야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은어들을 사용하는 고고학의 자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 주변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체포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며 견디고 또 체포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편지를 썼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도 맞아봤고 감옥에도 갇혔고 배척의 시선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말씀 이 세 개가 해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구절 안에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상당히 위로와 힘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오늘 본문이 낭만적인 글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낭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 고난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편지 안에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35절입니다.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기억해 인용해서 35절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밝고 진취적인 이 본문이 실제 컨텍스트는 종일 매일 매순간 부지불식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처지는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 추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오늘 본문은 다섯 개의 보석 같은 질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이 매 절마다 다섯 개의 절마다 한 개의 질문씩 다섯 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은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은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은 누가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련에 직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도움입니다. 필요한 도움, 절박한 도움입니다. 고발입니다. 정죄입니다. 끊으리요, 단절입니다. 이 대적, 도움, 고발, 정죄, 끊어짐, 단절에 관한 의구심이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상황에서 나온 다섯 개의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수도 없이 읽었던, 들었던 이 본문들, 이 질문들에 특별한 장치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괄호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 괄호를, 그 질문들의 괄호를 치고 그 괄호를 빼고 없다 생각하고 그 질문들을 보고 다시 괄호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입니다. 31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에서 괄호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를 괄호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뭔만 남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에가 없다 생각하고 질문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만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겐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너 뭐하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겐 나를 대적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게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대적입니까? 내가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를 굳이 대적할 이유가 없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 뭐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겠고. 옆 사람이 대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늘 마주하는 이 시대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과거에 내 상처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질병이, 내 몸 안에 질병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건 내 마음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록을 38절, 39절에 담아놨습니다. 이 대적 목록을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능력,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까지 다 불러냅니다. 이 대적의 목록에 담겨있는 이 세력들은 가공할 만한 세력들입니다. 늘 호시탐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언급을 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왜 대적이 있는데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괄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괄호를 풀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이길 대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괄호입니다. 대적은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난과 시련을 부딪혀 본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을 가벼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도 마십시오. 성도는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괄호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채우고 풍성하게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문장을 내 영혼의 바닥에 새기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내 인생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은혜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편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게 오늘 로마의 고난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32절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괄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까지 괄호를 칩시다. 그럼 뭔만 남나요?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괄호를 빼고 이게 없다 생각하고 들으면 사실은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결핍 많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을 보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올까? 또 나 같은 내 삶을 아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까? 또 현실은 없는데 현실은 늘 결핍투성이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늘 경험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는 쉽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쉽게 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실까? 정말 나를 돌보실까? 정말 그런 걸까?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정말 나는 믿는 걸까? 그러나 괄호를 풀어버리면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와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실 게 있겠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는 것, 여러분들에게 아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끼는 건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아끼는 물질 깊이 숨겨둡니다. 아끼는 시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아끼는 사람 끝까지 붙들려 합니다. 아끼는 건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칼로 내리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 그만.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아끼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편지 안에 있는 바울의 아끼지 아니했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Paid to my,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길 위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남아도는 인역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남는 것 가운데가 아닙니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놓을 수 없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걸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내 주신입니다. 내 주신,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파라도켄입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을 받고 돈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에게 내줬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내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두려움과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예수를 무리들에게 내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주신과 오늘 이 세 사람들이 예수를 내주신 건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아끼지 않는 걸 내어줍니다. 마음이 변심한 걸 내어줍니다. 내가 변절한 걸 내어줍니다. 덜 중요한 걸 내어줍니다. 남는 인역 가운데 내어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아끼지 않아서 내어주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과로를 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만 생각하면 이건 약간 복잡해지지만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아끼는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어찌 다른 걸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못 주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도 과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과로를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를 과로를 해보고 이걸 없다고 생각해 보면 무엇만 남습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과로를 빼면 없다 생각하면 고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간 일들이 나에게 고발합니다. 실패의 기억들이 가끔 불쑥불쑥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 같은 애가 무슨 은혜를 받아. 내가 나를 고발하면 나도 남을 비판적으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은 집요합니다. 이건 검사가 기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숨기고 싶은 장면을, 잊고 싶은 말을 또 꺼내서 다시 들려줍니다.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뇌는 끊임없이 고발의 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고발해야 되는지 천재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의 화살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숱한 인생의 고발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발의 화살들이 날아와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패 앞에서 그 고발의 화살들은 전부 튕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죄목을 들고 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내리신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 계획했던 것들, 그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설계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악한 계획에 있어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를 꾸민 사람들의 그 극악무도한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발로 죽었습니다. 그 고발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고발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고발을 당하는 사람도, 고발을 하는 사람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고발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도 우리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내 이름을 쓰려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이미 새롭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끝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37절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 37절이지만 로마서 8장의 결론도 37절입니다. 확장해 보면 성경 전체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입니다. 이 모든 일 바깥에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을 피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 범주를 벗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 편지가 들려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고난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고난 한복판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대적하는가? 대적하고 도움을 줄 수 없고 고발하고 정죄하며 사정없이 끊어내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 하나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적하는가? 누가 줄 것인가? 누가 고발하는가? 누가 정죄하는가? 누가 끊으려 하는가? 이 질문은 인류의 도도히 흐르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이 질문에 늘 직면합니다. 다섯 질문을 하지만 혼자 받으면, 나 혼자 받으면 누구나 무너집니다. 과로 없이 나 혼자 이 질문들을 받으면 누구나 망가집니다. 누구나 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질문들을 받으면 다른 질문이 됩니다. 답은 다섯 가지 모두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를, 이 은혜를 살아갑시다.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견디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다 끊어진다는 위협과 강박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또한 대적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두렵게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공고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나고 견디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K라디오 꿈꾸고 나누고 오늘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뿌리, 우리 한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역사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러므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고 또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눠줄 이충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네. 잘 지내셨어요?
2: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1: 지난주에 부여 얘기를 네네. 했었어요. 그리고 네네. 부여가 우리 삼국시대, 네네. 원삼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원래 그 삼국시대의 초기 건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 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1: 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 삼국시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여 얘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나눌 것들이 있나요?
2: 네, 좀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 우리 민족의 국가의 시원인 배달국, 그 다음에 고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자도 잠깐 언급하고,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2: 이제 부, 예, 부여. 네, 부여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1: 예, 부여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부여가 그 원시 부여부터 얘기를 해서, 하셨었어요. 네. 네.
2: 원시 부여부터 얘기해서, 8개 부여의 나라 국명이 나타나는 부여를 네. 소개했었죠.
1: 맞습니다. 8개의 부여를 네. 소개하셨습니다.
2: 그래서 그 부여라는 나라가 고조선에서 우리의 고대 삼국시대로 연결되는 고리의 맥인데
1: 예.
2: 우리 역사의 맥을 끊어버림으로써 식민상관에 의해서 그 고대 상구사와 고대사의 연결의 어떤 그 맥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식민상관의 흔적이죠.
1: 네. 잠시만요. 일제 신민사관에 의해서 네. 이 부여의 역사가 단절됐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 8개의 부여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어요. 뭐 졸본 부여, 네. 뭐 동명 부여, 네. 이렇게요. 네. 네. 그 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네. 하는 단계인데요. 네.
2: 그래서 부여에 대한 그 8개의 부여 중에서 마무리 부여에 대한 역사를 들춘다면은 거기 네. 서부여, 연나부여와
1: 네, 연나부여
2: 그다음에 동부여,
1: 동부여, 그 가설본 부여,
2: 네, 가설본 부여, 동부여에 대해서 예. 좀 보충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가장 그 부여의 국명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것이 가장 늦게까지
1: 존속한
2: 것이 서부여, 연나부여 걸랑이요.
1: 서부여, 연나부여.
2: 그런데 네. 이제 그 네. 서부여, 연나부여가 결국은 부여의 중심이었던 북부여의 맥을 이은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서부여, 연나부여가 결국 고구려 문자명왕 때 494년에 멸망이 되면서 부여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고구려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당하고,
2: 네, 고조선이, 멸망. 네,
1: 고조선이 멸망당하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시대가 이제 열리잖아요.
2: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부여.
1: 네, 그 전에 부여. 네,
2: 그래서 그 서부여는 이제 고구려 문자명왕 때까지 5세기까지 존속이 됐는데.
1: 예.
2: 특히나 그 서부여의 맥이.
1: 네.
2: 일본으로 연결돼요.
1: 일본으로 연결됐다.
2: 네, 서부여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의려왕.
1: 네.
2: 의라왕 부자가 일본 천황계로 연결이 돼요.
1: 그래서 뭐 의려왕 하니까 꼭 그 백제 의자왕이 생각나네요.
2: 근데 이제 명칭이 의려, 의라 이렇게 부자 황제가 네. 있었는데 그 부여의 어떤 그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말년에
1: 네.
2: 그 두 분이 일본으로 가서 천황계열의 그 천황 왕통을 계승해요.
1: 그럼 일본 천황이 우리 네. 민족의 뿌리라는 거죠.
2: 그렇죠.
1: 예. 예.
2: 그러면 이제 또
1: 같은 혈통이라는
2: 예,
1: 얘기네요.
2: 같은 혈통이고 또 한 학설은 또 그 후에 부여의 왕통이 천황계로 연결됐는데
1: 예.
2: 다시 또 백제에서 그 6세기 때
1: 네.
2: 무령왕 예. 부영왕의 후손이 그 천왕계를 다시 계승하면서 응신천왕이 되거든요.
1: 어, 공주에 가면 이제 문영왕님.
2: 네, 문영왕. 그 문영왕의 예. 후손이 또 천왕계 응신천왕의 6세기 그 천왕으로 연결돼요. 처음에는
1: 아,
2: 부영.
1: 예.
2: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백제 이렇게 해서 일본 천왕계로 연결된.
1: 그 부여의 네. 그 7대 부여 연나 부여 그 서 부여가
2: 네.
1: 그 백제로 이어지고 사실은 이제 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천황 일본 천황의 그 시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여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2: 그리고 이제 동부여는 이제 말 그대로 동쪽이니까
1: 네. 신라인가요?
2: 신라와도 좀 관계가 있고요.
1: 예.
2: 흉노계통의 동기족과 관계가 있어서 서양으로 연결되는 또 그런 맥의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 어, 서양까지 이어진다.
2: 서양의 아카드 왕조, 메소포타미아에
1: 예.
2: 있었던
1: 예.
2: 아카드 왕조의 유명한 왕이 사르곤 왕이거든요.
1: 그렇죠.
2: 사르곤 왕.
1: 네.
2: 그 바톤이 동부여 쪽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그 맥은 이집트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헤크트 설화 속에서 그 개구리 왜 개구리 신을 갖다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이 있거나
1: 그렇죠. 예.
2: 그래서 그 성경에도 뭐 10대 재앙의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1: 그렇죠.
2: 이제 예. 이집트의 어떤 그 헤크트 신의 내용과 연관되는데 그 동부여의 왕이었던 그 헤브르의 아들이 그 금화 왕이잖아요.
1: 네.
2: 그 금화가 세금자에 황금의 세금
1: 예, 세금자에
2: 성김의 와자가 개구리 와자예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그 연결성을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걸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예. 그렇게 연결되고
1: 이집트의 그 헤케트
2: 신화
1: 그 신화 그 뭐, 개구리 예. 얼굴에 얼굴이 개구리고 몸은 사람 몸이에요. 예.

0: 뭐 이렇게 네, 계속 이어진다고
1: 그
0: 하셨죠.
1: 헤브루의 동생 헤브루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0: 네.
1: 이동해서 서울을 가서본에 정해서 동부열을 개창했는데 그때 재상 이름이 아란불이에요.
0: 아랑부?
1: 그러니까 아불란.
0: 아불란.
1: 그러니까 아란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0: 아란불.
1: 그 아란불이라는 것을 이름을 연결시켜 보면 원래 아불란.
0: 네.
1: 근데 그 내용이 상국유사에 소개되기 때문에 불교식의 색채가 나타난 표현에서 아불란을 아란불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걸 그 성경 속에서 셈의 후손 에벨의 온 조상이라는 그런 창세기 10장 21절과 역대상 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0: 네.
1: 그 셈의 후손 에벨의 온 조상이라 한 내용에서 에벨의 열세 아들,
0: 네.
1: 열세 아들이 동천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의 그 초대 황제가 됐던 배달국 신시국의 바톤을 이었던 단군 왕검. 그 단군 왕검이 거기 성경에 나오는 욕단과 이렇게 연결되는 같은 시기에 동일 인물로 이렇게
0: 네.
1: 이야기되는 어떤 고증과 역사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도 이렇게 비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아람불, 뭐 예. 아불란 이거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1: 삼국유사 삼국사기 다 있고요.
0: 예.
1: 그런 내용도 한번 좀 철저한
0: 삼국유사
1: 연구와 고증을 통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이렇게 해서 부여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배달국 신 그다음에 고조선 시대 정치 군사 조직을 잠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0: 다시 고조선으로 이제 거슬러 네. 올라가서 네. 네. 우리 고조선의 어떤 정치 그다음 군사 제도에 네. 대한 네. 부분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군사 제도를 다루는 이유가요?
1: 그때 정치 군사 제도가
0: 예.
1: 오늘날의 정치 조직
0: 네.
1: 민주주의 하에서의 삼권 분립의 형태 이런 그 기본 모토가 거기서 모태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0: 그러니까 아.
1: 서양의 어떤 민주정치 형태에서 아테네 민주정치 형태가 오늘날의 현대 민주정치의 모태가 됐다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0: 예, 이미 고조선 때 예, 그런 고조선, 예, 우리의 배달, 정치 체제가 예, 있었다.
1: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잠깐 예. 살펴보는데 그 배달국 고조선 시대의 정치 제도가 305사 제도예요.
0: 305사 제도.
1: 예.
0: 305사 제도.
1: 그게 네. 이제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삼성 육부 제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은 305사 제도.
0: 305사 제도.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305사 제도라는 것이 어떤 거죠?
1: 그게 이제
0: 숫자잖아요, 네. 이게요.
1: 숫자는 이제 천지인의 그 천지인 3의 숫자에서 네.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우리 천부인인 세계를 갖다가 환인의 환국의 환인의 서자였던 환웅이
0: 네.
1: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삼촌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실을 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처음 소개되거든요.
0: 예.
1: 그게 정치 제도의 어떤 근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0: 예.
1: 삼백제도 하면 그 풍백,
0: 네, 풍백,
1: 우사, 운사,
0: 네.
1: 이렇게 정치의 상황이 3위 체제에 이렇게 3권 분립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0: 뭐, 풍백, 우사, 운사, 네. 뭐, 이거는 사실 날씨 가는 거잖아요.
1: 근데 그렇죠? 날씨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인데,
0: 네.
1: 이 당시에 기후를 관리하고 기후를 잘 조정한다는 것은 정치의 근간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썼다는 사항이 날씨 기후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0: 네.
1: 모든 정치의 기본을 이렇게 삼권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황제가 존재했지만 정치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
0: 아 이렇게 삼권 분립이 네, 있었다.
1: 네, 그걸 이제
0: 오늘날 민주주의의 뭐 네. 정치 체계라고 할 만한 네, 삼권 네. 분립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이들이요?
1: 근데 그걸 사항을 이렇게 다시금 또 이어지는 내용으로 얘기하면 네. 300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 명의 그 명칭이 있어요.
0: 네.
1: 교화신.
0: 교화신.
1: 예, 네, 또는 교화주.
0: 네.
1: 그 다음에 치화신.
0: 치화신.
1: 치화주.
0: 네.
1: 그 다음에 조화신.
0: 조화신.
1: 조화주. 그래서 네. 한자의 교화신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0: 네.
1: 가르쳐서 변화시킨다.
0: 예.
1: 그 얘기는 담당이 교육과

0: 제사예요. 교육과 제사. 그다음에 치유하시는
1: 정치인가요?
0: 다스리니까 정치.
1: 다스리는 거.
0: 예, 다스리는 거. 그 조하시는 그 어떤 기후를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어떤 만물의 어떤 물질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내용에서 경제를 의미해 먹고 사는
1: 거. 행정적인 어떤 경제를.
0: 예. 그렇다 보면 교화시는 별칭으로 볼 적에 어떤 스승을 뜻하니까 스승의 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그러니까 뭐 요즘을 말하면 뭐 법무부 뭐 네, 이렇게
0: 법무부 교육부 이렇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의뢰를 담당하니까 뭐 또
1: 행정부.
0: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치화시는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니까 임금의 길을 가는 길. 그다음에 조화시는 나라의 경제, 집안의 경제는 또 아버지가 담당하니까
1: 경제분의
0: 아버지의 길이죠. 그래서 세계에 조화된 사항을 내려볼 적에 네.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의 전해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군사부 일체다.
1: 그렇죠.
0: 들어봤죠.
1: 그렇게 얘기하죠. 네. 군사부 일체.
0: 예. 군이 임금이잖아요.
1: 예. 임금과 아버지는
0: 사스승.
1: 예.
0: 사는 스승이고.
1: 그렇죠. 네.
0: 부는 아버지고. 그래서 임금 그다음에 스승 아버지가 한 몸이라는
1: 한 몸이다.
0: 이 한 몸이 하나의 일체적인 상황에서 조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가 이게 300제도죠.
1: 아, 고조선의 그 300제도
0: 네.
1: 거기에서 이제 군사부 일체도 나오게 되고 네,
0: 군사부 일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분파한다면은 그 후에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에서 육부가 조선의 육조, 고려의 육부로 연결되듯이 오사제도로 그 오사는 이제 뭐 형벌 구체적인 집행 내용이죠. 형벌 네. 사법. 그다음에 군사 방위. 그다음에 토지 경제 뭐 치수 이런 것까지 분야 나누고 교육 제사 이렇게 오사 분파적인 상으로 305사 제도가 정치의 근본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1: 그러면 우리가 군사불일체가 기록되지는 소학은 네. 네 여기 고조선에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0: 그렇죠. 그전부터 다 이겼다고.
1: 아니 네. 네. 그렇군요. 다 일맥상통하네요. 어떻게 보니까
0: 예. 아주 모든 게 이게 체계적으로 이미 우리 한민족은 나라와 문명의 시원이 이루어진 나라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고조선 때부터.
0: 네, 네. 네. 그 시작은 이제 배달국이지만 그 완성되는 단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거는 고조선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죠.
1: 네, 고조선 이전에 우리 배달국이 네. 있었었고 네. 이 고조선 때 이미 그 정치 네. 그 체계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그렇죠. 체계와 네. 거의 유사하다. 예, 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0: 네네.
1: 그러면 아까 300은 이해했는데 그럼 오사는 뭔가요?
0: 오사는 이제 집행 행정부에 소속된 다섯 개 분파라고 봐야 돼요. 그걸
1: 네.
0: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또 그 부족장 제가의 형태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가를 하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라 해서 부여의 제도로 있었다 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의 그 전속 민속놀이는 윷놀이판 있잖아요.
1: 예.
0: 그게 다 거기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현된 그런 내용이에요.
1: 윷놀이. 네.
0: 근데 거기 하나에 더 포함되면 양가가 들어가지.
1: 양가가 들어가지. 네. 그래서 이제 오가다.
0: 오가가 아. 이렇게 분리해서 행정을 담당한 책임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사제도가.
1: 행정을 담당하는.
0: 네, 네, 네,
1: 예.
0: 네.
1: 그렇습니다.
0: 오늘날의 현재 행정 각 부처라고 보면 되죠.
1: 그러면 이제 군사제도에 네. 대해서 이제 또 네. 궁금한데 군사제도는 또 어떤 형태였나요? 고조선이.
0: 네, 군사제도도 그 삼위체제에서 고조선 시대, 제1왕조 시대, 제2왕조 시대도 이렇게 구분, 제3왕조 시대도 구분했는데
1: 네.
0: 제1왕조 시대는 그 군사제도 자체도 삼한체제거든요.
1: 삼한체제.
0: 그다음에 제2왕조 시대는 삼조선 체제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삼조선을 보면은 삼한은 뭐 우리가 나중에 나타난 후삼한의 마한진한 변환의 명칭이 전삼한으로 있었고.
1: 아, 예.
0: 우리는 부족국가로만 삼한을 얘기했지 그 전에 전삼한의 고조선의 그 군사체제의 내용 속에서의 내용은 공부를 안 했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전삼한, 후삼한을 구분해야 돼요.
1: 아, 예.
0: 그런데 이제 그게 제왕조 시대는 고조선 시대에 삼조선 시대도 바뀌면서 번조선.
1: 예.
0: 막조선.
1: 번조선, 막조선.
0: 진조선.
1: 진조선.
0: 이렇게 삼위체제로 군사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중앙은 단군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군사체제의 진조선이 중앙이에요. 진조선이 중앙에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만주 지역이면서 요하 지역에 중국과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1: 네.
0: 요동 지역, 요서 지역. 거기는 번조선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방어를 위해서 번조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북쪽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 일대가 다 고조선 체제하에 있었으니까 남쪽에.
1: 네.
0: 지금 한반도 지역에 막조선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1: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이제 마한, 진안, 변안, 네. 그 삼안. 그것이 이제 고조선 때 네, 고조선에, 이미 이렇게 네. 있었었고.
0: 고조선 때 있었던 것을 구분한다면 전삼안.
1: 네, 전삼안, 이제 고조선, 후삼안.
0: 예, 고조선의 체제 아예 있었던 분리된 삼안. 그게 전삼안.
1: 네.
0: 그게 제1왕조 시대인데 제2왕조 시대는 삼안 체제가 삼조선 체제로 바뀌니까.
1: 네.
0: 바뀐 다음에 고조선 멸망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삼안 내 마한 진안 변화는 후삼안으로 봐야 돼요.
1: 네, 후삼안으로.
0: 그럴 적에 삼조선 체제에서 번조선, 막조선, 진조선을 얘기할 적에 단군 왕검 황제의 직속 부대에는 진조선 체제예요. 그다음에 지금의 요서 요동 지역의 중국과의 변방 그 지역들 변방을 지키는 조선은 번조선이에요.
1: 네.
0: 그다음에 한반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남쪽의 조선은 막조선이에요.
1: 막조선.
0: 근데 결국은 후삼안에 그게 진안, 변안, 마한으로 되는데 그 변안이 그 요하 지역 강에 발해만 일대에 있다가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번조선의 왕이 됐다가 멸망되면서 남쪽으로 쫓겨가서 가야지방으로 간 거예요.
1: 가야지방으로 간 게 변안인가요?
0: 그게 이제 변안이고.
1: 이게 변안.
0: 그 다음에 네. 만주의 중심으로 있었던 단군왕검의 중심 조선이었던 진조선이 남하에서 경상도 지역으로 간 것이 진안이에요. 원래는 만주 지역, 중국 변방 지역까지 다 장악했던 삼조선 체제인데 고조선이 멸망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죠.
1: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삼한의 네.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네. 그것이 이제 삼국시대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녹아들어서 고구려, 뭐 백제, 신라가 이렇게 되었고 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니까
0: 네.
1: 네. 삼한, 그러니까 전삼한, 후삼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분류되는 네. 그 이야기. 결국에는 그 후삼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삼국시대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 드러나서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네. 변화는 가야,
0: 네.
1: 예, 가야국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뭐 진안은 신라 쪽인가요?
0: 신라 쪽.
1: 그렇죠. 진안은 신라 쪽이고 마한은 백제 뭐 이런 식으로.
0: 원래 그 진안 계열의 북부여의 그 5대 황제였던 고두막한의
1: 네.
0: 딸이 파소 부인인데 그 파소 부인이 낳은 아들이 박혁허설이었잖아요. 그럴 즈음에 북부여가 멸망되고 그 일대를 갔다가 바톤을 이은 게 고구려니까
1: 네.
0: 그 파소 부인의 아들 박혁허설은 남쪽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라, 사로국으로서 발전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졸본부에 통해서 그 고주몽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상태에서 그 고주몽의 그 딴 아들들 비루 운주가 또 요서지방을 장악했다가 한반도 한강 지역으로 유입되는 상태에서 많이 건국된 거 그래서 만 세력을 이렇게 규합한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게 되죠.
1: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한이 네. 그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라 군사 제도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0: 군사 체제
1: 삼위 군사 체제 네, 안에서 이제 삼안에 네, 대한 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0: 체제 하에서 출발한 것이 소규모의 부족 국가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리된 거죠. 고조선 멸망 이후에는. 그래서 그럼 고조선의 멸망의 내용을 볼 적에 고조선이 멸망돼 뭐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고조선의 일당에 한사군이 설치됐다.
1: 네.
0: 그 내용은 사실은 진조선, 고조선이 멸망된 것이 아니고 진조선, 고조선은 그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계열로 다 연결이 되고 그 번조선.
1: 네.
0: 번조선이 원래 그 번조선의 왕이 준왕이었거든요. 준왕.
1: 준왕.
0: 네, 기준.
1: 네.
0: 근데 그 기준이 성씨가 기씨인데 기준의 육대조 할아버지가 기후예요, 기후. 그래서 기후라는 사람이 아마 그 중국의 기자라는 사람의 후예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기시조선이라는 게 그 중국의 기자,
1: 예, 기자의 후에
0: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그 기자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왜곡해서 우리 역사를 갖다 가르친 적이 있었걸라요.
1: 마치 속국으로.
0: 네, 속국으로. 근데 그게 그 흔적은 볼 수가 없고 그런
1: 아, 그럼 기자의 후예가 아니다라는 네. 거군요.
0: 아니 일부 기자의 후손으로 보는데 네. 번조선에 왕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예. 말기에 번조선 말기에 여섯 명이 기시성을 가진 왕이 번조선의 그 단군왕건 밑에 단군 황제 밑에 번조선의 책임자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섯 명의 마지막 왕이 기준이에요, 기준.
1: 네.
0: 기준인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연나라. 그 당시가 네. 연나라라고 하네요.
1: 연나라의 기후의 그.
0: 네, 연나라의 네. 이만. 이만이 네. 그 번조선에 들어와서 투항을 해요. 투항을 했다가 수비대장, 국경 수비대장에 임명이 되니까 세력을 얻자 네. 그 준항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게 이만조선이에요.
1: 아.
0: 그게 BC 194년이에요.
1: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조선, 우리 번조선 때 네. 이미 연나라를,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속국이 아니라,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 연나라를 이제 아예 이게 합력시켰군요. 그래가지고 그 세력을
0: 예,
1: 이제,
0: 예.
1: 네.
0: 번조선하고 연나라가 국경에 접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서로 다툼 속에서 처음에는 이만이 번조선으로 기부한 상태에서 준왕이 그를 국경수비대장에 임명했는데
1: 이제 나중에 왕이 됐다.
0: 세력을 얻자 그 준왕을 내쫓고 왕이 돼서 그 후가 이제 이만조선이나 지칭된 거죠. 그리고 그 번조선의 준왕은 한반도 남쪽 서해안 지역으로 내려와서 준왕이 된 거예요. 그게 망한의 책임자로 다시 이렇게 등장이 되죠. 죽은 게 아니고.
1: 네.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제 이만, 예, 조선의 어떤, 네.
0: 근데 중국의.
1: 중국의 속국으로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안 된다.
0: 근데 이제.
1: 아, 그건 아니다.
0: 20세기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1: 예.
0: 조선을 병합한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일본의 역사는 한 700년, 2000년 역사가 안 된 상태에서 5000년 이상이 되는 한국을.
1: 예.
0: 이렇게 한반도에. 지배하려니까 너무나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식민사관인데
1: 네.
0: 그 번조선의 준왕을 내쫓고 왕이 된 이만조선의 나라 이만조선을 고조선 전체의 멸망으로 몰고 간 거예요. 몰고 네. 가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는 신화의 나라다. 실제적인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맥이 하나가 그 일본의 식민사관의 첫 번째 맥이고
1: 네.
0: 두 번째는 그 당시 4세기에 경상도 지역 또는 전라도 일부 그다음에 경상도 남부 지역 이 지역에 있었던 육가야를 자기들이 먼저 정복해서 지배했다는 4세기 논리에서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 일본부 그걸 가지고 4세기 이미 일본이 우리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한사군 설치와 한사군도 이치가 한반도 내에 있었다 이런 논리와
1: 네.
0: 그다음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일찍부터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는 너희를 지배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다. 당위성이 있다.
1: 뭐
0: 이런 논리가 식민사관이에요.
1: 알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0: 네, 그래서
1: 예. 오늘 뭐 예, 고조선의 정치 체제 그리고 네. 군사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0: 네, 군사 체제 이제
1: 예. 삼국 시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이제 배우게 됐고
0: 네.
1: 더군다나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 되는
0: 네.
1: 예. 벌써 정치 체계가 우리 고조선부터 있었었고
0: 네, 시작됐다고.
1: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가 몰랐던 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는데요.
0: 네.
1: 결국 식민사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부정이 되고
0: 그렇죠.
1: 또 우리 역사가 뿌리가
0: 네.
1: 네,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고
0: 네.
1: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군요.
0: 네.
1: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역사 이야기
0: 네.
1: 다음에도 다시 한번 네. 계속 이어져 가야 될 텐데
0: 네.
1: 진도가 좀 느려가지고,
0: 네. 근데 지금 요 시기의 내용이
1: 예?
0: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맥의 사항을 아주 정확히 좀 이해해야만.
1: 네.
0: 우리 역사가 참 멀리 상고 시대부터 이루어진 엄청난 역사였다는 것을.
1: 네.
0: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예.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1: 우리나라의 그 상고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네. 그 중요한 역사들을 잊지 말자. 네. 다시 한번.
0: 네. 부여하고 식민사관이 이루어진 사항의 바탕. 예.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식민사관으로 잃어버린 우리 역사들, 네. 그 내용들, 진실들을 네.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예, 귀한 역사 강의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Radio 꿈꾸고 나누고였습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선착순
0: 네.
1: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엔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
1: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 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이제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래서
1: 형은 평평하게 주무시면은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통증,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환자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0: 되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이 장안에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렛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7,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확확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괴전했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나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많습니다.
1: 많습니다.
0: 네.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to 입지영. I am Jennifer Clyde.
2: 자, 이번 주에 다뤄봤었던 주제 중에 아이들 학교에 데리려고 하고 이렇게 또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반대로 부모님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이번 주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1: Yes, my parents.
2: 거꾸로 이제 우리도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Uh-huh.
2: 자, 주제에 자주 신청해주신 김은정 청취자님 주제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좀 왠지 좀 잔소리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런 말들.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철없는 생각들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하다 보면.
1: It's all my regrets.
2: 다 그렇죠. 뭐 어렸을 때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 당시 생각하면 좀 울컥한다. 아 이런 거 영어로 잘 바꾸면 진짜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부모님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찡하다?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1: Yeah.
2: 오늘 사연에 전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가면 좋을지 좋은 대안들을 드려볼게요.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your parents.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저는 일남일녀의 막내이자 누뚱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영어로 좀 바꿔볼게요.
1: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2: 부모님 기준으로 영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뚱이란 말이 영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 was born late, 늦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연결을 in my parents' lives. Parents' lives, 부모님의 인생에 있어서 좀 늦게 태어났다, 누뚱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parents의 apostrophe 위치를 조금 바꿔야겠네요.
1: Mm-hmm. It should be, since you're talking about both parents, it should be P-A-R-E-N-T-S and then apostrophe.
2: 자, 이 부모님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 소유격을 복수형태에서 만들어줄 때 parents S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apostrophe를 밖으로 빼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을 때는 같은 음까지만 표기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우리 누뚱이였다 나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일남일녀 중 막내를 요 뒷부분에 붙여봤는데 이제 문장 구조가 중간에 as 같은 게 이제 생략하고 쓴 거예요. A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근데 이런 경우 as 같은 걸 그냥 없이도 그냥 곧장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2: 우리 부모님이 이제 좀 연로하시고 오빠는 나보다 11살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모님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 꼭 알아두세요.
1: Get on in years.
2: Get on in years.
1: Get on in years.
2: 이게 덩어리로 하나의 표현입니다.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이거 통으로 외울게요. 저라면 그냥 외워서 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조금 연세가 많아지시고 계세요.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다시 한번.
1: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2: Mm-hmm.
1: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2: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서 10살 넘게 연세가 많으신 것이 좀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I can't stand. 과거형이죠. 여기서는 I couldn't stand. What does that mean?
1: I couldn't stand. I couldn't bear. I couldn't tolerate. Simply put, you're saying I really did not like it.
2: 싫어했다는 얘기죠.
1: 참을 수가 없었다.
2: I can't stand that smell. I can't stand that noise. 자, 이렇게 하면 stand가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참다 의미니까 참기 힘들었다, 즉 좀 싫었다는 걸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요.
1: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2: When I was a little kid.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Okay?
1: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커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좀 볼 표현이 It has begun to dawn on me. D-A-W-N.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 Okay. Dawn 하면 막 해가 뜨기 시작할 때잖아요.
2: Okay.
1: 그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쫙 해서 떠오를 때 When you come to realize something, when you come to like really feel or understand something.
2: 서서히 깨달음이 올 때
1: yeah.
2: 쓰는 표현이거든요. 상당히 좀 개성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t has begun to dawn on me.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쓰면 됩니다. 의문사로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딸 기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에 대해서 내가 서서히 깨달음이 오고 있다. 이런 말.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How가 양쪽에 다 붙은 겁니다. How hard, 그 다음에 how precious. 이걸 붙인 형태의 문장 구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But as I grow up,
1: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그 당시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 좀 한심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1: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2: 한심스럽다 그냥 stupid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 좀 아니었다라고 할 때 I realized that I was stupid. 그러면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자조적인 어떤 어감으로 쓸 수는 있어요. 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다 또 다른 표현이 있죠. I have come to realize. 이것도

0: 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덩어리 같은 게 걸린다, 울컥한다라는 말이에요. If, just as if you're in a just, I don't know, break into tears and just cry.
1: 그러니까 막 울컥할 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0: And it hurts, you know.
1: 막힌 느낌. 자, 요거 외울게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울컥한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가끔 내가 울컥해요. 뭐 하면 뭐 그 노래 들으면 울컥한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when I listen to that so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한 살, 두 살 이렇게 더 먹어갈 때마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단순히 부모님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0: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1: 내가 어리고 철없던 시절에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냥 쉽게 가면 I am regretful or I feel regretful 이렇게 형용사 처리하셔도 되는데 후회가 좀 가득하다의 의미로 강조하시려면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0: I am filled with regret.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1: 그렇죠. 거기 over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후회감이나 어떤 행복감을 느낄 때 over를 주로 씁니다. 그것은 관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이런 전치사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인 우리한테는. 자, 이어갈게요.
0: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When you resolve to do something, you have the strong determination, a firm determination to do something. 하고야 말 거야. 약간 이렇게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1: 다짐하다. Okay.
0: So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더 잘 해드리는 거죠.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동안을 말하는 거죠.
1: Alive는 지금 살아계신 거고, well은 건강하신 거거든요.
0: You can also say while they're still around.
1: Okay. 아직 살아계실 때. While they are still around. 이것도 괜찮고. 자,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영어 어순은 alive and well이 맞습니다. Well and alive라고 잘 안 해요. 이건 fixed 된 어순입니다. Resolve to, 다짐한다. 꾸준히, 뭐 끊임없이.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 그냥 별거 없어요. Be better to them. 뭐 한 동안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이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0: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1: 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심경을 영어로 표현한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your parents.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0: 패턴 practice.
1: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고요.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가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Getting on in years. 자, 이 표현은 주로 현재 진행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getting on in years 이렇게 연습하실게요.
0: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1: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시고 계시다 그럴 때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Getting on에 힘주시고 우리 고양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0: My cat is getting on in years.
1: My cat is getting older. 이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0: My cat is getting older. My cat is

0: aging.
1: 그렇죠. 그곳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0: 맞아요. 네.
1: My cat is getting on in years. 너무너무 세련된 영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아직도 등산을 정말 즐기신다.
0: My dad is getting on in years, but he still enjoys hiking.
1: Okay. 그 다음에 뭔가 깨닫게 되다, 서서히 뭔가 느끼게 되다라고 할 때 dawn on someone. dawn을 동사로 쓴다는 게 특이합니다.
0: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precious my parents are.
1: Dawn on me 해서 그 생각이 드는 주체가 그 뒤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것임을 머지않아 좀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0: It soon dawned on us that we wouldn't finish on time.
1: 뭘 하다가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딱 그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It soon dawned on us that we wouldn't finish on time.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먹는 것도 까먹잖아요.
0: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1: 앞에는 과거 시제, 뒤에는 과거 완료 시제죠. 순서가 대과거니까 뒤에는. 한 번 더요.
0: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1: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 울컥하다입니다. Get a lump in one's throat.
0: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my parents.
1: 부모님을 뵙기만 해도 울컥할 때가 있다. 한 번 더요.
0: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my parents.
1: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좀 목이 메었다. 비슷해요.
0: I got a lump in my throat as we said goodbye.
1: 과거 시제로 우리 이제 안녕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목이 메어왔다. One more time.
0: I got a lump in my throat as we said goodbye.
1: 네, 이렇게 일상 회화 문장으로도 바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Great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3: Yes, me too.
2: They say they miss the days before the coronavirus when they could travel.
3: I'm sure they must.
2: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3: A few good candidates do come to mind.
1: Okay?
0: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1: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0: Yeah.
1: I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On 동그라미 치실게요. 이런 경우 반드시 전치사는 이거 하나만 써야 됩니다. One more time.
0: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1: Mm-hmm.
0: Yes, me too. 나도 그래. They say they miss the days before the coronavirus when they could travel.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막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 때가 참 그립다라고 하시더라.
1: 그립다.
0: They miss the days.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1: 어디 좀 보내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Can you recommend? 자, recommend 발음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세요. Recommend 뒤에 강세고요. 앞에 발음 연습 두 번만 해볼게요.
0: Okay, C 발음을요. 크로 하지 마시고 끄로 해보세요.
1: 끄.
0: Recommend.
1: 불 끄다 할 때 끄요.
0: 네.
1: Recommend. 한 번 더.
0: Recommend.
1: Recommend.
0: Recommend.
1: Okay, 이걸 가끔 recommend라고 읽으시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Recommend. Okay, you can recommend a good spot.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보내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0: A few good candidates do come to mind.
1: Come to mind?
0: Come to mind. 생각나다.
1: 떠오르다?
0: Yes.
1: Okay. Come to mind. 이것도 수고합니다. 떠오르다. 몇 군데 괜찮은 후보지가 떠오르네요. A few good candidates come to mind. 자, 선거에서 후보도 candidate이라고 하지만 뭐 후보지 같은 것도 candidat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ome to mind 요거까지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78페이지에 5개 영장 문장은 매일 꼭 해보시고 정답 문장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2개는 여러분이 올려주세요. 입지영 숙제방에 1번 문장과 5번 문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책에 그대로 실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도 보내드립니다.
0: And that's it for today,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인정 중독자거든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X 같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독한 예술가 브랜든 최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외로움의 고독이 아니라 나로서 홀로 고아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서 지휘자로서 클래식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음악대학을 나오면 오케스트라에서 직장을 잡게 됩니다. 공무원처럼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뽑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을 오랫동안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오케스트라에도. 그래서 일반 회사원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안타깝게도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주류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계속 보여드리고 증명해야 했고 계속 저만의 길을 찾아야 되고 저만의 직장, 저만의 길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로 클래식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음악가분들 또는 지휘자분들도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할 수 있어요? 이 악기가 클래식 악기예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클래식 황금기가 지나고 이 악기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훌륭한 작곡가분들이 이 악기를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곡한 곡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의 곡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편곡해서 들려드려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인정 중독자였거든요.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실력을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아서 하는 악기지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계속 증명해야 했던 것 같아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 골방에 갇혀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리드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소리를 떨어서 악기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다가 딱 악기를 뗐는데 그 리드가 다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다 불러트고 그 리드에 피가 가득 묻어있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연습을 했고 내가 이 정도로 집중해서 연습을 했구나. 이 정도로 내가 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를 잘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힘들고 막 비명을 쳐도 그걸 계속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남들의 그런 박수에 제가 목말라 있었던 거죠. 이 현대사회는 인정 없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뭐 좋아요 하나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댓글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도 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이 서면 15번 이상 무대에 섰었거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서면 제 눈앞에 1,000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1,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찡그리고 있거나 박수를 치고 있지 않았을 때 저는 그 한 명을 만족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음악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 일반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회사에서 했을 때 부장님이 뭔가 한마디를 던졌을 때 내가 그걸로 상처를 받게 되죠. 나는 그분에게 만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발표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암까지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암 수술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시 악기를 불 수 없을 수 있다. 목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 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악기를 불 수 없고 예전의 실력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직장을 생각하던가 좀 준비를 하라는 말에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한평생 20년 넘게 이 악기만을 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제 눈앞에 딱 보이게 되었거든요. 밖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멍하니 밖에 서서 한 시간 동안 하늘만 그저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로버트 세폴스키의 스트레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또 많이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어깨로 절제를 해서 최대한 성대에 지장이 없게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을 잡고 나서 내가 왜 음악을 해야 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제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른 악기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식 때 윈드 오케스트라 관악반이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악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동아리 모집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달려서 그 동아리 씨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중 색소폰이 마치 저의 목소리를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클래식 색소폰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는 보통 5살, 6살 때 전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시작점부터 남들과 다르게 출발선상에 섰던 거죠.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악기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악기를 굳이 하려고 하냐. 지금 공부 잘하고 있고 이 정도 내신이면 좋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악기를 왜 하려고 하냐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최선의 선택은 OMR 카드를 일자로 쭉 찢는 거였어요. 네, 학교에서 호출이 왔고 부모님도 불려오셨고 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그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앉혀놓으시고 너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겠어? 라고 하셔서 네, 아버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불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악기를 사러 같이 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이렇게 조용히 계속 이 색소폰을 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색소폰이란 악기는 호흡을 해야만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뱉어야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음악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음악을 통해 음표라는 음을 타고 나가서 메시지가 돼서 전달이 돼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추게 되죠. 근데 제가 그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순간 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암 수술 이후에 라흐마니노프 앨범 발매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관객석이 보였었는데 그 무대에서는 그저 저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너 그렇게 열심히 달렸니라는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좋아서 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 있었고 어쩌다 보니 이 악기와 음악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돈신이라고 하죠. 그 돈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순수했던 저. 그때 마지막 곡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4악장을 연주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흘렀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다시 무대에 올라갔고 그리고 내 음악을 들으러 와주신 그런 관객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함의 눈물과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서 내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 곡이 끝나고 나서는 멈출 수 없이 정말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관객분들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같이 울었고 그때 그 무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했던 그 무대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대에 올라가면 어떠한 떨림도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연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연주하는 것 같아요. 17살의 저를 무대에 앉혀놓고요. 그때 제가 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또 관객석에 있는 그 17살의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정말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그리고 지금 너의 그 실력 너무나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메타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족 지연과 행복 지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저라면 제가 가장 행복할 일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저 앉아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오늘 이거 해야 인정받아. 너 오늘 이걸 해야만 회사에서 월급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오늘 이걸 하면 행복하겠니?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항상 제 노트에 이 말을 써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떠한 것도 변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그런 좋아요와 댓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지 안 아프고 행복해야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보낼까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함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살아야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하려고 해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오늘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우리는 계속 두잉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빙잉을 하면 그 두잉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빙잉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잉은 하다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빙잉, 내가 하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명상을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이라는 것은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뿌했던 것들이 되게 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빨라졌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안 하게 됐고 입시 레슨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 입시 레슨도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란 걸 알게 됐고 그걸 다 끊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졌고 심심해지니까 그럼 뭘 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만 하자 그리고 가슴 뛰는 일들만 하자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만 하게 됐고 확신이 정말 확고하게 되고 최고로 행복함이 정말 막 와 나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그 잔잔한 행복감이 매일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평탄하고 그런 실크로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색소폰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음악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음악 아닌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저녁 7시에 잔다고 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네. 아침에 15km 달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랑 친한 많은 분들이 너 미친놈 아니냐 이 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 길을 계속 가면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돈 못 벌면 어떡할 건데? 맞아요. 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돈을 안 벌어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4개월 동안 암수술 이후에 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2: 좀 평범하게 살아. 내 편에 이러잖아요.
1: 네.
2: 그런 유혹에는 절대 안
1: 흔들리세요. 저는 그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자기만의 직업이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땐 그 직업이 되게 특이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범과 미침 이런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슴 뛰는 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허들을 낮추면 된다. 정말 이 재밌는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가슴 뛰고 재밌겠다 하는 일을 그냥 시작해 보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는 일을 하려면 그 경계를 낮추면 된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할 때 되게 준비를 하려고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 운동복도 사야 되고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하면 되지.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도 아무 신발이나 신고 그냥 한라산 정상을 갔었고요. 달리기를 할 때도 그냥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도 저 악기 너무 재밌겠다.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해야겠어 하고 그냥 했고 그 당시에는 전 정말 음악을 못했어요. 전 제 나이대에서 가장 악기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제가 무대에 서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기를 선택하고 나서 유학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옷가게에서 매니저로서도 일을 해봤고요. 프랑스에서는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물을 깎는 일, 칼을 닦고 스시를 서빙하는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 이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도 악기 소리를 아파트에서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호흡만 소리를 내면 바로 인터폰이 걸려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러면 내 연습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직접 목수 아저씨에게 목수일을 배우다 보니까 목수일도 음악이랑 비슷하네. 뭔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공간을 만드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재밌다. 재밌네 하면서 또 시작했던 게 1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돼서 또 음악 합주실 공간을 7개 정도 만들게 되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저는 제가 항상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2: 플래시 공연도 좀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입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신다면?
1: 추천해 줄 인생곡 두 곡이 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베토벤 비창입니다. 단 4분만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정말 이 바쁜 현대사회에 음악을 온전히 앉아서 듣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곡은 가사가 없는 곡이거든요. 부드러운 위로를 해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앉으셔서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딱 4분만 온전히 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정말 비운의 작곡가거든요. 음악에 미쳐서 본인의 청력도 잃을 정도로 작곡에 미쳐서 살았던 작곡가고 단 한 번도 사랑을 잃어본 적 없는 그런 외로웠던 작곡가예요. 하지만 묵묵히 계속 음악을 해왔고 그가 주는 묵직한 위로, 베토벤의 비창 추천드립니다.
2: 작가님은 그러면 작가님의 음악을 듣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기보다 그저 앉아서 가만히 음악을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속도에 치우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음악을 들으시고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나만의 리듬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도 뭔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아,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오늘 살아서 이렇게 숨 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구나. 이 마음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조용히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좀 가슴을 품고 살기를 이런 질문 하나 있을까요?
1: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항상 쳇바퀴 같이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뭔가 물고문 하듯이 이렇게 나를 가뒀다가 토요일 일요일 잠깐 나를 꺼내주고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침대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최고로 행복하게 보내시고 행복 지연, 만족 지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이 삶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조용히 계속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미 동부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 밖을 걷다 보면 아이쿠 할 정도로 정말 무더워졌죠. 냉방용품들을 포함해 본격적인 여름 맞으실 준비는 다 되셨는지요?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순절에 불꽃이 지나간 자리, 이제 교회는 평범한 시간이라 불리는 연중절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라틴어로 Tempus per Annuum, 라틴어 발음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카톡으로 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신학자들은 이 계절을 가리켜 성령이 일상 속으로 내려오신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성가 헬리나오에는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지치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잊혀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평범한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드의 은혜로운 음성으로 함께 들어본 친구야 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계실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이고 젊어서 품었던 꿈들은 어느새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작아져 있고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물음이 새벽 기도 자리에서 혹은 운전하면서 문득 올라오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저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선물에서 암투병 중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설교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병상에 눕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깊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이란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돈을 벌고 성공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의 문 앞에서 발견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만약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바꾸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순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의 일기를 엮은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짐 엘리엇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 가운데 한 대목을 오늘 나눕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를.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계시다는 거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 손이 무엇을 만지든 내 발이 어디를 딛든 그것이 당신의 땅이요 당신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섬김이란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그분의 이름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과 보낸 하루는 단 하루도 헛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일기에 이 글을 쓴 날, 그는 선교지 전골 어딘가에 있었겠죠. 세상 누구도 그가 누군지 그 이름을 몰랐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고백했네요. 당신이 알고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워십의 음성으로 들어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곳 현지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사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천하의 날개 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뉴저지에서 내일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집사님의 글을 오늘 대독해 드립니다. 저는 내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열 명 넘게 누군가의 손을 만집니다. 그 손들은 참 다양해요. 멋진 반지를 낀 손, 마디가 굵은 손, 때로는 떨리는 손까지. 대부분은 내일을 받으며 시어머니나 남편 흉을 함께 보며 즐겁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금방 조는 손님들도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압니다. 요즘 많이 지쳐 계시는구나 하고요.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손을 더 정성껏 다듬습니다.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런데 저도 한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가끔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도 매일 못 읽고 일터로, 집으로, 부엌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부흥회 때 한 강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베다니에서 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던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은 낭비라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무릎 꿇고 손으로 만지고 정성을 다한 그 여인의 침묵이 주님 앞에 드려진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만진 그 수많은 손들, 그 손들에 쏟아부은 정성들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내일이 기도였고 그 손길이 곧 예배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도 저와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다면 우리 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손님들을 대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다. 찬양의 날개 위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과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에 들어가는 법을 AI에게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십시오. 보내주시는 모든 내용들 원하시면 다 익명으로 방송해드리고요. 제가 또 방송에 맞게 잘 편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찬양의 날개 위에 방으로 오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함께 한 가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늘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병상에서 그것을 발견했고 짐 엘리엇은 정글에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집사님은 내일 테이블 위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평범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때론 내가 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 오늘은 뭐 우리 노래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아니 네. 오늘 그게 참 네. 이렇게 우리 사랑교회하고 미리 제가 준비한 거랑
1: 진짜로
2: 맞추지 않거든요.
1: 안 맞추셔요.
2: 그런데
1: 맞춰요.
2: 딱 오늘 아다리가 됐네요. 네, 아다리. 이게 뭔가 딱 맞았는데.
1: 딱 조화가 딱 잘 맞죠?
2: 네, 네. 우리 찬양 집회를 하시잖아요. 목요일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공을 성악을 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제 성악 하면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케스트라 들으러 한번 가보셨죠?
1: 네. 네?
2: 진짠가요? 자, 그럼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1: 퀴즈요?
2: 퀴즈. 뻥이실 것 같아서. 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를 할까요?
3: 튜닝.
2: 우와!
1: 튜닝.
2: 이거 저, 정말 이거.
1: 다시 가서 보신.
2: 유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바로 답을 맞추시네요. 튜닝. 우리 성도님이신가요? 전사님이세요?
4: 저는
2: 어쩐지, 어쩐지.
1: 박수 한번 주세요.
2: 아, 전도사님 왠지 느낌이 예술 느낌이 그러니까. 납니다. 전사님 음악 하시거나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아, 어쩐지. 전사님 우리 마이크
1: 지금. 마이크 그 앞에 네. 있으잖아요.
2: 전사님 음악 하셨나요?
5: 예,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 봤습니다.
2: 클라리넷. 아, 네. 오늘 그러니까. 너무 잘 맞네요.
1: 야.
2: 네, 정말 맞아요. 너무 잘 맞네요. 그 오보의 연주자 여보회를 하는 분이 딱 나와서 악기를 이렇게 딱 튜닝하지 않습니까?
1: 네.
2: 튜닝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성도님들?
1: 뭐 저기 기타도 튜닝하고
2: 기타 튜닝. 기타도
1: 튜닝. 피아노도 왜요? 하고 자동차?
2: 자동차 튜닝이요?
1: 자동차
2: 그 형광 이런 거 다 알고 막 이렇게
1: 그런 거 튜닝?
2: 막 이렇게 막, 오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튜닝. 근데 오늘은 그 자동차 오빠 튜닝 말고. 음악적인 튜닝을 음악적인.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튜닝 처음에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오보의 연주자가 이렇게 탁 나와서 도레미파솔라 이라 음정으로 이제 오보의 연주자가 딱 하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다시 이렇게 현악하는 사람이 잉 받으면 사람들이 잉 이렇게 하고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딱 마이스트로가 오시면은 이제 탁 조용하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음악대학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요. 정말 그 성악 음악대학 안에요. 이렇게 레벨로 가 있습니다. 레벨. 그 제일 비싼 악기는 보통 어떤 학생들이 들고 다닐까요?
1: 제일 비싼 악기요?
2: 음악대학에서요. 어떤 악기가 제일 비쌀까요? 네,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 이런 현악기가 되게 비쌉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뭐 좀 싼 거 뭐 이렇게 음대 정도 시험 볼 정도면 그도 한 뭐 몇천만 원대.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바이올린. 저는 그래서 진짜 현악하는 친구들 참 좋더라고요. 정말.
1: 돈이
2: 많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집사님 같은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다 바이올린 느낌이시네요.
1: 아니, 역시 바이올린 하셨어요?
2: 바이올린은 아닌데 돈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 돈은.
2: 우리 집사님이 왠지 돈 냄새가 나요.
1: 네? 플룻? 플룻?
2: 여기. 와!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오늘 사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역시, 야, 느낌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악기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싼 악기들이 보니까, 관악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관악기 중에서도 오보에나 바순. 그게 원래 좀 비싼 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관악기가 좀 비싼 것도 있고, 뭐.
1: 네.
2: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음악은 이제 성악. 성악은 진짜 쌉니다. 그냥 자기 이거 이걸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음대생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알렐루야 찬양 선교단이라고 선교단을 하는데요.
1: 네.
2: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무거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쁜 자매들 악기만.
1: 네.
2: 네. 안 이쁜 자매들은 세상 힘든 거잖아요. 다 원래 자기가 들어야 돼요. 자기 짐이 다 있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쁜 자매가 뭔가 이렇게 악기 무거운 거 들으면 제가, 야, 좀 오빠가 좀, 악기 오빠가 좀 들어줄게. 그러면요. 대부분의 자매들은 악기 안 맡겨요. 비쌀수록요. 너무 비싸니까 무거워도 꼭 자기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남한테 잘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악기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게 됐는데 아주 좋은 악기들은 케이스를 보면 습도계가 있습니다. 습도계.
1: 아, 습도계.
2: 습도계. 이게 습도를 잘못 맞추면 아주 이게 저 같은 보통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선수들은 이렇게 듣는 민감한 그게 있나 봐요. 습도에 민감하고 열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 또 플루트, 우리 집사님 플루트 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플루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플루트 청소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밀라제가 엄청 악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1: 침.
2: 네, 침이죠, 침. 침, 네, 침. 네, 좀 전문 용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불다 보면. 그런데 요 현악기는 딱 보면 바로 연주하기 직전에 튜닝을 꼭 합니다. 열심히 아무리 켜도 튜닝이 안 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1: 아, 소음이죠.
2: 소음이죠. 근데 오늘 강의의 주제가 튜닝이거든요. 삶에도 튜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팽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악기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줄이 너무 당겨졌구나. 저 사람은 너무 삶의 정신줄을
1: 아, 놓고 사는구나.
2: 놓고 사는
1: 너무 낫구나.
2: 저 사람 너무 낫구나. 사람 완전 나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양육하다 보면 애 표정이 어떤 때가 제일 나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1: 자, 그 중에?
2: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남자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때려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맞았어요. 엄마가 때리면. 짝대기 같은 걸로 때리면요. 근데 요즘엔 때리면 맞나요? 엄마 손을 어떻게 합니까?
1: 맞다.
2: 짜증난다고! 나 애? 아니라고! 열나 짱나, 씨냥.
3: 얼굴 터졌어요, 지금. 유재석이 그냥 지금. 와.
2: 처음이네요.
1: 야
2: 아까 친구 얼굴 표정이.
1: 그니까.
2: 학생이었,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얼굴은 그 은퇴 장로님 표정이었거든요. 이제 세상 힘든 거 다 알고. 교회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뭔가 삶의 연륜과.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건 다 알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이들 표정이 아무리 잘생겨도 인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뭔가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일 때는 조여야 하고, 풀을 때는?
1: 또 좀 풀어야 되고.
2: 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는 막 조이고, 밤에도 조이고. 조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 항상?
2: 뒤져버려요. 낮에도 조이고, 밤에도 조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1: 심리학적으로?
2: 뒤져버려요. 뒤져버려요. 막 조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이 이런 집이 있어요? 아빠도 조이고,
1: 엄마도 조이고.
2: 엄마도 조이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져버려요. 숨을 쉴 수가
1: 없어요.
2: 우리 친구 이름, 본인 이름 한 번만 얘기해봐요.
4: 정호영.
2: 정호영. 호영이 솔직하게 한번 그냥 손만 들면 돼.
1: 호영이
2: 말 안 해도 돼. 지금 마이크 없으니까. 오케이. 호영이는 솔직히 집에서 엄마가 줘요, 아빠가 줘요. 엄마가 조이면 오른쪽, 아빠가 조이면 왼쪽, 둘 다 조이면 양손.
1: 야, 양손.
2: 자, 솔직히.
1: 하나, 둘, 셋.
2: 엄마? 오케이, 엄마, 엄마, 엄마.
1: 아빠는 안 줘요?
2: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그나마 좀 살만하지. 그렇지, 그렇지. 좀 살만하네.
1: 다행이네요.
2: 근데 우리 호영이 어머니가 우리 저기 분홍색 옷 예쁘신, 너무 예쁘신, 인상 너무 좋으신 네. 집사님인데 애를 많이 조지시나 보네요. 얼굴은 완전 철야의 은혜 충만인데 너무... 지금 네. 목요 집회 은혜 충만인데 그러니까. 좀 애를 좀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4: 이름도
2: 김은혜 집사님. 아, 김은혜 집사님.
1: 마이크 잠깐만.
2: 야, 이게 오늘 뭔가 이상하네요.
1: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르게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2: 이게 이상하네요. 집사님, 우리 저기 호영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형제 동생 있습니까?
6: 하나예요.
2: 하나.
6: 에이.
2: 하나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되시나 에이. 보네요.
6: 그렇게 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오늘 좀 호영이 동생을 좀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1: 그럼 호영이 입장에서도 좀 이제 덜 조이니까.
2: 그렇죠. 관심이 아이 동생에게로 가면.
1: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 같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모든 피해는 나로 심하이. 진짜 나로 심하이 하고 있는 거지. 오영이. 그게 좀 그래도 아이가 하나니까 좀 이렇게 더 잘 되라는 의미로서 좀 그렇게 하시게 그쵸. 되는 거죠.
6: 그리고 예. 이제 첫째고 하나다 보니까 둘째면 이제 둘째가 있으면 첫째한테 시행착오를 겪어서 둘째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할 텐데 하나니까 잘 모르니까 더 올인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2: 아 그래요. 지금 호영이 표정이 참 진짜.
3: 어, 그래도 좀, 의외네요.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2: 아니, 왜냐하면 새 엄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기존 엄마는. 기존 엄마는 나에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 진짜. 모든 실험을. 근데 교육적인 실험을 나한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섯이거든요. 아니, 제가 여섯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3: 육남매.
2: 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육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일이 다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애를 좀 놔줘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간섭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엄마의 그 마음은 알아요. 항상 엄마가 저에게 뭔가 좋은 거를 해주시길 원하고 어떤 좋은 걸로 채워주길 원하고 그런 거는 알지만 엄마가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해주실 수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낳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부모님 원망도 하고 아 우리 집은 왜 내가 하겠다는데 뭘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을 하다가 아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예전 우리 뭐 목사님 세대 뭐 권사님 세대에는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너무 하나니까 엄마가 막 중국도 그러잖아요.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도 그래요. 저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요. 저기 선물 하나씩 쫙 돌렸는데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근데 중국은 법적으로 아예 하나만 나라고 규제를 하니까 그 아이한테 막 그냥
3: 다 그냥 해줄 거 다 해주는 거죠.
2: 그러니까 거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튜닝이라는 거. 엄마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3: 거리.
2: 네. 그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데도 갑자기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화면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3: 문제가 생기네요.
2: 그렇죠.
3: 카메라 감독들이 갑자기 지금
2: 인상 쓰고 막 난리 납니다. 네, 저 인간이 왜 사라지나 하고 저 위에서 PD님도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리라는 게 가깝다고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요 지금 동그란 게 그냥 우리 청취자들 보시기엔 그냥 동그란 것 같지만
3: 무대 소품
2: 예 감독님이 요 안에서 움직여라 이거거든요 카메라 감독님이
3: 저도 지금 여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2: 그렇죠 지금 요 정도서 해야지 감독님이 가장 잘 제 표정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리와 공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의 가장 나쁜 거 인간관계의 가장 나쁜 걸 봤더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치 두 번째는 집착.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제 신부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딱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교회 다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괜찮다. 와서 강의 한번 해줘라. 그래서 딱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딱 나왔는데 신부님들이 전부 다 그 옷 멋진 걸 입으시고 담배를 한 대씩 다 이렇게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게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 예 신부님 이러는데. 신부님이 사석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신부님이셨는데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본인이 보기인데 이 천주교나 성공회는 중앙센터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신부님 절로 가십시오. 신부님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별일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하나씩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가 생겼냐면 이곳이 내 목회지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3: 또 옮길 거니까
2: 센터에 중앙 센터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 가십시오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 네. 근데 나쁜 이 거리가 살짝 나빠지면 뭐가 되냐면. 집착하진 않지만 약간 목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근데 개신교회 목회자분들을 본인이 봤더니 이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뭐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이거 뭐 내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CEO처럼 그 마음이 도가 지나치면 내 거야, 뭐 내 목회지야 이런 마음이 가끔 생기면서 목회 자체에 집중을 넘어서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을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조여버린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점에서 뭔가 그걸 찾으면 좋겠다. 죽을 것처럼 목회를 하지만 인생의 밤이 되어서는 죽은 것처럼 놓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거죠. 네. 낮에는 죽을 것처럼 살고 낮에는 죽을 것처럼 내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참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삶의 저녁이 되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놔야 그 중간점에 참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엄마가 사랑하죠, 아이를. 그렇지만 언젠가 어떤 시점이 되면 아이를 놔주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야 아이가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엄마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너무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숨을 못 쉬게. 그리고 엄마가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3: 너를 위해서 하는
2: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3: 떡이 떨어져.
2: 뭐 생겨? 떡이 생겨?
3: 떡
2: 생겨. 한국 엄마들 왜 자는 애한테 떡 먹이는 겁니까? 목 맥혀 뒤져버리라고.
3: 나는 근데 그 떡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지금.
2: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막 보이지 않게 너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놔줘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엄마는 누구를 더 잡으려고 할까요? 에? 자식을 더 잡으려고. 자식을 더 잡으려고. 집사님 솔직히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손 드시고 조금 안 좋으면 가만히 계셔요. 자, 시작.
3: 가만히 계시네요. 그게 못 들은 척하고 계세요.
2: 못 들은 척. 연기력 엄청 좋으시네요.
3: 결정을 따라서 못 들은 척.
2: 곤란하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이. 뭔 소리요? 나 갑자기 안 들리네. 근데 특정한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을
3: 아이나
2: 자식. 특별히 엄마들은 딸보다는
3: 아들한테.
2: 저희 엄마 항상 그러셔. 저희 엄마, 창과 엄마는 우리 막둥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우리 막둥이는 버릴 게 똥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제 누나 들어오면, 똥도 버리기 아깝다? 인연들은 짜잔해, 인연들아. 이제 누나 네 명은 짜잔하고, 이제 막둥이 아들은 버릴 게 똥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은 약간 마음에 아마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렇죠. 너무
2: 웃고 넘기지만 그 좋은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일에 더 집중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기도에 집중 못하고 더 일. 그러니까 기도의 반작용으로 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 막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면 갑자기 설거지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3: 그렇죠.
2: 막 대청소 막 다 드러내, 다 드러내 그냥. 싱크대 다 드러내 그냥. 그 남편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 버릴 건 저쪽에 있는데.
2: 그 남편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재활용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애매해,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3: 다른 데다가
2: 막 설거지하는 데다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거리 감각이 조금.
3: 그래.
2: 그 현을 조이는 게.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낮에는 죽을 것처럼 사랑하고.
3: 죽을 것처럼 사랑하고.
2: 또 삶의 밤이 되면 죽은 것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좀 놔주고. 남편도 좀 놔주셔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 놔주면. 네. 그냥 가끔은 옆집 집사님이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감사하다. 가끔 인간은 누구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대요.
3: 없죠.
2: 다만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을 뿐이래요.
7: 죽을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유에서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백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 그 좋은 백 이런 거. 프랑스 백 이런 거. 똥 백 있잖아요.
3: 똥.
7: 똥 가방 안에 성경책 넣고 싶잖아요.
3: 네. 거기다가?
7: 똥 아니면 백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바구리잖아요. 바구리. 바구리. 봉지잖아요. 봉지.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그거를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상하게 그거를 뭐 다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게 어떨 때 보면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내 목회에도 자기 강의에도 이렇게 어느 날 보면 내가 그게 들어가 있는 네.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죽을 것처럼 인간은 살아도 잘 안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죽은 것처럼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놔도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흐르는 강처럼 때로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적절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삶의 튜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는 인간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하는 노래는 그 노래를 듣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현을 조여야 할 때인지 좀
3: 풀어야 될 때인지
7: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조용한 시간. 너무 핸드폰 갖고 막 그 기도하러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국가에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3: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7: 네, 그렇습니다. 네,
3: 맞아요.
7: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핸드폰 굳이 책상 위에 안 놔도
3: 되잖아요.
7: 국가에서 부르지 않거든요. 네. 지금 남편 나 없어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고 축제의 분위기거든요. 애들하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막 남편하고 새엄마 고르고 난리 났습니다.
3: TV 보면서 그냥
7: 넌 저 엄마가 좋니?
3: 아빠 우리 엄마 빼고 다 좋아.
7: 지금 우리 아드님이 네. 저를 보고 살짝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을 참 잘 알아. 저 젊은 강사 오늘 처음 봤는데 참 잘 알아.
3: 그러니까
7: 너무 잡지도 마시고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네. 적절한 거리, 적절한 온도, 적절한 튜닝으로서 사랑교회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삶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0: 아무래도 멋진 이야기 또 시작해 주시죠.
1: 네. 네. 그, 이렇게 직업이 강의하는 일인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강의 장소와 대상이 있다는 걸 전 알아냈습니다.
0: 아.
1: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강의 대상도 저는 알아냈습니다. 저는 어떤 데가 제일 어렵냐면요. 그 나이가 한 60 전후 되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안정되시고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그런 남자들 모임에 강의하는 게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0: 아, 지금 본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리키세요, 지금. 아, 네. 지금 나다, 이렇게.
1: 네. 그래서.
0: 근데 목사님은 아니신 것처럼 앉아 계세요, 지금.
2: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0: 아직 30대? 네.
1: 네. 목사님, 그럼 말 놓겠습니다.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어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좀 저는 굳고요.
0: 그렇죠.
1: 저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좋더라고요.
0: 오.
1: 근데 결혼 안 한 여자보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이렇게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되게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0: 해당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1: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여성들은 좀 이렇게 삶의 연륜이 아직까지 어른들만큼 못 되잖아요. 사실 전 강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강의라는 게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언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분 안에 없으면 그걸 듣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걸 단지 뭘로 표현한 겁니까?
0: 말로.
1: 말로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의 몸체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머, 저게 내 얘기인데? 어머, 저거 내 얘기야.
0: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1: 그렇죠?
0: 얘기인데?
1: 어, 쟤 내 남편을 없애버리려고 했던데? 어, 저 얘기를 하네? 어, 깜짝이야.
0: 어머.
1: 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그런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은 삶의 연륜이 아무래도 어머니 나이 때만큼 아직 그만큼 고난을 당해보거나 그만큼 생각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다 그 30 중후반,
0: 네.
1: 40, 50, 60, 70 초중반 이분들이 참 그 강의 흡수력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도 새벽기도, 철야예배 여자가 많이 오나요? 남자가 많이 오나요?
0: 여자분들이 많이 오나요?
1: 여자가 많이 오잖아요. 남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0: 집에 자고 있겠죠.
1: 집에서 자고 있거나 저기 그 지하의 자매님들하고 거기서 지하의 자매님들. 거기 구역 예배 보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상에서 예배를 봐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웃으셔요, 집사님. 남편 지하에 신방 가신 거 아니시죠? 속상한데 그러면은. 근데 저는요. 이제 강의하러 가는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여대에
0: 여대.
1: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데요. 여대는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기운이 좋아요.
0: 정문에서부터.
1: 저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참 은혜로워요.
0: 꼭 가고 싶어요.
1: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 1년 동안 CBS 그 전체 50강을 했는데요. 베스트 5를 뽑을 때 두 개나 들어간 게 우리 그 여대에서
0: 네.
1: 만사형통을 한 걸 촬영 녹화했는데 그게 들어갔습니다.
0: 그만큼 반응이.
1: 반응이 뜨거운 좋아하잖아요.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대들은 참 막 치마에다가 막 예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스타킹 같은 건데 두꺼운 거 뭡니까?
0: 레깅스.
1: 레깅스. 막 그것만 입고 돌아다니고 막. 어우 전 어우 이제 어우 너무.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식사를 몇 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뭘 알게 됐냐면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겉의 모습. 화려한 여대생의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오늘 이 프로를 보시거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내 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나? 근데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0: 오히려,
1: 게 있어요.
0: 오히려. 오히려.
1: 네, 엄마한테는 얘기 못해요. 내가 낳는데도 나한테는 얘기
0: 못해요.
1: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사는데도 내 남편이 나한테 얘기?
0: 안 하죠.
1: 안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뭐 돈 따로 번 거 이런 건 얘기 안 하거든요.
0: 비상금 이런 건 얘기 안 하죠.
1: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목사님 어디 강의 가셨는데 거기 좀 사례 조금 이렇게 주신 거 사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거든요.
0: 그런 거 얘기 안 하시죠.
1: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0: 아 지금 웃음이 조금 늦게 터지셨어요.
1: 야, 목사님 목사님 조금 웃음. 예. 아까는 되게 활발하게 하하하 웃으신 지금 웃음이 들어가셔.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로에게 얘기 못 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이렇게 자녀한테 얘기할 수
0: 없죠.
1: 없는 게 있잖아요. 항상 괜찮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괜찮다. 엄마가 돈 좀 보내드릴까요? 괜찮다. 엄마 뭐 밥 못 먹으면 되지. 괜찮다. 괜찮다. 여기 응급실이다. 괜찮다.
0: 그래도 끝까지 괜찮다.
1: 괜찮다. 머리 깨졌다. 괜찮다. 엄마 주님 나라 가면 되지.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얘기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강사님이었으니까 그것도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한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군대에 있는 남자랑 사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군대에 있는 남자랑?
1: 군대에 있는 남자랑.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봐서. 일단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명확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권사님. 권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경험이 있으신 거죠? 경험. 그때 군대에서 사귀었던 오빠가 지금 집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거기까지만
0: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야 되겠네요.
1: 오케이. 아, 이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또 괜히 기독교 방송 보고 또 이혼하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아멘, 거기까지 다 비밀을 지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왜 안 좋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거나 동료들이 만나는 걸 보면 군대에 있을 때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시선이 이렇게 되고요.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0: 맞아.
1: 훅 하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 그 다 예뻐 보여요.
0: 그렇죠.
1: 여자분들이. 그리고 하도 여자를 못 보는 그 부대에서는 막 이렇게 저 훈련 나가다가 네. 논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봐도 휘파람을 불어요. 막. 몸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해가 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0: 의자를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1: 저녁에 왜 의자를 저녁에 사지 말라는 걸까요?
0: 하루 종일 그 의자를 하려고 사람들 네. 많이 앉혀봤으니까.
1: 그러니까 때 탓으니까.
0: 아, 새 거를 다 사면 되겠네요.
1: 네. 같이 1년 방송 진행했지만 정답 맞힌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저 이런 참
3: 시죠. 네? 피곤하니까. 네. 아오
1: 이거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0: 박수 한번 주세요. 정답이에요?
1: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0: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웬만한 의자가 다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자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네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0: 그냥 의자 얘기하는 거니까.
1: 훈련이 되시다 보니까 훈련이 되시다.

0: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실수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를. 자, 일주일.
1: 일주일 너무 짧죠? 그래도 한 뭐 몇 달에서.
2: 뭐 몇 달?
1: 네. 긴가요?
2: 그 뭐 사람
0: 몇 년.
2: 지금도 못 지낼 것 같아요.
0: 몇 년.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으신데요.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면요. 쓸데없이 많이 삽니다.
2: 맞아요. 아, 배가 고플 때.
0: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면.
2: 마트 가도.
0: 네. 막 그냥 왠지 배불러요. 그냥 그거 사면. 근데 다 못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있을 때는 남편한테 바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신경질이 날 때는 바로 얘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때는 조금 이 신경질이라는 피로함이 꺼지고 나서 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엇이 생활에 아주 정말 지혜는 이제 목사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의 마음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탁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하거든요. 남편들도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여보 당신은 좀 그걸 이렇게 고쳐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는데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2: 맞아.
0: 장인이 그래 장인이. 이러면 이제 그 장인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
2: 굳이 거기서 괜히 나올 필요가 없는데.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이민 1세대 정말 교육자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운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모여서 은퇴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교육자시니까 후배들이 물은 거예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민 오셔서 그 힘든 시간 한 번도 큰 소리가 집 밖으로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뭐 큰 건 아니고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약속 하나 했습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바로 얘기하지 말고 남편은 미국에 이렇게 그 산책하는 데가 집 근처 좋으니까 산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뭐 길면 1시간.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섭섭하거나 화가 나면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한 거예요.
2: 네?
0: 이게 사인인 거죠. 나 지금 뭔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2: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0: 그렇죠. 나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니 서로 그렇게 다투신 적은 없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민 와서 45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2: 아, 매일?
0: 네. 아침 저녁. 저희 와이프는 하루에 3번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만 서로에게 마음이 그랬을 때는 얘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산책 한번 하고 설거지 한번 할 시간 그렇게 주고 나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꺼지면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피로가 사라지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의자를 고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쩌면 너무 조급한 사람이 제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2: 네.
0: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 끝났는데 한 여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심각한 얼굴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저희 엄마 아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뭐 엄마,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딸.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요, 세상 너만 힘든 거 아니래요. 너무너무 고난이라니까 주님은 십자가도 졌대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에?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엄만 더 힘들었어. 엄마 너 낳고 네 애비랑 이혼도 못했어. 엄청 힘들어. 지금 이거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래. 지금부터 바짝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더 이상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2: 않죠.
0: 않다는 거예요. 난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아예 자체 말을 꺼내고 싶지가
2: 않은 거죠.
0: 않다는 거예요.
2: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은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 많이 힘들지? 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2: 아 그냥 많이
0: 그렇죠?
2: 힘들지?
0: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도 네 나이 때는 많이 힘들더라.

0: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주님의 갈보리 기도를 기억해라. 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는데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어? 너 강하게 커라. 응? 세상 호락호락하지?
1: 안타.
0: 안타.
1: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0: 리비 같은 놈 데리고 오면 다리 몽둥이를 끈질어버린다.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막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제가 보기에 부모님이 그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 살아계시대요.
1: 할아버지, 할머니. 네.
0: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그랬더니 아주 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 부모님이 뭐 갑자기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법 아니겠냐. 사람은 들은 대로 잘 하지 않고요. 본대로 하거든요.
1: 아, 본대로 한다.
0: 네. 그러니까 자식이 꼭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요.
1: 그렇죠.
0: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나쁘셔서 그렇다기보단 그 어머니 아버지도 누군가의 자녀였을 텐데 그거 본 것대로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한테는 완전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1: 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네. 진짜.
0: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막 신방 가서는 완전 막 은혜. 항상 기도하고 막, 주여 아버지, 정말.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오면은, 밥 차려. 밥 차리라고. 그리고, 아버지, 저 좀 갔다 왔어요. 힘드니까 좀 옆에서 있어. 애들이. 아버지, 저도 신방해주세요. 아버지, 저도 신방해주세요. 저 그냥 새신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1: 근데 그게 안 되죠.
0: 네, 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저 불신자입니다, 아버지.
1: 불신자.
0: 왜 저는 신방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내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보, 왜 나는 신방 안 해? 당신은 왜 다른 구역만 신방하고 우리 집 구역은 신방을 안 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고 계속해서 드리는 함께 나눈 이야기지만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고 그랬거든요.
1: 아, 날 대하듯이.
0: 그렇죠.
1: 남을 대.
0: 그러니까 결국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누구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1: 나를 대하는 방식.
0: 그게 나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밖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그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밖에서 잘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역할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최고봉은 자기가 자기를 결국 만나는 것인데 자기의 거울은 아내와 자녀이다. 자기의 거울은 자녀와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자기한테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잘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또 다른 거울인 저희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사랑이 조금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우리 학생이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정말 주먹 꽉 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영화에서 아바타라는 곳에서 보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말로 하거든요. 인사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다. 어느 날 정말 힘들 때 똑같은 잔소리가 사랑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강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요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 강적인데 이거 내가 지금 세 개를 날렸는데 지금 하나도 안 맥혀 이거.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은 사랑받은 것도 에너지지만 결핍된 것도 에너지다. 너무 다정다감한 가정 분위기도 에너지지만 외롭고 보호받지 못한 마음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에너지화 되려면 그러니까 바람은 에너지지 에너지화 되지 않으면 바람은 그냥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외로운 마음, 그 부모님과 대화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좋겠다. 주님께 나갈 때 무엇을 들고 가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냐?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의 그런 상한 마음, 결핍된 마음일 거다.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말고. 뭐 주님, 제가 금메달 땄어요. 주님, 제가 로또 됐어요. 제가 10에 2조 합니다. 아마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 결핍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오히려 저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는요 자녀라도 부모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노래에 있지 않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이런 노래 있거든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그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겠냐.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에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동화줄이 있었어요. 그 동화에 보면
1: 떡하나 주면
0: 안재버먹지 엄마가 떡팔로 간 사이에
1: 그렇죠.
0: 애들 둘이 있는데 누가 옵니까 집에?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가 오거든요. 택배 아저씨가 사인해주면 안재버먹지 이렇게 해서 호랑이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거 한 이렇게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하늘에 그렇죠. 동화줄 이렇게 동화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호랑이도 동화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 썩은 동화.
0: 썩어가지고 호랑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남 아줌마가 그 호랑이로 호피 이거 하시고, 호피 하시고, 호피 이거 럭셔리한 거 하시고, 주일날 예배 보러 가시고. 그러거든요.
1: 이야기가 굉장히 버라이어티 안해졌네요.
0: 그렇죠.
1: 네.
0: 많이 바뀌었어요.
1: 많이 바뀌었어요.
0: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가냘픈 동화줄 하나가 저는 그게 결핍인 것 같아요. 내 외로움인 것 같아요. 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교회 부흥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 그렇게 해서 더 숫자로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보다 그 마음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적인 부흥은 따라오는 결과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주님께 꼭 그 마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근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것 같아요. 보통 인간 세계에선 좋은 걸 줘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늘 저희의 상한 마음이나 결핍된 마음이나 단절된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2: 아멘.
0: 여러분 우리 가을이 시작됐는데 혹시 누구는 이 가을처럼 풍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을처럼 풍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 더운 여름이 강한 습기가 그래서 불쾌한 마음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풍성한 마음과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to 입지영. I am Jennifer Clyde.
2: 자, 이번 주에 다뤄봤었던 주제 중에 아이들 학교에 데리려고 하고 이렇게 또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반대로 부모님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이번 주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1: Yes, my parents.
2: 거꾸로 이제 우리도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Uh-huh.
2: 자, 주제에 자주 신청해주신 김은정 청취자님 주제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좀 왠지 좀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런 말들.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철없는 생각들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하다 보면.
1: It's all my regrets.
2: 다 그렇죠. 뭐 어렸을 때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 당시 생각하면 좀 울컥한다. 아, 이런 거 영어로 잘 바꾸면 진짜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부모님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찡하다?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1: Yeah.
2: 오늘 사연에 전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가면 좋을지 좋은 대안들을 드려볼게요.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your parents.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저는 일남일녀의 막내이자 누뚱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영어로 좀 바꿔볼게요.
1: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2: 부모님 기준으로 영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뚱이란 말이 영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 was born late, 늦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연결을 in my parents' lives. Parents' lives, 부모님의 인생에 있어서 좀 늦게 태어났다, 누뚱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parents의 apostrophe 위치를 조금 바꿔야겠네요.
1: It should be, since you're talking about both parents, it should be P-A-R-E-N-T-S and then apostrophe.
2: 자, 이 부모님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 소유격을 복수 형태에서 만들어줄 때 parents에서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apostrophe를 밖으로 빼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을 때는 같은 음까지만 표기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우리 누뚱이였다 나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일남일녀 중 막내를 요 뒷부분에 붙여봤는데 이제 문장 구조가 중간에 as 같은 게 이제 생략하고 쓴 거예요. A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근데 이런 경우 as 같은 걸 그냥 없이도 그냥 곧장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2: 우리 부모님이 이제 좀 연로하시고 오빠는 나보다 11살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모님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 꼭 알아두세요.
1: Get on in years.
2: Get on in years.
1: Get on in years.
2: 이게 덩어리로 하나의 표현입니다.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이거 통으로 외울게요. 저라면 그냥 외워서 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조금 연세가 많아지시고 계세요.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다시 한번.
1: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2: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서 10살 넘게 연세가 많으신 것이 좀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I can't stand. 과거형이죠. 여기서는 I couldn't stand. What does that mean?
1: I couldn't stand. I couldn't bear. I couldn't tolerate. Simply put, you're saying I really did not like it.
2: 싫어했다는 얘기죠.
1: 참을 수가 없었다.
2: I can't stand that smell. I can't stand that noise. 자, 이렇게 하면 stand가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참다의 의미니까 참기 힘들었다, 즉 좀 싫었다는 걸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요.
1: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2: When I was a little kid.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Okay?
1: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그러니까 커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좀 볼 표현이 It has begun to dawn on me. D-A-W-N.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 Okay. Dawn 하면 막 해가 뜨기 시작할 때잖아요.
2: Okay.
1: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쫙 해서 떠오를 때 when you come to realize something, when you come to like really feel or understand something.
2: 서서히 깨달음이 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상당히 좀 개성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t has begun to dawn on me.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쓰면 됩니다. 의문사로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딸 기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에 대해서 내가 서서히 깨달음이 오고 있다. 이런 말.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How가 양쪽에 다 붙은 겁니다. How hard, 그 다음에 how precious. 이걸 붙인 형태의 문장 구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But as I grow up
1: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그 당시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 좀 한심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1: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2: 한심스럽다 그냥 stupid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 좀 아니었다라고 할 때 I realized that I was stupid. 그러면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자조적인 어떤 어감으로 쓸 수는 있어요. 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다. 또 다른 표현 있죠. I have come to realize. 이것도 그대로 계속 읽어보세요. I have come to realize. I have come to realize. 뭔가 실감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자, 철없는 생각은 immature thoughts 하면 됩니다. S 붙이시고요. 한 번 더요.
1: Immature thoughts. Immature thoughts.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Lump is like a blob of something.
2: Okay.
1: 무슨 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덩어리 같은 게 걸린다. 울컥한다라는 말이에요. Just as if you're in a just... I don't know, break into tears and just cry.
2: 그러니까 막 울컥할 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1: And it hurts, you know?
2: 막힌 느낌. 자, 요거 외울게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울컥한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가끔 내가 울컥해요. 뭐 하면, 뭐 그 노래 들으면 울컥한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when I listen to that so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So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한 살, 두 살 이렇게 더 먹어갈 때마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단순히 부모님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1: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2: 내가 어리고 철없던 시절에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냥 쉽게 가면 I am regretful or I feel regretful 이렇게 형용사 처리하셔도 되는데 후회가 좀 가득하다 의미로 강조하시려면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 I am filled with regret.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2: 그렇죠. 거기 over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후회감이나 어떤 행복감을 느낄 때 over를 주로 씁니다. 그것은 관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이런 전치사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인 우리한테는. 자, 이어갈게요.
1: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Mm-hmm. When you resolve to do something, you have the strong determination, a firm determination to do something. 하고야 말 거야. 약간 이렇게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2: 다짐하다. Mm-hmm. Okay.
1: So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Mm-hmm. 더 잘 해드리는 거죠. Mm-hm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동안을 mm-hmm. 말하는 거죠.
2: Alive는 지금 살아계신 거고, well은 yeah. 건강하신 거거든요.
1: You can also say while they're still around.
2: Okay. 아직 살아계실 때.
1: Yeah.
2: While they are still around. 이것도 괜찮고. 자,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영어 어순은 alive and well이 맞습니다. Well and alive라고 잘 안 해요. 이건 fixed 된 어순입니다. Resolve to, 다짐한다. 꾸준히, 뭐 끊임없이.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 그냥 별거 없어요. Be better to them. 뭐한 동안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요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1: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심경을 영어로 표현한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your parents.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1: 패턴 practice.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고요.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가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Getting on in years. 자, 이 표현은 주로 현재 진행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getting on in years 이렇게 연습하실게요.
1: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2: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시고 계시다 그럴 때,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Getting on에 힘주시고, 우리 고양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1: My cat is getting on in years.
2: My cat is getting older. 이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1: 그거에 My cat 좀... is getting older. My cat is aging.
2: 그렇죠.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1: 맞아요. 네.
2: My cat is getting on in years. 너무너무 세련된 영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아직도 등산을 정말 즐기신다.
1: My dad is getting on in years, but he still enjoys hiking.
2: Okay. 그 다음에 뭔가 깨닫게 되다, 서서히 뭔가 느끼게 되다라고 할 때 dawn on someone. dawn을 동사로 쓴다는 게 특이합니다.
1: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Dawn on me 해서 그 생각이 드는 주체가 그 뒤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것임을 머지않아 좀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1: It soon dawned on us that we wouldn't finish on time.
2: 뭘 하다가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딱 그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It soon dawned on us that we wouldn't finish on time.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먹는 것도 까먹잖아요.
1: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2: 앞에는 과거 시제, 뒤에는 과거 완료 시제죠. 순서가 대과거니까 뒤에는. 한 번 더요.
1: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2: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 울컥하다입니다. Get a lump in one's throat.
1: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my parents.
2: 부모님을 뵙기만 해도 울컥할 때가 있다. 한 번 더요.
1: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my parents.
2: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좀 목이 메였다. 비슷해요.
1: I got a lump in my throat as we said goodbye.
2: 과거 시제로 우리 이제 안녕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목이 메여왔다. One more time.
1: I got a lump in my throat as we said goodbye. 네,
2: 이렇게 일상 회화 문장으로도 바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Great job, everyone.
3: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4: Yes, me too.
3: They say they miss the days before the coronavirus when they could travel.
4: I'm sure they must.
3: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4: A few good candidates do come to mind.
2: Okay?
1: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2: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1: Yeah.
2: I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On 동그라미 치실게요. 이런 경우 반드시 전치사는 이거 하나만 써야 됩니다. One more time.
1: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2: Mm-hmm.
1: Yes, me too. 나도 그래. They say they miss the days before the coronavirus when they could travel. Mm-hmm.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막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 때가 참 그립다라고 하시더라.
2: 그립다.
1: They mm-hmm. miss the days.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2: 어디 좀 보내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Can you recommend? 자, recommend 발음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세요. Recommend 뒤에 강세고요. 앞에 발음 연습 두 번만 해볼게요.
1: Okay. C 발음을요. 크로 하지 마시고 끄로 해보세요.
2: 끄.
1: Recommend.
2: 불 끄다 할 때 끄요.
1: 네.
2: Recommend. 한 번 더.
1: Recommend.
2: Recommend.
1: Recommend.
2: 오케이. 이걸 가끔 recommend라고 읽으시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Recommend. Okay, you can recommend a good spot.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보내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1: A few good candidates do come to mind.
2: Come to mind?
1: Come to mind. 생각나다.
2: 떠오르다?
1: Yes.
2: Okay. Come to mind. 이것도 수고합니다. 떠오르다. 몇 군데 괜찮은 후보지가 떠오르네요. A few good candidates come to mind. 자, 선거에서 후보도 candidate이라고 하지만 뭐 후보지 같은 것도 candidat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ome to mind 요거까지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78페이지에 5개 영장 문장은 매일 꼭 해보시고 정답 문장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2개는 여러분이 올려주세요. 입지영 숙제방에 1번 문장과 5번 문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책에 그대로 실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도 보내드립니다.
1: And that's it for today,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썬킴이 쓴 썬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멕시코전을 열흘 앞두고 상대국 멕시코에 대해 알려주러 나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비바 멕시코. 멕시코 만세란 말이죠. 지금
1: 멕시코전을 멕시코... 열흘 앞두고 리바 메이코.
2: 잘 싸워보자 이 얘기죠. 네.
1: 멕시코 만세라면서요.
2: 아, 왜냐면 오늘 얘기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독립 기념일인 9월 16일인데 그때마다 이제 미국 멕시코 대통령이 첫마디가 그거예요. 비하 비바 멕시코.
1: 리바요? 비바예요?
2: 비바.
1: 아, 비바, 비바.
2: 비바.
1: 비바.
2: 비바 멕시코.
1: 아, 비바 멕시코.
2: 그 대한독립 만세랑 똑같죠. 그 얘기를 약간 살짝 오늘 해보면 어떨까?
1: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죠. 멕시코, 멕시코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미국의 영토인 게 당연해 보이는 뭐 텍사스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사실 원래는 전부 멕시코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멕시코 독립 이후부터 미국 텍사스 전쟁까지 지금의 북미 지도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썬킴 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역사 1탄에서 저희가 고대 문명이었던 아즈텍 제국의 시작부터 스페인에 의해 몰락한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은 그 후에 스페인 지배를 얼마 동안 받게 됩니까?
2: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죠. 1821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여기 자체가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해서 뉴 스페인, 새로운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스페인이 합니다.
1: 네.
2: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텍사스,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 가면 지명들이 다 스페니시예요.
1: 산으로 시작하는.
2: 뭐 산디아고, 산프란시스코.
1: 뭐, 코퍼스 크리스티 뭐 이런 거.
2: 그렇죠. 네. 뭐 로스 캘리포니아 자체가 스페인어니까 칼리포니아. 그러니까 지금도 멕시코 바로 밑에 보면 바하 칼리포니아라고 저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1: 아,
2: 뭐 다 예. 하시엔다, 라시에나가, 라브레아 다 특히 LA 가시면요.
1: 예, 예, 예.
2: 다 길 이름이 스페인어예요.
1: 그렇군요. 예.
2: 그러면 당연히 여기 원래는 스페인 땅, 멕시코 땅이었다 이 말이죠.
1: 그렇죠.
2: 예.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1: 예.
2: 자, 일단 스페인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스페인 통치자들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스페인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1: 네.
2: 페닌슐라르.
1: 페닌슐라르.
2: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반도. 그쵸,
1: 페닌슐라가 반도죠.
2: 반도. 예. 그러니까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페닌슐라르.
1: 네.
2: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이요.
1: 네.
2: 아, 그리고 크리오요.
1: 크리오요는
2: 스페인인들인데 여기 식민지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1: 아, 네. 그게 크리오요.
2: 크리오요. 메스티소 또는 메스티조라고 하죠.
1: 네.
2: 이거는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
1: 아, 네.
2: 네.
1: 네.
2: 철저하게 차별을 합니다. 가장 권력을 쥐었던 이들은 스페인 본토에서 건너온 페닌슐라르요. 그리고 크리오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이죠.
1: 그러니까 부모는 둘 다 스페인인인데 거의 식민지에서 태어난 거죠.
2: 출생지만
1: 예, 그렇죠.
2: 지금으로 치면 멕시코인 거죠.
1: 네네네.
2: 그렇지만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그 메스티조는 말할 것도 없고
1: 그렇죠.
2: 혼혈은요.
1: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2: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뭘 운영하냐면 이거 아시엔다라고 해서 하시엔다라고도 하고 대농장이거든요.
1: 네.
2: 이걸 운영하면서 이제 그 메스티조 원주민들을 다 그 노동자로 이제 착취를 해요.
1: 네.
2: 요 상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가장 큰 불만은 이제 메스티조 원주민들이었죠.
1: 네.
2: 원래 우리 땅인데 네. 너희들이 와서 뭐 하냐. 그리고 못지않은 불만은 크리오요들이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멕시코에서 태어났냐? 아빠 엄마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나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왜 페닌슐라로 너희들은 너 출생지가 그쪽이라고 해서 차별하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쭉 이어져요.
1: 예.
2: 이 압력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이제 몇백 년쯤 이어지는데
1: 네네.
2: 결정적으로 모든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인 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한번.
1: 왜 난리가 납니까?
2: 1808년에
1: 네.
2: 스페인 왕위 교체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1: 왕위가 교체됩니까?
2: 왕위가 교체가 돼요. 당시 스페인 왕가는 부르봉 왕조라고 해서. 어? 어? 부르봉 왕조?
1: 프랑스 쪽인가요?
2: 프랑스 쪽이요? 네. 프랑스 맞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예. 요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루이 14세가, 예. 까를로스 아, 그러니까 2세라고 페인 왕이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 계통이었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1: 예.
2: 근데 그 루이 14세 부인이, 네. 그 합스부르크 왕가이면서 스페인의 공주였거든요.
1: 아, 예. 예.
2: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런 말 하죠. 어이! 그러면 어차피 왕될 사람 없으니까 내 손자, 어? 합스부르크 왕가고 어. 내 부인은 또 스페인 공주잖아.
1: 그렇죠. 예.
2: 우리 손자 그냥 스페인 왕 시켜.
1: 아.
2: 그래서 앉혀버려요.
1: 예.
2: 물론 그것 때문에 스페인과 영국과 뭐 전쟁도 벌이는데
1: 예, 예, 예.
2: 그때부터 스페인 왕가는 프랑스의 부르봉, 어. 부르봉 왕조가 쭉 이어져요.
1: 네네. 그랬는데.
2: 그랬는데 네. 1808년 이 까를로스 4세라는 국왕이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1: 예.
2: 나라 경영을 진짜 못합니다.
1: 못했어요.
2: 못했어요.
1: 예.
2: 그때 나폴레옹이 와서 이런 얘기하죠. 아,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1: 네.
2: 페르난도 7세라고.
1: 네.
2: 아빠가 왕을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멕시코 식민지에서도 막 봉기가 일어나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아빠 왕로 똑바로 하십시오. 야, 너 아들 많이 컸다 너.
1: 네.
2: 어떻게 아빠한테 이래요. 아빠 불러라. 아들 네가 콱 그냥.
1: 어, 부자 간에 약간 갈등이.
2: 까를로스 4세랑 이제 페르난도 7세, 아, 이 아들과 아빠 사이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1: 예, 예.
2: 잠깐만, 내가 중재를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요.
1: 누굽니까?
2: 나폴레옹이 들어옵니다.
1: 아, 나폴레옹이.
2: 예. 야, 야, 야, 야. 어차피 나 다 우리 프랑스계인데, 너도 왜 싸우냐.
1: 아.
2: 그러면서 프랑스 국경 도시에 왕과 아들을 불러요. 진짜로.
1: 예, 예.
2: 부른 다음에 각 방에 넣어요.
1: 예.
2: 그런 다음에 아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1: 네, 네, 네.
2: 야! 너 아빠한테 덤벼? 너 그 반역죄야, 임마.
1: 아, 학교 교실에서 하듯이 그래.
2: 아, 예, 그래서
1: 선생님들이 화해시키듯이.
2: 아, 그러니까 예. 이미 이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빠를 몰아내고 왕이 아들이 페르난도 7세로 그 즉위를 한 상태였어요.
1: 네, 네.
2: 아들 이리 와봐. 야, 너 아빠가 그러면 너 반역죄야. 왕위를 내놔. 네. 좋은 말할 때.
1: 네.
2: 그냥 내 누구인 줄 알아? 나폴레옹이야. 띵띵띵띵 하면서.
1: 네.
2: 그 아들내미가 왕관을 건네줘요.
1: 네네.
2: 확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왕관 들고 옆에 있는 방에 이제 아빠한테 가요.
1: 네.
2: 아빠 문 열어. 왕관 갖고 왔는데
1: 아, 네.
2: 당신이 왕 노릇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1: 어, 그렇죠.
2: 어? 예. 이 꼴이 난 거라고. 어? 아 이봐 그 왕관 나한테 줘.
1: 아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역시.
2: 아니, 아빠는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 내놔. 그럼 누가 왕이 되는데요?
1: 예.
2: 형! 형 일로 와!
1: 예.
2: 나폴레옹 자기 친형을 불러가지고
1: 친형을 왕으로
2: 친형을
1: 앉히려고?
2: 친형을 호세 1세인가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버려요.
1: 야 뜬금없다.
2: 뜬금없죠.
1: 예.
2: 이 소식이 누에바 에스파냐 그러니까 지금의 멕시코 식민지에
1: 예?
2: 들어간 거죠.
1: 예.
2: 본국 개판이다.
1: 어. 아. 그게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나요?
2: 요때가
1: 네.
2: 그 페닌슐라르가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를 억압 탄압 착취했던 게 그게 다랬던 상황이거든요.
1: 네네.
2: 본국이 저렇게 지금 개판인 지금 어떻게 보면 멕시코 총독도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예. 국왕이 지금 없잖아 지금요.
1: 예.
2: 뭐 지금 나폴레옹 친형이 왕으로 왔다고
1: 그렇죠,
2: 하니까
1: 그렇죠. 예.
2: 그러면 지금 총독제도 자격이 없는 거라고.
1: 아 정당성이 없다.
2: 정당성이
1: 어,
2: 없다.
1: 예.
2: 그러면 이 기회에
1: 네.
2: 우리 크루요요가 주축이 돼가지고 뒤집어 엎자 우리.
1: 그럼 메스티소나 인디오들도 다 도청을
2: 그렇죠.
1: 하나요?
2: 메스티소 너희들들
1: 예.
2: 너희들도 억압받았지.
1: 예.
2: 우리가 스페인 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쫓아버리고
1: 예.
2: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라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1: 독립운동인 거네요?
2: 독립운동이죠.
1: 그렇죠.
2: 그랬더니 멕시코에 와있던 스페인 본토에서 온 친구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1: 아니요. 아니요.
2: 예. 이것들이 지금 본국이 지금 삐삐이라고 어디 지금 덤비는 거냐고. 야 체포해 체포해 탄압해.
1: 아 그래요?
2: 독립운동 디귿자도 꺼내지 마.
1: 예예예. 예.
2: 아
1: 그러면 뭐 전쟁 일어나나?

0: 신부님 미겔 이달고.
1: 네, 이달고 예. 신부님이에요.
0: 네네네.
1: 저 이달고 신부님도 크리오요예요.
0: 아, 크리오요고. 예.
1: 저 신부님이 네. 돌로레스라는 지방에서 이제 신부님을 하셨는데 네. 아니, 잡아 좋다. 자, 지금 본국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삽시다. 메스티조 일로 와요. 그래서 농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께서 네. 자,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 합시다. 해서 대농장을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스페인 본국에서 온 아이들이 누구 맘대로 농장을 만들어 예, 예. 아시엔다를
0: 예.
1: 야 이달고 신부님 만든 신부가 만든 저 농장 압수해. 네. 그랬더니 이달고 신부님이 이거 우리가 이게 뺏길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예. 우리도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0: 예.
1: 들고 일어나자! 라고 하면서 1810년.
0: 네.
1: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 왕이 그 사건.
0: 네.
1: 있은 후 2년 후에.
0: 네.
1: 1810년 9월 16일. 아까 말씀드렸던.
0: 기념일. 예.
1: 그 돌로레스에 있는 성당에서 종을 치게 시켜요.
0: 땅땅땅땅땅땅. 종을 쳤다.
1: 종을 치면서. 네. 그때 얘기했던 게 Viva Mexico 예요.
0: 멕시코 만세.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1: 들고 일어납시다.
0: 우리가 언제까지는 핍박 당할 겁니까?
1: 그렇죠. 그러면서 멕시코 11년 동안의 멕시코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0: 아, 11년 동안 독립전쟁이 이어져요?
1: 그 이달고 예. 신부님이 돌로레스에서 그 독립의 종을 치신
0: 돌로레스의
1: 다음에
0: 외침이라고 한대요.
1: 외침이라고 예. 하죠. 실질적으로 독립을 따낸 것은 1821년이니까 예. 11년 걸린 거죠.
0: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나 보네요.
1: 그렇죠. 예. 하여간 물꼬를 뜬 거는 이달고 신부님의 돌로레스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0: 네.
1: 지금도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은 9월 16일입니다.
0: 그리고 이제 마침 1820년대 들어서 스페인 본국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인데요.
1: 그렇죠. 네. 일단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쫓겨나요.
0: 네.
1: 스페인 국민들도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폴레옹은 가서 그냥 말이나 타시라고 네임 클럽 하나 주우시라고.
0: 네.
1: 그래서 나폴레옹과 형이 쫓겨납니다.
0: 호세 1세도 쫓겨났어요.
1: 예. 그러면서 페르난도 7세가 다시 권좌를 잡아요.
0: 예.
1: 약속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한테.
0: 네.
1: 아유 왕관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통치를 잘하겠습니다. 뭐 신헌법도 만들고 뭐 통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0: 네.
1: 라고 할 줄 알았지? 이놈들!
0: 아유, 예.
1: 이러면서 더 탄압을 해버린 거예요.
0: 아버지 때보다 더
1: 심하게.
0: 더 못났구나, 예.
1: 이때가 스페인의 최악의 흑역사 시대예요. 페르난도 7세가 암군이에요.
0: 네.
1: 진짜 암군이에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군 장교들이, 아니, 저기, 약속한 거 지키셔야죠. 아니, 뭐, 헌법도 만들고 입헌 군주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예.
1: 라고 하면서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0: 그러니까
1: 이른바 자유주의.
0: 네.
1: 우리도 헌법 만들고 민주주의 합시다.
0: 네.
1: 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0: 예, 예, 예.
1: 이것이 자유주의 혁명이었어요.
0: 예.
1: 이때부터 스페인은 진짜, 나락 떨어져요. 우리 판지장님이 페르난드 7세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0: 저는, 누구라고 하면이라고 할 때 항상 못된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해요.
1: 아니, 뭐.
0: 자꾸 덫을 놔.
1: 아니, 예, 예. 아니, 그럴 때서 잘 헤쳐나가셔야죠.
0: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1: 회개하겠습니다.
0: 페르난도 네, 7세라면.
1: 네. 맞습니다.
0: 네, 회개하겠습니다.
1: 근데 이 예. 페르난도 7세가.
0: 네.
1: 그 1821년이면 나폴레옹이 몽락한 다음에 다 빈체제 기억나시죠?
0: 빈체제.
1: 각
0: 예.
1: 왕국이 다시 왕이 살았어.
0: 그랬죠.
1: 민주주의 미음자도 꺼내지 마.
0: 예.
1: 왕국이 좋은 거야.
0: 예.
1: 그냥 왕국 만세. 페르난도 7세가 전화기 좀 돌려봐.
0: 네.
1: 왕국들한테. 저기요. 또 민주주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SOS를 각 왕국들에게 친 거예요.
0: 그래요.
1: 야야야야야.
0: 예.
1: 그저 스페인에서도 민주주의 뭐 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각국에서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0: 예.
1: 이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혁명을 이제 진압을 해요.
0: 예.
1: 이거를 딱 보고 있었던
0: 네.
1: 멕시코에서 아까 이 독립 투쟁의 진압을 누가 했다고 했죠?
0: 아까 그 사령관이요.
1: 사령관
0: 비대 선생님.
1: 비대 선생님.
0: 예예예. 예.
1: 이트로 비대.
0: 네.
1: 이트로 비대.
0: 네.
1: 갓. 진짜 약은 사람이에요.
0: 네.
1: 야, 이거 딱 보니까 본국은 지금 완전 진짜 개판 5분 후고
0: 네.
1: 지금 그 이달고 신부님은 일단은 그 독립투쟁을 실패하신 다음에 잡혀가지고 네. 처형당하십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어쨌거나 십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몰락하겠다.

0: 라고 하면서 이 비대 선생님께서 네. 독립군과 손을 잡습니다.
1: 독립군과 손을 잡았다? 갑자기?
0: 잠깐 총내려. 뭐, 왜 너 지상군 사령관 아니야?
1: 그렇지.
0: 아, 이제 아니야. 아, 그래.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나? 어? 자.
1: 네네.
0: 우리 손잡고 예. 본국과 연 끊고 우리만의 우리 독립국 만들자.
1: 아유. 자기가 여기서 그냥 기득권으로 살고 싶어서.
0: 그러니까요. 아. 독립군은 또 손을 잡아줘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조건을 건게 뭐였냐면 첫 번째.
1: 네. 네.
0: 국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한다.
1: 네.
0: 그리고 우리는 그 스페인 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국이다.
1: 네.
0: 세 번째가 뭐였냐면 왕국하자.
1: 왕국을 하자.
0: 그럼 왕을 누구 시키냐?
1: 자기?
0: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1: 어, 예.
0: 스페인 왕족 중에 한 명 데려오자.
1: 어.
0: 부르봉 왕조 가운데서.
1: 아, 그래요? 그 의미가 있나? 예.
0: 그래서 일단은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이트로 비데와 독립군과 손을 잡고
1: 네.
0: 그 1821년에 네. 독립을 선언합니다.
1: 예.
0: 그리고 본국이 연락한 거죠. 우리 예. 독립했습니다. 왕족 하나 보내주십시오.
1: 예.
0: 죽을래 너희들? 나! 우리 조카 못 보내. 그럼 조카 옆에 있는 조카 사촌이라도 예. 못 보내. 나 안 가. 해요.
1: 네.
0: 그랬더니 이트로 비데가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낸 거죠. 야, 본국이 연락해봤더니.
1: 안 보내준대.
0: 안 보내준대.
1: 아.
0: 내가 그럼 황제할게.
1: 비대왕.
0: 비대왕. 비대. 나는 비대다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1: 어떠세요? 마이클이 항상 인기이기 때문에.
0: 네. 예. 아, 예. 자기가 황제가 돼요.
1: 예, 예, 예.
0: 아우구스틴 1세로 즉위를 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군요.
0: 그래서 예. 독립 멕시코는 예. 의외로 멕시코 왕국으로 시작을 해요. 멕시코 제국이요.
1: 그렇구나. 그래서인지 사실 이제 독립을 선포한 날, 이제 왕국으로 독립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16일 돌로레스 이달고 신부의 돌로레스 외침이 있던 날을 기념일로 이렇게 챙기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그런데 네. 이때부터 멕시코가 진짜 정치 혼란에 그게 달해요.
1: 11년 일단 전쟁을 했으니까 황폐화 그렇죠. 됐을 거고. 예.
0: 그랬더니 산타 아나라고 네. 무려 멕시코에서 대통령을 11번 한 분이 계시거든요.
1: 네.
0: 산타 아나가 군인이었는데,
1: 예.
0: 야, 기껏 독립했더니, 황제가 들어오면 뭐 하냐, 라고 하면서, 쿠데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쿠데타 또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우구스트 1세를
1: 네,
0: 추방시켜.
1: 어...
0: 그때부터 산타 아나를 비롯해가지고, 네. 완전 권력 투쟁이 들어갑니다.
1: 예. 그때부터 대통령제가 된 건가요?
0: 그렇죠. 공화국이 됐긴 됐는데 막 쿠데타의 역쿠데타.
1: 혼란의 연속이요.
0: 예. 아우구스트 1세가 또 불쌍해요. 이 비대 선생님이.
1: 뭐 불쌍해요.
0: 쫓기라거든요.
1: 예.
0: 유럽에서 이제 뺑뺑 돌다가
1: 예.
0: 스페인 본국에서 야, 너 배신자께서 왜 오셨냐.
1: 그게 박쥐의 말로입니다. 그게.
0: 그렇죠. 예. 어떻게 됐을까. 예. 본국에서는 지금 유럽으로 도망간 그 비대 선생님.
1: 네.
0: 멕시코 땅에 도착하는 순간 처형이다.
1: 예.
0: 라고 일단 선포를 한 상태였어요.
1: 네.
0: 그걸 모르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요.
1: 아.
0: 돌아와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서쪽을 개발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쭉쭉 서쪽으로 개발하고 들어옵니다.
1: 네.
0: 근데 멕시코가 다 독립을 했을 때, 멕시코 시티에만 사람들이 있었지, 특히 북쪽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1: 아.
0: 사람이 없잖아요.
1: 네.
0: 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아야 되겠다.
1: 어.
0: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게 연락을 한 거죠.
1: 네.
0: 저기요, 이민 좀 보내주시라고. 오면은 세금 혜택 다 드리고 뭐 자치권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농장 일구고 사시라고.
1: 멕시코에서 먼저 미국 이민자들을 받았군요.
0: 특히 저기에 예. 있던 원주민들 네. 우리가 이제 부르시면 안 돼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1: 예.
0: 원주민들이 또 멕시코와 또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농장도 하시고 원주민도 좀 쫓아주시고 하십시오. 세금 면제입니다. 했더니 미국에서 서부 개척하고 있던 이들이 야 땅 준대.
1: 그렇죠. 예.
0: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텍사스로 우르르 다 몰려 들어와요.
1: 예.
0: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1: 어떤 문제죠?
0: 멕시코는 노예제를 이미 폐지한 상태였어요.
1: 네.
0: 근데 텍사스에 들어왔던 미국인들은 당연히 남부에서 들어왔겠죠.
1: 예.
0: 노예제를 이미 하고 있던 농장주들이 들어왔거든요.
1: 네.
0: 야, 여기서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빵주인 우리가 아니야? 야, 흑인 노예들도 데리고 오라고.
1: 아.
0: 야, 너희들 여기서 농사 지어. 가 된 거예요.
1: 네.
0: 멕시코 정부는 노예제는 불법입니다. 멕시코에서는요. 예. 노예는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그럼 우리 농사 못 짓는다고.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해요.
1: 네.
0: 그러면서 자치권도 너무 강화돼서 거의 독립국처럼 유지를 하는 거예요.
1: 텍사스에서.
0: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등장을 해요.
1: 지금 야구팀이잖아요.
0: 그렇죠.
1: 텍사스 레인저스.
0: 텍사스 레인저스가 당시에 거의 자치령 텍사스의 민병대였어요. 아, 멕시코 공권력, 아, 우리 못 믿겠다고. 우리 여기 텍사스는요, 우리가 자치 민병대가 통치하겠습니다. 치안은요.
1: 네.
0: 라고 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걸 멕시코 정부가 딱 봤을 때, 야, 쟤는 멕시코 땅에서 와서 독립했냐?
1: 그렇죠.
0: 가 된 거예요.
1: 네, 달갑지 않죠.
0: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세금 내시고, 네. 빨리 노예는 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1: 네.
0: 슬슬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1: 네.
0: 아, 그랬더니, 텍사스에 와 있던 지금 텍사스는 그때 당시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에요. 건너와 있던 미국인들은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라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멕시코 정부도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산타 아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이! 쫓아내자 얘들.
1: 쫓아내자 다시.
0: 그래서 6천 명의 멕시코 군을 이끌고
1: 예.
0: 방패! 가! 가! 가! 돌아가!
1: 텍사스로 가는 거예요?
0: 텍사스로 가. 아, 우리 땅이니까, 멕시코
1: 예,
0: 땅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끝까지 저항을 하는,
1: 텍사스
0: 미국인들. 미국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1: 예, 예, 예.
0: 한 요새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버텨요.
1: 예.
0: 그 요새 이름이 알라모 요새였어요.
1: 알라모 요새? 알라모 전투 들어봤어요.
0: 영화도 있습니다.
1: 예.
0: 알라모, 이게 많이 미화가 됐는데, 알라모 요새는 멕시코 땅이에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멕시코 정부 산타 아나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요.
1: 네.
0: 여기 우리 땅이니까 방 빼세요. 못 빼겠다. 끝까지 저항한다. 해서 저한에 대략 150명에서 200명이 민병대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 멕시코군은 수천 명인데.
0: 6천 명.
1: 예.
0: 끝까지 저항하니까 예. 산타 아나 대통령이 이런 말합니다. 항복은 없다. 다 사살하라. 그래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민병대들이
1: 예.
0: 알라모 요새에서 저항을 하다가 다 전원 몰살 당합니다.
1: 텍사스의 상징인 그 별 하나, 론스타도 저때 나온다던데요.
0: 그렇죠. 예. 론스타가 외로운 별이잖아요.
1: 우리나라랑 사실 좀 악연이 있는.
0: 악연이 아주 깊죠.
1: 그런 실제 그 회사도 저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0: 그렇죠. 예. 론스타가 텍사스의 예. 상징이에요.
1: 네네.
0: 외로운 별이요.
1: 네.
0: 그러면 안 되는데 산타 아나 당시 대통령이 알라모 요새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걸 보고 텍사스에 있던 미국 거주민들이 열받은 거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외친 게 그거요.
1: 예.
0: Remember Alamo. 번역을 하시면
1: 알라모를 기억하세요. 하자.
0: 존댓말 아니겠죠.
1: 알라모를 기억하자.
0: 기억하자.
1: 예, 예.
0: 이게 뭐랄까 구호가 된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언제까지 우리가 당할 것인가?
1: 예.
0: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땅이다.
1: 예.
0: 알라모에서 희생된 우리 동료들을 잊지 말자. 그 된 거예요. 잊지 마자 알라모.
1: 네, 네.
0: 이거가 이제 서부 시대 때 이제 영화 할리우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미화를 많이 해요.
1: 네네.
0: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알라모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러네.
0: 방을 안 뺀 것
1: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0: 확실히요. 예. 여기에.
1: 어쨌든 일종의 텍사스 독립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0: 예, 예, 예. 당시에 그 텍사스 미국 거주민들을 이끌었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 휴스턴.
0: 휴스턴이라고 하면 지금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죠.
1: 그렇지요. 예.
0: 그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다 모여. 우리가 멕시코군을 몰아내고 네.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1: 네.
0: 치고 내려와요.
1: 네.
0: 이때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요.
1: 야. 자, 뭐 이런 역사 때문인지 북중미 최고의 스포츠 라이벌전 가운데 하나가 또 미국 멕시코의 뭐 축구 경기라고 하는데요. 2026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두 나라의 또 맞대결이 성사될지 또 그렇게 또 짜여져도 굉장히 꿀잼일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역사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야, 뭐. 뭐예요? 근데 말을 못해 인사하시면 되는데 말을 못하세요.
0: 아 인사? 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 멕시코 말로 하려고 그랬죠. 네. 스페인 말로.
0: 네.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그라시아스.
1: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한국 직장인들이 시청하기에는 극악의 조건이긴 하지만 막상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더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고요. 이번에 텍사스주에서도 댈러스와 휴스턴 두 곳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A조 2위로 진출해서 32강에서 B조 2위 팀과 만나서 이기면 16강을 휴스턴에서 치르게 됩니다. 또 이제 B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해볼만하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휴스턴에서 16강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제야! 네, 안녕하세요. MC 손준호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2: 네.
1: 네. 아, 얼굴들이 너무 밝고 좋습니다. 자, 활기가 넘친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오늘도 남과 북 통일 가족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오차유에 출연해 주시는 우리 김상배 목사님 계신데요. 반가운 얼굴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3: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야곱이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아,
3: 그랬어요. 오늘 기뻐하신 모습들을 뵈니까 모두 다 하나님 얼굴이잖아요.
1: 이야.
4: 최고입니다.
3: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탈북 가족 채 얼굴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수연 씨, 네,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 안녕하십니까. 2008년 자유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이소연입니다. 북한에서 군생활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국 부대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탈북 여성들과 함께 NGO단체 뉴코리아 여성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와, 군인이시라.
6: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7: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군생활 군인이셨다고요?
5: 네, 제가 17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북한에서 가장 큰 정치적 명예 조선노동 당원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6: 자원하셔서.
1: 그랬던 우리 이순 씨가 과연 오늘 어떤 반전 있는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순 씨의 이 이야기 과연 어떤 반전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주제부터 알아봐야겠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7: 너무 추워.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영하 5도래, 영하 5도. 이런 날은 고깃떡이 딱인데.
6: 야야야, 이 추운 날씨야 이게?
8: 자, 내가 이 군에 있을 때 말이지.
6: 한겨울에 홀수를 깨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 운동장 있잖아. 이렇게 뛸 때 군화 벗고 맨발로 한 10km는 뛰었어.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이게 떡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아이, 뭐가 춥다고 이렇게 난리야, 참아라.
7: 아, 진짜? 군인 모든 분들 때문에 우리가 발을 쭉 벗고서 살고 있구나.
6: 그럼, 그럼.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군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 충성!
7: 각이 제대로 잡혔다.
6: 그럼!
7: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남북! 군대 생활 백성 빠밤.
1: 아, 역시 우리 오자유의 자랑이죠. 자랑. 남북극장 정말 잘 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숨어있는 북한 말 과연 들으셨나요? 어떤 말이 숨어져 있었는지 한번 우리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9: 네,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고깃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고깃떡이라는 말이 어묵이에요. 근데 사실은 고깃떡 있잖아요. 저희 아마 지금 자라는 북한 새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북한의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고깃떡을 생산하는 걸 조선기록영화로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맛이 있진 않다. 그런 얘기.
5: 고깃떡이 정월이나 북한에서 흔하게 나던 생선으로 하다 보니
9: 비려요.
5: 비린내가 엄청
9: 맞아요. 그래서
6: 못 먹지 비빌면.
5: 근데 대신 먹으면 다음 띠가 생각 안 날 정도로 고기 든든해요.
1: 든든하게. 아 든든한데 맛은 좀. 고깃떡, 고기라고 하는
2: 게 나도.
1: 어묵이라고 하는
9: 게 순수 우리 말이죠.
1: 생선이잖아요.
9: 그렇죠. 고깃떡.
1: 또 다른 우리 북한 말 있었습니다.
2: 네, 아까 떡살이 박혔다.
6: 떡살. 떡살.
9: 두근살입니다. 뭐 열심히 막 운동하면 여기 박히잖아요.
6: 두근살
9: 그래서 저희 오빠도 막 이거 한때 막 이거 철봉을 하더니 떡살이 박혀서 면도칼로 잘라내더라고요. 네, 여기도 박히고.
2: 야, 여기 네, 박힌 거지.
1: 주먹질 막 해야 되니까. 그렇죠.
9: 아니, 북한 사람들은 다 떡살이 있어요. 손이고 다리고.
1: 그래요.
9: 왜냐면 모든 건
5: 떡살이라고 안 하죠.
1: 본인들은 뭐라고 해요?
5: 본인들은 떡살이라고 안 하고 손이 칼이라고 합니다.
6: 손칼!
5: 네. 여기 떡살이 질 정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6: 손칼!
5: 이거 하나의 칼로 이걸로 저걸
2: 이거에 다르시네.
1: 자기! 자기 달라.
2: 우리 애니가 있어. 우리 선배님은 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훈련하셨다고 이걸 저희가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지만 서현 씨는 어떤 헛된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5: 사실 제가 맡았던 임무가 서해 5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청와대, 그 다음에 뭐 계룡대 본부, 이런 곳을 먼저 정찰하는 임무였습니다.
6: 아~
5: 그래서 정찰조하고 저희가 먼저 유사시에 침투하는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1: 아, 네네네.
5: 저희가 12월 1일 동계훈련 들어가는 겨울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일주일 견디기.
1: 아, 직접 땅을 파고
2: 들어가니까.
1: 예. 견디기. 가련인 몸으로.
2: 그러니까요.
5: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찰병들이 가상 작전을 하면,
1: 네네네.
5: 저희가 같이 그 안에서 견디면서 통신으로 포사격을 유도하는 이런 임무였기 때문에.
2: 이게 포사격은
5: 날개로. 맞아요. 포사격을 날개로.
2: 네.
5: 그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들어가 있고 잠도 안 자면서 3일 동안 행군하기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 안 나게 밥 지어 먹어야 되고 네, 추워도 악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연마다 했었습니다.
1: 야, 참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런 정찰대인데 남한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하기 위한 엄청난 훈련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6: 네.
1: 바로 남북 군대 생활 백서입니다.
9: 맞아요.
1: 아, 아마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북한 군인들의 모습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6: 네.
1: 그 파병 이야기부터 다양한 군대 생활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텔레그램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6: 어머!
2: 와!
1: 저게 지금 북한 보이는 군인. 북한 군인이라고 네. 표식을 하는 그런 네, 화면이고 그렇게
2: 아, 네.
1: 딱 봐도 북한군이잖아요.
9: 그런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고 네. 바로 봤죠.
6: 아, 그러니까. 고배질로 있잖아요. 네. 모습이.
2: 그러니까.
1: 저런 식으로 이미 추적을 다 하고 있는 거고
2: 아.
1: 네.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영상을 통해서 아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 중 최소 100여 명이 전사를 했고요.
6: 아이고.
1: 또 부상자만 1000여 명 이상 지금 현재 네.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21세기잖아요.
9: 그러니까요.
1: 각종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9: 그러니까요.
1: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 정말 그 우리 이웃, 내 옆집 동생 같은
9: 그러니까요.
6: 우리 북한의 청년들인데 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겁에 질려 있는 모습.
1: 그렇죠.
6: 정말 이 전장에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아프고요. 사실 뭐 저보다 몇백 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9: 그쵸.
6: 생각이 들어요. 저런 모습 보시면 좀 어떠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
9: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자식이 저는 막내 아들이 22살인데 한국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내가 탈북을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이
1: 그렇죠.
9: 저 드론 밑에서 겁에 질려서 살아볼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솔직히 저런 장면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픔을 떠나서 그냥 이 몸에다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쩌릿쩌릿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2: 그쵸,
9: 그래서
2: 그쵸.
9: 가끔은 제가 일상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뭐 이렇게 사는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는 아들이 옆모습을 보는데 내가 제일 일생에서 자란 중에 저 호박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구나. 저는 아들을 호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데리고 왔으면 그 북한 병사처럼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픔을 떠나서 통곡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1: 조국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
10: 저도 영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 먼저 뽑혀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 먼저.
10: 북한군에서 졸업하기 딱 직전에 뽑혀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아직 있으면 저기 갔을 겁니다. 네, 저희 반 친구들도. 야, 이게 내가 남자라서면 나도 북한에서 군대를 갔을 거고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1: 그렇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3: 글쎄 그 파병된 군인들을 그 폭군 군단이라고들 하는데 실제 그 전쟁에 투입될 만한 그런 훈련이 잘된 그런 병사들인지 참 의문이 돼요.
1: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예,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11: 아마도 러시아하고 북한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런 체계를 위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보다는 가장 훈련이 잘 된 특수 최정예 부대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이 부대가 역사가 뭐냐면 평안남도 덕천에 위치한 부대인데요. 기존에는 8군단이라고 했습니다.
1: 8군단.
11: 네, 8군단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주 그 몹쓸 짓을 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출격 사건이죠. 이 부대가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모체를 바꿉니다. 11군단으로 바꿔서 번개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도 있고요. 여기가
1: 별칭을 번개라고.
11: 네. 번개라고. 네. 그게 뭐 해상 저격도 있고 경보병 여단도 있고 항공 육전단도 있고 이 안에 네. 번개, 벼랑, 우레로 이렇게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최정예 군인들이 한 8만 정도로
1: 8만 명이요.
11: 예, 이 안에 있고요. 아마 보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상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번개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이 대거 투입되지 않았을까.
1: 대략 몇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보세요?
11: 아마 그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1만 2천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 근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북한군들이 드론을 되게 낯설어하고 전시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저런 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9: 근데 사실 저는 군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 군 특수부대에 있던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화면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폭풍 군단 군인들 같진 않다 화면에 보이니 왜냐하면 실제로 키나 그 사람들의 골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보병 부대도 일부는 파견된 것 같다. 100% 폭풍 여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북한은 아무리 폭풍 여단이 돼도 북한이 드론에 익숙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런가요? 전쟁은 네. 드론으로 해가지고 목표물을 발견하면 네네. 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드론이 폭파하면서 사살하는 네. 그런 전법을 쓰기 때문에 북한 폭풍여당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그 드론을 막을 힘은 없어요. 1대1로 사람과 사람이 맞서면 어떻게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당황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눈앞에 왔는데 눈빛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 익숙하지 못한 군인의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폭풍 여단이 갔다고 해도 드론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망할 가능성이 크고 당황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1: 맞아요. 그렇죠.
2: 처음 보는 거니까.
10: 저 영상 원본을 좀 찾아봤었는데
1: 그랬어요?
10: 네. 저거를 이제 다룬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네네. 뭐야 얘네가 정말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구나 이거는 낮은 수준의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도 막 있었고요. 또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막 다니는 걸 보면서 전혀 러시아군의 싸움과는 너무 다른 즉 드론전 현대전에 대해서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그렇지. 없구나라는 걸 진짜 우크라이나군이 막 얘기를 하면서 실제 따라가거든요.
1: 아이고. 저는 아까워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군인들을 파병을 했을까.
2: 그치.
1: 분명히 북한에서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 하면 그게 경험이 될 수 있대요. 북한은 저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하더라고요.
10: 네. 북한이 근데 드론을 대처 안 하고 내보낸 건 아니고요.
1: 네.
10: 안 알려준 거죠.
1: 안 알려준 거죠.
10: 그렇게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거기 갈까요?
1: 그러니까.
12: 그치. 네. 안 가지.
10: 안 알려준 것 같고 또 예전에는 그런 인적 피해 당하는 상황이 안 나오다 최근에 나오거든요.
1: 네.
10: 그 영병으로 끌려간 거는 꽤 몇 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얘네들이 특수부대면 산악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1: 네.
10: 저쪽 크루스크 지역에는 완전 평바닥이거든요. 그 저런 훈련은 사실 받지 않아요, 북한 군인들이. 그리고 뭐 신체조건 이런 것 때문에 폭풍군단이나 뭐 특수부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신빙성은 있지만
1: 네.
10: 북한이 지금 권한행군 겪으면서 신체 사이즈가 다 줄었거든요.
1: 네네.
10: 그리고 일반 병정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할 군 훈련을 그렇게 강도 높게 안 받기 때문에 전장에 파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군인들 뽑은 건 맞아요. 그나마 그래야 총이라도 격발기라도 당기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는 영상들, 사진들 뭐 엄청 많잖아요.
1: 네네.
10: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북한 군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겠죠. 아무래도 이게 저 뭐 요즘엔 조작도 되고 막 하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영병으로 가 있는 군인들 봤을 때 그런 드론에 대한 거는 그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안 알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산악에 단련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평지에서는 얘네들이 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3: 그쵸.
10: 아까처럼 자꾸 숨잖아요. 매복하고 땅 타고 들어가 숨고 치고 빠지고 이런 전략의 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저거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 안타깝네요. 네네. 우리 윤아 씨가 얘기해 주는데 되게 현실감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12: 그러니까요.
9: 근데 네. 실제로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국과 그 우크라이나 전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육성으로.
1: 네.
9: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해서 기사를 낸 걸 제가 어제 봤었는데
10: 오.
9: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뭘 하냐면 북한군 병사들이 좀비 같다 그러더라고요.
1: 좀비요?
9: 그러니까 좀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지한데 드론에 대해서 아예 그런 상식이 없는데도
1: 네.
9: 그 악착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론이 오게 되면 드론은 과학이잖아요.
1: 네.
9: 목표를 하면 거기에 꽂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디가 있는데 그냥 죽으라고 뛰고 그 드론을 향해서 막 무지하게 뛰어가는데 자기네가 그걸 포격을 하면서도 뭐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하고 다르더라는 거.
1: 네, 이런 아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전쟁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전쟁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정말 빨리 멈춰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거운 희생도
13: 네, 맞아요.
1: 빨리 없어졌으면 네.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네. 기도할 수밖에
13: 맞습니다.
1: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의 그 의도 속셈이 과연 무엇일까요?
10: 솔직히 네. 자기 아이들을 팔아서
1: 네.
13: 그러니까
10: 돈벌이로 내보내 세상에 어느 총알바지로 내보내면서 마음 편한 부모 어디 있겠어요?
1: 그렇죠.
10: 이건 진짜 옛날에 어느 그 전설에 나오는 의붓아버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그래도 북한 주민 2,400만 명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1: 그렇죠.
10: 자기 아들들을 거기다 내보내면 안 되죠. 이건 아버지 얘기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픈 게 그냥 덤벌이 목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1: 진짜.
14: 훈련할 때 북한군이 인구 대비 120만이라는 굉장히 큰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1: 네.
14: 한마디로 뭐냐면 오로지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우리는 총과 폭탄이 되겠다라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 네.
14: 당이 명령을 받고 내가 파견된 거예요.
10: 맞아요.
14: 네.
9: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뭐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사회주의다. 하지만 그 나라를 제대로 평가하면 개인공화국이에요. 김정은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2,400만 명이 희생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10: 맞아요.
9: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게 되면 얻을 게 많은 거예요.
13: 그렇죠.
9: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이한테 군인들과 인민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뭐지 뭐 그냥 도구인 거예요. 자기의 집권을 위한.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에다가 러시아가 지금 어때요? 군인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러시아 군에서 입대만 하면 몇천 달러를 주고 그렇죠. 달마다 그렇죠. 몇백 달러 주고 네. 이러는 것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 러시아에서 제일 바쁜 건 머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 가장 아픈 구멍을 막아준 거예요. 그런 걸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개발 기술들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또 입장에서는 저 자강도 같은 데는 지하가 거의 다 이제 옛날에 68년도 70년도 만들었던 자동보총이 그냥 썩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땅에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계속 지금 러시아를 보내잖아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무기를 순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민을 희생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많은 아들들이 그 전장에 많이 파견될 수가 있는 거죠.
12: 진짜.
9: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이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3: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받고 보냈을까? 한데 북한에서 사실 제일 급한 거는 먹을 거예요.
12: 그렇죠.
13: 아직 봄볕이 나지 않았음에도 가을거지한 것이 남아 있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가격이 엄청 월등하게 올라갔고요. 돈대라고 하죠. 환율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죽어 가기 시작해서 러시아는 밀이 엄청 많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을 아직 안 들여왔어요. 그러면 돈을 받았을까? 그것도 보이지 않고 뭐 받은 게 뭐 확인된 건지 모르겠지만 평양으로 미사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그 체계를 좀 어느 정도 받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고요. 나머지는 네. 돈으로 환산이 될 거잖아요. 사상자도 났으면 돈이 사실 엄청 많이 쌓일 건데 이 돈을 다 어떻게 했을까? 저는 시리아에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오지 않았을까? 김정은도 망하면 갈 데가 러시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돈을 받아서 이미 넣어놓지 않고 있을까? 본인의 비자금으로. 네, 물론 당사금이라고는 하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종 그저 비리 같은 것 숨겨져 있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9: 맞아, 진짜.
1: 사실 휴전이 된다고 하면 휴전되기 전에 엄청 치열하답니다. 막바지에. 지금 이 상황에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그치. 서로 최고의 그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전쟁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서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 정도로 화도 나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목사님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그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는데
12: 맞아.
3: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단 말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전쟁도 불사해요.
1: 그렇죠.
3: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아, 욕심을 잉태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잉태할 만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1: 그렇죠.
3: 그 지도자들 마음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아닌 평화가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1: 네.
3: 이제는 평화의 마음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9: 맞아.
3: 그들 마음에 평화가 임했을 때 전쟁이 멈춰질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9: 네. 전쟁을 멈추는 하나님이시죠.
3: 아, 그렇죠.
1: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말씀대로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쟁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재림하실 때 기쁜 마음 우리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 이 철창 안에 갇혔다라는 아.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지는 아, 것 같은
9: 예,
14: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목을 매자.
12: 어머, 어머, 어머.
14: 사실 6살 아들을 북한에서 구웠고요.
1: 아이고.
14: 예, 제 아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애고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아본 애라서
1: 이번에는요 북한 여군 장교 출신이시죠 아까 이소연 씨 예, 지난 3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군 복무까지 하셨으니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강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15: 네.
1: 근데 어떻게 탈북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14: 군대 가서 10년간 군 생활 하다 보니 당원도 됐고요.
15: 네.
14: 나름 또 예. 그 할아버지 형제가 중앙당에 계시면서 저희가 65호 대상이어서
1: 65호요? 네. 그게 뭐예요?
15: 뭡니까?
14: 그 명절 때마다 중앙당 선물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옵니다. 네, 내려오는 그러한 가정에서 분명히 제가 자라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1: 네.
14: 갔다 오고 나니까 당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대책을 찾는 이 장마당 세대가 그냥 이게 그 딱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장마당에 가니까 약을 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약을 팔 때가 영어가 안 되니까 못 파는데
1: 네네.
14: 좀 배우신 선생님이 약을 팔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또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니까 간부 가족들이 와서 중매를 서서 결혼도 또 빨리 하게 됩니다.
1: 네네.
14: 그래서 아들 낳고 살면서 저도 장마당 경제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예, 한 3일 굶어보니까
15: 어머.
14: 아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예,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서 기다려지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아 떠나야 내가 살고 내 새끼 살리고 가족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5: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탈북 때는 중국에서 북송을 당하셨죠.
2: 어머,
1: 맞죠.
15: 네. 그런데 북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을 하게 되셨죠.
14: 네. 네. 잡혀서 북송돼서 딱 가보니까 그냥 그날 목을 메고 싶더라고요.
2: 아.
14: 속옷을 벗어서 목을 메자.
15: 어머.
14: 네,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 2시, 3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이게 새벽이면 잠을 안 자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발견해서 우리 같이 여기서 살아남자.
1: 네네.
14: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감옥 안에 한 130명 정도가 있는데
1: 네네.
14: 모두 탈북했던 사람들.
2: 아~
14: 진짜 두 번, 세 번이 제일 적은 거고요. 다섯 번, 여섯 번 탈북하신 분도 계시고
2: 네.
14: 이왕 이제는 우리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그가 그냥 우리 이렇게 가다 잡혔으면 여기로 가는 거다. 나는 중국에 어디서 살았는데 여기가 더 살기 좋더라. 한국에 가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하다.
1: 네네.
14: 이런 것들이 안에서 계속 이게 모의가 되고 계획이 짜지고 하면서 그 열악한 감옥 생활이 이 탈북 두 번째 계획으로 인해서 견뎌지게 되고
15: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야.
14: 네. 그래서 가자. 저 두 번째 탈북은 제가 정말 하루 만에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는데
15: 하루 만에?
2: 하루 만에요?
14: 네. 위자 여권 한 장 가지고 중국 단동에서 인천 여객터미널 들어오는 배를 탔습니다.
2: 진짜 오시면서 여권도 검사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잘 통과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네요.
14: 딱 인천여객터미널 이렇게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이런 부르짖음이었는데 거기에 그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 덕분에 예, 정말 이 목숨줄이 잘 붙어서 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늘 합니다.
3: 지금까지 그 소현자매님을 지켜주신 은혜가 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1: 네.
3: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혹시 있었는지
14: 사실 저희가 그 감옥 생활하면요 그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2: 많죠.
14: 많아요. 이게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미친 짓 하고 있다.
2: 맞아요.
14: 근데 꿋꿋이 드러내놓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1: 그래요?
14: 임산부 한 명이 있었는데 사실 그 감옥 안에서 임산부는 진짜 저희가 막 이렇게 하대하거든요. 노동을 할 때 우리만큼 일을 못하고 하니까 정말 미워요. 어느 날 이 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자기 20며칠 날 나갈 거다.
1: 날짜를 딱 정해서?
14: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 자기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감옥 안에 철창으로 갇혀지는 안에서 어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네요. 근데
14: 그날따라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화재 막 이런 것들이 그 조짐이 있어서 바깥에 햇빛 조이기라는 걸 처음 전기문을 드르륵 드르륵 하는 전기문을 열어서 바깥에 내다 놓고 햇빛 조이기처럼 담벽에 서 있었는데 임산부가 뛰는데 누구도 백몇 명이 못 봤다는 거예요.
1: 어, 진짜요? 눈을 확 가려버린 거야, 다?
10: 8개월 임산부인데요?
14: 8개월 임산부.
15: 8개월이면.
14: 누구도 그 임산부를 못 봤고, 이 임산부가 그때 정말 20몇일 날. 네. 해서 진짜 나갔고.
15: 우와. 네. 우와. 응답 제대로 받은 것이고 맞네.
14: 한국에 와서 제가 인천에 간증 갔더니, 네. 거기에 딱 앉아있어요.
1: 만나셨어요? 네.
14: 실제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 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꼭 있었고 네. 기적이라는 것은 있다. 네,
1: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일으킬 만한 곳에서 하시는
2: 맞아,
1: 거예요.
2: 맞아, 맞아.
1: 없는 곳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14: 만한 곳에서.
1: 예, 네, 그렇죠. 있을 만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흔한데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15: 대단하네.
1: 참 정말 우리가 그래서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이순 씨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14: 어, 제가 그
1: 아이고
14: 죄송합니다.
1: 아이고
14: 사실 네 6살 아들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6살 아들을 북한에 넣고 왔고요.
2: 아들 하나?
3: 네. 6살?
1: 10년 동안 참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아들이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네.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3: 아, 네.
1: 엄마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 아니, 그러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1: 북한에서 태어난 애고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아본 애라서 아마 엄마한테 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나 봐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까지 잘 데려왔습니다. 데려왔고 이제는 저한테 오는 길만 남았었는데 돈을 받은 브로커를 시세만 다른 브로커가 개입이 되면서 그때 아들이 17살이었는데 오지 못하고 북한으로 다시 북송을
3: 아이고야 참
1: 그 이야기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는데요. 사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저는
2: 그렇죠.
1: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17살 아들을 수용소에 보냈으니까 원망 중에 얼마나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이렇게 그 환상이 이렇게 어느 날 기도 중에 오는데 이렇게 도포자락으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환상을 눈앞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부족한 저한테로 돌리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네. 그 길 또한 분명히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 아멘.
4: 우리가 그렇게 다시 꼭 두 분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2: 아멘.
4: 다 같이 눈물 흘리시고
2: 다 같은 마음이시니까
4: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들 가족이
2: 그러니까,
4: 네, 그러니까요.
5: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자식들을 놓고 나 혼자
2: 대한민국에
5: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네네.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잖아요.
2: 그쵸.
5: 그리고 한순간에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고 있는데
4: 정말 모르는 거죠.
5: 기도로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4: 네, 오늘 탈북 가족분들은 다 군대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유나 씨, 또 수혜 씨는 군인 가족이셨다고. 예. 그럼 주옥 씨는?
6: 네. 군인 불황에서 살았습니다.
4: 왜냐면
6: 북한 전역이 군인 불황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계 군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요. 눈을 뜨면 보는 게 북한 군대였는데 이게 언니네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는 군대를 군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4: 그럼 뭐라 그래요?
6: 도둑이라고 하죠.
4: 도둑?
6: 그럼요. 왜요? 마을에 그러니까
7: 언니라고 하면 도둑까지 살려라.
6: 도둑까지. 언니네들 아니지만 만약 마을 앞에 군대가 딱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 도둑이 나타났다. 야 도둑이 나타났다 이렇게
7: 진짜?
6: 얘기해요. 그러면 대문을 걸어 잠궈요 빨리.
7: 맞아요.
6: 그리고 네. 빨래가 걸려 있는 거 다 집으로 들여놔야 돼요.
5: 훔쳐가니까.
6: 다 훔쳐가니까. 빨래를 다 훔쳐가거든요. 그리고 이 군인이 도둑질하려고 나왔는데 도둑질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4: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6: 대문짝을 뽑아가.
4: 뽑아가서 뭐예요? 뽑아가서
7: 빵 떼죠.
6: 밥불 떼고 먹을 거 바꿔 먹는 거죠. 그게 제일 빵이니까. 얼마서 뽑아가서 저 북경 쪽 사진 영상 찍은 거 보면 대문 집들이 많아.
7: 어머머 머
4: 아니. 뽑아간 거야.
7: 진짜.
8: 아니 오죽했으면 염소가 네. 편지 써놓고 갔다는
6: 소리였어요.
4: 염소가요?
8: 염소 장을 잡아 걸었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염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4: 네.
8: 군인들이 그 염소를 도둑질 해간 거예요.
4: 네.
8: 그게 좀 미안하니까 맨 밑에 병사가
4: 네.
8: 염소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지를 고이 써놓고 갔더래요. 염소 얼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인민군대를 찾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여 이 길을 갑니다. 염소 얼림 이렇게.
4: 북한 군인들 복명 복창하잖아요.
6: 복명 복창 그거요 막.
4: 어떻게?
6: 막 등병 전 주옥 이런 건가요?
4: 아, 저는 모르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은 복명, 복촌을 어떻게 하는지.
2: 듣고 싶어요.
4: 네네.
9: 먼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상관 상급이.
4: 예.
9: 동무. 저한테.
4: 동무.
9: 상사 이소연. 상사 이소연. 명령 내려왔습니다.
4: 와. 아, 일단 이름을 불러야
5: 돼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2: 버전이었다면 얼음을 깨고 들어가시는 선배님 한번 보여주시죠.
4: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상태 초초.
9: 상사 이소연 명령 내려왔습니다.
4: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상태 초초.
8: 저희 아버지도 네. 저희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을 아예 군병령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저랑 저희 동생이 있는데 앞에다 박상 딱 아버지가 펴놓고 네. 우리 동생이랑 저를 딱 세워놓고 가운데로 가! 김일성 군사동합대학원 곧바로 기타는 응로 돌았습니다.
4: 밥 먹어야 되는데
8: 네, 아버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래야지.
5: 이야, 제대로 된 교육이네 집안에서.
8: 그 정도로
5: 군인 가족은 다르긴 다르네요.
4: 그게 다르긴 달라요. 그걸 배운 게 있으니까.
10: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3년 했었어. 우리 때는
4: 그렇죠.
10: 근데 요즘 보니까 청년들은 1년 6개월이에요. 군대 간다고 하더니 또 보니까 벌써 제대하고 왔어요.
4: 아쉬우세요?
5: 아쉬워요. 집에 와 있어.
10: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군대 계셨다는데 희망 같은 건 제기할 수 없으셨는지.
9: 네, 사실 제가 군대에 가서 네. 두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신병 받으면서.
4: 왜요?
5: 그 훈련.
9: 네,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가서 저는 TV에서 나오는 여군도 구두 신고 네. 치마 입고 깔끔하게 그냥 딱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맥시쟁이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그 볕집으로 묶은 그 오래기를 이렇게 허리에다 딱 묶고 낫을 탁 들고 아이고, 아침에 밥만 먹으면 산으로 나무꾼 됐다가 새벽 5시면 또 인분을 푸는 농사꾼 됐다가 오후 때 되면 장작을 패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군대 괜히 왔구나.
2: 그치.
9: 그래서 그치. 불평불만을 제기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한테 몰래 전화했습니다.
4: 네.
9: 아버지 나를 빽 써서 군대 보내줬는데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옷전이 남으니까 제대 잘 마치고 와라.
4: 세상에. 아니, 이런 말씀 들으면 도대체 그럼 북한의 전력, 북한 전력, 우린 남한 전력이라고 하면 뭐 세계 6위래요. 세계 6위인데 국방력이. 그 북한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보실 때.
11: 지방에 살아서 네. 북한의 전체 군사력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남한은 공개를 하잖아요.
4: 네.
11: 우리 전투력이 어떻고 네. 우리 그렇죠. 전투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저도 지방, 저도 국경마을에서 살았어요. 밀수를 하다 보니까 바로 앞이 군대 중대부였어요.
4: 네.
11: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군인들은 무기를 명품을 많이 못 봤던 기억이 나요. 맨날 아침이면요. 봄이나 깍지를 지고 부업집 앞에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밭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6,8식 자동 보총을 하나씩 줘요. 근데 그 네. 보총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4: 네.
11: 저기 어디 그 보초막 같은 데 있잖아요. 움막. 거기다 걸어놔요. 그리고 자요. 옆에서. 그래 우리 이렇게 산길을 막 지나가던 야 저기 군대야 농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북한은 지금은 없 었는데 옛날에는 발천국이라고 도로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까만 군복을 입어요. 걔네들은 이제 도로 이렇게 피치라는 거 알아서 네네. 색감 그래서 까만 군복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국경 연선에 살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맨날 비라리하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군대다운 군대가 누구였냐 경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헌병.
2: 군사병, 군사병.
11: 예.
4: 헌병.
11: 그런 애들은 야 진짜 그런 애들은 이제 딱 보게 되면. 그 자동보총도 이렇게 딱 짧아요.
4: 네.
11: 카빙총 딱 메고 딱 그 역전이나 자기 위수구역에 있는데 오토바이를 딱 타고 있는데 야 우리 군에서 야 간만에 군대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군대라고 인식했을 때는 뭐 농민군?
4: 농민군.
11: 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자. 예.
5: 이 얘기가 사실 뭐 지금도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 농사짓고 그런 맞아요. 모습들을 철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6: 맞아요. 네네네.
5: 그러니까 전투력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뭐 군사적인 장비 문제도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직접 북에서 보셨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8: 아예 그
4: 세 씨가 보셨어요.
8: 제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항상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네네네. 안 되겠다, 이거 전쟁 일어나면. 그렇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별을 달고 계셔서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 세계 군사력이 대한민국 지금 6위라고 하고, 그리고 핵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비대칭 전략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네. 하늘, 땅, 바다에서 재래식 무기를 붙으면 진짜 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K-방산 지금 세계적으로 KF-21 막 수십 나가잖아요. 네, 네.

0: 인종 기재가 작동이 안 됩니다.
1: 안 되지.
0: 저희 아버지 부대는 스키 경보여단이란 말이죠. 여기 특수 부대입니다. 여기 무조건 말 두 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 이런 건 북한에서 다 군장비입니다. 이 도로가 파괴되면 탄약 올려가고 할 때는 말과 소 동원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앞으로의 전쟁은 차세대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는 어작동될 수 있고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기계에 사람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재래식전과 하이브리드전을 맞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싸움을 붙어야 되는 군대들한테는 제대로 교육을 해요. 대한민국의 오또오또한 뭐 KF-21이네 뭐네 다 얘기를 하죠. K9 뭐 자주포 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에 쫄지 마라. 그 무기 아무리 차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를 다루는 건 군인이다. 군인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박혀 있지 않다면 그 차세대 무기도 거철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정신 무장을 시켜. 북한은 항상 정신 승리를 강조하는데 얘네들 어릴 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어온 애들이에요. 생존 본능 장난 아닐 겁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수련원을 떠나갈 때 이렇게 남북한의 청년들이 같이 탔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버스가 뒤로 밀린 거예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얘네는 벌써 창문 열고 뒤로 나와서 버스를 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에 대해서 절대 맞아, 우리는 맞아, 아직 맞아. 전쟁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또 안 됩니다.
2: 아, 맞아요.
1: 지금까지 국방부하고 정유라 역시 역시 네. 강사님.
3: 유라 씨는 군사 전문위원이세요.
0: 아유 명예 위원 됐나요?
3: 모자위원회 군사 전문위원으로 요청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한 가지 이벤트를 좀 마련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1: 네.
3: 그래서 북한 군대 실상을 한번 OX 퀴즈로 네. 한번 풀어보면서 네. 우리 남한 패널 분들이 네. 네. 네.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0: 네. 재밌겠다. 북한 군대에도 휴가와 면회가 있다.
2: 하나, 둘,
1: 있겠지. 셋. 있다. 오.
3: 자, 있다. 다 5를 들려주셨습니까?
1: 네.
3: 자,
1: 이거 아니면 진짜
3: 어떻게 해요?
2: 그래, 10년 동안 군생활 하는 거예요.
3: 뭐 걸어? 어, 옷에 바꾸실린 거 아니에요?
4: 아니, 아니,
3: 아니죠. 네. 자, 다 5를 넣으셨습니다.
0: 어, 그러니까
3: 휴가
0: 이게
3: 있다, 야. 없다?
0: 없다.
3: 없다.
0: 아니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있어요.
3: 원칙상 있어요?
0: 네, 내무 규정은 다 있는데 네. 북한의 그 군인 일가표를 보면요. 그 안에 농사 지어라 뭐 벼 놔들고 나가서 뭐 해라 없어요. 그 없는 걸 시키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은 뭘 잘한다? 쇼를 잘하는 거예요.
5: 아~ 북한의 부대에서 네. 휴가가 1년의 규정으로 15일이 있는데 네, 네. 안 보내는 이유가 집에 보내니까 얘네가 복귀를 안 합니다.
1: 그래 나가서 가기 싫어.
5: 부대에는 싫어. 그때는 군의관한테 한 네. 100달러만 주게 되면 결핵이나 간염 환자로 만들어서
1: 아,
5: 그 아프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대를 할 수가 있어요.
1: 오, 네.
5: 그 이렇게 해서 딱 하다 보니까 부대 지휘관들이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안 보내고 요즘은 물자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0: 맞아, 물자
5: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 중대마다 그 두부 만드는 콩을 3,000 그 킬로씩 해라. 네. 그러니까 한 톤 정도씩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농사를 그렇게 해도 안 나오거든요.
3: 안 나오겠죠.
5: 그러면 네. 네, 집에 가서 콩 해올 사람. 그리고 그러면 예, 여기 딱 그 급이 나눠집니다. 콩 해오는 사람은 3개월 갔다 오는 거고 부대 지휘관한테 노트북이 필요하다. 노트북 해오는 사람은 1년 가서 휴가 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처럼 되어 있고 면회에는 요즘에는 서비스차가 있어서 네. 가족들이 네. 자식이 굶어 죽지 말아야 되니까 요즘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보냅니다. 면회하면 저희가 좋죠. 옆에서
1: 그렇지.
5: 서대원들한테 또 두 개씩, 사탕 하나씩, 그게 쫙 돕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아, 누구 부모 면회 왔단다, 그러면, 그날이 면절이었어.
1: 엄청 기간이겠다. 네. 진짜. 정말 힘들다.
3: 아유. 아. 자, 그럼, 자, 두 번째 한 번, 한 7시간 내주시겠습니까?
0: 네, 북한 군인도 다나자를 쓴다, 안 쓴다.
3: 하나, 둘, 셋. 아, XX 두 분, 우리 상태 씨만 5 했습니다.
0: 네.
3: 자, 수혜 씨, 정답은요?
0: 오늘 상태 오빠가 상태가 많이 좀 많이
1: 좋습니다. 갔다 와서 그런가? 갔다 와서?
2: 아니 사실 그 단학가는 네. 부대의 정말 어떤 용어거든요. 사회와 단절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아마 그 북한 사회에서 단절되는 용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0: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0: 야, 이걸 캐라, 알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버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
1: 오.
0: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다짜를 쓰게 하고, 까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2: 질문한테. 네.
3: 질문한테. 군인이셨어요?
0: 예, 예 저희 어머니. 수혜 아버지,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오. 이렇게 항상.
1: 제가 네. 이만갑 처음 나갔을 때 저보고 제쌈이라고 하더라고요.
0: 했습니까?
1: 왜냐면,
0: 기대치.
1: 아, 저도 그 군인 가족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 평안도는 아니다 말입니다. 어쩌다 말입니다. 이렇게 다짜로 다 끝나고, 네. 했쇼? 말하쇼? 이런 건 그 지방, 아, 저기 뭐야, 이거.
0: 야, 지방 아니야, 이거.
1: 하민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하민들? 그렇게 뭐 이렇게 파는 사람은 이거 살아요? 말라요? 가나요? 아니나요? 이런 거를 군인 가족은 쓸 일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고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한데도 그 군인 말투가 배어 있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왔냐고
4: 그런 것 같아요. 명령식인 것 같아요. 에이. 집에서 저희도 이제 마당이 커요. 대문에서 집까지 오려면 두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끔은 그 초인종이 있어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옛날에 전화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전지하게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문 열라 문 열라 하는 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제가 기억에 있는데 아버님이 항상 그 옷방으로 들어가는 미닫이문 그 덕대에다가 모닥을 큰 거 치시고 거기다가 각기반 또 가죽 혁띠를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1: 아,
4: 근데 그 이유가 8시 이후에 오면 그게 맞아요.
1: 맞아요. 네. 아,
4: 그래갖고 네. 항상 보면 나는 8시 전으로 왜냐면 네. 집에 여자아이가 많고 그리고 네. 사실은 80년도, 90년도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남한에 와서 남한인 남성들이 지나가던 여성 이렇게 막 하면 그게 다 안 되잖아요.
3: 네네네.
4: 막 그렇게. 근데 저희 때는요, 남자들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하면 폐가 모여가지고 골목을 지켰어요. 그러면 맞아, 제가 퇴근하게 되면 와! 하고 해서 제가 5cm 힐을 지고 뛰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약간 그때 그 문화였어요.
1: 맞아, 맞아.
4: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 여자를 조금 쟁취하겠다 이런 문화 돼서 아버지가 8시를 통금 시간을 8시에 했는데 8시 5분만 들어와도 그 가죽 혁대 잔등을 제가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군인 아버지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그 큰 말 일어나 밥 먹으라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사근사근한 말을 들어 못 봤던 기억이 나요.
3: 우리는 군대 가면 다 그냥 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똑같은 거죠. 어쨌든 지시와 복종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3: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네? 한번 가볼까요?
5: 네 북한에도 종교 활동이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3: 네. 하나 둘 셋. 종교 활동이 있다
1: 정지.
3: 없다 있다 두 분 드셨고요. 과연 답은 뭐가 있을까요?
4: 그냥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뭐 성당, 교회가 네. 다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아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없다고 말해도 정답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 내부를 파헤치면 네. 노동당만 믿어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정말 조금 다가가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1: 그러니까 조금 잘 읽어야 돼요. 북한이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 보험의 세부사항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 밑을 잘 봐야 돼요.
3: 그래.
1: 그 밑에 보면
2: 기가 막혀.
1: 그 밑에 보면 아니 북한이 자유 인권 다 있어요. 맞아. 말로는. 근데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계급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주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적용돼 그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하나는 그럼 노동계급 아닌 뭐 어디 한국에 친척 있거나 일본에 친척 있는 사람은 노동계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위한 법이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 큰 글자만 보고 북한을 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5: 네. 저희 동네도 이 지하교 교회를 믿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잡혀간다는 맞아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맞아요.
5: 전부 반동적인 미신행위, 반당, 반혁명적 사상을 가져서 잡혀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지하교인이었고
1: 맞아요.
5: 중국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었고 그랬던 거죠.
3: 맞아요. 북한에서는 맞아, 맞아. 마약이라고.
1: 맞아요. 네,
3: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종교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돌아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곳에도 종교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5: 네네.
3: 혹시 목사님
6: 네.
3: 통일되면
6: 네.
3: 북한에 가서
6: 예.
3: 선교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1: 다행히 그렇게 해야죠.
6: 다행히 해야 되지. 네. 일본으로
3: 네.
6: 일본으로 생각하고 가야죠.
3: 네.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세요? 설교.
6: 물론 이제 복음이라는 게 예수 복음이죠. 아, 그게 첫 번째겠지만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선교를 좀 다녔어요.
3: 네.
6: 그 러시아에 뭐 교회를 다섯 개나 지을 정도였으니까 아, 거의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또 러시아의 어떤 그런 또 수준급에 있는 분들하고 세미나도 좀 하면서 말을 전할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뭘 했냐면 당신들은 그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3: 네네.
6: 우리나라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6.25 전에는 북한이도 훨씬 더 남한보다 잘 살았다. 네. 훨씬 잘 살았고.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봐라. 남한이 잘 사는가 북한이 잘 사는가. 그 기점은 북한에는 종교를 말살했지만 남한에는 종교가 살아났어요. 그 모든 바탕은 성경에 있다. 기독교, 서방과 그리고 이 동방을 한번 비교해봐라. 동양과 서양을 한번 비교해봐라.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를 비교해봐라. 뭐가 다르냐? 어디가 더 앞서가고 있고 어디가 더 진취적이냐? 어디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만한 모든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봐라.
3: 우리 목사님 네. 통일되면 하실 이야기가 그렇게 다 쌓여 계시니까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남북 군대 생활 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상태 씨?
2: 네,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좀 그들을 지켜달라고 더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 보니까.
2: 네네. 네.
3: 손정희 씨는요?
7: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군대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데 늘 깨어있고 행동하는 거룩한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네, 작전 침투하는 네.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3: 아멘!
7: 아멘! 네, 하나님의 군대 아미!
3: 저 목사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6: 글쎄 이제 보니까 네. 전문가들이세요.
7: 네.
6: 어우 나 깜짝 놀랐고.
3: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6: 네. 뭐 연구원들 같은
3: 전문위원이세요. 국방 전문.
6: 그렇죠. 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남북 소통 그룹 프로그램이 뭐 다른 뭐 방송은
3: 네, 있고
6: 한데
3: 있죠.
6: 비교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애써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3: 맞아요. 맞아요.
6: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7: 아멘.
6: 이 우리 그 굿TV가 복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7: 맞아요.
6: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발표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아 가능하다.
7: 맞아.
6: 그렇구나. 역시 희망은 여기에 있다.
7: 아멘.
6: 그런 생각이
7: 아멘.
6: 많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너무나 좋은 그런 네. 인상이 있어요.
3: 아유, 네. 기도 많이 해주시오, 목사님. 자, 우리 오늘 처음 나와주신 이소연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8: 아, 네. 오늘 굿TV 이곳에 와서 군대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함께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 북한 병사들 귀한 목숨들에 대해서 네. 함께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3: 네.
8: 부족한 저 같은 영혼을 이 대한민국 자유의 땅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더 마음 다해서 또 온맘 다해서 북한을 위해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소통할 때 말로도 하지만 가끔 눈빛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2: 좀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네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말한 것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한 말은 다윗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3: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분 따뜻한 물속에 여러분들 젖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제2의 이문세라 찬사를 받으며 데뷔한 가수 구현모. 부모님의 사역으로 인해 남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그의 신앙과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3: 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 근데 굉장히 동안처럼 보이고요.
3: 아가야시네요, 아가야.
2: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요.
3: 그러니까요.
2: 보이고요.
3: 예,
6: 그렇죠?
3: 예.
6: 감사합니다.
2: 네,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러면 작사도 작곡도 노래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6: 네, 맞습니다.
2: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계세요?
6: 네,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특히 올해는 더 네. 집중해서 네. 이제 앨범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열심히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3: 어때요? 이게 남의 곡을 받는 거하고 내가 내 노래를 만드는 거하고 어때요?
6: 제가 확실히 이제 공연을 다니다 보면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노래를 네. 불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노래를 불러도 물론 반응이 좋지만 네. 제 노래를 불렀을 때 진짜 자기 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피드백을 많이 듣는
3: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 뭐 어떤 작품들이 이렇게 네. 만들고 있었는지.
6: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네. 이제 대중음악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찬양 사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또 주로 찬양들 물론 이제 가요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보통 곡을 빨리 써내려가는 곡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그렇죠. 되게 빨리빨리 예. 써내려가는 거고 그런 곡들이 네. 오히려 네. 빨리 쓴 곡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 네. 것 같아요. 네.
3: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기타도 네. 옆에 있고 네. 예 본인이 자작곡한 곡들을 네.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6: 네.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곡은요. 네. 올해 4월 달에 네. 나왔던 곡인데 네. 제목은 이사입니다.
3: 이사?
6: 우리 말 그대로 뭐 이사님 할 때 네, 맞아요. 네. 집 이사할 때 그 이사인데 네.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곡이 가요로 나왔지만 이 안에 그 복음을 심어놨어요. 네, 천국 네. 소망을 심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네. 이사가는
2: 천국으로 이사가는
6: 네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곡 한번 짧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 예.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가요 같기도 한데 또 찬양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쓰면서 네. 본인 얘기,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1: 너무 좋아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이 곡이 본인이 직접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이게 이 땅에서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되게 힘든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돌아봐도 집에 와도 아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언제 내 집이 생길까 항상 그런 고민을 살고 사는데 그게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긴 되게 많이 고민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거는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영원히 살 그곳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자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이런 곡이 나옵니다.
0: 그러니까 뭐 참된 평안과 쉼이 네. 있는 곳은 네. 그냥 뭐 주님과 네. 함께 있을 때 주님 네. 안에 있을 때
2: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마지막 가사에 이제 그대 있는 곳이 나의 집.
1: 네. 네.
2: 그래서 그 가사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1: 너무 잘 알고 있는데
2: 네.
1: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도 네.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2: 맞아요. 이제 예. 이 노래가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1: 예. 자가십니까? 아니면 전세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2: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매달 내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매달 월세?
2: 네,
1: 예, 예.
2: 그 나라에서 그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1: 아, 거기 예. 들어가셨어요?
2: 네, 네, 네. 임대 아파트에서.
1: 네.
2: 그것도 사실 또 예.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하는.
1: 그럼요, 그럼요.
2: 은혜, 예. 은혜 안에서 살고
1: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걸까? 아니면은 노력에 의한 걸까?
2: 네.
1: 그 너무 궁금해요.
2: 아, 귀를 통해서 하는 조기 교육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래도 찬양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1: 아, 진짜요?
2: 네, 이셨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이제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귀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테이프 녹음하는 그런 녹음기를 사다 주셨는데 예. 제가 스스로 모니터를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어보고는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구나.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모니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습관인 것 같은데
1: 예, 예.
2: 그러면서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고쳐나갔던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뭐 노래도 그렇구나. 설교도 똑같거든요.
1: 네.
0: 자기가 한 거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 예, 예, 하면서
1: 예. 네. 어?
0: 저는 제일 처음에 녹화한 다음에 봤는데요.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못하나요?
2: 다들 그러나 봐요.
1: 저도 요새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객을 보면 죽고 싶습니다.
2: 주요.
0: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찬양 사역자이시다 보니까
2: 네.
0: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 저는 이제 심하게 얘기하자면
1: 네.
2: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집에서 태어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또 하필이면 부모님이 이제 자리를 잡으신 지역이 그 흔히 말하는 강남 팔학군.
1: 팔학군?
2: 예. 네.
1: 팔학군에서 하셨어요?
2: 네, 지금 사랑의 교회
1: 예,
2: 있는
1: 예,
2: 그 지역에
1: 아,
2: 그 대법원 앞에 네. 원래 그 판자촌이 있었어요.
0: 그쪽 판자촌. 네,
2: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판자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아직 더 있긴 한데
1: 네.
2: 제가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비밀이었죠. 왜냐면 친구들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아는 순간 학창시절 내내 놀림감이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1: 예.
2: 이제 옷도 이런 거 다 무시당하면서
1: 예.
2: 네, 그렇게 지냈던 학창시절.
0: 근데 팔학군이면
2: 네.
0: 다 주변이 잘 사는 부잣집
2: 네.
0: 이 동네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2: 네.
0: 힘든 애들끼리 지내면 좀 나은데
2: 맞아요. 네? 맞아요.
0: 비교하는 것이 네. 많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학교 끝나면 집을 삥 불러서 몰래 아이들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옷도 맨날 사촌 형들 옷 물려 입거나 항상 시장에서 사고 이러니까 브랜드가 다 보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너 거지야? 뭐 넌 오붓기시 왜 그래 신발이 왜 그러니까 항상 그 어린 마음이 항상 상처가 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좀 살 수밖에
1: 신발 같은 거 신어도 너 나이스 신었구나
2: 네, 이런 맞아요 거. 나이스 네.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네. 또 일해서 돈 벌면 내 돈 내산을 네, 하는데 네,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면은 그 아픔이 부모님께 네. 화살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그쵸?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러고 계셔라는 분노와 사춘기가 겹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2: 맞아, 그런 원망들이 저 마음 가운 깊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되게 많이 하세요.
1: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
2: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본인도 힘드셔서 네. 너를 이렇게 잘 케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사과를 하시고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미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빨리 철이 들어서 그런 마음속의 상처를 다 오롯이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 화살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근데 물론 마음 속병은 제가 있었지만
1: 그렇겠죠. 네,
2: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0: 그런데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 보면서 배우고 자라고 그 영향 속에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어떤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닮은 모습들도 있으세요? 많이?
2: 아, 이게 사실 지금의 제 아내한테는 되게 어떤 게 뭐 미안한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음악이라는 직업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뮤지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부모님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사례가 얼마가 됐든 뭐 정말 지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금액이 있어도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세상이 봤을 땐 정말 바보 같은 삶일 수 있는데 항상 이 소외되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에서는 주저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부모님 많이 닮은 것 같고
1: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2: 네.
1: 그러면 파라콘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2: 네 정말 그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 네. 정말 배 타고 차를 실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곳에 네. 직접 스피커를 다 이제 봉고차에 실어서 네. 네. 구입하셔서 네. 가서 부흥사 목사님들과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헌금해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사례를 주시면 다시 다 돌려주고 오시고
1: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셨나 봐요?
2: 네 어렸을 때 내내 그 짐칸에 이렇게 같이 실려가지고 네, 맨날 휴게소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고
0: 네,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의 그 헌신과 뭐 순종을 사실 배우신 거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혹시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좀 떠난 경험은 없으신지
2: 아, 이런 좀 재밌는 얘기가 좀 있으면 좋은데
1: 너무 순종이에요?
2: 네네 너무 순종적인 삶이었고 유일하게 방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음악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워낙 가난하게 사셨다 보니 제가 음악을 꿈꾸니까 그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좀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어디로 튀었냐면 춤으로 튀었어요.
0: 춤?
1: 네. 몸이 돼요?
2: 지금은 많이 쪘는데 날렵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2: 제가 중학교 때 예수전도단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춤으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1: 했어요.
2: 중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1: 그래서
2: 그 제자훈련 받고 전국으로 춤으로 또 사역을.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음악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춤으로 튀어서 춤을 열심히 췄었네요.
1: 반항을 몸으로 하셨군요.
2: 네, 몸으로 하셨어요. 온몸으로 했습니다.
0: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랬겠네요.
2: 그랬나 봐요, 아무래도.
1: 네, 그 사춘기에 부모님을 보면서 그 내가 가난한 거에 대한 분노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요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렇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2: 못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1: 그래요.
2: 안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부모님을 닮은 모습도 있지만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내 자녀를 또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도 또 제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 그러면 8학번에 있었으면 네. 거기 아이들은 왜 중간에 어디 해외에 뭐 언어 연수를 가거나 뭐 이렇게 방학 때 그런 썸머스쿨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럼 해외는 한 번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2: 이것도 사실 재밌는 부분인데 네, 네. 제가 호주라는 나라에 거의,
1: 갔다 왔어요?
2: 거의 한 7년을
1: 몇 살 때?
2: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호주라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1: 어떻게요?
2: 이것도 사연이 깊은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 사연을 아 그냥 강남 8학군에서 학교 잘 다니다가 그냥 엄마 아빠가 돈 대줘서 유학 다녀왔구나 그 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서 살 길이 없어서 진짜 엄마 아빠가 답이 없어서 이대로 살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1: 그래서 왜 호주 갈 생각을 했어요?
2: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되겠고 해외 나가서 내가 타향살이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어느 나라가 이제 유학이 좋은가 했을 때 뭐 캐나다, 호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호주가 선택이 되었고 채택이 되었고 이제 어머니랑 그 처음에 갈 비용을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한 2주 정도 체류할 돈만 가지고 캐나다 단신으로 그냥 호주를 가게 된 거예요.
1: 갔어요? 네.
2: 그래서 가서 처음에 어학원 다니면서 어학원 마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청소. 이렇게 어깨에 매는 청소.
1: 말 안 해도 되는 거. 네.
2: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토요일은 새벽 5시에 세차장 출근해서 12시간 동안 끼니 라면 먹으면서 차 닦고.
1: 그러면 공부하랴 밤에 잠 못 자서 힘들어서 어떻게 버텼어요?
2: 정말 그냥 가진 거는 정말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비랑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0: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으면 한 20살쯤 됐나요?
2: 맞아요. 딱 20살.
0: 그러면 20살의 나이에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누구 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 때 또 부모님한테 또 염려 끼쳐드릴까봐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2: 맞아요.
1: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2: 맞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진세운 날이 많았고 아무래도 이런 하는 일들이 독한 약품 먼지를 많이 마시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천식으로 한 달을 앉아서 잔 적이 있거든요. 방을 같이 쓰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거실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한 달을 기대서 잤는데 나중에 만나서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1: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2: 맨날 끼니가 라면이었고
1: 그래서 지금 부은 거구나.
2: 많이 부었어. 이게 나 맞아요. 살찌고 아시네요. 역시. 이게 살찐 게 아니고
1: 그럼요.
2: 맞아요.
1: 그러면은 혼자 방을 못 써서 외국인들하고 쓴 거예요? 같은 동료들하고?
2: 한국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이제 쉐어하는데 막 3인 1실, 4인 1실 막 2층 침대 놓고 이제 돈 많은 친구들은 혼자서 방을 쓰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을 여럿이서 쓸 수밖에 없었고
0: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런 삶의 과정을 있게 하셨을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2: 맞아요.
0: 왜 그렇게 하셨다고
2: 지금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나눌 때 사실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라는 그런 늘 고민이 있는데 그만둬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정말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시 마음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이런 스토리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0: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간증거리도 없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간증 때문에 고생하고 싶진 않아요.
2: 그 생각도 종종 하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이런.
0: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막 생활하다 보면 사실 주일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 근데 요거는 제가 너무 확실한 게 부모님의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킨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그런 정말 옛날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인데
1: 네.
2: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은 좀 덜 벌지언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주일은 꼭 정말 가서 졸더라도 네, 토요일까지 새벽까지 일하더라도
1: 대단하다.
2: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1: 쉬고 싶을 때도 있었죠, 솔직히.
2: 너무 많았죠. 너무 네. 많았고.
1: 그럴 땐 어떻게.
0: 막 일어나기 힘들었겠지, 네. 주일날.
1: 네.
2: 그럴 때는 그냥 같이 교회 갈 사람한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모닝콜을 부탁하든지, 우리 집 와서 별 눌러줘라든지.
1: 네.
2: 절대. 진짜.
0: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도 계속 하셨어요?
2: 호주 갔을 때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야 그런데 연고 없이 가면 큰 교회 가서 좀 도움도 갖고 사람도 많이 이렇게 네, 사귀고 네. 이러지 네.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또
1: 네.
2: 호주 가서도 정말 어려운 이민 개척교회 정말 장소 빌려서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세팅해야 되는 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인도 이제
1: 아,
2: 쭉
1: 예배인도.
2: 하면서 섬기고 또 이제 코스타도 이제 예, 호주 있을
1: 예,
2: 때 계속
1: 예,
2: 찬양팀으로 예. 섬기고
1: 아.
2: 예,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사역.
1: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왜 노래하고 싶잖아요.
2: 네.
1: 목마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아, 나 다시 노래하고 싶은데라는 그 꿈틀거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그때는 그래서 세워주는 무대가 없다 보니까
1: 네.
2: 버스킹이 굉장히 오래 했는데
1: 버스킹을 했어요.
2: 네, 그래서 또 연습도 이제 내 방이 없으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서 길로 나갔고 그것도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그 길에서 하는 공연인데
1: 네.
2: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1: 네.
2: 있고 그렇게 길에서도 노래로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그렇게 또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뭐 그렇게 버스킹 하다 보면
2: 네.
0: 그 반응들이 좀 있잖아요.
2: 네.
0: 뭐 기억에 남는 것들 있나요?
2: 뭐 되게 재밌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마이크 뺏고 막 기타 뺏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동전 이게 앞에 이게 팁박스가 있는데 그 발로 차가지고 막 동전이 막 이렇게
1: 그때 너무 수치스럽네.
2: 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하는 친구들이 가끔 차로 지나가면서 계란을 던진 경우. 요거는 좀 이제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0: 예, 예.
2: 그래서 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 또 어떤 분은 추운 날에 이렇게 차 따뜻한 차에다가 편지 써갖고 주시는 분, 꽃 주시는 분,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놓고 가시는 여성분, 뭐 그런 이런 분도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시다 외국 남자분이랑 지나가시다가 저를 정말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버스킹한 경우가 잘 없어서. 근데 제가 한국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한국 노래 한곡 불러드릴까요? 좋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이분이 길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진짜 길바닥에서. 그래서 그 옆에 외국인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야 너 욕했냐고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막 자기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런 노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환경에서 호주를 왔고 정말 그 일부러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왜냐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외롭게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해드리면서 토닥토닥 해드렸는데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고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그 타이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0: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2: 네, 그래서 요 타이틀을 갖고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버스킹에서 그 기억이 제일 진하게 남은 기억이.
1: 그러면 20살에 가서 7년 있었다 그랬죠?
2: 네, 맞아요.
1: 27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2: 네, 맞아요.
0: 어떻게 돌아왔어요?
2: 아, 이게 참 금의 환향했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2: 영주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메일이 왔고. 근데 이제 돈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도 사야 되는데 정말 돈 하나 없었는데
1: 네.
2: 그때 이제 제가 MBC 위대한 탄생 3라는 네. 프로그램을 네. 주변에 하도 사람을 해가지고 하게 됐고
1: 네. 네.
2: 합격을 했는데
1: 네.
2: MBC에서 비행기표를 해줬어요.
1: 우와.
2: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비해 두셨고
0: 딱 때가 됐으니까
1: 하나님의 티켓이네.
2: 하나님의 티켓을 들고 네.
0: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2: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주권이 있었다면 원래 왕복 티켓을 끊어주는 건데
1: 편도로 네.
2: 네. 끊어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보니까 또 금의 환향이긴 하네요. 그래서 네. 또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네. 오게 됐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1: 돌아와서 그러면 바로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 네. 투입된 거네요.
2: 네, 투입됐습니다.
0: 결과는 좀 어떠세요?
2: 결과는 제가 너무 같이 나온 친구들이랑 즐거웠고 또 경험도 오디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즐겁게 했는데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서 한 최후 70명 정도 네. 그래서 캠프 마지막 날까지 있었고 네. 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같이 나왔던 친구들이랑 홍대에서만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고 또 이제 갖고 있는 스토리 가지고 사역도 다니다가 네. 28에 이제 군대를 끌려 네, 나라의 네. 부름을 받고 네. 다녀왔습니다.
1: 그때 김태원 씨가 엄청 극찬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2: 아유 너무 감사한 게 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칭찬을 해주셔서
1: 네. 뭐라고 네. 하셨어요?
2: 제2의 이문세 이문세라고 다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0: 외모도 약간 비슷한
2: 그런가요?
1: 이문세랑요?
0: 조금 얼굴이 조금 더 동글동글하지만
1: 많이 동글동글한 전혀 다르죠.
2: 그때는 이제 네. 일을 말발을 많이 해서 좀 헬쓱했을 때라 좀 이렇게 외모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1: 그렇게 해서 네. 칭찬을 받고 네. 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네. 많은 것들 결국에 하나님이 네. 한국어는 티켓 해주신 거네요.
2: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제 인터뷰가 네. 재밌었는지 네. 제 방송분이 제일 길었다고 또 후문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0: 네,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네. 타이틀을 걸고 네.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2: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은 그때 내가 다시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때 나타났던 그 버스킹의 그분처럼 지금도 이제 뭐 요새는 진짜 활동 범위가 청소년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맡기신 잔과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애들이 제가 아저씨 같으면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날은 운동도 더 하고 선크림도 더 열심히 바르고
1: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2: 네,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괜히 네. 귀걸이도 막 하고 가고 막 이러고 가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장학재단 이제 장학금을 받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아 또 음악 그만둘까 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 이제 동갑내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현모야 진짜 은혜다. 한 친구가 컨테이너 같은 집에 거의 벽면이 다 곰팡이로 가득하고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몸도 불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고3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모든 걸 내려놨대요. 꿈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현모야 너 간증 콘서트 듣고 이 친구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 라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가지고 주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런 거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 또 마음 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물론 가수는 유명하고 내 노래가 뜨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 잔잔하게 두는 이유는 내가 계속 아직 갈 곳이 많구나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관둘라 그랬던 몇 번이 있었나 봐요?
2: 최근 몇 달 중에도 계속 있습니다.
1: 왜요? 왜요?
2: 왜냐하면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되게 어중간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TV에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사실 상처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 안에서도 저는 그들이 막 유명해서 혹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만나고 네, 교제하고 네, 친해지고 네, 이러는데 네. 어떤 저의 어떤 팔로워 그 저의 인지도 이런 걸로 저를 약간 은근히 따시키는 이런 것들 안에서 되게 마음이 많이 상처받고
1: 이름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또 음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서 이 자리에 있다는 마음 인지를 갖고 있는데 마치 내가 뭐 혹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외모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인지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아 내가 이걸 하는 게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님께서 늘 다시 마음 다잡게 하시는
1: 그거 네. 제일 큰 거는 네. 이런 사역지 가서 네. 뭐 저 먼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네. 내가 해야지 네.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도 자주 다니시죠.
2: 맞아요. 그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에 네. 그런 곳은 네. 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0: 전쟁 난민들.
1: 거길 다녀오셨어요?
2: 네네. 다행히 그 또 걱정하실까봐. 네.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은 아니고.
0: 난민들촌이니까.
2: 난민들이 네. 이제 피난을 온. 예? 이제 폴란드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피난을 와서 피난소에 네. 이제 가 있었고.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 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노래해주고 싶어요. 라고
1: 진짜?
2: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위로 힐링 콘서트를 해주러 예.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느낀 게 네. 하나님 보내주세요로만 기도를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0: 자비량
2: 비행기도 해주시고 숙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네, 되는데 네. 아무튼 응답을 너무 받아서 네, 자비량으로 네. 다녀왔고
1: 딱 한마디에 한마디 단만 하셨네요.
2: 네 맞아요. 네. 그때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고 네. 가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분들은 이제 위로를 해야 되니까 잔잔하고 뭐 위로가 되는 가사를 준비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전으로 생각해서 정말 신나는 노래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놀게 만들고 하게 왔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지혜였던 것 같고 너무 즐겁게 하고 왔고 거기는 이제 젊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1: 아 그래요?
2: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이들밖에 없는데.
0: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 때 투입됐으니까.
2: 그래서 아이들이
1: 어떻게 살아요?
2: 아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수재가 나면 체육관에 모아놓고 텐트 네. 해주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0: 똑같아.
2: 텐트도 이제 제가 간 얼마 뒤에 또 지원이 받아서 왔고 네. 그 전에는 그냥 진짜 뭐 줄 쳐놓고 이게 책상에 이게 테이프 해놓듯이. 그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또 텐트를 또 후원이 들어와서 이제야 칸막이에 이제 해서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냥 아이들 목마 태워주고 업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품에 안겨요. 아빠 품이 없으니까.
1: 아 그러네. 네,
0: 함께 놀아주는.
2: 네, 네 공차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네.
0: 근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아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2: 맞아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정말 천막대기 그런 그런 집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자주 가고 싶고 더 많이 가고 싶고 근데 이제 내가 재정적으로 이 부족한 것들이 그런 걸 발목을 잡을 때 제일 속상해요 사실. 더 많이 달려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0: 자비랑 선교가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네. 상황이지 않을까.
2: 맞아요.
0: 혹시 아내분은 좀 어떻게 만나셨어요?
2: 정말 아내한테
1: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비량이야. 정신 차려. 지금 애도 있고. 아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세상을 몰라.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 맞아요.
1: 그런데 네, 와이프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2: 저는 아내가 너무 신기한 사람인 게요. 네.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랑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제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거를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여자였어요. 저보다 6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신기한 게 장인 장모님도 결국에는 저는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6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는 딸이 있는데 엄마랑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얘기 또 음악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장인 장모님도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1: 형모는 양처를 얻었네.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2: 형모 양처 진짜. 네.
0: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2: 맞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봤는데 네.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하나는 제 페이스북 그 SNS를 몰래 지켜봤대요. 네. 어떤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네. 근데 마음에 들었대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제가 와이프 나랑 왜 결혼했어 물어봤더니 네. 오빠랑 있으면 하나님이랑 멀어질 것 같지 않아서 오빠랑 결혼했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또 울컥.
1: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나요?
0: 아내분이 신앙이 네. 대단했었구나.
2: 네. 아, 네? 그
1: 어디서 만났어요?
2: 와이프가 네. 교회 이제 새벽 청년들 다 같이 새벽 기도할 때 특별 네. 새벽 기도 때 네. 네. 그때 정이 확 들었어요.
1: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2: 네네. 왜냐면 와이프는 그때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1: 지금 김길이 문지인이네.
2: 그렇죠.
1: 네, 네. 새벽 기도에서 만난.
2: 시시컵, 맞아요. 시시컵. 네, 네. 길이 형이랑 그 얘기 아무래도 네.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2주 동안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네? 와이프는 또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난 거 다 같이 식사하거든요. 아침에 네. 식사하고 네. 출근한 사람은 출근하고 그쵸. 점심에 점심까지도 또 있을 사람이 있고 또 저녁까지 네. 있을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남은 두 사람이 항상 와이프랑 저였던 거예요.
1: 아하.
2: 그때 이제 더 깊어졌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또 알고 있게 알게 됐고 그렇게 또.
1: 근데 그 와이프가 네. 환경을 보지 않고 형모씨만 바라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2: 지금은 조금 덜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제 딸이 그러고 나니까 살짝 그러는데.
1: 네.
2: 네. 그래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네.
1: 여자들은 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약간 그 불안증이라 그럴까. 우리 남편이 뭔가 아무것도 네. 없고 이러면 맞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2: 네.
1: 괜찮아요? 지금 아기 낳았죠?
2: 네, 얼마 전에. 자, 6월 24일 날 너무 예쁜 딸을 하나님께서 첫째를
1: 저 사진 아까 보여주신데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떡하면 좋아요.
2: 저도 너무 이뻐서 죽겠어요.
1: 그러니까
0: 근데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요?
2: 제가 36세
0: 36세
2: 네, 네.
1: 와이프는 34네
2: 네네.
0: 딱 맞아요. 좋을 때
2: 네.
1: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네. 마음이 좀 달라지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네. 그런 거 있잖아. 아, 내 걸 챙겨서 아이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2: 네, 네.
1: 근데 지금 그렇게 자비랑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2: 네. 맞아요. 사실 정말 딸 생각으로 되게 가득해지더라고요. 진짜 딸이 태어나고 그렇죠. 나니까. 정말 물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훌륭해 하셨지만 나는 엄마 아빠 같이 키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네, 하실 맞아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겠다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부모님이 조금 뭐랄까 그때 하나님한테 완전히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공부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일은 내 일대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가되 뭔가 재테크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0: 네. 근데 제가 이제 선배로서 네. 그러니까 나는 목회고 찬양 사역이지만 네. 같은 하늘 영광을 위한 사역자니까
2: 네.
0: 그 주님 위해서만 올인하다 보니까
2: 네.
0: 사실 자녀들에게 네. 좀 소홀했던 것에 대한 네. 미안함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현모 씨는
2: 네.
0: 아주 좋은 아빠로서
2: 네.
0: 아이들에게도 네. 좋은 추억들을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2: 네.
0: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네. 내가 주님 영광에서 올인하잖아요.
2: 네.
0: 그리고 마음껏 자비랑 선교도 다니고 하잖아요.
2: 네.
0: 그거 다 심는 거예요.
2: 맞아, 아멘.
0: 공짜가 없어요.
2: 아멘입니다.
0: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데
2: 네.
0: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거두게 하실 거예요.
2: 네.
1: 그럼
2: 네.
1: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 더 나시죠?
2: 아멘.
0: 아니죠. 하나 더 나는 게 아니라 네. 둘 더 나야지.
2: 둘 더 나야지.
1: 그, 예. 제가 셋인데 셋 부족합니다. 네 갑시다. 예. 어차피 뭐 내가 키워줄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2: 맞아요.
1: 그냥. 예. 근데
2: 맞아요.
1: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기들을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셨어요?
2: 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1: 네.
2: 제가 24살 때.
0: 아이고.
1: 왜요?
2: 아버지가 이제 구강암으로 네, 너무 괴롭게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아기를 엄청 예뻐하시는 분이신데,
1: 네.
2: 그게 너무 아쉽고, 네, 근데 또 그때도 이제 제가 호주

0: 있어요. 네.
1: 왜 이렇게 아이를 보면 다짐을 하잖아요. 네.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다짐 어떤 거예요?
0: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 아까 많이 만난다고 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얘를 경제적으로 잘 키워야지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들 우리가 꼭 먹고 살고 막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야.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많이 심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2: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되셨는데 아빠가 되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좀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0: 맞아요.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고 노래 가사를 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말 세상을 다 줄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이 딸을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딸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써내려갈 그 찬양들도 기대하게 되고 설렘이 있고.
1: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가 혼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와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졌거든요.
0: 사실 이것도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에 나왔고 어머니는 계속 비닐하우스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게 이제 그 비닐하우스도 쫓겨나게 된 땅주인한테 그런 일이 이제 얼마 전에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 지내셨는데 노후를 이렇게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사실 꼭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편하게 사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1: 그래도 쫓겨나긴 하지 마셔야죠 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러는데 아무튼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1: 지금
0: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좀 비싸게 들어가는 그런 정말 지금 원래 비닐하우스에는 그나마 좀 크게라도 있으셨는데 정말 작은 그런 곳에서 이제 매달 그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일단은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또
1: 아들 입장에서는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0: 많이 어때요? 무겁죠. 많이 무겁죠. 그래서 일단 저한테 쓰는 거를 참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을 다니는 사람이면 이제 옷도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 SNS 보면은 한 몇 년 동안 계속 옷이 반복돼요 그냥. 여름 사요.
1: 돌려막기 하시는군요.
0: 여름에 계속 그것만 입고 있고 겨울에 계속 그것만 입고 있고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재정들을 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안에 어머니한테 쓰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앞이 안 보여요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0: 그게 제가 음악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사실 하는 돌아오는 원망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재정의 훈련이 힘들었는데 정말 많이 제가 훈련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요새 사실 제가 생각한 만큼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저 음악도 그만둬야 돼요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아 하나님 딸과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주시는군요.
1: 감사합니다.
0: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있는데 우리 딸 분유 잘 먹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2: 그 신앙이 많이 자라셨네요.
0: 네, 엄청 많이
2: 자라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0: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방송도 하러 오게 하시고 또
1: 그러면 만나게 하시고. 6살

0: 어린 와이프는 어떤 반응이에요?
1: 와이프는 제가 그래서 예. 최대한 배고프지 않게 예. 열심히 집에서 요리해주고 알뜰하게 장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2: 근데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네. 남편의 사랑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남편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네. 좀 만족하지 않을까.
0: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1: 이제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연애 4년 하고.
0: 연애를 4년이나 했어요?
1: 네.
0: 중간에 삐그덕지그덕은 안 하셨어요?
1: 한 번도 안 싸우고.
0: 오, 진짜?
1: 네.
0: 결혼해서는?
1: 결혼해서도 한 번도
0: 안 싸웠어요. 왜?
1: 그러니까 제가
0: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사는 부부예요?
1: 와이프랑 저랑 MBTI가 정반대인데요.
0: 네.
1: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자람이 보였을 때 네. 보통 그럴 때 싸우잖아요.
0: 그렇죠.
1: 저 사람이 모자람이 보였을 때 저 부분 내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저의 모자람이 나타났을 때 와이프가 이래서 나를 만났나 보다.
2: 완전 돕는 배필로 살네. 성경처럼. 네? 그런데 살다 오면
1: 좀 짜증나죠.
0: 네.
2: 삶의 환경들이 달랐잖아요. 살아온 네, 환경들이. 네. 그러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네. 서로 맞춰가면서 갈등도 있고 그러는
1: 네.
2: 건데
1: 네, 네. 네?
2: 서로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상황인가요? 서로?
1: 와이프가 조금 돌직구 날리는 편이고
2: 네, 네.
1: 저는 이제 쓴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와이프는 저를 통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말을 방법을 배워가고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건강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2: 그럼 주로 네. 아내가 돌직구를 던지면은 네. 좀 많이 수용하는 쪽인가 보구나.
1: 네, 저는 최대한 많이 수용하고 제가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고쳐나갈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늘 갖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2: 지혜롭게 살고 있네.
0: 그래서 남의 남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게 돼가지고.
1: 근데 종종 화나는 이렇게 조금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도 애 낳으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약간 웃기게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말 좀 심하게 하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0: 많이 화난 것 같으네.
1: 네. 그 상황을 웃으면서 넘길 수
2: 있는. 현모 씨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어요.
0: 그러면 뭐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냥 아이에 대한 기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은?
1: 이렇게 참 엄마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0: 네.
1: 저는 훈련이 돼서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데 아내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너무 처절하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 네. 아내와 엄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0: 네.
1: 네. 그리고
2: 앞으로 계획은
1: 저는 정말로 이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타이틀처럼 이렇게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래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달려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겨우 그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간에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좀
0: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1: 아멘.
0: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다면은요
2: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고현모 씨가 찬송가 음반을 발표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려던 물건이 마침 깜짝 할인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또 정리를 하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중한 물건을 찾았을 때, 도서관에서 빌린 책장 사이에서 다정한 메모를 발견했을 때,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는 기분 좋은 미소 깜빡이가 켜집니다. 왠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은 긍정의 기운이 샘솟고 말이죠. 자꾸만 기분이 가라앉을 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기분 좋은 순간들을 찬찬히 찾아보세요. 마음을 밝혀주는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단단하고 커다란 행복이 마음 가득 채워져 있을 테니까 말이죠.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 Pop the Magic Dragon. 별거 아닌데 기분 좋아지는 일들 있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는 횡재를 한 기분이 들고 뭔가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어머 나를 위한 날이구나 싶고 말이죠. 먹고 싶었던 음식이 마침 집에 있으면 무지하게 신나고 어떨 때는 햇살이나 바람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린 일이란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나만 아는 작은 기쁨이라고 해도 내가 좋고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부지런히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보자고요.

스티브 포버의 대노래 I Mean Love It You 안산 이상목님 정하셨고요.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했는데 며칠 쉬었더니 괜찮아져서 다시 걸으며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조심하셔요. 바위나리님, 레니 크라비치의 노래 It Ain't Over Until It's Over. 아들 부부가 셋째를 가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도 그 소식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축하한다고 보내주셨네요. 바로 사공님 축하드립니다. 루나님이 청하셨네요. Seals and Crops, Summer Breeze.

네, 방송으로 응원을 해줘서 힘든 항암, 방사선 치료 잘 이겨내고 지금은 일상생활함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마워서 신청곡 보내요. 임근영님,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잘 유지가 되시기를. 청하신 곡 리오나 루이스의 노래 Better in Time이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서두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삶을 위한 시간들이 항상 빨라야만 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빠르게 하루하루 지내야 한다는 거 말이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지친 친구들을 위해 기쁨이 되어주는 문자 한 통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자고 박성철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글을 같이 보내주셨네요. 오선태님 금베이 댄스밴드의 엘도라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Sea of Love 생각이 납니다. 하니 드리퍼스의 노래 정릉보라님 정하셨고요. 컨트리 러버스의 Run and Run은 김은숙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9살 우리 반려견 9월이 하고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2주에 한 번 집에 오는데 친구 만나고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어 4식구 모여 밥 먹기도 참 힘드네요. 그러셨어요. 8483님 아이들 중고등 학교만 들어가도 일단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식구들이 모여 밥 먹기도 쉽지 않아 그죠? 이제 진짜 여름인데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생각이 납니다. 젊은 날 그때처럼 대학로에서 농구하던 그 여름, 그 땀, 그 열정이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도 4536님, 해리 넬슨입니다. 오버

저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 먼저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오이다. 잘 보이니? 이 오이로 뭘 만들까 하다가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 보려고. 먼저 있잖니? 좋은 오이를 고르는 법은? 시간 나는 대로 영상으로 딸에게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20년 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딸에게는 비밀이고요. 그때 제가 아닌 지금의 제 나이에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와 일상을 담담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맛있는 사과 사기, 추천하고 싶은 책, 재밌게 본 영화 이야기처럼 소소하고 평범하지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없을 훗날을 위해 하루라도 젊은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편지를 딸이 두고두고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딸이 힘든 날에는 잠깐이나마 저를 보고 웃을 수 있도록 막춤도 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일상과 즐거움, 행복까지 다 집어넣은 콘텐츠를 짜느라고 하루하루가 너무도 바쁩니다. 100만 구독자가 아닌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크리에이터가 돼 바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삶의 길목에서 물물물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년 뒤 따님이 볼 수 있게 영상 편지를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신데 따님이 나중에 20년 뒤에라도 엄마의 막춤을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멋진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사연 주신 물물물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는 소피아님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크리스 노먼의 집시 퀸, 퇴근길에 저녁 스케치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1767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친정아빠 생신 때 강화에 가서 저녁 먹고 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뵐 때면 자주 와야지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쉽지 않죠. 자주 가기가.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2755님.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저녁입니다. 3760님. 정하신 곡은 카펜터스 탑 오브 더 월드.

접한 저녁 스케치 주파수를 멈추고 사연을 보낸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나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7409님 웨메 노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오늘 끝곡은 이권구님 정하신 조지 베커 셀렉션 I've Been Away Too Long을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사는 학생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작가인 헨리 애덤스의 명언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깨우치는 존재임을 잘 보여줍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지혜의 씨앗을 심는 가르침의 정원사가 되어보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첫 곡으로 영턱스 클럽이 부릅니다. 졸업의 눈물.

0: 안녕하세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 진행자 설아미입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각자의 개성과 재능이 존중받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세상을 교사는 꿈꿉니다. 매일매일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작은 순간들이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의 여정을 살고 있는 이신영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아,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뭐 나이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살짝 그 연령대를 알지 않았으면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1: 아, 네. 아, 저는 고등학생은 아니고 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신영 씨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신영이고요. 여기서도 한국 이름 그대로 영어로 신영위라는 이름으로 네. 살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지금 3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0: 직업을 제가 먼저 듣지 않았으면 네. 인터뷰하기 전에요. 구나.
1: 아,
0: 고등학생
1: 아닙니다.
0: 인터뷰하는 분이 오셨구나라고 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 이렇게 애띤 미모를 가지고 계신데 학생들이 본인들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인 줄 알 때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요?
1: 다행히도 같은 학생들은 그런 오해를 안 하지만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복도에 제가 걸어갈 때 너 수업 안 들어가고 어디가 이런 말을 몇 번 듣기도 했고
0: 진짜요?
1: 네, 학교의 경비원들이 제가 퇴근하는데 네.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막 붙잡고 그런 적도 있긴 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0: 지금 3년 정도 되셨다고
1: 네,
0: 했는데
1: 3년 차예요.
0: 3년이면 직원분들을 서로 알 때 됐죠. 저희 아름다운 세대에서 인터뷰할 때 처음으로 지금 해보는 건데요.
1: 네.
0: 이신영 세 글자로 삼행시 한번.
1: 제 이름으로 삼행시요?
0: 네.
1: 이.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0: 신.
1: 신나고 감사하고
0: 영.
1: 영광입니다.
0: 오! 아니 제가 왠지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1: 네.
0: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1: 아, 이제부터 그래. 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센스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 보니까
1: 네.
0: 완전 영어권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럼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1: 아, 저는 중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 오게 됐어요.
0: 그럼 가족이 다 같이 왔나요?
1: 아니요, 좀 스토리가 복잡한데
0: 네.
1: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속 사셨고 저의 친언니, 친오빠가 네. 먼저 미국에 와 있었고 제가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0: 어머, 막내시구나.
1: 네, 막내예요.
0: 막내에다 동안이니까 더 아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럼 언니, 오빠는 그럼 유학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언니, 오빠.
1: 언니, 오빠는 저희 아버지가 그 예술인 비자가 있어서 감사하게 여기서 반 유학, 반 이민처럼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네, 저도 여기 와서 비슷하게
0: 네.
1: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0: 그러면 아버님이 예술인 비자를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러면 아버님 예술인이세요?
1: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시고 특히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시는
0: 네.
1: 네, 예술인이십니다.
0: 어머어머,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막 인간문화재 이런 분 아니세요?
1: 저희 집 인간문화재입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네. 유명하시고 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하시는 저한테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0: 제가 그 질문을 할 때 왠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해집니다.
1: 네.
0: 네. 어머님은 어떤 직종에 이렇게 종사하시나요?
1: 어머니는 그냥 저희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이런 사무적인 일들을 많이 맡아주시고 있어요.
0: 그러세요?
1: 네.
0: 어머님, 아버님은 한국에서 결혼하셔서 미국으로 오신 건가요?
1: 어머님, 아버지는
0: 네.
1: 한국에 계속 계셨고 사실 네. 미국에는 저희를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게 커요. 그래서 지금은 와. 사실 미국에 네. 자주 오시진 않으시고 저희가 다 컸으니까 네. 이제는 부모님과 저희 삼남매는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0: 네. 삼남매는 엄마 아빠가 드립겠지만 네. 부모님은 계속 신혼 생활을
1: 어 맞아요. 저희가
0: 계시는?
1: 가고 두 분이 네. 사이가 더 좋아지셨다고 어머머.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아, 네. 아 그런데 형제 간의 우애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1: 형제 사이가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싸우고 할 말 못할 말 하고 그랬는데 네. 나이가 들고 네.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가족은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깨닫고 서로 더 배려하고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0: 언니 오빠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언니 오빠 중에 누가 더 좋은가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1: 오빠가 들으면 안 되지. 어쩔 네? 수 없이 동성이기 때문에 언니와 더 친하지만 저희 오빠가 정말 저를 예뻐해줘서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오빠만큼 좋은 오빠는 없다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0: 아우, 네. 그런 좋은 오빠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 저희 오빠가 네. 빨리 결혼 상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0: 아직 오빠가 아직 여자친구가 네. 없으시군요.
1: 아직 없지만 정말 네.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오늘 인터뷰 중에 중간중간에 오빠를 칭찬해 주시고
1: 네.
0: 미래
1: 혜언니
0: 혜언니감을 구하는 광고를 같이 내주시면 너무 되겠네요.
1: 너무 좋습니다.
0: 여기 그 우리 K라디오 청취자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전화가 올 겁니다.
1: 기대가 돼요. 언제든지.
0: 네네. 아, 자, 미국에 그러면 공부하러 이제 왔고,
1: 네.
0: 여기 와서 바로 학교를 다니고, 어떤 분야로 전공을 택하셨나요?
1: 사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까 여기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전공이 있었어요.
0: 어떻게요?
1: 제가 한국에서 예술중학교를 다녔어서.
0: 예술중학교요?
1: 네.
0: 어느 중학교인지 알려주세요.
1: 아, 서울에 있는 예원학교에 제가 다녔었어요.
0: 아니, 그러면 완전, 예술영재셨는데?
1: 아, 아닙니다. 정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네. 나고 자라서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경기도 외곽이고,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또래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또 부모님들은 자식이 뭔가를 잘하면 지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저희 어머님도 저의 이제 피아노를 시킨 거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매일 연습하고 레슨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고 정말
0: 어렵죠.
1: 네, 정말 이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이게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0: 그러겠네요.
1: 네. 그리고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걸 정말 좋아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물론 네. 시작은 굉장히 좋아서 했고 열심히
1: 맞아요.
0: 해서 중학교 들어갔는데
1: 맞아요.
0: 이제 전공자끼리 모이면 그게 힘들어지죠.
1: 정말 네. 외롭더라고요.
0: 외로워요.
1: 그 사이에서. 네.
0: 그리고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해도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1: 맞아요. 그게 네. 제일 컸어요.
0: 왜냐면 저도 예중을 나왔잖아요.
1: 네.
0: 국악중학교를 나왔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나요?
1: 저는 하숙 생활
0: 자취.
1: 더 많이. 네.
0: 네. 가족과 떨어져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1: 네. 네.
0: 여기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중학교를 2년 반을 다니고 그때가 되면 이제 다들 예고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 사이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재밌지 않고 즐겁지 않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콩쿨에 나갔는데
0: 네.
1: 무대에서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더니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0: 어머머.
1: 그래서 그 무대, 큰 무대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있는데 정적이 생기고 몇 초 지나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땡 하고 종 울리잖아요. 이제 내려가도 좋다고. 그렇게 너무 부끄럽고
0: 어머머.
1: 창피한 순간에 지금까지 그 버텨왔던 순간들을 아 이제 놔야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언니 오빠의 이 미국 생활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피아노를 놓치면 그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중학생이. 근데 그때 이걸 안 하면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약간 도망치듯이 이곳에 오게 됐어요.
0: 그럼 출발할 때 이미 이제 유학으로 길게 갈 여정으로 생각하고 왔군요.
1: 맞아, 여기서 다른 걸 해야겠다. 나는 피아노를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도망치듯이 오게 됐어요.
0: 비행기에서 많이 울었나요?
1: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울지도 웃지도 그냥 마냥 떨렸던 것 같아요. 네, 비행기 혼자 탔거든요.
0: 아이고. 네. 네. 물론 초등학생들도 이제 비행기를 혼자 탈 때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걸 혼자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1: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간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0: 근데 또 그렇게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또 마음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전 그 일이 제 삶에 꼭 있었어야 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돌이켜볼 때 약간의 마음 아픈 부분도 있지만 꼭 있어야 했을 부분이다. 그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0: 그러면 타임머신이 있다면
1: 네.
0: 대회를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1: 아, 저는 정말 100% 확신, 애찬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저는 언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0: 10분 전으로도요?
1: 아, 10분 전에 조금 더 이 라디오를 잘 할 수 있어. 네, 아니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신기하게 제 룸메이트가 최근에 저한테 되게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0: 진짜요?
1: 갑자기 언니는 살면서 가장 좋았던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1초도 고민 안 하고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어머머. 네.
1: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할 걸, 이 사람이랑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냥 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닐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서 그냥 과거를 돌아가서 바꾸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보다 그때 배운 걸로 지금 이 상황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 집중을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0: 이미 이제 직업이 무엇인지 저희가 네.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
1: 맞아요.
0: 선생님 하시길 너무 잘하셨어요.
1: 왜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0: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해오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1: 네.
0: 네, 이 아름다운 세대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인터뷰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 중에 정말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0: 네,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해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너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네.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미 재능이 있었네요.
1: 그런가요?
0: 네네.
1: 감사합니다.
0: 그 아버님의 예술성과 어머님의 그 지적인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 그런 막내가 아닐까 싶네요. 우월한 네, 유전인자가 몰빵이라고 그러죠.
1: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에요? 언니 오빠는 혹시 더 멋지고
1: 사실 언니가 네. 셋 중에서 가장 예술성이 풍부하고 아빠를 닮아서 오빠가 그런 수학적 머리는 저보다 더 좋고 저는 그 양쪽을 조금씩만 받고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잘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0: 언니 오빠도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1: 제가 조금 더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0: 다음에 네. 이제 언니와 오빠도 인터뷰에 한 분씩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1: 저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0: 그죠?
1: 왜냐면 가족이라도 정말 깊은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네. 살아가는지는 모르니까 저도 네. 이 대화를 하면서 뭔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너무 좋아요. 네. 네.
0: 아, 아니 인터뷰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네. 일단 저는 모르는 분을 알게 되고
1: 맞아요.
0: 또 평소에 어느 정도는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하잖아요. 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네. 근데 인터뷰에 나와서 한 얘기는 또 굉장히 다른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맞아요. 하실 때가 있어요.
1: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인터뷰하시는 시간들이. 네.
0: 아, 우리 인생에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인터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네. 주로 뭐 우리가 뉴스에 좋은 일로 나온다든가 네. 그랬을 때도 한 5분 정도 인터뷰하잖아요.
1: 그렇죠.
0: 10분, 그죠? 근데 아름다운 세대에서는 1시간 동안 그 주인공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하니까 네.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고 우리 주인공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인 네, 것 같아요.
1: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진행을 잘해주세요. 편안하게.
0: 편안한가요?
1: 네. 그래서 다음에
0: 안 떨리시나요?
1: 처음엔 정말 떨렸는데 조금씩 네. 편안해지고 있어서 이 나오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네. 충분히 편하신 마음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보장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방송이 나가잖아요.
1: 네.
0: 토요일에 나가고 나면 그 인터뷰했던 분들이 나도 처음에 떨렸는데 아 진짜 하다 보면 재밌어 이렇게 네.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1: 네, 저도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을 것
0: 진짜요?
1: 같아요.
0: 네. 이따가 우리 이제 마지막 그 인사하기 전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1: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날은 없었다. 그렇지만 가장 기억나는 기분 좋았던 날 아니면 참 보람되었다. 어떤 분은 나 태어나기 잘했다.
1: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에요.
0: 네, 네, 이런 날들이 하루는 있잖아요.
1: 있죠. 저 아까 뭔가 굵직한 성과보다는 그냥 작은 순간들에 또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시험을 다 통과하는 이런 것보다도 저를 통해서 자신감을 더 얻고 서툴어도 진심을 다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할 때 그런 네. 순간에 정말 힘이 나고 그런 순간 때문에 살아갈 힘도 더 얻는 것 같아요.
0: 어머, 혹시 저의 오프닝을 이미 들으셨나요? 아닌데?
1: 못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0: 네. 저의 인터뷰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오프닝을 먼저 네. 하는데 대부분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듣지 못하세요.
1: 네.
0: 제가 또 약간 비밀로. 그래서 방송되는 날 들으시라고.
1: 서프라이즈로 네. 감동되게.
0: 그런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오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네. 생각하면서 오프닝을 쓰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1: 어떤 거예요?
0: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또 느끼는
1: 맞아요.
0: 네, 그런 직업이 바로 교사인데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1: 진짜 저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0: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중학교 예술 중학교를 갔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유학 왔는데 음악 교사가 아니라 어떻게 수학 교사가 되셨어요?
1: 정말 저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게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사실 미국에 오면 영어는 서툴어도 수학은 조금 더 쉽잖아요, 한국에서보다.
0: 그런가요?
1: 저는 그랬는데
0: 네네.
1: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0: 네.
1: 그래서 언어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쉽고 자신 있는 수학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밌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그 교육 가운데서도 제가 좋아하는 수학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학생의 95% 이상이 이민자 학생들이라서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사실 수학만 가르치기보다 이런 언어 교육을 적절하게 통합해서 네, 가르쳐야 돼서 지금도 여전히 교육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학뿐만 아니라
0: 네, 학교가 공립학교인가요?
1: 네, 공립학교인데 그 배정을 해줄 때 이민자 학생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학교 중에 하나라서 이민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ESL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1: 맞아요.
0: 많이 다니는군요.
1: 맞아요.
0: 학교 이름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공립학교잖아요.
1: 네, 옛날에는 이름이 Newcomers High School이라고 정말 말 그대로
0: 그러네요?
1: 이민자 학교였는데 네. 이름이 바뀌어서 ATLAS로 ATLAS 이렇게 바뀌었어요.
0: 아~ 네. 이 방송을 한국에서도 듣고 계시거든요.
1: 아, 네. 네.
0: 많이 듣고 계시고, 제가 이제 청취율을 보니까, 네.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도 듣고 계시고.
1: 정말요? 저희 학교에도 도미니칸 네. 리퍼블릭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
0: 네네. 뭐, 아프리카에서도 들으시고.
1: 오. 네.
0: 제주도에서도 듣고 계시고.
1: 와.
0: 많은 분들이 각 나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는 네. K라디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의 이제 유학을 생각하신다던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정보가 되겠어요.
1: 네. 뉴욕시는 워낙 또 이민자에게 열려있는 도시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자, 그럼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1: 네.
0: 첫 번째로 추천해주실 곡 어떤 곡이 있나요?
1: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는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한국의 제이 래빗이라는 가수의 해피 띵스라는 노래입니다.
0: 네, 그러면 직접
1: 네.
0: DJ처럼
1: DJ처럼
0: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해주세요.
1: 제이 래빗의 해피 띵스
0: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카톡 아이디 K-Radio US로 소통의 창구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임세희 씨의 인터뷰 때 카톡 보내주신 김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사람이 씨 반가워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성경 속의 사랑에 대한 구절 장까지 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방송 들으면서 마음도 아주 예쁠 것 같네요. 애 많이 쓰셨어요? 건강하시고 복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로 지금 바로 카톡 주세요.

0: 와, 추천해 주신 곡이 우리 이신영 씨의 느낌과 딱 맞아 떨어지는.
1: 아, 정말요?
0: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1: 아, 정말 너무 네. 좋은, 너무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0: 학생들이 아침에 너무 막 힘들고 일어나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 왔는데 선생님 얼굴 보고 어,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1: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웃어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네. 정말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제가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0: 적어도 내일 하루는 그죠 수업 있을 때
1: 기억하겠습니다.
0: 네, 얘들아 안녕 이러면 어, 저 선생님이
1: 오늘 좀 신나 보이네.
0: 아, 한국인 선생님으로서 느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네.
1: 요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구나 하고 네. 느끼는 게 전에는 항상 중국인이냐고 먼저 묻잖아요. 근데 애들이 제가 한국인인 걸 알면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선생님이 K-드라마 봤어요? 오징어 아. 게임 봤어요? 선생님 저 BTS 좋아해요? 어머머머. 이렇게 네.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아니까 뭔가 더 저를 친근하게 느껴하고 더 좋아해주는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국어로 이름 써주거나 한국말 해주면 네.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눈 크게 뜨고 되게 좋아해요. 정말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큰 의미가 돼요. 저한테.
0: 아, 요즘엔 더 힘이 되죠?
1: 네.
0: 어디 가서도.
1: 맞아요, 맞아요. 노래도 사실 네. 한국 노래가 정말 많이 들리고 어딜 가도.
0: 맞아요.
1: 네, 신기해요.
0: 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쇼핑몰에 가도 한국 가요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1: 네.
0: 한국 오너가 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 정말 이제는 네. 메인스트림에 한국의 문화가 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미국 라디오 방송을 가끔씩 듣는데 네. 거기서 한국 노래 하나
1: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0: 어 왠지 굉장히
1: 잘한다.
0: 언젠가 저의 노래도 나오기를
1: 정말 그렇습니다.
0: 네네 언젠가 나오기를 네.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자랑스러운데 또 한국인이다라는 것 외에 동시에 이민자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1: 그쵸.
0: 특히 지금 이제 굉장히 이민자로서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좀 보내고 있어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잘못한 거 없어도 괜히 눈치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1: 맞아요.
0: 이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힘들었던 때 있었을까요?
1: 이민자로서 힘든 점은 아무래도 주류가 아니니까 뭔가 항상 귀가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고 또 언어를 저도 어렸을 때 왔으니까 많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할 때보다 조금은 더 조심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0: 네.
1: 또 그냥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은 워낙 물가도 비싸고 렌트도 비싸니까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손을 벌리기는
0: 그렇죠.
1: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시니어 때부터 쉬지 않고 알바를 했는데 대학교를 맨해튼에서 다녀서
0: 네?
1: 근데 또 기숙사는 너무 비싸니까 여기 뉴욕의 프레시메도에서 매일매일 통학하면서 알바하고 또 몸도 힘들고 또 코로나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여러모로 우울하고 힘든 시기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0: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사가 되신 거네요?
1: 팬데믹 기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맞아요.
0: 끝나자마자
1: 네, 네 교사가
0: 되 대단하시네요. 덜하면 그냥 이 시간을 누리리라면서
1: 아~
0: 신나게 조금 놀았을 텐데 마음의 걱정은 뭐 한가득이지만 그래도
1: 그쵸.
0: 어떻게 그렇게 미리 또 준비하실 생각을 했어요?
1: 근데 정말 저는 미리 준비를 하나도 못했고 저는 코로나 때 그냥 우울하고 처지는 걸 넘어서서 너무 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왜 이 모든 거를 뭘 위해서 하고 있지? 이런 혼돈스러운 시간이 되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이 어려웠어서 사실 졸업 후에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볼 의욕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다른 거를 새로 시작하거나 공부해볼 용기도 없었고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도망쳐 왔던 것처럼 사실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엄마가 미운 거예요. 난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래 와서 쉬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0: 돌아와 막 이렇게.
1: 맞아요, 엄마랑 잠깐 있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멀리서 또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신 거겠죠? 제가 무너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는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버티니까 또 이렇게 지금의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0: 원래도 밝고 명랑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사명감도 있고 네. 또 사회에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네. 생각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말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갖고 보니까 이 직업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0: 어머, 갑자기 박수. 아, 네. 아, 정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됐었고, 네. 네.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했을 때, 그 교사라는 직업은 꼭 필요한 분야인 것 같고,
1: 감사합니다.
0: 또 AI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정말 네. 저도 느끼는 게 교사가 어떤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직업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과 관심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존재로서 사실 부모님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시간 볼 수도 있는
0: 그럼요.
1: 사람이잖아요. 그렇기에 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기에 조금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말이랑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매일 하진 못하지만.
0: 아, 네. 맞아요. 또 지금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랬죠?
1: 네, 맞아요.
0: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길로 온 거거든요.
1: 정말.
0: 네. 지금도 그 은사님을 찾아뵈요. 한국에 가면 무조건 뵙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저를 몇십 년을 봐오신 분들이니까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1: 아니 네. 이런 제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성공한 교사 아닐까 싶네요.
0: 그럼 다들 성공하신 겁니다. 엄청 많으세요. 저 손에 다 꼽지 못할 만큼.
1: 아니요.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귀한 것 같아요.
0: 아마 우리 이신영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네, 특히 우리 꼭 한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네. 타인종 학생들에게 어떤 한국인 선생님, 한국어 하시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선생님. 저 선생님. 참 좋으셨다라고 학생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1: 정말 그렇게 네, 너무
0: 응원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출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해주세요. 네.
0: 이 방송에 선생님들이 또 출연하시기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1: 네.
0: 아름다운 세대는 MZ세대에 속해야지만
1: 그렇군요.
0: 연령대가 MZ세대에 속해야지만 출연을 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1: 근데 많아요, 선생님.
0: 많으신가요?
1: 네, 정말 많아요. 저도 저보다 네. 어린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0: 네.
1: 제가 수학 교육 아닌 다른 쪽에 선생님들에게 한번 저도 섭외를
0: 네.
1: 해보겠습니다.
0: 또 K-Radio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또 영어로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인터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1: 네.
0: 두 번째 추천해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제가 아까 말했던 대학생 시절 힘들었을 때 많이 응원을 받은 노래인데 Rex Orange County의 Keep It Up 이라는 노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소개 부탁드려요.
1: Rex Orange County, Keep It Up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아, 음악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신영 씨 덕분에 좋은 노래 또 알게 되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성이 네. 옛날 선생님들 감성이신가 봐요.
1: 저는 네. 이런 노래가 너무 듣기 좋은데.
0: 진짜요?
1: 네, 옛날 노래도 그래서 네. 되게 좋아해요.
0: 그러니까요. 옛날 노래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전혀 아니죠. 네. 오히려 그 옛날 노래 깊이가 네. 있고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저처럼 옛날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언제? 저는 고려시대 음악도 좋아합니다. 삼국시대 음악도 좋아합니다.
1: 아, 그건 넘사벽입니다. 제가 넘을 네, 수 없는
0: 네.
1: 벽.
0: 네. 뭐 저만큼 그렇게 더 오래된 옛날 노래를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MZ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네. 그 알파 세대 친구들과도 이제 수업을 하고 같이 공연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현대 테크놀로지는 엄청 발달이 됐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문화나 감성은 여전히 아날로그예요.
1: 똑같아.
0: 왜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친구들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1: 네. 또 패션도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음악도 문화도 네.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돌고도.
0: 네. 결국은 back to basic이라 그래서 네.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저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뭐 컴퓨터로도 가르치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하지만 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그 직업 그 자체에서 사실은 대면이 있어야 되고
1: 맞아, 정말 어떤 예.
0: 네, 또 컴퓨터가 가르쳐 줄 수 없는 1대1 맞춤 눈빛 네. 그리고 그 수업, 또 상담 이런 것들은 정말 오직 선생님이라는 존재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0: 이 시간 감사한 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1: 감사한 분. 당연히 가족,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언니, 오빠가 너무 고맙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자라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항상 그 필요한 때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
1: 고등학생 때는 같이 자란 친구들이라던가 또 고등학교 대학생 때 알바를 했던 학원이 있는데 꽤 오래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원장 선생님께서 정말 힘들 때 예를 들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고 또 부모님께 손을 벌리긴 너무 죄송하고 이미 많이 지원해주셔서 그럴 때 제가 여쭤봤는데 정말 흔쾌히 언제든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
0: 너무 놀랄 것 같아요.
1: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그만큼은 못해주더라도 도우고 싶은 마음과 네 그게 생기고 또 대학교 때 아까 말했던 그런 터널 같은 시간에 제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를 못 찾겠으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그런 상황에 정말 제 손을 붙잡고 지금 수업 가야지 하고 데려다 준 네. 지금 같이 저랑 교사 다른 학교지만 네. 그 친구도 교사가 되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0: 그분은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1: 같은 수학교육 전공이었습니다.
0: 네. 네. 또 더 많으실 것 같아요.
1: 정말 끝이 없죠.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도 네, 이제 곧 결혼을 할 텐데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날짜도 잡으셨어요?
1: 날짜도 잡았습니다.
0: 방송을 통해서 공개 청첩장
1: 어머
0: 해주셔도 됩니다.
1: 네.
0: 몇 월 며칠?
1: 8월 2일
0: 8월 2일로 잡으셨어요.
1: 제가 또 수학을 네. 수학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네. 굉장히 숫자에 의미 부여하는 거를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8월에 언제 할까 토요일이 좋을 텐데 처음엔 8월 9일로 네.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809

0: 네. 소수라서 1과 809로만 어머, 나눠져서 어머. 그 숫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다른 또 결혼을 하면 여러 일정이 맞아야 되잖아요. 뭐 사진 작가, 메이크업 이렇게 근데 그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언제가 좋을까? 근데 8월 2일이 뭔가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싫은데? 했는데 네. 제가 챗GPT한테 의미 부여 좀 네. 해줘 했는데 챗GPT가 8을 옆으로 돌리면 무한대
1: 네, 그렇죠.
0: 모양이고 인피니티 네. 둘이서 8월을 8을 뒤집어서 돌려서 영원히 둘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이거다 하고 8월 2일로 결정했습니다.
1: 그러네요. 02니까 영원히 네. 둘이서네요. 네. 저도 꼭 참석할게요.
0: 네, 와주세요.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8월 9일이면 참석을 못할 뻔했어요.
0: 왜요?
1: 8월 9일에는 공연이 있습니다.
0: 아니, 벌써 그때까지 공연 스케줄이.
1: 그럼요. 3년 뒤에 공연까지 다 스케줄이 되어 있죠.
0: 너무 완벽하게 잡힌 날짜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다행이네요.
0: 너무 좋아요.
1: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자 되시겠네요?
0: 네.
1: 프로포즈를 받으셨어요?
0: 프로포즈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1: 아니요. 그럼 아직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급하게라도 프로포즈를 빨리 준비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자,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0: 네,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정말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말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네. 정말 전 친구들한테도
1: 이름을 말할까요? 말해도 됩니다.
0: 제 친구 은주, 유빈이, 현지, 수지 다 너무 고맙고 정말 잘해주고 싶고 저도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최고잖아요. 또 저희 교회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아요. 끝이 없어요.
1: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결혼하실 그 분에게 음성 편지 시간 음성 드리겠습니다.
0: 편지. 네. 준영 오빠 2년 반 동안 만나면서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또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더 잘할게. 정말 사랑해.
1: 와, 들으시는 분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0: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이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거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감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그래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랑 그래주신 누구누구 감독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수상할 때도 그렇죠. 뭐 영화제 이런 데서요. 그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이렇게 감사의 글을 뭐 SNS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쓸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스태프분들 하지만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씁니다. 아까 이름을 이야기해주신 그 친구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0: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준영 오빠라는 분 엄청 좋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음성 편지 했고요. 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벌써 시간이. 네.
1: 너무 막 떨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떨렸죠?
0: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1: 아, 네. 아, 자, 저희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신영 씨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됐던 어떤 명언이나 말씀, 뭐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나요?
0: 네, 제가 작년 10월 10일 얼마 안 지났는데 그때 마음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뭔가 열정도 의미도 다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학교에 일하신 지 30년 된 이제 선배, 동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영어로는 Every breath is a new beginning. 이렇게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내 호흡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뭔가 수업이 제 뜻대로 안 되면 그날 하루를 망친 것 같고 또 그 한 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그 한 달이 무의미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또 능력의 한계치가 느껴지면 막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정말 우리는 뭔가 성취하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쉬는 이 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앞이 막막해도 그냥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이 호흡이랑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 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또 그 말이 제가 성경에 나오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걸로 족하다 이런 말씀이랑 같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1: 네.
0: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1: 네.
0: 그냥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었고
1: 네.
0: 부정적인 일과 힘든 일은 당연히 삶에서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걸 택하는 법을 많이 연습하고 배우고 있어요. 요즘 저도.
1: 와. 네. 우리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네. 지금 해주셨던 뭐 도움이 됐던 그런 조언과 네,
0: 네.
1: 그런 말씀들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0: 네.
1: 마지막으로 어떤 곡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0: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정말 모두에게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노래인데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1: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텐데요.
0: 아, 언제 나온 노래인지 사실 잘 몰라요.
1: 제가 이 해바라기에 계신 분과 함께 공연을 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저에게도 굉장히.
0: 오래된 노래인가요?
1: 네.
0: 그렇군요. 찾아봐야겠어요. 언제 네. 나온 노래인지.
1: 저희는 이 시절에, 예. 네. 역시 이 감성이 제가 알아봤다니까요.
0: 정말.
1: 그런데 명곡은 진짜 명곡이죠. 언제 네. 들어도.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오늘 이신영 씨의 인터뷰에 제가 고른 곡도 또 그런 곡들이 좀 있거든요.
0: 궁금해요. 어떤 곡 고르셨는지.
1: 네. 그래서 꼭 끝까지 다 들으시고요.
0: 당연하죠. 네.
1: 자, 그럼 마지막 곡을 듣기 전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0: 네.
1: 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네, 남겨주세요.
0: 근데 사실 청취자분들이 엄청 불특정 다수잖아요. 아까 저는 몰랐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니까
1: 네.
0: 어떤 삶을 사시는지 나이도 성별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보다는 제가 오늘 제 학생들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1: 네.
0: 그 말을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해준 말이 영어로 했지만 한국말로 하면 네. 얘들아 너네 자신을 사랑해주라고. 왜냐면 결국 너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은 너의 부모님도 아니고 너의 친구들도 아니고 너 자신이라고. 그래서 실수를 하면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들지만 그런 순간에 너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끝까지 너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라고 제가 얘기해줬는데 그 말을 또 저 자신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네. 해드리고 싶어요.
1: 네,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이 아름다운 세대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정할 때
0: 네.
1: 우리가 어떻게 보면 MZ하면 약간 얄밉게 생각하지만 좀 황당한 아이들 막 이렇게 그죠?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것을 빨리 잘할 수 있는 지식도 많고 그런 세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좀 대우받을 때도 있고 그런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저희가 막 풍자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정말 귀하고 아름답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세대라고 지었습니다.
0: 정말
1: 네.
0: 그 축복의 의미가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우리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있더라고요. 겸손 아닌 겸손이 미덕이다라고 저희가 부모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고 부모 세대 역시 또 그 윗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이래도 아 제가 그럴 리가요 이렇게 그런데 예쁘다 했을 때 정말요 오늘 제가 예쁜가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대가 되기를 저도 함께 네, 기대해봅니다. 학생들에게 참 많은 영감과 위로와 용기를 주실 것 같은 우리 이신영 선생님 함께
0: 네.
1: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직접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는 인사할게요.
0: 마지막 곡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아름다운 세대에서는 매일매일의 가르침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길잡이 단순한 교육의 현장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사명감을 가진 이신영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세대에 청취하시면서 학창시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 수많은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른 아름다운 세대의 주인공과 함께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설암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오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프린스의 대표곡 When Doves Cry는 리듬이 중요한 곡인데도 리듬 악기인 베이스 기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1958년 6월 7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프린스 로저 넬슨이라는 본명으로 태어난 프린스는 진정한 천재이자 기인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아티스트인데요. 10년 전인 2016년 4월 21일에 57세로 세상을 떠났죠. 최근 영화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선 마이클 잭슨처럼 프린스의 음악 인생도 분명히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